0: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약 13시간 만에 마쳤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약 12시간 40분 만인 밤 9시 40분쯤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 측은 다만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양이 많아 아직 압수를 마치지 못했다며 모두 내려봤는데 며칠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오는 14일 오후 2시 이탈리아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순방 기간 국정운영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추진 계획, 그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족 상황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윤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윤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겐 20년,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에게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서 부동산과 예금, 증권 등을 합쳐 253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기재산 신고의 223억여 원보다 30억 원가량 늘어난 액수로 최근 서울 잠실동 아파트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후보자는 이 밖에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과 삼청동 단독주택, 연건동 근린생활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지난 9일엔 부동산을 계속 매물로 내놓고 있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역대 최다인 6,246억 원을 부과받은 쿠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적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수시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제 처분 결과와 과징금은 재판 대상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4억 1천만 달러로 추정되는 행정과징금은 당사의 2026년 2분기 영업실적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인식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여성의 다리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그제 낮 2시 반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하던 중 붕대에 감긴 여성의 다리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신체의 부패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성별 이외에 연령 등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학교의 장기 결석자, 실종자, 가정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피해자 특정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강원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2.1도, 습도는 65%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나스닥은 2.5%나 올랐는데요. 기술주에 대한 저가 매수 분위기 속에 미국과 이란 전쟁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전격 취소하면서 이란과 합의가 됐다고 밝힌 건데요. 그런데 이란의 반응이 조금 묘합니다. 합의된 것이 없다면서도 트럼프가 추가 요구를 철회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 정도의 입장인데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6%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또 매수 사이드 각하가 걸렸습니다. 아주 그냥 롤러코스피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에 가려진 뉴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 생산자 물가 발표도 있었는데요. 1년 전보다 무려 6.5%나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높였고요. 다음 주에 일본은행 역시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자연스럽게 시장 금리도 오르는 중인데요. 이거는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어제는 쿠팡에 대한 제재 소식도 있었는데 그 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도 괘씸한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주 동안의 다양한 경제 소식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시간입니다. 오늘 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국민일보의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주 탑2 플러스 먼저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과징금 폭탄 맞은 쿠팡 사과는 했지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쿠팡에 대해서 대대적인 깜짝 놀랐어요. 이 금액 보고 과징금이 네. 어마어마하게 때려졌네요.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온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그만큼 네. 워낙 컸다라는 분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약 3,7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요. 사실상 국민 대다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순 유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원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한 사실도 적발이 이번에 함께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에만 4,236억 원, 그리고 말씀드린 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2,01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받으면서 그러면서 6,246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 예. 받았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이고요. 작년 쿠팡의 역대 영업이익이 6,790억 원이니까 한 해 장사를 네.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지금 펼쳐진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게 정말 과중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0: 그러니까 이쪽에 논리는 그거예요. 니네가 보호장치도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았고 거기다가 협조도 하지 않고 자꾸 뻘소리만 했다. 그러니까 괘씸죄까지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전제를 얘기를 하죠. 저는 괘씸해서 탈팡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탈팡한 사람인데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너무 심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2: 뭐 심하다는 지적은 이제 영업이 규모에 비해서 너무 네. 좀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고 또.

0: 다른 항목이긴 하지만 두개 합치면 8,500원이 넘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는
1: 네네.
0: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듀오도 작년에 사건이 났었는데 듀오 같은 경우에는 뭐 과징금 60억 원 정도, 아니 과징금 10억 원 정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과징금이라는 게 매출액이라든지 경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1: 고려하죠. 네.
0: 고려하긴 하지만 조금 뭐좀 지나칠 정도로 과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것 같네요.
1: 지금까지 역대 이 데이터 보호 관련해서 과징금,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죠.
2: 네.
1: 쿠팡은 이런 상황이면은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사과하는 척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2: 맞습니다. 쿠팡은 이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 이런 것이 아닌
1: 예.
2: 법적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상장사는 이 같은 중대 사안 발생하면은 사영업일 이내 보고서를 SEC에 내야 되는데요. 이제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서울 행정법원에 법적 구제 절차 밟을 예정이다라고 공시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1: 네.
2: 지금 SEC 통해서 공개된 수시 보고서 보면은 쿠팡 생각을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쿠팡은 이에 대해서 한국의 개보위 규제 관련 판단 및 제재 조치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최종 과태료 금액과 조사 결과 시정 조치는 개인정보비 발표와 다를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 법적 조치하겠다.
2: 네, 소송에 네. 소송에서 법적 조치해서 이걸 좀 줄여보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읽혀지고 있고요. 실제로 쿠팡 INC가 이제 법적 구제 요청하면은 이제 법원의 판단은 굉장히 또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종 판단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뭐 법적 대응이야 권리니까 할 수
2: 네.
1: 있죠. 이 과정이 괘씸해서 문제지. 또 하나 괘씸한 게 이거예요. 쿠팡이 사과나 어떤 후속 조치 이런 것보다는 미국의 로비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2: 네.
1: 지금 미국과의 마찰 가능성 이런 것들도 거론이 되면서 외신들도 여기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과징금 부과 이후에 보도를 한번 했습니다. 한국의 아마존 쿠팡이 사상 최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라는 제목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쿠팡은 이제 매출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지만 법적으로는 미국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과징금 처분이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을 보면은 이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의 규제 조치를 이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지금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이제 미국 기업을 규제할 때 직면하게 되는 이 통상 리스크를 보여준 것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영국 일간 가디언도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 한미 관계의 부담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쿠팡이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로비를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JD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와 만나서 이 쿠팡에 대한 제재 중단 요청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 이제 쿠팡이 이제 이거를 외교 문제로 끌고 오면서 그런 것들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또 외교 이제 수위에서 또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정부는 차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게 차분히 설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 미국 기업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게 미국 정계의 입장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통상 이슈로 갈등이 불시될 가능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0: 이게 사실 온라인 플랫폼이죠.
1: 예.
0: 그 미국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뭐 주도하는 것들 주장하고 있는 것들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방입니다. 왜냐하면 EU 지역에서도 굉장히 규제를 탄탄하게 하고 근데 아마존 뭐 구글 이런 기업들 사실
1: 네.
0: 큰 틀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한미 작년에 협상할 때도 온라인 플랫폼법을 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이 일환 중 하나로 쿠팡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이슈는 아니고 쿠팡이란 성격 이게 그냥 물건 만들어서 파는 회사였으면 조금 달랐을 텐데 이런 업체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체는 사실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는 로직과 동일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온라인 네. 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미국과 이제 뭐 스타벅스 이슈도 있고 사실 미국 기업들을 좀 괴롭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스라엘 또 대통령이 좀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금융 자본들을 좀 공격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 여러 가지 약간 의혹 같은 의혹 혹은 의혹 아닌 의혹들이 막 불거지고 있는데
1: 잘못은 지들이 놓고서
0: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사실 이제 자본이라는 게 또 유대인 자본이 워낙 중요하다
1: 그렇죠.
0: 보고
1: 예.
0: 스타벅스도 유대인 자본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한 것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다른 말씀하셨지만 이걸 한 것도 또 유대인 자본에서 유대인 자본 공격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 쪽에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고 미국 금융은 또 유대인 쪽도 많기 때문에 이게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불씨가 남아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가 바른 말을 했지만 이게 이쪽.

0: 해석을 잘못 받아들이면서 결국 좀 분쟁의 대결이 되고 가는 이런 양상들이 아니냐.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큰 화두, 스타벅스, 유대인 자본 이런 것들이 네네. 다 겹치면서 미국 측의 압박이 좀 있다라는 그런 이슈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 미국 쪽에서 이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네요.
0: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 아마존이나 구글이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진출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것들 제공하려고 그러면 이 규제가 없어야 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거 침해됐을 때 얼마나 배상을 할 것이냐, 누가 서약 같은 걸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배상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가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런 개인정보가 다른 상업용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다른 네. 상업용 용도로 쓴다는 것은 이 정보를 가지고 다른 상품과 연결해서 물건을 팔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플랫폼 수익의 중요 요인이고 광고 수익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규제를 풀면 풀수록 아마존, 쿠팡 사실 애매한 기업이긴 하지만 구글 이런 기업들이 구글들이 진출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된다. 주요 소스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플랫폼 문제는 유럽에서도 불거지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로까지 불통이 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대응도 중요하겠어요. 탑2 플러스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 가기 전에 플러스, 보너스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인지 효과음 주시죠. 자, 플러스입니다. 김용범, 삼전닉스 호남공장 신설의 힘싣기라고 정해봤는데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설비 투자를 호남권으로 신규 확대한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죠?
2: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식적으로 호남이나 충청권에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고요. 네.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이제 이달 9일에 있는데 이 간담회를 앞두고 재계 안팎에서 지금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기업들은 이제 지역균형 발전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투자 분야와 규모는 기업별 중장기 전략과 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좀 이런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 말씀.
2: 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이닉스의 호남권 투자 가능성이 이제 꾸준히 나오는 건데 특히 삼성전자가 광주 인근에 이제 첨단 패키징 공장을 신설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역 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광주나 호남 쪽이 재생에너지 기반이 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쪽을 통해서 유치해야 된다. 이제 지역 사회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남권이 이제 반도체와 AI 산업의 새로운 거점 될 수 있다 이런 기대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청권에 지금 이제 공장이 있으니까 이걸 좀 확대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은 뭐 이렇게 호남, SK 하이닉스는 충청 이렇게 동시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지요.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재생에너지로 반도체 팹을 돌릴 수가 있나요? 약간 의구심이 생기는데.
0: 뭐 전기는 일단 송전망에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그 송배전망이 안 깔리고 그다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송배전망에 부하가 걸린다는 게 두 가지 이슈라고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기는 일단 송배전망에 안정적으로 타면은 워낙 전기 BT 속도라 그러죠. BT 속도라 그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생산하든 우리나라의 배전, 그 흔히 말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배전망만 잘 있으면. 근데 용인에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송배전망 그쪽엔 발전소가 없고요. 특히나 서해안에 발전소를 짓는 건 어렵고 예전에 석탄 발전소 같은 것도 있었는데 석탄 발전소는 이제 탈탄소화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적절한 이 그 반도체 공장의 규모에 맞는 발전소를 찾기 어렵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송배전망 깔면 됩니다. 송배전망 깔면 되는데 송배전망은 또 이게 굉장히 깔기 어렵죠. 이게 환경단체라든지 지역에 대해서 이 송전탑을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변전소도 사실 들여오려고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송배전망을 깔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그러니까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 재생, 그러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서해안에 생산돼도 이 에너지 자원을 뿌리면 됩니다.
1: 그렇죠. 분배를 해줘야죠.
0: 분배만 해주면 되는데 분배를 진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태양광 에너지 자원 같은 것들이 풍부한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두 가지 이슈가 겹쳐 있는데 이게 태양광만으로 되느냐. 사실 이제 원전하고 잘 맞는, 죄송합니다. 데이터 센터랑 잘 맞는 설비는 원전입니다. 원전 같은 설비는
1: 안정적으로 세게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거.
0: 전기가 네. 아, 혹은 반도체 공장 뭐 이런 데들은 전기가 하루 종일 들어가야 되는 데기 때문에 이 원전이라든지 혹은 수소 열전지 발전 이런 것처럼 항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데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

0: 망치겠고요.
1: 태양광으로 반도체 만들면 웨이퍼 다 망가질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부가적인 설비가 너무 많이 들고
2: 이것만으로 안 된다.
0: 예, 그거를 개통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돈이 많이 들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또 탈탄소 때문에 일부 해야 되니까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린다.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여기서 멀리 보내기 시작하면은 여러 번 오랫동안 보내야 되고 이거를 보내는 데서 부하도 많이 개통망도 많이 걸리고 이 관리하기 너무 어렵다. 그 지역에서 해결하면은 그래도 개통망이 짧기 때문에 일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멀리 보낸다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들이 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왜 호남이에요?
0: 그 일단은 태양광 에너지가 많다.
1: 전력에 가깝다.
0: 예, 태양광 에너지가 가깝고 여기서 개통망을 지으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짧게 지으니까 이게 부하 관리 같은 것들 이게 길면 길어질수록 어려진다로 보는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전력망이 깔려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건 전력만 고려한 입장이고. 사실 이제 반도체 업체라는 거는 이 흔히 말하는 공급망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가야 그렇죠. 되고 네. 해외 공급망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입지를 사실 그 서울에서 서울 근처에서 광주로 내려간다는 거는 이제 수십 년이 거쳐야 될 사업이기도 하고 반도체가 그냥 이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부속 공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부속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딸려 들어간 거라서
1: 주변 보면은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0: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들이 다 와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일부만 그러니까 공정의 일부 마지막 패키징 공정이라고 해서 일부만 떼갖고 조금 네.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 옮기는 건 아니고 그런 의견 정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지방에 이런 공장이 가면은 분산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 가 있겠지만은 5월 고용 동향을 봐도 정말 효과가 클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그런데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또 SNS에 글을 올리신 게 약간 좀 SNS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3: 너무 그렇죠. 예. 필요하죠.
1: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 남거나 발전 설비와 가까운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SNS 글을 남겼는데 방금 교수님이 다 반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3: 네, 최근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이런 지방 반도체 공장 신설론에 힘을 싣고 있는 겁니다. 김 실장이 어제 페이스북에서 글을 썼는데 AI 시대에 맞아서 반도체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하는 일명 프로젝트 트리니티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비수도권의 자리를 잡으면 데이터 센터가 이 비수도권에 있는 전력만 쓰고 빠지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세수의 거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비수도권에 들어설수록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첨단 산업 기반을 심는 효과 생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3: 예, 정치권에선 태양광, 풍력 등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용수가 풍부한 호남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김 실장은 이제 한국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AI가 이제 피지컬 AI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도체 데이터 센터는 이미 이제 경쟁이 치열한데 이 피지컬 AI는 아직 공급망이 고착화 되지 않았으니 호남에 이렇게 이제 반도체 팩 지어서 시너지 낼 수 있는 이런 피지컬 AI 쪽으로 가 새만금에 또 현대차가 이제 피지컬 AI 관련해서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인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너지를 함께 내보자. 좀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1: 뭐 뜻은 좋은데 아무튼 SNS는 좀 자제하시는 게 아무튼 간에 최태원 SK 회장을 보면요. 새 반도체 공장과 관련해서 무조건 한국에 짓겠다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기업 총수라고 해도 정치권 이런 눈치만 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에 안 질 것 같거든요. 김민석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0: 뭐 일단은 뭐 한국 기업이니까 한국에 지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 압박 입지가 사실 이게 공장이 그냥 반도체 공장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워낙에 부속 시설이 많고 그다음에 부속 시설 간 이동이 제약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 불량률 같은 게 굉장히 높게 올라가
1: 이거 내부 공장 아니에요.
0: 네, 내부 공장이 네. 아니라서 그 반도체 하나 만드는 한 칩 만드는 4개월 5개월씩 걸리는 게 한 공장 안에서 사실 이루어져야 사실 안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밑에 서포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떼가면 전기만 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니까 아마 최태원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이런 시스템이 그런 게 아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진짜 첨단 산업이고 이 흔히 말 라는 공급망까지 함께 움직여야 되는 산업들이고 이 불량률 같은 것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떼낼 수가 없는 이런 산업이니까 이렇게까지 좀 멀리해야 하는 산업 정책이 나오면 좀 반박이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동까지 고려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공급망을 새로 도와줄 수 있고 해외 기업도 유치가 쉬운 이런 쪽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1: 지원금도 안 주잖아
0: 예,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밖에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뭐 총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이런 것이 좀 생태계가 생기게끔 도와주고 서포트를 해주면서 뭐 전기료 같은 것도 사실 태양광으로 하면 좀 아무래도 개통 비용이 많이 나서 좀 비싸진다라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좀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의견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치권은 지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빠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네, 잠시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도장을 찍을 수 있을까요? 간밤에 트럼프와 이란의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 증시 환호했고요. 지금 우리 증시도 8% 넘게 코스피가 오르면서 8,40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AI 반도체, 요즘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인프라죠.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이건데요. AI가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소 등의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이거를 구동을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에너지, 어마어마한 반도체, 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주도군의 전기 전력 주도 한창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데이터 센터, 2번 서비스 센터. 1번 데이터 센터, 2번은 서비스 센터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에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LB 세븐업, 물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토 샴퍼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데이터 센터, 2번은 서비스 센터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업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신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본격화, 치솟는 주담대 금리로 정해봤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은 조금 덜하실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증시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최대 이슈는 금리 아닐까요? 금리라고 봐도 되죠?
1: 아, 금리가 뭐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지표는 그러니까 정부 정책상 금리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자, 이런 금리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왜냐?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발표가 간밤에 있었는데요. 1년 전보다 6.5%나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던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1: 근데 이제 뭐 에너지 가격 빼면은 그때 에너지 가격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 할 때도 뭐 잠깐 뭐 다른 데서 얘기를 했는데 뭐 여기 방송이지만 한 20%가 네. 오르면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0: 그건 저랑 하신 거고 네. 여기서 하신 건 아니고
1: 다른 YTN에서 얘기해서 20% 이상 올라서 에너지 가격 빼면은 예측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에너지 가격 빼면 월간 상승률 0.5%로 예측했는데 네. 0.4%로 예측해서 어제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이게 계속 갈 거냐. 근데 에너지 충격은 보통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0: 그렇죠.
1: 예, 네. 이것들이 갈 거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직 전파는 안 된 것 같다. 에너지 가격 오르면서 다른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발견되는 것 같지는 않은 이런 상황들이라 이런 것들이 아마 통화 정책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워낙 이제 기름값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다 네. 보니까 이런 충격적인 물가 상승 지표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ECB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였고요. 다음 주 BOJ 일본중앙은행도 금리를 거의 높일 걸로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2: 네.
0: 전반적으로 이 금리 인상 기조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사실 원래 금리 인하를 사실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이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이제 밸류체인망을 좀 망가뜨리면서 특히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상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은 이제 금리가 기정사실화돼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됐다. 보는 거고 사실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를
0: 똑같은 상황이고
2: 인상을 이제 거의 확실시 이제 신현성 총재 말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희망하는 거는 미국이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제 FOMC도 이제 다음 주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아마 이제 케빈 워시가 이제 대비전을 치를 텐데 그때 아마 동결할 것이다라고 좀 전문가들은 많이 네네네.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미국이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이거
0: 복잡하죠.
2: 증시 오늘 8% 오르는데 이거 흐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금리 중요하고 다음 주 FOMC에서 케빈 워시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최대 이슈는 케빈 워시의 입이 될 텐데요. 굉장히 큰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런데 이 생산자 물가 지표가 딱 나오고 나서요. 그 미국에 나오는 그 뭐야 CME에서 하는 페드워치 툴 여기를 보니까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로가 됐고요.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올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미국은 어떻게 나설 걸로 같으세요?
1: 뭐 일단은 케빈 워시 그 새 연준 총재의 연준 그 의장의 어떤 해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이게 전 그리고 또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보통 지금 끝에 선거 끝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러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8% 가면.
1: 아, 뭐 근데 뭐 단기간에 오르는 거는 네. 기름값이라고 하겠죠.
0: 아, 그러니까 어떻게 논리가 있네요.
1: 뭐 어떻게 논리값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진짜 끝나면 어떻게 될지 조금 또 지켜봐야 될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올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다. 그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게 둘 다 같이 올라 아까 그런 이야기인데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나왔을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는데 에너지 가격만 오르면 일시적인 충격이고 그것이 전파가 돼서 상품 가격이 오르면 이제 진짜 충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장기화된 충격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뭐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서 수치적인 분량이 중요하냐 이제 컴포지션 같은 것들이 중요하냐 이것이 장기화 될 것이냐 피크아웃했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0: 해석의 영역인지.
1: 네. 해석의 영역.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 해석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의 가이던스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는 이제 뭐 여태까지 12월에 한 번쯤 올리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집요 선거 끝나고 금리 올려야 되면 그때쯤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처음 대비전이다 보니까
0: 네네.
1: 좀 불투명한 상황이 크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자, 이렇게 금리 전세

0: 계속적으로 금리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금리는 먼저 반응을 하고 있어요.
1: 네.
0: 우리나라의 국고채 1년물이 3.26%, 5년물이 4.08%까지 3개월 전에 비하면 어마무시하게 오른 상태인데
1: 네.
0: 당연히 은행권의 대출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정말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이런 부분일 것
0: 그렇죠.
1: 같은데요.
0: 네.
1: 이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연 4.51에서 7.50까지 지금
0: 7.5.
1: 네, 올랐습니다. 사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최고 금리가 한7.1
0: 예.
1: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불과 2주 사이에 0.4%포인트 가량 뛴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 같은 것이 채권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주담대 금리까지 이제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고정형 주담대 금리 올해 들어서 1%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0: 네네네.
1: 올해 초에 받은 거랑 지금 받은 거랑 굉장히 이제 부담의 정도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0: 물론 이 가장 큰 금리를 내신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1: 네.
0: 전반적인 부담이 커졌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형 주담대 쪽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차이가 많이 납니까?
1: 네, 지금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3% 후반에서 6% 중반대로
0: 아,
1: 나서 차이가 좀 나는데요.
0: 예.
1: 은행권은 이제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정형 주담대 금리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가 낮은 변동형으로 가자라고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니까 은행들이 이쪽도 이제 변동형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0: 네네.
1: 그래서 우대금리 같은 것도 좀 없애고 있고 변동형도 좀 계속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자, 그렇다면 변동형, 고정형에서 변동형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이렇게 이동해도 괜찮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2: 뭐 이게
0: 일단
2: 금리
0: 대출은 안 나와 지금. 잘안 돼.
2: 일단 대출이 안 되고 이제 금리가 싼 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0: 예.
2: 이거 프로젝션 해가지고 매년 바뀌는 기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가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약간 더 오를 가능성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뭐 이게 이 선택 자체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이런 양상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집을 살때 돈을 안 빌릴 수는 없는 거고 적정한 수준에 빌려야 되는데 단기에 싼걸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0: 그렇죠.
2: 예, 이건
0: 네.
2: 싼거 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고 또 원리금 상황까지 겹치게 되면은 후반부 이자 비용 부담 같은 것들은 조금 덜어진 이런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양상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드려야 될것 같네요.
0: 어쩔 수는 없지만은 이게 참 대출도 잘안 나오고 그래서 쉽지는 않은 길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은행 예적금 금리는 여전히 3%대란 말이죠. 예,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더 지금 더 낮은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0: 예.
1: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예금이 매력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다 요즘에 주식 투자하시잖아요. 그래서
0: 네.
1: 많이 통장 뚫고 예금해봐야 예, 물가 상승률만큼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매력이 없는 상황. 근데 대출하려면은 대출 금리 높죠.
0: 아, 그렇죠.
1: 예,
0: 네.
1: 그래서 예대 금리 차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0: 아, 근데 예대금리 좀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은행들이 이자놀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이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2: 그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사실 이게 뭐 보통은 적절한 수준이 있는데
0: 맞아.
2: 예,
0: 정부가 건드리면 이게 벌어져.
2: 아, 왜냐하면 이제 정부는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리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아, 되도록이면 은행들이 가계신용 팽창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걸 시장에서 가장 통제한 좋은 방법이 그 마진을 높이는 겁니다. 마진
0: 네.
2: 높이게 되면은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절로 이제 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 아무래도 은행 쪽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양상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금리 낮추게 되면 또 많이 빌리게 되거든요. 어쩔 수
0: 그렇죠.
2: 없이
0: 네.
2: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양상들이어서 은행식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원래 적극적으로 경쟁을 하기 시작하고 부동산이 화랑에 붙으면 예대 마진 같은 거좀 줄이면서 공격적으로 대출 늘리는데 뭐 지금은
0: 그럴
2: 대출을
0: 수 있는 때는 아니죠.
2: 지금은 가계대출 위험도 하고 정부에서 권고들이 가장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물론 총량 규제 같은 것도 하지만 아 가상금리 같은 것들도 좀 올려가지고 예대 마진 높게 받으면서 아 저절로 이제 조금 수요를 줄이는 그 예대 마진 또 올라가게 되면은 예금금리 아 그러니까 대출금리 올라가게 DSR 이렇게 또
0: 뭐,
2: 걸리면서 이제
0: 그렇지.
2: 여러 가지
0: 예.
2: 또 흔히 말해서 은행 측에 관리하기 좋은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랑 뭐 은행의 어떤 그 정책 간의 어떤 갈등 관계에 뭐 비슷한 것들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 빚은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가계 빚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늘고 있잖아요. 이건
1: 네.
0: 왜 그런 거예요?
1: 그만큼 이제 자산 가격 가격을 지금 따라가기 위해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대출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네. 여전히 많은 거고 사실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하려고 대출 예, 하시는 분들 정말 많대요. 그래서 네. 지금 오늘은 좀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한 22거래, 23거래 연속으로 그렇죠. 외국인이 파는 돈을 지금 개인이 다 네. 거의 받았거든요. 네. 그 돈만 해서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50조 원, 60조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그 개인들이 다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들 그런 재원들을 많이 이용했고 기존의 예금도 이제 깨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많이 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아무 요즘에는 주식이 워낙 화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또 요즘 내수가 어렵다 보니까 은행 갔다가 요즘 뭐 제 이금융권도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B2 이거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는 뚜렷하게 제동을 걸지 않고 있고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B2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건 시한폭탄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요. 지금 아직 금리 인상에 나선 건 아니잖아요. 금리 인상에 나선 거는 유럽 정도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아, 우리가 정부의 정책금리는 초단기금리입니다. 네. 초단기금리라고 해서 이제 뭐 보통 IP금리 이런 거를 관리하는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 그게 하는 금리라는 거죠?
2: 예, 하는 예. 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단기금리고 그러니까 중장기금리는 결국은 단기금리의 연합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아, 만기를 오래 가져가는 걸 싫어하니까 그런 데에 대한 약간의 프리미엄 정도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금리가 오를 거라 생각하면은 아, 지금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 그 중앙은행에서 조절하는 건 굉장히 짧은 금리고 우리가 대출할 때 5년. 뭐 그렇지. 흔히 말하는 주담자면은 네. 10년, 뭐 20년, 30년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구조라서 미래의 금리 상황이 반영된 것이고 이것은 한은의 미래 정책들이 미리 선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아 그렇게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초단기 금리 같은 것들은 한은의 통화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장기 금리는 한은 정책도 정책이지만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다.
2: 그 기대감이죠. 네. 시장이 이제 미래에 어떻게 금리가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래 금리가 오를 것이면 지금 당장 금리가 올라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1년짜리 빌리는 게 하루짜리 빌리는 게 아니라 5년짜리 빌려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하루짜리 빌리면 중앙은행 금리에 따라서 가겠지만 이 5년짜리 빌리게 되면 미래의 금리를 오르면 당연히 아 우리가 평균적으로 내야 되는 금리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0: 자 지금까지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금리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거시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금융시장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1: 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네. 높아진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그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금융시장, 뭐 자산시장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자산시장이 굉장히 악재죠. 아. 네, 사실 뭐 지금도 금리, 사실 트럼프 전쟁을 우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도 물론 휴머니즘 인도적인 차원도 있지만 네네. 사실 그 지금 물가가 계속 튀는 거고 물가가 튀니까 이걸 결국 케빈 워시가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결국 주식시장의 화랑을 깨트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쟁이 끝나길 원하는 거고 금리가 안 올랐으면 하는 바람인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뭐 AI 쪽으로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야 네. 되고 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0: 악재다. 네. 일단 자산시장의 악재다. 경제 전반 우리가 지금 반도체 때문에 좋다고는 하지만은 그 부분은 상당한 착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시중금리가 계속 오를 때 어떤 충격을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까?
2: 그게 보통 가계, 그러니까 우리가 GDP 하면은 소비 부분, 그다음에 투자 부분, 그다음에 네. 정부 지출 부분, 뭐 순수출 뭐 이렇게 쪼개는데 투자 부분은 사실 금리에 민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 오늘 안 해도 내일 투자해야 되거든요. 금 떨어지게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위축이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AI 관련 투자는 데이터 센터 투자가 많고 네. 데이터 센터 투자는 이제 금리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성들이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우리도 문제지만 미국은 지금 조금 금리 올라가면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투자 그리고 고용까지 그리고 GDP까지 연결된 채널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0: 다들 금리에 별로 관심 없으신 건 아는데 금리 뭐 세상의 모든 경제에서 금리랑 무관한 건 없으니까요. 조금 알아두시면 투자 기회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탑2 플러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와, 미쳤다.
4: 미쳤다. 와,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와, 와, 씨.
0: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튜브나 SNS를 타고 마라맛 곤약이나 동결건조 젤리 같은 수입 간식들이 큰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인점포에서도 많이 파니까 하나씩 집어먹곤 하는데요. 이 간식들 그냥 먹어도 되는 걸까요? 한국소비자원이 수입 간식에 대해서 안전성을 시험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생활환경시험국 식품미생물팀의 김수정 부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나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저도 학교 앞에서 이런 것들 좀 가끔 아들이랑 같이 사 먹고 그러는데요.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겁니까?
1: 네, 저희가 그 초등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라맛 간식과 또 그리고 독특한 식감의 젤리, 사탕 등 수입 간식류 20개 제품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영양 성분과 미생물, 식품 첨가물 등 안전성에 대한 항목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0: 결과를 보니까 젤리를 먹다가 이가 부러질 수도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1: 네, 보통의 그 동결건조 젤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부셔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시험 대상 제품 중에 지구 모양의 동결건조 젤리 제품은 동일 제품 간에도 그 단단한 정도의 편차가 컸고 그리고 그 단단한 정도를 측정하는 경도를 확인했는데요. 그 최대 경도값이 6에서 11세 소아의 평균 씹는 힘보다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네,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가 무리하게 깨물어 먹을 경우에 치아 파절이나 그리고 턱 관절 손상 등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을 해서 해당 수입 판매원에게는 판매 중지를 권고했고 또 현재 수입과 판매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0: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위생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세균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나요?
1: 네, 그 마라맛 곤약 한 개 제품은 레토르트 식품으로 세균이 증식해서는 안 되는데요. 세균 발육이 확인이 되어서 미생물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이에 해당 수입원에게는 유통 재고 확인과 소비자 환불 조치를 즉각 권고했습니다.
0: 이거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요?
1: 네, 그렇죠.
0: 알겠습니다.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었나요?
1: 네, 그 마라맛 간식류는 대두유나 고추기름 같이 유지를 다량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 보관, 유통 과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산패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 제품들이 일반 묵류나 절임식품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유지 산패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판매원에게는 유탕 유처리 제품에 준해서 유지의 품질 관리를 할 것을 권고했고 또 관계 기관에는 해당 제품군에 대해서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0: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이를 둔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1: 이 마라맛 간식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알싸한 맛을 내기 위해서 나트륨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일부 제품은 두 개만 섭취해도 그 어린이 1일 나트륨 충분 섭취량에 도달하게 되어서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캔디류의 경우에는 대용량 젤리나 캔디류는 하나만 다 먹어도 어린이 하루 첨가당 섭취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서요. 고열량, 저열량 식품에 해당하기가 쉽습니다. 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그러한 대용량 젤리를 한 번에 다 먹지 않도록 조금씩 덜어주시는 등 이런 섭취량 조절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0: 고열량, 고나트륨, 저영양 식품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식품 성분도 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생활환경시험국 식품미생물팀의 김수정 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3209번 쓰시는 분, 9949번, 2334번 쓰시는 분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1 쓰시는 분, 월드컵 한국팀 승리 기원합니다. 이번 축구는 시간이 너무 안 맞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언제 누구랑 하는 거지? 아, 11시? 네, 11시라고 하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기회에 알게 됐으니까 한번 봐야겠습니다. 3920번 쓰시는 분, 택시하면서 외롭지 않게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지금 살짝 졸리는데 비타민 같은 방송 들으면서 힘냅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예,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졸려가지고 정말 비타민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방송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되면 좀 졸리고 이렇게 멍해요. 오늘 뭐 지금 코스피가 8%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가 12% 정도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가까워졌

있다라는 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체플론의 굿럭 베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월드컵 첫 경기 승리를 기원한 노래라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잘 몰라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들으시면서 힘내고 일주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FM.
4: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맑고 쾌청한 하늘 아래 햇살이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28도, 대전과 광주는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도 오후와 저녁 사이 강원 곳곳에 소나기 지나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기온이 부쩍 올라서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가는 길 용비교 진출 앞두고 시설물 보수공사하는 곳 있습니다. 용비교 통과하는 차량들 속도가 좀 떨어져 있고요. 1차로를 막고 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위로는 공항 가는 길입니다. 동작대교 한강대교 사이 1차로 쪽에 1, 2차로에 사고가 났는데요. 지금 119 소방차 와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척 혼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작대교 남단 지나실 때 조심히 가셔야겠습니다. 현재 성수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 모두 다리 건너는데 남단 방향으로 속도가 좀 줄어 있고요. 동작대로는 용산 가족공원 가는 길 사당역에서 이수역, 갯마을 입구 쪽으로 신호를 다소 길게 받고 건너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진상 규명위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마디로 선관위의 무능과 실패였다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어떤 목소리인지 듣고 오시죠.
2: 선거관리위원회는
0: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입니다.
2: 축소 비율을 50%로 결정하면서 선관위 의결로 하여 결정을 했고 그 인쇄 매수 축소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견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고요. 존재하는 매뉴얼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고 투표용지 부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 그러니까 투표지를 반으로 줄이는 저런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대응하는 매뉴얼조차 지금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저걸 단순히 행정 실수로만 볼 것인지 무능으로만 보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3: 그렇게 미필적 고의를 의심해도
0: 서영주 넥사회 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3: 정신이 좀 나간 느낌? 이게 뭐 외부 영역을 주는 외부 기관도 아니고 헌법기관입니다.
4: 예.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철만 되면 옥상옥이에요. 갑입니다. 정치인보다 더 훨씬 더 대단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형편없는 주먹구구식 그 조직관리와 어떤 업무 운영을 했다는 것은 지금 파면 팔수록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게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에만 선관위를 들여다봐요. 그런데 이 선거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자체는 사실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안일, 무사주의, 우리가 알아서 할 거고 누가 우리를 건들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4: 예.
3: 심지어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본인들 가족 채용 비리 문제 터졌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음에도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주 오랜 기간을 선관위는 그렇게 본인들의 어떤 집단 내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소쿠리 투표 그런 관리 문제에서부터 개선장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는 뭐 TF가 각 당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TF가 있긴 있으나 이게 속도가 느려요. 빨리 좀 그 머리를 맞대고 선관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지 지금 18개 대학의 이 청년들이 지금 성명서를 내고 대접으로 붙이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개선 방안 그리고 움직이는 모습을 정치권이 보여달라 그런 주문을 예. 하고 싶습니다. 예.
4: 정부와 정치권도 선관위 개혁에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앞서 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총리도 선관위 해체론까지 거론하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관리의 책임자는 정부라면서 겨누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5: 선관위가 아직도
0: 김민석 국무총리입니다.
5: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려면 선관위를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된다 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틀린 것이 없습니다.
6: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0: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6: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끝까지 이뤄내겠습니다.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권력의 오만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4: 네, 김민석 총리 이야기한 것처럼 폐지 수준의 어떤 개혁안 나올 수 있을까요?
7: 최근에 이 선관위와 관련한 무능과 부실을 들여다보면 이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곰팡이는 자라기 마련이다. 실제로 선관위가 1960년에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높은 위상에 맞춰서 선관위 스스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위중함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다소 안이하게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해체 수준으로 선관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이 반응안에 대해서 구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체하고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치권에서 선관위 그 관련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내고 있어요. 네. 그럼 그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일부에서는 뭐 개헌까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관련한 논의까지도 포함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개혁을 하려고 해야지 그냥 이번에도 무봉책에 그친다면 이런 문제 이때 아니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자체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끼리의 자정 노력 이런 것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정 노력이 부족할 때는 외부에서의 압력 밖에는 없거든요. 지금이 마침 그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적 분노가 있을 때 일을 해내지 못하면 영영 해내지 못할 겁니다.
1: 예.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곳곳에서 아직까지 부정선거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오히려 집권 여당으로서 특검론을 먼저 받아들여서 좀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서면 이런 부분도 좀 정당성 임명할 수 있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 이 민주당에서 특검을 그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네. 개헌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검 개헌까지 네. 민주당은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사실 그 정청래 지도부가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후폭풍 때문에 사실상 이 참정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조금 느슨한 거는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해외 G7 나가시면서 당대표에게 주문을 했잖아요. 숨바꼭질에 부르지도 않을 만큼 지금 중앙선관위의 참정권 침해 이 부분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잘 수습하라고 던져놨는데 정청래 지도부가 지금 그 연임 부분이랑 뭐 1인 1표제, 보안수석권 폐지 이런 쪽에만 이제 몰입하다 보니까 이 참정권 침해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당에서는 TF가 움직이고는 있으나 사실 이게 지금 당대표를 연임하냐 마냐 이 부분에 지금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를 지금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도 특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국민의힘이 지금 특검하는 농도가 좀 다른 건 있어요.
1: 네.
3: 특검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 부실관리와 말하자면 미필적 고의 부분들이 있다면 사법 처벌을 통해서 뭔가 이 참정권을 바로잡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의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좀 가까운 이 선관위에 이 바로 잡는 그런 대안적인 특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대통령을 겨냥하는 특검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서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
4: 네, 일단 수순대로라면 국정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사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 부분 아직까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좀 논의 과정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각 당 내홍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지방선거 책임론 둘러싸고 각각 거센 내용을 겪고 있는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죠.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려 15번이나 언급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내 내용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모아봤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님의
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
10: 이재명 정부를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재명 대통령님을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8: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라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11: 대통령의 벼고동 심은 뜻을
9: 알아야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12: 벼고동 심은 뜻이 의원님 해석하시기엔 뭔가요?
11: 나가라요.
12: 아, 나가라.
11: 책임지고 나가라. 호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지.
12: 예.
11: 호동잎은 떨어졌는데 예. 지금도 이런 생각하는 건 아주 나빠요.
13: 비공개 의총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좀
9: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3: 진짜 어땠어요, 본인?
14: 그래서 제가 페북에 두 명이 얘기했다 관련해서 그게 분출이냐. 박지원 대표 전 대표께서는 억울해도 정청래 대표 사퇴하라고 말씀하시고 우상호 당선인은 이겼는데 어쨌든 이긴 거다. 서울을 이제 탈환 못해서 우리가 이제 안 좋지만 정청래 대표가 승리한 대표가 왜 책임을 지냐 이렇게 상반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13: 상황 자체가.
4: 네, 정철민 의원은 아예 어제 면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3: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자체가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박해지고 있어요.
4: 네.
3: 이 선거 직후에는 정청래 대표 입으로 사실 서울은 좀 안타깝지만 나머지는 위대한 승리다. 자화자찬을 했죠. 근데 며칠 지나서 대통령께서는 지방선거를 사실 참패로 규정했습니다. 제대로 국민의 뜻을 우리가 받들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고 지지자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은 그런 선거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국정에 대한 어려움이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정청래 지도부가 자화자찬을 일인가 그런 측면에서 의총에서 지금 얘기가 뭐 양비론이 나온다 하지만 사실 최민희 의원 얘기가 우상호 당선인은 그런다고 해서 사퇴 얘기는 하지 않았으나 잘했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장철민 의원도 그렇고 나머지 다른 의원들도 사실 책임을 지란 소리예요. 사퇴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사퇴 목소리는 나올 수 있으나 대다수의 의원들이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지방선거의 책임을 최소한 진다면 남은 임기를 마치고 연임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예. 대통령도 연임은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릇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지금 다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본인만 지금 그 연임을 도전할 것처럼 하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을 15번이나 지금 의총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은 영원한데 정권은 잡다. 아니 정권 잡은 쪽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뭐 지난 박근혜 정부를 정권이라 할 거예요. 윤석열 정부를 정권이라 할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1년 지나서 2년 차 들어가는데 정권은 잡다. 본인한테 좀 서운한 소리 했다고 바로 대통령한테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연임에 대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수습하려고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하지만 당원이나 의원들이 두 번 속지는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그냥 밀어붙였다가는 저는 부러질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게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1: 그럼 저 발언 이후에 오늘 정청래 대표가 지금 5.18 묘역 참배하러 가거든요. 다시 네. 호남을 찾는 겁니다. 이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3: 그래서 이게 딴 마음이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했잖아요. 네. 선거 내내 딴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끝나자마자 지금 당대표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방선거에 대한 이런 후보품을 수습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중앙선거냐 아까 했던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의 이 불만들을 잠재우는 게 집권여당 대표가 필요한데 뭐 있습니까? 대통령 G7 가는데 환송식에 초대 못 받았는데 전북을 가요. 그 내용이 있었죠. 이원택, 김관영, 안도영. 네. 거기를 찾아가서 이원택 그 당선인 만나서 돌아와요. 전북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1인 1표제를 통과시켜요. 1인 1표제는 당대표 선거에 본인한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걸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잘 논의해봐라 했더니 바로 그냥 선을 그어서 폐지, 던져놓죠. 그리고 어디 갑니까? 전남을 가요. 이 동선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본인은 당대표 선거에만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뜻은 전혀 뭐 귀뚱으로 듣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거를 정청래 대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요.
0: 선관위 강제 수사,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여당 내 개파 갈등 등 국내 현안에 대해 서영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5: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어.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그런데요, 상대 팀 체코 대표팀이 경기를 앞두고 황당한 해프닝을 겪었더라고요. 지난 12일에 체코 대표팀이 그 버스가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법판의 훈련장 진입 과정에서 좁은 입구에 끼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장 입구에서 버스가 끼인 거죠. 약 1시간가량 극심한 도로 정체가 이어졌고 버스가 다시 움직이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체코 대표팀 버스에서 내려서 훈련장까지 걸어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 선수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 한쪽에서는 아니 중요한 경기 앞두고 우리 체코 선수들 분위기에 조금 약간의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혹시 이 일이 오늘 우리 한국과 경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주 잠깐 했습니다. 어쨌든 한국 대표팀, 체코 대표팀 뭐 부상 없이 좋은 경기 펼쳤으면 좋겠고 우리 선수들 응원합니다. 승리 기원하겠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del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최근 인천항 신항에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분류되는 붉은 불개미가 대규모로 발견됐습니다. 검역당국이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는데요. 붉은 불개미는요, 꼬리 독침이 있어서 여기에 찔리면 심한 통증, 심할 경우에는 쇼크까지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 확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개미 전문가십니다. 상지대 산림과학과 류동표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붉은 불개미 인천항 신항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붉은 불개미, 일단 이게 어떤 곤충입니까?
1: 예, 붉은 불개미로는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그런 개미는 아닌데요. 불개미라고 처음에 2017년도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개미인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미여서 조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처음에는 살인개미로 좀 많이 알려졌던 개미인데 배 끝에 침이 있어가지고 소위면은 일반 개미나 벌하고 달리 얘네들은 좀 고름이 생기는 그런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개미로 우리나라의 오토로만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개미 중의 한 종류입니다.
0: 아주 위험한 개미예요?
1: 예예. 예.
0: 독침이 있어서 거기에 찔리면 정말 심할 경우엔 사망까지 가능한 건가요?
1: 사망 정도는 아닌데 솔직히 그 벌한테 쏘여가지고 기도가 막혀서 사망하는 그런 경우는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0: 아.
1: 예. 예, 우리 벌한테 쏘이면은 솔직히 벌은 건드려서 쏘인 거 똑같이 개미도 건들면은 쏘는 거거든요.
0: 네네.
1: 예, 솔직히 뭐 아무 상관없는데 건들지 않으면은 곤충들은 그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0: 근데 워낙 기사나 이런 데 뭐 국내 확산 우려 뭐 그 가능성까지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중국에서는 이제 앞서 교수님께도 살인개미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중국에서 또 그렇게 표현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이번 조사에서 유충 10마리, 일개미, 병정개미 200여 마리도 함께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서 많이 번식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1: 솔직히 지금 어떤 항만이나 이런 데만 조사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전체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전체 조사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각만에서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만 조사하고 있는 거여서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미기록 개미들이 자꾸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외국에서 이제 유입돼서

0: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개미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개미 학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조사가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와서 있다는 거는 계속 유입된다는 거는 뭐 기후 변화도 있겠지만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계속 무역 쪽으로 해서 국제 무역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1년에 뭐한 10만 개 이상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를 묻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태풍이나 이런 걸 영향으로 그런 바람에 의해서도 이 개미들이 날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유입되는 개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떤 개미들이 얼마큼 많이 있는지 분포 조사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어떤 상황이라는 표현은 좀 어려운 거고요. 실제로 들어와도 우리나라 자생 개미들에 의해서 많이 퇴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나쁘다고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게 올해가 처음은 아니고 2018년도, 그러니까 2017년에 처음 발견됐고 2018년에 이게 발견됐을 때도 당시에는 교수님이 현장 조사를 직접 가셨네요.
0: 에이, 지금 비행기 소리 때문에 잘안 들리는데요.
1: 2018년에도 이게 발견이 됐었는데 국내에서 당시에는 교수님이 현장 조사를 가셨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0: 예, 계속 해년마다 현장 조사를 계속 다닙니다.
1: 아, 그렇군요.
0: 제가 매년 다닙니다.
1: 매년
0: 매년
1: 다니시면
0: 다니는데 매년 붉은 불개미는 발견됩니다.
1: 올해 뭐
0: 근데
1: 특별히 그래서 다른 해들과 달라진 점이 있거나 특이한 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가요?
0: 확산될 확률은 없습니다. 발견되면 바로 방제해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확산되지 않게끔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1: 네.
0: 솔직히 들어오면은 막 많이 퍼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미하고 버러고 차이는 개미는 날개를 띠고 야원개미가 어떤 땅속에 들어가서 근집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버러고 달리 잘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기어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군체를 형성하거나 한 후에 그 퍼지는 확률은 그 다음 여왕개미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 퍼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항만에서 발견되면 거의 1년 이상 안된 것들이기 때문에 여왕개미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 아하.
0: 여왕개미가 만들어져도 바로 근친에서 바로 여왕개미가 알 낳고 해서 퍼질 확률은 극치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1: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런데
0: 예.
1: 나오는 거 보면, 일단 물리면, 독침에 물린다 해서 앞서 그 부분은 짚어주셨고, 우리가 벌에 쏘이는 거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이게 뭐 생태계 교란도 하고, 어디에는 아파트에 퍼져가지고 전기 합선을 일으켜서 거기가 화재가 났었다, 막 이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상황까지 아직 안 갔고요.
1: 네.
0: 아예 와서 해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붉은 불개미가 아예 엄청 퍼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화재나 이렇게 건물에 들어가면 겨울철에 겨울에 건물에 들어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개미들은 곤충들은 가장 특히 개미 같은 경우는 버리도 마찬가지지만 전기 쇼크 이런 걸 너무 짜릿해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거기 그런 쇼크가 일어나면은 거기다 개미산을 뿌려버려요. 개미산은 계속 분사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합선이 일어나서 화재가 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이제 살인개미라는 의미가 붙여진 거지 실제로 쏘여서 죽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1: 아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0: 예.
1: 어찌됐건 이게 뭐 아파트나 이런 데 전기 배선돼 있는데 침입하면 일단 위험할 순 있네요. 불이 날순 있네요. 그러면.
0: 예,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솔직히 들어와도 건물까지 온다면 최소 10년 이상 더 걸릴 거고요.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방제할 거라 저는 우리 검역 당국이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번에도 네,
0: 예.
1: 말씀하세요.
0: 이런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면 우리는 다른 걸로도 많이 힘드신데 이런 걸로 걱정 안 하시게끔 검역 당국이나 저 같은 개미 전문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생각합니다.
1: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0: 예.
1: 그러니까 검역 당국에서도 이번에 확산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뭐 개미 포획용 트랩 1,000개 설치하고 소독작업 완료했다 이런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방역은 확실히 충분히 되고 있다고
0: 예.
1: 생각하면 될것 같고 보통 그러니까 어쨌든 요 잠깐 그 기간만 뭐 얘네들이 좀 움직이는 거지 그 외에는 다 없어집니까? 박멸을 하면? 박멸이 되나요?
0: 예, 박멸을 거의 다 끝납니다. 0개미가 없으면 얘네들은 1개미 자체로서는 오래 살 수가 없는 그런 곤충들이에요. 0개미가 없으면 이게 자체적으로 뭐 알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개미가 없어지면 다 그냥 그 자체 군체가 다 사멸됩니다.
1: 네,
0: 예,
1: 네.
0: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대부분 우리가 방역할 때 0개미가 있는 집을 확인 그 근처로 확인하고 거기다 이제 방제를 해버리니까 그 0개미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계속 유입된다는 거죠. 컨테이너 계속 오니까 그 붉은 불개미 말고도 아르헨티나 개미 다른 개미가 100대 악성 외래 침입종 중에 개미가 한 5종 정도 있어요. 그래 굉장히 위험한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지금 부산역에도 살고 있고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방제해야 하는데 그 방제가 좀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식물이나 농산물 이런 게 생산량에 급격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개미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뭐.
1: 아하, 그러니까 이 개미 말고도 붉은 불개미 말고도 외래종들이 5종 정도가 더 있는데 걔네들도 네. 자꾸 유입이 되고 있고 걔네들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0: 그렇죠. 예, 걔네들이 원래 우리 식물들의 두루마 개미들이 대부분 꽃에 가면 꿀샘들이 있거든요.
1: 네.
0: 꿀샘들을 가서 공격해서 뭐랄까 수확량을 확실히 줄여버리거든요. 꿀샘을 공격하면 이 화분 매개가 안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종자가 형성되지 않고 오버돈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보니까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버립니다.
1: 아하.
0: 그래서 개미들에 의해서 피해가 엄청 늘기 때문에 또 붉은 불개미 같은 경우는 또 돼지나 소 이런 소이면은 유산될 확률도 있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1: 예. 교수님 하나만 끝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어쨌든 뭐 방역 과정에서도 그렇고 물릴 수 있잖아요.
0: 네네.
1: 물리면 어떻게 바로 병원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건 짧게 한 말씀.
0: 알러지 심한 분들은 무조건 병원 가시는 게 낫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산림과학과 류동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드디어 오늘 11시 우리 축구대표팀의 첫 경기가 열립니다. 4년을 기다려온 월드컵에 막이 오르면서 태극전사들이 오늘 체코를 상대로 첫 단추를 끼우는데요. 이번 대회부터 본선에 오른 나라가 48개국으로 크게 늘었고 우리나라는 체코, 멕시코, 남아공과 함께 A조로 묶였습니다. 이 첫 관문 3경기가 전부 평일 오전에 잡히면서 밤에 경기가 열려야 치맥 특수를 누리던 사장님들은 아쉬운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월드컵에서 출전국들을 여러 개의 조로 나누어 같은 조끼리 먼저 순위를 가르는 본선의 첫 단계.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번 조별 과제, 2번 조별 리그, 3번 조조 할인, 4번 조계 구이. 1번 조별 과제, 2번 조별 리그, 3번 조조 할인, 4번 조계 구이.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오늘 체코와 우리나라 대표팀이 벌이는 이 경기가 이것 첫 경기입니다. 조별과제, 조별리그, 조조할인, 조개구이 중에 정답이 하나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시고요. 응원의 문자 함께 보내주세요.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울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릴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취향나게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점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 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품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품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 조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월드컵에서 출전국들을 여러 개 조로 나누어서 같은 조끼리 먼저 순위를 가리는 오늘 체코와 우리나라가 펼치는 이것 첫 경기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조별과제, 2번 조별리그, 3번 조조할인, 4번 조개구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함께 해주세요. 응원송 오늘은 보내드릴게요. 승리의 함성, 빅뱅, 트랜스픽션 등이 불렀습니다.

0: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오늘은 정일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모셨는데요.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에 국민권익보호와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해온 국민권익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현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예.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네. 처음에 스튜디오에 딱 들어오시는데 굉장히 환하게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니까 예. 너무 좋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긍정 에너지가 많으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네. 사실 잘 안 웃어서.

0: 집사람이 좀잘 웃어라 그래요. 잘 웃으려고 애를 쓴 편입니다. 예.
1: 그러세요? 원래 잘안 웃으세요?
0: 예. 잘 웃으라고 애를 쓴 편이긴 합니다. 예.
1: 예. 지난 6월 1일 브리핑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의 지난 1년에 대해서 그 성과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집단 민원 70건 해결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주셔도 좋겠는데요.
0: 예. 지난 1년 동안 집단 민원 총 70건을 해결을 해서 국민 약 3만여 명의 어려움을 덜어드렸습니다. 그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은 4월 달에 전남 광양에서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그 장기 방치된 건물, 그러니까 옛날 전매청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의 철거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민과 행정기관 간 합의를 도출해서 약 2,300명의 환경권과 통화권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4월 달에는 철원에서 저희 그 지뢰 제거 작전 추진과 하천의 준설 방안 등을 마련해서 약 300명이 겪고 있던 유실 지뢰로 인한 안전 문제와 하천 침수 피해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은
1: 네.
0: 5월 달에는 그 양주에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철도 용지를 활용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상습 교통 정체로 고통받던 인근 지역 아파트 670세대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1: 그러니까요. 지금 뭐몇 가지 사례만 짚어주신 거지만 정말 많은 사례들, 민원이 들어오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각 기관들에서 좀 국민에게 좀 불합리한 게 작용되는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찾으셔서 그거를 개선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제도가 개선된 것들도 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0: 예. 그 국민이 일상 속에서 불편이나 불공정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법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있으며 또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에 총 37건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을 해서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고속도로 이용 중에 착오로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그 시민이 짧은 시간 내에 다시 고속도로 진입하는 경우에 기본 요금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하고 한국도로공사가 10월부터 15분 이내에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그런 경우에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대해서는 연간 3회까지 기본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지는 그 다자녀 가구가 이제 본인이 거주하는 그 광역지방정부라면 어디서든지 동일한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1: 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 속에 어떤 그 문제점이 좀 들어있는 것들을 발굴하셔가지고, 그거를 제도 개선을 할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는 건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방안, 개선된 분들, 부분, 그리고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그뭐 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된 부분, 뭐 이런 것들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항상 권익위와 함께하면서 이제 권익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중에서 종종 설명을 해주셨던 것 중에 행정심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행정심판 제도를 국민이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0: 예.
1: 예, 그래서 그거를 늘 언급은 해주기는 하셨지만 오늘 한번더 위원장님께서 알려주시고 좀 행정심판 사례로 소개하고 싶은 좋은 사례 있으면 좀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0: 예. 행정심판은 이제 행정소송과 좀 다른 건데요.
1: 네.
0: 행정소송보다 쉽고 빠르고 또 비용이 전혀 없이 국민의 권익 침해를 그런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이제 법원에 제소해야 되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이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행정심판은 그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만이 아니라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어떤 권익 침해에 대해서도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구제 범위도 넓어지고 그리고 또 쉽고 또 빠르고 무엇보다도 또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제도인데 그래서 이런

0: 좋은 행정심판 제도를 국민들이 모두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권익위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올해 3월부터는
1: 예.
0: 이 재결서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행정심판의 결론인 겁니다. 그 재결서를 음성지원 서비스를 도입해가지고요. 행정심판 결과를 눈으로 읽지 않아도 소리로 듣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 상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그런 국민들께는 국선 대리인 제도를 통해서 법적 조력을 지원하고 있는 등 아주 그 많은 장점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 행정심판 제도, 행정심판. 사실 심판하면 우리 법원을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법조인 출신이셔가지고 법원이 더 친숙하시잖아요.
0: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은 법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요.
1: 변호사 선임비 때문에 또 돈도 많이 들죠.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행정심판 제도는 그와 달리 비용이 전혀 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좀 빠르게 법원과 다르게 아주 빠른 90일 이내에 어떤 결론을 내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권익구제하는데 행정심판 제도를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1: 네, 행정심판 제도의 그 어떤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 해당되는 사안은 굉장히 다양하죠.
0: 그러면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거를 당연히 행정소송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통해 가지고 행정부 자체 내에서 빠른 권리구제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예.
1: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많이 하시는 것이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입니다. 신고 사건 처리하는 것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상황이 좀 정리됐고 사례들이 있는지 이것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예. 국민권익위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부패, 엄정히 대응하고 또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런 신고 사건 처리 건수는 약 12,000건에서 19,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55.7%나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주요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국립대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을 해서 자기 자신의 자동차의 타이어라든지 자전거 등의 개인 물품을 5,500만 원어치 구입한 사건이라든지, 또 공공기관장이 직원 채용 비리에 관여를 하고 개인 식사비나 와인 구입 등에 공금을 사용한 사건 등을 적발을 해서 수사기관 등에 이첩을 했었습니다. 또 저희가 하는 일 중에 또 신고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신고자 보호 전담 인력을 늘리고 보호 사건을 적극 처리한 결과 보호 사건 처리 건수는 약 500건에서 1,200건으로 무척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1: 이거는 그러니까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인 건데, 그러니까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0: 예.
1: 이거는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이제 신고자 보호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그 부패나 공익 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를 조금 더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부패나 공익 침해 사건에서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한다든지
1: 그렇죠. 그럴
0: 고복을
1: 수 있죠.
0: 가한다든지
1: 네.
0: 이럴 때 저희 권익위가 나서서 그런 신고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뭐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0: 그러면
1: 예.
0: 보상금이 정말 많이 주어집니다. 보상금을 많이 주어서 신고를 좀 독려해서 이런 부패라든지 공익침해 사건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12월 달에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 중에 국공유지를 재개발 조합에 위법하게 무상 양도하려던 사건을 신고한 국민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예.
1: 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잘 활용이 되어야 또 많은 분들이 차라리 신고에는 용기가 필요한
0: 그렇죠.
1: 거니까요.
0: 예.
1: 그리고 우리 사회를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보호도 해드리고 보상금도 드리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성과를 정말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주 간략간략하게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정말 저희가 국민권익에서 나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이 수고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항상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벌써 6월이다 보니까 이제 곧 하반기가 되거든요. 우리 하반기엔 또 우리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0: 네. 국민주권정부 2년 차에 국민권익위는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고 반부패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범정부 민원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해서 고충 민원, 집단 민원 및 반복 민원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6월 중에 국민주권 정부 집단 갈등 민원 특위 민원 해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민원이 빈발하는 분야는 기획조사를 통해서 근본 원인을 밝혀 개선을 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상시 실시하여 각급 기관의 민원 대응 역량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부터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 예. 네, 6월 중에는 국민주권정부 집단 갈등 민원 특위 민원 해결 네. 로드맵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날짜 남았나요? 발표 날짜가?
0: 어쨌든 6월 말까지 네. 꼭 발표할 예정입니다.
1: 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거고요.
0: 예.
1: 9월부터는 행정심판 관련해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또 제공한다는 계획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민주권정부 2년 차 국민권익위의 주요 정책 방향도 지금 쫙 잡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뭐 이번에 AI 관련해서도 뭐 플랫폼 개발하신다는 말씀도 들은 것 같습니다.
0: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AI 기술을 저희가 지금 국민신문고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 네네.
0: 예,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AI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2027년도까지 진행을 해서 국민들은 그 대화형 서비스를 통해서 민원을 더 쉽게 신청을 하고 또 민원 데이터는 의미 기반으로 자동 분석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은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쉽고 빠르게 듣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정책을 개선하고 이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1: 뭐 모든 부처에서 지금 AI 인공지능 기술을 다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최첨단, 조금 더 신속하게, 정밀하게 업무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셔서 국민권익위도 마찬가지인 거고 AI 관련해서도 이 플랫폼 준비하시는 것 중에 하나도 결국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는
0: 그렇습니다.
1: 말씀이신 거잖아요.
0: 예, 예.
1: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 목소리를 보물창고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0: 예,
1: 국민권익위가 결국은 보물창고 같은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건데 이것 말고도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신문고도 있고 또 콜센터도 있지 않나요? 그것도 안내해 주세요. 국민콜도 있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국민권익위는 어느 기관보다도 국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자 하는데 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으로 접수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국민콜 10을 통해서 국민의 어려움을 상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콜 10의 어떤 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실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1: 민원이 있으신 분들 국민신문고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마. 국민신문고 제도가 있고요. 이게 아마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위원장님. 국민신문고가.
0: 예, 예, 예. 예.
1: 그리고 국민콜 110입니다. 110번 110 국민콜로도 민원이 있다면 상담이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서 먼저 말씀하셨던 AI 기술을 적용하는 AI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사업 지금 추진 중이어서 2027년까지는 다 완비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것은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언급하신 겁니다. 불법 행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하면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권익위에서도 관련해서 포상금 제도 마련하고 계시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을 하면은 조사 적발 비용은 절감이 되고 또 불법 행위 근절 효과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그래서 신고자 보상 제도를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인데, 우선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보상 포상 기준을 정비를 해서 통일성을 높이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패 방지 권익위법 또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보상금의 상한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개벌법상의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각급 기관이 재정 수입 회복액의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법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1: 네, 신고자 보상제도 더 강화할 예정이다. 그중에 포상금에 대한 부분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 방송이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위원장님. 유튜브 채널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포상금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주는 거죠?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0: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제가 확실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외부에 다른 관계 없는 사람에게 그걸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1: 그렇죠. 포상금, 그렇죠. 맞습니다.
0: 관계 없는 사람에게 그런 내용을 얘기할 필요는
1: 맞죠,
0: 없겠죠.
1: 맞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중요한 내용을 신고해 주셔서 지금 포상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여기저기 막 알리면서
0: 걱정이 되는 모양이죠.
1: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고 그분에게 잘 전달을 해드리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포상금 제도도 더 개선해서 여러 가지로 뭐그 포상금 액수라든가 이런 것도 강화하고 이러면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용기를 내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처리할 민원이 훨씬 더 많아지시는 거잖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위원장님?
0: 그만큼 처리할 민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로 인해서 어떤 우리 사회가 부패가 줄어들고 공익침해 행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래서 뭐 인력 보강이나 뭐 이런 계획도 있으신 건지.
0: 지금 워낙 지금 사실은 이 그런 신고 사건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인력 보강을 원하고 있고 예산의 지원도 원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부 부처에서 예산을 지원받거나 인력이 보강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까지 저희는 가능한 조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에 계신 분들이 일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우리 국민 여러분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포상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주는 거죠라고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분 노출이 안 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주변에서 부정적인 거, 불법적인 거 보시면 언제든지 신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신고가 용기가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게 올바르게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직자의 투명한 업무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국민이 많이 더 이제 기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0: 저희 공직자들이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에서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예. 공공부문 투명성 부분은 사실 국민이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청탁금지법이 있다는 이제 요런 정도인데요. 그 외에도 반부패 법령 관련해서도 조금 더 강화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0: 예, 그렇습니다. 반부패 관련돼서도 조금 더 강화를 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이 애초부터 성립이 될 때는 그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어떤 부정청탁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어떤 청탁을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그 부분에 관한 규제가 없어서 이번에 그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그것도 규율하는 그런 입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예. 국민권익위 지난 1년의 성과도 짚어봤고 앞으로의 계획도 짧게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위원장님 한 제가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국민께 한 예. 말씀 부탁드려요.
0: 예, 국민권익위가 국민들의 말에 잘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지금까지 정일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예.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초여름처럼 더웠던 이번 한 주였는데요. 오늘부터 슬슬 기온이 오름세를 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과 광주는 29도, 대구는 30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4도 정도 높고요. 갈수록 기온은 올라가서 주말엔 전국에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만 많이 끼겠지만 일요일은 전국 내륙 지역에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요. 외곽으로는 남사진이 지날 때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일찍에서 금천까지 반대 목포 방향으로는 안산에서 순산터널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수도권제 1순환고속도로 노고산 2터널 출구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통일로 나와서 노고산 2터널까지 가는데 쭉 길게 6km 구간 정체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기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하고요. 11시 이렇게 2부로 넘어옵니다. 1부에서 내드렸던 SAT 한 번 더 내드릴게요. 11시 우리 대표팀의 첫 경기가 열립니다. 이제 막 시작하겠는데요? 두근두근. 2016 북중미 월드컵 이것 첫 경기를 우리가 체코와 치르게 되는 거죠. 월드컵에서 출전국들을 여러 개 조로 나누어서 같은 조끼리 먼저 순위를 가리는 본선의 첫 단계 뭐라고 할까요? 1번 조별과제, 2번 조별리그, 3번 조조할인, 4번 조개구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2576번님, 2002년 월드컵 때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때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동네 사람들 모여서 경기 보고 소리 질렀던 때가 기억나요. 그때 선선한 바람과 돗자리 깔고 치킨 먹던 때가 생각나네요. 오늘도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네. 4172번님, 오늘 꼭 승리할 수 있도록 근무 중이지만 피 터지게 응원하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기쁜 날 이기를! 예, 근무 중인데 마음속으로 막 엄청나게 크게 외치고 계신 거죠. 8616번님,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이기라고 응원 많이 할게요. 그런데요, 혹시나 지는 일이 있다고 하도 우리 너무 뭐라고 하지 맙시다. 가장 힘든 건 선수들이고 지금껏 죽을 만큼 힘든 훈련을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체코전 이길이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화이팅! 이렇게. 예, 4985번님은 꼭 이겨야죠.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기지 않을까요? 이길 것 같은데요. 예, 5034번님은요. 우리 가게 과일 가게 옆덕 두부집 다 함께 응원해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예, 여러분 지금 문자창 난리 났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오늘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예, 이 경기가 있기 때문이죠. 월드컵에서 출전국들을 여러 개 조로 나누어서 같은 조끼리 먼저 순위를 가리는 본선의 첫 단계 우리나라 모두 4개의 팀으로 묶인 A조에 있고요. A조의 체코와 오늘 이것 첫 경기를 펼칩니다. 이것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1번 조별과제, 2번 조별리그, 3번 조조할인, 4번 조개구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간이 흐르는 곳, 역사에 머무르던 공간 궁궐이 젊은 세대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시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가장 한국적인 공간, 궁궐 속 특별한 서사를 따라 걸어봅니다. 다시 궁을 걷다.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적인 궁, 창덕궁으로 가봅니다. 국가유산청 창덕궁관리소 이선경 전문해설사 모셨습니다. 해설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늘 의상이 굉장히 멋집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정말 창덕궁에서 바로 오셨구나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제가 죄송한데 한번 일어나
1: 아, 이거 보이는 라디오 좋게 같은 거죠? 예.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0: 어머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초대 손님을 처음으로 일어나시라고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보시는 분들 봐주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한복에 대해 설명 짧게 부탁드려요.
1: 네, 저희 국능 유족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궁과 묘에서는 이렇게 항상 저고리랑 치마를 분리해서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저고리와 지금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0: 너무 예뻐요.
1: 감사합니다.
0: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분리되기만 하면 되고 뭐 색상이나 이런 건 되게 다양해요?
1: 네, 다양하게 입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메리트는 이렇게 저고리와 치마 또는 바지를 입고 오시면 무료라는 게 제일 강한 메리트인 것 같아요.
0: 우리 관람객분들도 한복을 입고 오시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해설사님 머리 묶은 것도 지금 일반 끈이 아닌데요?
1: 네, 맞아요. 저희 창덕궁에서도 팔고 있고 경복궁과 다른 궁에서도 팔고 있지만 댕기입니다. 그래서 프런치 댕기인데 저희 그 국능유족본부에서 관리소라는 데가 있고 관리소마다 궁궐들과 능과 묘가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도 조그마한 기념품 가게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사실 수 있는 네, 댕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0: 댕기 너무 이뻐요.
1: 댕기 이뻐요.
0: 댕기 너무 이뻐요. 저 댕기 보자마자 뭐 생각나냐면 이렇게 궁에 가면 그 이제 건축물들 여기 단청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약간 단청 보는 느낌인데요?
1: 되게 날카로우셨어요. 이 작가님이 약간 그런 단청과 기와 그런 아름다운 색상을 보고 재해석해서 스크런치랑 댕기를 만드신 거예요.
0: 어머, 제가 그 해석한 거를 알아봤네요. 아니, 제작 보자마자 딱 단청 생각이 났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궁에 가실 때는요, 이렇게 한복 예쁘게 입으시고 이렇게 머리 기이신 분들은 거기 있다고 하니까 댕기 하나 사셔가지고 댕기로 머리 묶고 다니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무료라니까.
1: 네, 그럼요.
0: 너무 좋아요. 맞아. 예. 오늘 자 여러분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먼저 창덕궁이 어떤 궁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창덕궁은 조선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창덕궁은 1405년 조선의 3대 임금인 태종 때 장건이 된 뒤 그 후 1592년 임진왜란으로 모두 소실이 경복궁과 더불어 되었다가 1610년 15대, 16대 광해군과 인조연간에 다시 만들어진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임금님이시자 황제이신 순종 또는 융희효 황제에 이르기까지 약 13분의 임금님께서 약 270여 년간 정무를 본 곳으로 조선 왕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궁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네. 자,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 우리 해설사님께서 이 궁에 대해 소개를 하실 때마다 화면에 저희가 사진을 띄워드릴 거거든요. 또 우리 해설사님이 해설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트 이렇게 쏘고 막 이러세요.
1: 뿅.
0: 설명할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렇게 작은 하트. 네. 이런 것도 이제 기대하면서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고 앞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가장 네. 한국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1: 우선 낭만을 제거를 하면요. 다른 궁궐들도 그렇고 창덕궁도 그렇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회철과 훼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창덕궁이 원형의 모습을 그나마 가장 많이 보존하고 갖추고 있는 곳이라서 아마 그러한 평가를 조금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이른 시간에 유네스코의 등재 기준에 부합돼서 올려졌기 때문에 더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창덕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궁궐로 평가받아서 그렇게 된 건데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궁궐을 대표하는 궁이 된 거예요. 문화유산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사실 근현대사의 아픔도 간직한 곳이잖아요.
1: 그럼요. 앞서 창덕궁이 오늘 나오기 전에 제가 듣기로는 경복궁도 해설사님이 나오셨고,
0: 맞아요.
1: 학예 연구사님이 나오셨고, 그리고 덕수궁이
0: 덕수궁.
1: 한계 연구사님이 나오셨고 창경궁도 해설사님이 오셔서 한번다 아픈 역사들을 건드려 주셨는데
0: 맞아요.
1: 창덕궁도 예외가 없습니다. 해서 창덕궁의 흥복헌이라는 곳에 미리 만들어 놓은 한일 강제병합 조약을 내밀고 이것을 잘 마무리를 할수 있고 시행을 할수 있도록 한 마지막 어진 회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고요. 이것의 현장은 바로 1910년 8월 22일이기 때문에 특히 많은 여름방학 때 많은 청년들과 아이들이 와서 그 역사를 꼭 곱씹고 가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역사적인 장소는 없어졌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1917년에 대조전이라고 왕비의 생활 공간이 전부 다 불이 타게 되면서 흥복헌 또한 그 장소에서 없어졌고요. 그 이후 현재는 1920년도에 경복궁에 있던 공간인 강령전과 교태전이 당시의 건물들이 옮겨져 와서 다시 지어진 게 지금의 희정당과 네, 지금의 대조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흥복헌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앞서 그 굉장히 비운의 장소인 거예요. 1910년에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는 이제 그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1: 네, 마지막 어진
0: 그곳에서.
1: 회의가 정해지는.
0: 근데 지금 그 흥복헌이 없어졌다는 게
1: 네,
0: 무슨 말씀이세요?
1: 건물이 전부 다그 당시의 건물은 없어진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희정당과 지금의 대조전은

0: 경복궁의 건물들이 옮겨져서 다시 지어진 거라 정확히 딱그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1: 그렇군요.
0: 장소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1: 아,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서 보는 거는 그 장소를 가보는 거예요. 그곳을 보지는 못하는
0: 네,
1: 거네요.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오늘의 주제가 다시 궁을 걷고 또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바라보실 때 조선시대 딱 그때 시대의 건물이라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착각도 하시는데 실은 대부분의 건물들은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 많이 고쳐지고 없어지는 걸 다시 짓는 모습이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잘안 맞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긴 해요.
1: 맞아요, 맞아요. 창덕궁에서, 그러니까 창덕궁의 역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관람객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창덕궁 하나는 꽉 잡고 계신, 창덕궁에 몇년 계신 거예요?
0: 정말 부끄럽지만 4년 차입니다.
1: 아니, 왜 부끄러워하세요? 4년이면 뭐, 진짜 많이 하신 건데.
0: 근데 해설사들 기본 이제 평균적으로 20년 차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1: 지난번에 20년 차 이상 되신 분 나오셨거든요. 퇴직을 곧 앞두신.
0: 네.
1: 제가 그분의 어떤 우리 흔히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확실히 그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4년 차이신 우리 해설사님도 그 밝은 기운이 전해져서 너무 좋아요.
0: 네, 감사합니다.
1: 하루에 몇번 하세요?
0: 그때그때 다르고요. 앞서 설명하신 선생님들 이야기와 똑같이 저희는 해설 외에도 되게 잔업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내문이나 해설 관련된 자료들도 저희가 만들고요. 저희들 이제 민원 전화 주시면 이제 문의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받게 돼 있고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빈들이 오셨을 때 특히 이제 대통령, 총리 그리고 꼭 국빈이 아니시더라도 정말 중요한 손님들을 모시고 저희 궁궐을 정말 천천히 깊이 있게 설명드리는 그런 업무들 등도 맡습니다.
1: 와, 진짜 많이 바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덕궁에서 일하시고 한복을 입고 이렇게 오셨지만 일반 직원과 똑같습니다.
0: 그럼요.
1: 전문 해설 외에도 사무 업무 엄청 많으신 걸 보고서 많이 쓰고 막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네. 저 이거 방송 끝나서 이제 보고서 쓰고 막 해야 돼요.
0: 그렇구나.
1: 예, 똑같습니다. 우리 다 직장, K 직장인 뭐다 똑같죠.
0: 그럼요.
1: 하지만 창덕궁에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그 풍경만큼은 좀 부럽습니다.
0: 그렇습니다. 실은 제가 좀 철이 없어 보여서 그렇지 애 엄마예요.
1: 아니, 철이 없어 보이지 않으시고 굉장히 밝고 그랬는데 아이 엄마라는 건 조금 놀랍네요.
0: 네, 그래서 미취학 아이 두 엄마다 보니까
1: 둘이나
0: 네,
1: 있으세요.
0: 그래서 매일매일 그헬 등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육아 전선에서 잠깐 퇴근을 하고 힐링하러 출근하는 어떻게 보면 재미난 이색적인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1: 창덕궁으로 힐링하러 가신대요.
0: 그럼요, 출근을.
1: 아침에.
0: 네.
1: 정말 부러워요. 제가 이렇게 궁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출퇴근 일을, 그러니까 궁궐로 하시는 거예요. 출퇴근을. 예. 자, 그래서 다시 창덕궁 속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지난번에 다른 궁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이제 창덕궁 낙선제를 먼저 말씀해 주신 분이 계세요.
0: 네.
1: 그 낙선제에 대한 역사가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덕궁 시간에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낙선제 어떤 곳입니까?
0: 낙선제는 마지막 황실 가족들이 1989년까지 생활하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는 앞서 다 아시는 마지막 황태자비이신 이방자 여사님, 덕혜옹주, 영친왕 부부께서 다 같이 생활을 하셨고요. 그 공간은 원래 그 황실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 24번째 임금님이신 헌종 임금님께서 거기에 자신과 두 왕실 여성을 위한 생활 공간이자 자신의 업무 공간으로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 공간은 헌종 임금님의 이 어떻게 보면 담백하고 굉장히 심플하고 또 절제된 자신의 미지향성과 이 아름다움을 표현한 형성화된 것이 전혀 색깔 하나 없는 건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색적으로 다가가고 느껴하시는 것 같아요.
1: 낙선제도 뭔가 다른 궁궐에서 어떤 장소장소마다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0: 네.
1: 아픔도 있고,
0: 그럼요.
1: 낙선제에서도 좀 그런 게 느껴지나요?
0: 우선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기는 하는데, 그 분들이 생활하면서도 그 앞에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뒤로 가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헌종 임금님하고 잘 모르셔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들보다는 뒤에 아픔을 많이 다루시는데,
1: 맞아요.
0: 실은 헌종 임금님께서는 되게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아버님의 아드님이세요. 그러니까 보통 엄친아라는 말이 있지만, 반대로 진짜 진짜 멋진 아빠를 두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0: 또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과 재능을 함께 갖고 계신지 건물 부분을 많이 못 보시고
1: 네.
0: 네, 이렇게 이야기에 많이 집중이 되셔서 그 건물 보면 한 16가지 정도의 아름다운 문살과 창살 등을 통해서 그분의 미적인 또 아름다운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은 보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낙선제 한번 마지막 황실가족 이야기 이렇게 많이 생각하셔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역사들이 다 켜켜이 쌓여서 마지막 공간까지 가는 거를 다시 궁을 돌아보셨을 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황실가족 이야기를 하자면 앞서 순종 또는 융이 효황제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1: 네.
0: 직승하시고 나서 건물이 단청이 있는 건물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계시는 게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정확한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순종 효황후께서 그 건물 말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혼종께서 생기셨던 낙선제로 이동을 하셔서 거기에 석복헌에서 1966년까지 계시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정말 어떤 한 단면만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근데 직접 궁궐에 가서 이렇게 해설을 들으면서 그 장소를 둘러보면 굉장히 그 스토리들이 입체적으로 다가오고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 서사가 쭉 연결되는 서사가. 그렇군요. 이제 낙선제 하면 많은 분들이 마지막 황실 이야기만 기억하실 게 아니라 그 전대의 왕의 이야기부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맞습니다. 물론 그 재미난 이야기도 많기는 해요. 해서 앞서 말씀하신 그 순종효황께서 그 당시 생활을 하실 때 저희가 기록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직 일기 등 이왕직 즉 왕실 관련 사물을 보던 관청이 기록으로 남긴 여러 가지 일지 형태의 기록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간단간단하게 볼수 있는 것들이나 또 신문 기사 당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마지막 황후께서 어떻게 생활을 하셨냐면 피아노를
1: 네.
0: 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영어를 간단간단하게 배우셨던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시간도 보내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한테 인상이 깊었던 거는 신선원전에서 계속 제례를 올리고 왕실 여성, 황실 여성으로서의 채통과 그 품위, 격을 굉장히 유지를 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한 여러 몇몇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창덕궁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후원입니다, 후원. 근데 우리가 흔히 비원이라고 많이 들었던 곳이 여기가 맞죠?
0: 네.
1: 정원이죠?
0: 네.
1: 어떤 곳입니까?
0: 왕실 정원 후원은 역대 기록들을 쭉 훑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기록이 후원이에요. 그래서 궁궐 뒤쪽에 있다고 해서 후원이라는 단어를 지금은 저희가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북쪽에 있어서 북원, 또 아무로 함부로 드나들 수 없어 금원 등등등의 용어들이 있지만 한 100에서 12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원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비원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비밀스러운 정원, 영어로 하면 secret garden이라고 되는데 이래선지 정말 많은 전 세계 195개국의 관람객들이 오시면 꼭 비원을 보고 가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실은 비원을 가보시게 되면 비밀스러운 게 없습니다.
1: 근데 왜 시크릿 가든이에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끝나면, 해설이 끝나면 저는 영어 해설사입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한 나라씩 맡으세요. 한국어는 한국, 그다음에 중국은 중국 등, 그리고 일본은 일본. 근데
1: 네.
0: 저는 그 남은 국가 분들을 다 만나기도
1: 그래서
0: 하고,
1: 영어로 하시는군요.
0: 네, 영어로 보통 선생님, 그 해설사들은 전부 다 외국어를 기본적으로 하나를 하고,
1: 그러시더라고요.
0: 네.
1: 네.
0: 그래서 외국인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왜 비원이냐라고 했을 때, 과거의 비원이었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금님께서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 수 없도록, 그리고 왕실 가족 중에서도 궁궐 안에 생활하는 분들만 좀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하였 배려를 하였던 것 같고요. 공간 자체는 휴식의 공간도 있지만 또한 정치를 펼치했던 공간이기도 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공간이었다 보니까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예.
0: 비원이 된것 같아요.
1: 지금 사진에 나오 너무 아름다워.
0: 네,
1: 너무
0: 맞아요.
1: 아름답고, 저는 이제 예전에 뭐 엄마나 가족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비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고. 그 비밀의 정원 B1인데 어디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정확하진 않다고는 돼 있는데 해설사님 나오신 김에 여쭤볼게요. B1이라는 이름이 일본에서 이거 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썼던 표현이다. 뭐 이런 말들도 전해졌었대요. 맞아요? 그거 아니죠?
0: 이게 공부라는 게 기록을 통해서 계속 저희

0: 뭐 공부를 하고 논문도 살펴보고 해요. 해설사들은 전부 다 다양한 경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들만 계시는 건 아니고요. 각자의 전공이 있고 각자의 특징들이 있으신데 보통 저희는 공부를 할때 많은 당대의 유행을 하거나 최신 논문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논문들 중에 주류가 그렇게 설명을 했던 시절이 있었죠.
1: 그런 시절이
0: 예,
1: 있었어요.
0: 시절이 있다가 이제 공부가 계속 많은 분들이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록들이 점점 나오는 거죠. 아, 좀더더 앞서서 1899년에 첫 기록이 나왔다. 그
1: 아하.
0: 기록은 비원이 비밀스러운 관청이라는 단어로 처음 사용되게 되고 그 뒤부터의 기록들 보면 1900년부터 비밀스러운 정원이라는 단어들이 쭉 나오는 걸 보면 아마 일제강점기부터 썼던 거는 아니고
1: 그
0: 네, 그
1: 이전부터,
0: 이전부터도 근데 그 연구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아직은 나와
1: 그렇죠,
0: 있지가 않아서
1: 그렇죠.
0: 네.
1: 역사라는 것이 늘 공부를 통해서 과거를 자꾸 거슬러서 이제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어쨌든 후원, 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장소에 또 공간들이 또 있더라고요. 부용지, 부용정, 영화당, 주함루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0: 우선 후원은 크게 네 권역으로 현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시자마자 부용지랑 부용정, 영화당 등을 볼수 있는 앞서 말씀해주신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은 애련지 일대, 그 다음은 영경당 일대, 마지막은 존덕정 일대 이렇게 총네 장소를 보실 수 있는 커다란 한 9만여 평의 권역입니다. 권역 그 9만여 평을 다 가보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한 40여 프로 정도 남짓 못 가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알려주셨던 공간은 저희 대표적인 공간이에요. 딱 오시자마자 우아하고 보시는 공간이고 사시사철의 아름다운 계절을 또한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1: 부용지 말씀하시는
0: 네,
1: 거예요?
0: 맞아요. 해서 딱 부용지를 가시게 되면 가장 딱 눈에 들어오는 게저 멀리에 있는 2층 누각의 건물을 볼수 있는데 바로 1층이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이고 2층이 주암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게 그 정원에 있군요.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 보시면서 이 창덕궁을 지금 창덕궁 내에 비원을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0: 네.
1: 창덕궁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0: 이거는 또 교수님마다 또 기록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희가 한어 제가 지금 기록이 정확히 기록이 안 나지만 그10한 4만 평 여평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한 9만 여평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후원의 규 면적이라고 말씀드릴
1: 되게
0: 수 있겠습니다.
1: 넓은 거 아니에요?
0: 네,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거기 관람객이 관람하러 가서 거기를 꼼꼼히 보려면
0: 네.
1: 한 얼마 정도 시간을 생각해야 돼요?
0: 꼼꼼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 요즘은 옛날하고 살짝 달라져서 옛날에는 오시게 되면 나무 보고 꽃 보고 가버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1: 네.
0: 요새는 각자 서로 사랑하시는 게 달라서 어떤 분들은 새만 보고 가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특정 나무만 보신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물만 보고 가신다거나 고양이 보러 오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좋아하시는 주제들이 달라서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천천히 산책 삼아 걷는 정도면 한 시간이면 남짓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네.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고 뭐 코스도 있고 하잖아요.
0: 네.
1: 뭐 어떤 게 있고 예약해야 되죠?
0: 우선은 창덕궁의 후원부터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전화를 딱 주셔서 하는 말이 저 예약 못 했는데 오늘 못 보나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제가 받는 업무 전화의 대부분이 그런데 실은 예약 없이도 오실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그러니까
0: 이게
1: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땐 예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우선은 창덕궁 후원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입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5,000원이라는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내기 위해서는 한 회차에 100여 명에 들어가야 돼요. 그 100명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시다. 그러면 100장 있고 그 100장 안에 50장은 온라인으로 당일 이전 날까지 하실 수 있고요. 6일 전부터 당일 전날까지. 그리고 당일은 바로 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만약 내가 온라인으로 예약을 못했다, 그러면 9시부터 이제 티켓팅이, 현장 구매가 가능하신데, 얼른 달려오셔서
1: 현장에서 구매를 못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무조건 가면 현장 구매 가능합니까?
0: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바빴다라고 하세요. 근데 요새는 앞서 말씀드린 K뷰티, 맞아요. K컬처, K분은 K정원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줄을 조금 일찍 오셔서 서시면 못 보실 확률도 조금 있으세요.
1: 맞아요. 요즘에 너무 이제 궁궐 아들이 궁궐 여행도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알려줘가지고 많이들 가시니까 미리미리 좀 서두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들어가시면 사진은 자유롭게 찍을 수 있나요?
0: 그럼요.
1: 특별히 이제 다 아름다우니까 네. 다 찍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네. 여기서는 꼭 찍어야 된다. 이렇게 스팟 이렇게 몇 개 지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0: 그런 거는 너무 인터넷에서 많아서.
1: 아, 그러니까 인터넷에 없는 거.
0: 인터넷에 없는 거.
1: 우리 해설사님만의 네. 지정 공간.
0: 네. 지정 공간을 또 요걸 시기를 좀 정해도 될까요? 네. 왜냐하면 창덕궁을 많이 오시면 그냥 보통 날씨 조금 따뜻해지고 조금 시원해지면 오시는데 실은 계절마다 모든 궁궐들이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프로그램도 많고요. 네. 그리고 그때 찍는 사진이 제일 이뻐요.
1: 그러면 6월부터 8월로 한정하여 알려주시면 네. 좋겠네요.
0: 우선은 사진이 제일 이쁘게 찍히는 거는 우선 정말 죄송한데 예외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3월에 저희가 빗바람 드리기 행사가 있습니다.
1: 아, 3월?
0: 네. 그때 딱 오시면 원래 잘 안 열던 전각, 즉 궁궐 건물의 창과 문을 싹 다 열어요. 그러니까 안에 빛과 바람을 건물 안에 들이다 보니까 공간을 몇 미리 안에 직접 들어가서 못 보는 공간을 고개를 조금만 빼도 보이시고요. 또 그 공간에서 함께 사진을 간단히 이게 그 계단만 살짝 올라가서 찍으면 마치 내가 안에 있는 것처럼 찍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8월이라 하셨는데 또 해필 이게 여름이라서
1: 그러니까요.
0: 궁피서 강추합니다.
1: 궁피서?
0: 네.
1: 어떻게 하면 돼요?
0: 저희가 궁피서 가자 약방에서 시원하게 여름 보내기, 여름나기 해서 약다방이라고 해서 저희 권례각사라는 안내지도 7번, 8번에 보게 되면 네이원 권역이 있습니다. 그 약방이라는 공간이 또 안에 있는데요. 거기 열어요. 그러면 에어컨 바람을 샥 맞으면서 저희가 간단한 음료 정도를 제공하고 그 공간에서 책을 보신다거나 그 약 냄새 한약 한방 냄새를 맡으면서 힐링을 하는 궁피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소문이 나서 네. 그거 하나만 하러 오시는 분이 작년에 발생을 외국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1: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창덕궁이잖아요. 네. 궁피서잖아요. 네. 진짜 에어컨이 있어요?
0: 네.
1: 현대시 에어컨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0: 큰 곳이 있어요.
1: 자 여러분 창덕궁 가셔도 에어컨 바람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자연 바람과 더불어서 궁피서 가자.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궁피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요 나가고 있어요. 궁피서 가자 창덕궁 약방에서 시원한 여름나기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니까 여러분 요거 꼭 약방 궁피서 요거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요건 미리 예약해야 되겠네요.
0: 아니요. 이건 그냥 가도 하실 수 있는데
1: 그냥 가도 돼요.
0: 단 음료가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1: 음료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본인 음료 가져오시면
1: 알겠습니다. 이제 벌써 시간 다 됐어요. 한 20초, 30초 남았는데요. 창덕궁을 찾을 우리 많은 관람객들에게 초대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많이 오실 때 불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물이십니다. 음식을 왜 못 먹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불만이 있으신데 실은 건물 안에서 먹게 되거나 저희 궁궐 권역에서 드시게 되면 흰개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러 곤충들이 꼬여서 건물들이 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식물 드시지 않고 밖에다가 보관하시고 오셔서 눈으로만 감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창덕궁은 무엇보다도 5초. 마음을 비우고 오시는 곳이고 힐링을 하러 오시는 곳이라 꼭 힐링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국가유산청 창덕궁관리소 이선경 전문해설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 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SAT 정답은 조별리그였습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 많이 하시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면 좋겠네요. 이제 곧 예, 잠시 후에 경기 결과 좀 있으면 나오겠네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과 함께합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2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압수물 분석 등 진상규명 작업에 본격 돌입합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 분석할 예정입니다. 합수본은 13시간가량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경위 등 현재 고발장이 접수된 사안을 중심으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신속한 혐의 확인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실패라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 YTN에 선거구별로 사전투표 비율이 본선거에 비해 낮은 것도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율을 50%로 일괄 결정하는 등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게 첫 번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관위 나름대로 연구 용역을 맡기거나 관련 TF를 운영하는 등의 시도는 인정되고 지금까지 고의성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용지가 남을 경우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포고문 서명식에서 우리는 방금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문서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것이며 아마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이라며 JD 벤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종전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며 서명과 동시에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이 임박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깜짝 놀랐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은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가 현지 시간 11일 이란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하다 트럼프의 발표 내용을 듣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미국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이 임박했고 이스라엘이 협상 내용을 승인했다는 트럼프의 발표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1일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을 때 이미 미군은 이란에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모두 끝냈었다고 미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공습 작전 목표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예고했던 하르그 섬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입니다. 미국 관리 두 명은 NBC에 미군이 대통령으로부터 공격 명령을 받아 이날 저녁부터 공격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당시에 약 3시간 뒤 공습이 개시될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중동 전쟁 불확실성 속에서도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경제 동향 6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소비, 기업 심리 개선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동 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3월호에서부터 석달 연속 수위를 높이며 등장했던 경기 하방 위험이란 표현은 빠졌습니다. 재경부는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제 금융시장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공급망 차질과 물가 상승 압력 확대, 성장세 둔화가 우려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한국은행 창립 제76주년 기념식에서 성장, 물가, 금융 안정 상황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5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이후 입수된 데이터도 이런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통화정책은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에 직면하기 마련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충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통화정책 고려 사항 가운데 물가와 관련해 체감 물가와 관련이 깊은 생활 물가는 소비자 물가를 웃도는 오름세를 보여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역대 최다인 6,246억 원을 부과받은 쿠팡에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적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수시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제 처분 결과와 과징금은 재판 대상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4억 1천만 달러로 추정되는 행정 과징금은 당사의 2026년 2분기 영업실적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인식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동전쟁의 종전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오늘 코스피가 8% 넘게 폭등해 8,000선을 전격 탈환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한때 8,400선을 돌파했고, 선물지수가 급등하면서 장 초반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인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25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선 가운데 삼성전자가 11% 넘게 폭등하며 30만 전자를 회복했고, SK하이닉스도 8%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일반 이적과 직권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보여 자위권을 위한 정당한 작전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사시 투입돼야 할 군사를 동원했고 작전 방법과 군사상 기밀 등이 유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가 조금 전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축구 국가대표팀의 체코전을 앞두고 선수 여러분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태극마크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뛰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 한분한 분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응원하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전에서 공동 개최국이자 홍명보호의 2차전 상대인 멕시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압했습니다. FIFA 랭킹 14위로 A조 강호인 멕시코는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남아공을 2대 0으로 꺾었습니다.
멕시코는 전반 9분 키뇨네스의 개막전 축포에 이어 후반 22분 간판스타 히메네스의 두 번째 골이 터지며 승리를 굳혔습니다. 홍명보호는 체코전 이후 두 번째 상대로 강호 멕시코를 만나고 마지막 3차전에선 남아공과 격돌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3도, 습도는 50%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부동산 임대업을 하셨습니다.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공실이 늘어나면서 사정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서 추가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급한 불을 끄기도 하셨죠. 저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동생과 함께 상속 재산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에 은행 대출, 개인 빚, 세금까지 대충 계산해봐도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결국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한정 승인을 마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희 건물 2층에서 전세로 있었던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만기가 두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군요. 보증금을 당장 돌려주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려면 새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는 한정 승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기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보증금 같은 기존 계약 조건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대인 이름만 아버지에서 저희 가족으로 바꾸고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줬죠.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이 새 계약서를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저희 가족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이상 아버지의 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아버지의 빚을 전부 책임지라며 소송까지 걸어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는 걸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아니면 빚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때 무조건 상속인이라고 해서 빚을 다 떠안아야 한다면 좀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사연자분은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걸 하셨다고 했는데 우선 그 상속받을 때 법적으로 그 빚, 채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2: 네,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채무도 함께 상속되고 이를 단순 승인이라고 칭합니다.
1: 네.
2: 이에 반해서 이제 빚을 잘 알 수 없거나 빚이 더 많은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인데요.
1: 네.
2: 한정 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제도입니다.
1: 네.
2: 이에 반해서 상속 포기는 상속 재산도 상속 채무도 모두 나는 받지 않겠다.

0: 라고 말하는 제도입니다.
1: 네.
0: 예를 들자면 상속 재산이 1억 원인데 채무가 5억 원이라고 한다면 단순 승인을 한 상속인은 실질적으로는 4억 원의 빚에 대한 책임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1: 네.
0: 다만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은 1억 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고요.
1: 네.
0: 상속 포기의 경우 상속 재산 1억 원도 포기하면서 동시에 채무 5억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조금 다른 의미의 제도입니다.
1: 네, 그렇다라고 하면 단순 승인과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각각 방법이 뭐 다르겠죠?
0: 네,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단순 승인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위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 승인으로 보기 때문에 조기에 단순 승인을 할 필요가 없다면 위 기간 내에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1: 네.
0: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는 원칙적으로 3개월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네.
0: 한정 승인의 경우 상속 재산 목록을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하고요.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하게 됩니다.
1: 네.
0: 다만 위 3개월의 기간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기간의 연장의 허가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단순 승인은 뭐 굳이 뭐 별다른 이제 절차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는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한정 승인을 신고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 상속인이 모든 행위를 할수 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속 재산에 대한 행위는 매우 조심해야 할 텐데요. 한정 승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상속 재산 마음대로 처분할 순 없나요?
0: 네,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뭐 법정 단순 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명시적으로는 단순 승인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법률상으로는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인데요.
1: 네.
0: 상속 재산을 자신의 재산과 같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처분을 했다면 법은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게 됩니다.
1: 네.
0: 이러한 행위를 처분 행위라고 합니다.
1: 상속 재산을 자신의 재산과 같이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처분 행위에 어떤 행위들이 있을까요?
0: 네, 대표적으로는 상속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뭐 특히 예금을 인출해서 마음대로 사용했다거나 부동산을 자신의 판단으로 매도를 해버리는 등 상속 재산의 법률적, 경제적 상태를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행동들이 이에 속합니다.
1: 네, 그러면은 상속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모두 처분한 행위로 보게 되나요?
0: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행위는 관리 행위로 봐서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자면 상속 재산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긴급 보수를 해야 되거나
1: 네.
0: 아니면 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는 뭐 임대 관리 같은 행동들로 상속 재산의 멸실이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 행위로 봐서 처분 행위와는 별도로 봅니다.
1: 그러면은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셨어요. 이 임대차 계약 연장은 처분 행위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그냥 관리 행위에 해당할까요?
0: 네, 임대차 계약 연장이 단순한 현상 유지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적극적인 처분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0: 특히 계약 기간을 새로 연장하면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반면에 기존 임차인을 유지하면서 건물 가치를 보존하고 공실 위험을 막기 위한 관리 행위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0: 결국적으로는 계약 내용이랑 기간, 보증금의 금액이 변경이 되었는지, 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게 된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네.
0: 이 사안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 행위보다는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거고요. 상속 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이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 모두 이제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되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0: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 승인이 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금을 인출했다 이런 거는 대표적인 처분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처분 행위가 되는 건 아닌데요. 재산의 현상 유지나 가치 보전을 위한 행위는 관리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 거 처분 행위보다는 관리 행위로 보여진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남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여탕에 가는 것, 또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서 남탕에 가는 것, 과연 몇 살까지 가능할까요? 최근 19개월 딸을 둔 한 아빠가 아이와 함께 목욕탕에 가도 되느냐고 묻는 글을 올리면서 온라인에서 갑론, 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누리꾼들의 댓글을 보면 아직 어려도 이성 목욕탕은 조심해야 된다. 같은 성별 보호자와 가는 게 낫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법 기준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성별이 다른 보호자를 따라서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만 7세 미만까지 가능했지만 2003년에 만 5세로 낮아졌고요. 2022년부터는 만 4세로 낮아졌습니다. 아이들의 발육 속도가 빨라지고 목욕탕 이용자들의 불편 민원이 늘어난 점이 반영된 겁니다. 이 기준을 어기고 이성 어린이를 들여보냈다가 적발되면 목욕탕 업주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정승환의 너였다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6월도 어느사이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슬슬 기온이 오름세를 타기도 하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과 광주는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고요. 주말에는 더 기온이 올라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주말인 내일까지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 내륙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강변북로도 올림픽대로도 점심시간 가까이 하면서 많이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대체로 여유가 좀 생기긴 했는데 성수분기점 연결로 부근으로는 차량들 좀 주춤하고요.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 들어가는 길 크게 무리 없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 남단 앞두고만 짧게 지칩니다. 영동대교 다리 위에서는 남단 방향으로 서행하고요.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봉천터널 중간 부근 2차로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봉천터널 통과하실 때 주의 필요합니다. 국회대로 서강대교 쪽으로는 화곡고가 홍익병원 사이 부분 통제 구간 시설물 보수공사 때문에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는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가 된 건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3: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1: 네, 오늘 나온 선고 내용 정리해 주시죠.
3: 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의 구형량보다 5년이 더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권을 위한 정당한 작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작전을 위해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군사를 동원했고 작전 방법과 군사상 기밀 등이 유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1: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공동정범 책임도 인정했죠?
3: 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처음부터 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 또한 같은 이유로 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직접 실행해 일반이적 혐의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작전에 복종할 이유가 없는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계엄선포권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윤 전 대통령 등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러한 작전을 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이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했고 국가의 안전 보장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압수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어제 압수수색에서 어떤 자료가 확보됐죠?
1: 네, 13시간에 걸친 압수수색 끝에 합수부는 투표용지 인쇄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남 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이 기록된 투표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선관위 서버에 접속해 직원 간 대화 내역을 찾고 그리고 컴퓨터 포렌식도 진행했습니다. 다만 저장된 자료가 방대해 서버 압수수색은 오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합수부는 사건 배당 일주일 만에 중앙선관위, 서울시 선관위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 서초 등 지역선관위 7곳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그리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0: 네, 그러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1: 네, 검경 합수부는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인쇄 물량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경위 등 고발장이 접수된 사안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소환 대상자로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서울 송파구, 광진구를 비롯한 지역 선관위 직원 등이 꼽힙니다. 앞서 경찰은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위원회의 관리부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규명위원회도 사흘째 활동을 이어갑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청영 기자.
2: 네, 경기과천 중앙선관위입니다.
0: 네, 진상규명위원회가 매일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행 중이죠?
2: 네,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젯밤 늦게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이 마무리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 속 3차 회의가 열린 건데요.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가 선거인수 50%로 줄여 인쇄된 경위와 추후 대응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조현욱 변호사는 YTN에 이번 사태를 한마디로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이 빚은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전투표 비율이 본선거에 비해 낮은 곳까지 지역선관위가 인쇄율을 50%로 일괄 결정하는 등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게 문제의 시작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선관위 나름대로는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기거나 TF를 운영하는 등 시도는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상규명위 활동은 고작 열흘입니다. 시간이 짧은 만큼 위원회는 조사 대상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방점을

0: 방침입니다. 또 거버넌스 구조 개선을 포함해 해체 수준의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진상규명이 목표입니다.
1: 투표 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개표 입력 오류 등 사례까지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0: 네, 전북에 이어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도 개표 결과 착오 입력 사례가 나온 건데요. 투표소를 오인해 결과값을 잘못 넣었거나 후보자 득표수를 뒤바꿔 적는 등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업무에서조차 실수가 나오면서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인데요. 여기에 2년 전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도 경기 수원정 선거구 개표 결과를 오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잘못 처리된 유효표 가운데 당선인 민주당 김준혁 후보표는 1089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1,152표를 득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락에 영향은 없었지만요, 잘못된 집계로 무효표가 아닌 2,241표가 무효로 처리된 겁니다. 선관위는 이를 인지하고도 양당 후보에게만 알렸을 뿐 선관위 누리집의 개표 현황은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관위가 어제 대국민 사과문도 냈는데요, 진상규명위도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다만 추가 오기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법원 증 증거보전 명령을 받은 잠실칠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에는 매뉴얼을 따랐을 뿐이라며 보관상자가 이번 사태를 밝힐 주요 증거물이란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인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여성의 다리 한쪽으로 추정이 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센터를 오간 쓰레기 수거 차량 30여 대를 특정해 이동 동선을 추적하는 등 사망자 신원 특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어제 인천에서 사람의 다리 일부로 추정이 되는 시신이 발견됐죠?
2: 네, 어제 낮 2시 반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다리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센터 일부는 작업자가 1층 반입장에서 들어온 쓰레기를 2층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며 분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의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는 무릎 아래 부위부터 발까지 붕대에 쌓여 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정확한 상태에 대해선 경찰도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신체 부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 네, 그러면 사망자의 신원은 특정이 됐습니까?
2: 아직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사망자가 여성인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신체의 발의 크기가 크지 않아 아동이나 학생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로선 연령대를 정확하게 추정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 특정을 위해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와 부검 등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인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장기 결석 아동 현황을 확인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 사망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경찰의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2: 경찰은 전담 수사본부를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어제 처음 시신을 발견한 작업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시신이 발견된 당일 오전부터 전날 오후까지 재활용센터를 오간 쓰레기 회수 차량 34대를 특정해 블랙박스와 운전자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재활용센터는 인천 연수구와 중구에 있는 일반 상가와 주택에서 수거한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는 곳인데, 이 기간 들어온 쓰레기 양은 한 4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어제 인천 연수 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60여 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사체 유기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살인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개장과 함께 8,000피를 회복한 코스피가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하는 등 폭등하고 있고, 코스닥도 천스닥으로 시장을 열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20거래일 넘게 주식을 팔던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3: 네, 한국 거래소입니다.
1: 네, 오늘 코스피가 3,000, 그러니까 8,000피를 회복을 했죠.
3: 네, 오늘 코스피는 6.44% 오른 8,263으로 개장했습니다. 개장과 함께 8,000피로 회복한 코스피는 장중 지수 상승폭이 더욱 확대돼 한때 8,420선까지 올라가는 등 현재는 8,300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런 급등세에 개장 6분 만에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된 매수 사이드카는 올해로 13번째입니다. 이런 상승세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1%와 8%가량 상승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도 상승세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의 MOU 체결 임박, 5월 인플레이션 불안 심리 진정, 미국 반도체주 강세 등의 대외 호재로 업종 순환매 장세가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오늘 상장되는 스페이스X발 수급 부담과 다음 주에 있을 6월 미국 FOMC 정례회의 등이 코스피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어제까지 24거래일 연속 팔자를 보이던 외국인이 지금은 기관과 함께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3.02% 오른 1027로 출발하며 1000스닥 회복에 성공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1: 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9원 내린 1518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1510원대 후반과 1520원대 초반을 오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취소하고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면서 국제유가 하락과 국채금리 하락, 위험자산 선호 심리 상승이라는 원화 강세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유가를 보면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8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8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81 부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6월 지방선거 책임론을 둘러싼 내부 공방이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호남 현장 최고위에서 또 당권파, 비당권파 간 공개 공방이 벌어졌고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의 숙고 속에 물밑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1: 네, 정청래 대표의 호남 일정과 또 의미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4: 2월 지선 책임론으로 거취 압박을 받는 정청래 대표가 호남을 찾았습니다.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고 방명록에 내란잔재 청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적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선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다시 분열 아닌 단결을 강조하고 나선 건데 결국 8월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사실상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정 대표 발언에 현장 최고위에서는 또다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공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비당권파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선 실패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뻔뻔한 지도부라고 비판한다고 했고요. 강두구 최고위원은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다는 말로 정 대표를 사실상 직접 겨냥했습니다. 반면 당권 당파 문정복 최고위원은 선거 결과를 이유로 당원들의 선택에 앞서 당의 방향을 정하려는 건 민주당스럽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총리가 최근 당선자 워크숍 행사에 참석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 순방 중인데 급박한 일은 아니지 않으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 대표가 도입한 1인 1표제를 두고도 당권 신경전이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1인 1표제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전현희 김남희 의원은 정 대표가 자신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실명 저격에까지 나섰다며 소통부터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역시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가 화두인데 지금 장 대표의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4: 마찬가지로 사퇴 요구에 직면한 장 대표는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며 거취 압박을 하고 당내 소장파 25명이 사퇴 촉구 입장문을 낸 것 등 전반적인 향후 전국에 대한 숙고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하기 위해 소장파가 요구한 의원총회 개최 여부가 관심인데요. 원내 사령탑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일단은 말을 아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1일

0: 거취 문제와는 별개라고 반박했습니다.
1: 투표용지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0: 네, 조속한 국정조사 특위 출범을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동 원내대표는 광주 현장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채택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다만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은 여야 반반씩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오전 중 여야 원내 운영석들끼리 관련 논의를 진행했는데 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0: 각이 살아있는 시사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갈수록 심각한 선관위의 부실투표 논란에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려면 선관위를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된다. 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틀린 것이 없습니다.
0: 네, 파면 팔수록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드러나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오늘은 해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성시윤 대변인님, 네. 뭐 정말 해체하자는 얘길까요? 아니면 정말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길까요?
2: 그러니까 거의 해산을 시키고 사료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2: 사실 6월 3일에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곳이었고 정말 뭐 글쎄요 업무 강도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업무 강도도 높지 않고 그러면서도 예. 안락한 곳에서 너무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선관위에 대한 비판은 선관위가 워낙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그 방패막이 하나로 정치권이나 이런 정부의 개입을 전혀 허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예. 것들이 지금 오늘날에 이 사태까지 이르렀고 지금 사실 지금 더 문제는 지금 선관위에 드러난 부실이 이게 다가 아닐 것 같다라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0: 그렇죠.
2: 계속 파면 팔수록 아마 국정조사 특검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느낀 충격보다 더 충격적인 것들이 더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총리께서 아마 국민들이 말하는 선관위 해체하라, 선관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상 우리가 그냥 쉽게 농담처럼 흘릴 일이 아니라 정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해야 국민들께서 겨우겨우 아마 선관위라는 조직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0: 대한민국이 선거 하나도 제대로 못 치르는 나라냐, 분노가 커져서일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가 57%, 긍정이 지금 3주 사이에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그 이유도 물어봤는데요. 긍정평가 이유는 이제 경제 민생이 가장 높았고요. 부정평가 이유를 좀 주목해서 보시죠. 16% 가장 많은 응답이 부실 부정선거, 선관위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번에 선관위 부실 사태가 이제 정부를 향한 비판으로 좀 향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3: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예.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김민석 총리의 코멘트도 보면은 선관위의 해체를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사실은 그 말 자체는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동의하시겠지만 그것을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런 게재가 되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지금 중앙선관위원장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퇴하면서 누가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죠. 예. 이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투표용기 인재 축소 사무총장 전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선관위원들에게 보고도 안 됐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관위 상임위원은 장관급 연봉과 대우를 받으면서 예. 이런 것도 사무총장의

0: 에게 전결로 맡겨놓고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 사태에 대해서 과연 책임이 없는가? 몰랐다면은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은 이 사태에 대한 공범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가 선관위가 해체되어도 할 말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인 겁니다. 여야가 이 문제는 철저하게 선관위 해체 수준의 대개혁에
1: 예.
0: 임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최소한의 염치는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1: 네.
0: 생각이 듭니다.
1: 50%대로 떨어진 지지율. 사실 뭐 선관위가 청와대가 관리하는 조직도 아닙니다만은 이런 사태가 불거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당혹스러움도 있고 조금은 좀 억울함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렇죠. 뭐 모든 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죠. 그렇기
1: 예.
2: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이 사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지 이제 한 10일 지났잖아요. 10일도 아직 채 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대통령이 임명한 선관위원 이 사람도 책임이 큰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정 지지율의 부정적 평가로 반영된 거라고 저희 보진 않고요. 다만 이런 그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그러면은 국민들께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1: 예.
2: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선관위의 책임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치권, 그럼 정치권은 왜 이거를 지금까지 방관했느냐. 지금까지 너무 사실 4년 전에도 소쿠리 투표나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관위의 독립성이라는 그 단어 하나 그것 때문에 선관위는 방패막 삼고 정치권도 너무 그냥 내버려뒀던 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면은 자 정치권에 대한 비판 그럼 누구를 책임을 물을 것이냐. 당연히 지금 이전 정부에는 보수 정부도 있었고 보수가 다수당을 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는 민주당 정부이고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치권에서 더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부정적 평가가 많이 급등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1: 예.
2: 이거를 사건을 어떻게 수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단체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 리드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국민들께서 또 판단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바로 세울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워낙에 이제 국민적 분노가 크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제 해체라는 단어까지 꺼내든 상황인데요.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빚고는 기습 퍼포먼스가 중앙 선관위 앞에서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현수막인지 같이 보실까요? 네, 공익광고 전문가 이재석 씨가 어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풍자하는 기습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선관위의 대표 캐치프레이즈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를 비틀어서 민주주의의 꽃은 매진입니다 이라는 현수막을 선관위 앞에 내건 겁니다. 또 당신의 소중한 영표라고 적힌 투표함에 손을 뻗는 포스터도 이렇게 펼쳐들었는데요. 포스터 속에 손이 투표함을 향해 뻗어 있지만 정작 손에는 투표용지가 없죠.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즉각 퍼포먼스를 제지하고 현수막을 뗐는데요. 이 풍자 문구를 보고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재석 씨는 포스터를 온라인에 무료 배포하고요. 실제 출력물은 중앙선관위에 우편으로 별도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매진입니다. 이거 정말 우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0: 선관위가요.
1: 예.
0: 지금 국민들의 회초리를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아리를 걷고 스스로 맞겠다고 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회초리를 빼앗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전대미문의 부실선거 사태가 발생한 지 아직 10일이 채 안 됐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가장 거셀 때인데도 선관위가 자신들에 대한 풍자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선관위의 개혁에 대한 저항은 더 본격화될 겁니다. 2023년에 그 대규모 채용비리 사태가 드러났을 때도
1: 예.
0: 감사원이 직무감찰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중앙선관위는 결국은 권한쟁의 심판까지 헌법재판소에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권이 이 선관위 대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 미적거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굉장히 조직적이고 집요한 개혁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당장 실현이 불가능한 전면 재선거 같은 주장에 몰두하기보다는 하나하나 빨리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실행이 되도록 해서 이 선관위 대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1: 네, 파도파도 계속 나오는 부실 선거 관리. 이번에는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보자별 개표 결과 입력을 아예 잘못했는데요. 그래픽 보시죠. 네, 성남시 금광이동 제3투표소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안민석 후보의 득표수를 임태희 후보로 반대로 임태희 후보가 얻은 표는 안민석 후보가 얻은 표로 입력했다가 나중에 뒤바꿨다고 합니다. 이번엔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를 볼까요? 여긴 더 심합니다. 아예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했고요. 이후에 바로잡긴 했지만 정작 기존에 잘못 입력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예 뭐 후보 숫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이거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2: 그렇죠. 뭐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선관위가 어떻게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뭔가 상상을 할 때 이런 식의 실수가 있을 거라는 거는 저는 어떤 국민도 생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입력을 실수를 해서 뒤바꿔서 한다, 이런 거를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 저는 더 걱정되는 것은 저런 단면적인 부분을 보고 국민들께서 아 그럼 전체 다른 투표나 다른 것들은 제대로 입력이 된 게 맞아? 라는 의구심을 예. 키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또 부정선거론자들이 저거를 빌미로 아마 저거를 근거로 해서 더 본인들의 목소리를 키워갈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부정선거론자들의 얘기를 그냥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얘기를 느끼셨을 가능성이 전 매우 높겠습니다만 아 저런 결과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것 아니야? 저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안 갖춰져 있다고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관위를 아까 말씀드릴 때 인적 쇄신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전체적인 구조를 정말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거를 놓치게 되면 만약에 이 개혁 타이밍을 넘어간 다음에 국민들께서 또다시 이런 실수를 만약에 접하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하면 선관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후보자들에게도 알리지도 않았고 주권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본인들의 실수에 대해서 그냥 덮으려고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덮었던 게 얼마나 많을지 상상하기도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과거의 선거까지 최대한 많이 들여다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누락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눈속임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좀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선관위 부실 선거도 문제지만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여야의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도부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분위기 관련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3: 첫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의 단결을 강조하며 지도부 책임론 대신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4: 지금 우리에게는 개파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분열을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5: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6: 그 길을 열려면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 네, 아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국민 참정권 투표 문제가 있는데
8: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당대표는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라며 거들고 나섰는데
9: 이제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10: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8: 반대로 지도부 존속과 복당 문제의 핵심인 정점식 원내대표에겐 당선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9: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 중형추를 바로 잡자는 생각에 공감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모두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점식 새 원내대표께도 축하난을 보내드렸습니다.
8: 당 안팎에서 최승론이 분출하면서 투표용지 사태를 계기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장동혁 대표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송영우 대변인님, 일단 현실적으로 지도부가 해체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위원 선출직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0: 네, 국민의힘 현재 당원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5명 중에 4명이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예. 어쨌든 6.3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한 당대표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월드컵 16강에 가지 못한 국가대표팀 감독과 같습니다. 네. 제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덧붙이자면 저는 우리 대표팀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꼭 16강 가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16강을 못 간 상태에서 감독이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내가 내년까지 계속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면은 축구팬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그리고 감독이 계속 버티면은 그 화살이 수석코치, 코치, 그 밖에 코칭 스태프들에게까지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그러면은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축구협회가 그 여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기술위원회 이사회 열어서 감독을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16강 못 가고 연임한

0: 감독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지금 결국에는 민심과 여론에 따라서 거취가 결정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최고위원들도 저는 이 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한동훈 의원의 축하난을 받은 정점식 원내대표, 당권파로 분류는 되지만 그래도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정점식 원내대표의 스탠스라고 할까요? 어떻다고 보세요?
0: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간담회가 있었죠. 예. 거기서 재선거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와는 아직까지 재선거 문제에 관해서 논의해보지 않았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예. 그리고 재선거 관련된 법안 발의도 본인이 보고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스탠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전면 재선거론과는 사뭇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엄호하고 갈 의사가 대단히 명확하다면은 과연 그렇게 답을 했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심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경남 통영 고성 아닙니까? 예. 이번에 그 통영 고성 중에 고성군수 선거는 이겼지만 통영시장은 내줬어요.
1: 그렇군요.
0: 이런 상황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총회 같은 것을 통해서 당내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순리에 따라서 거취가 결정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봅니다.
1: 초재선 의원 25명도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고 의원총회를 열어야 된다고 주장한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가 뭐 버티기에 지금 국권이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좀 버틸 수 있을까요?
2: 일단 임기는 내년 8월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올해까지는 최대한 버티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있고요. 25명의 친한계 의원 중에 거기 대한가비례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넓게는 한 3, 40명 그리고 뭐 원내대표 선거 때 이 정점직 의원이 아닌 김도욱 후보를 선택한 48명까지 확대를 한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이 과반을 넘지는 않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분으로 삼지 않을까. 그리고 각종 뭐 지표나 뭐 지지율 지표나 이런 것들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때는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역사상 그 당명을 바꾼 이후에 최저 정당 지지율을 기록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올라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그걸 내세울 겁니다. 정당 지지율 올라가지 않았느냐. 근데 왜 내가 사퇴를 해야 되느냐. 지금 또 우리가 앞에서 다뤘습니다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좀 떨어졌는데 그것도 내세우면서 이거 봐라 내가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지 않았느냐. 아마 이걸 하면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할 거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기가 보장되는 당대표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여론의 압박을 최대한 끌어와야 될 텐데 글쎄요. 이런 부분도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부에도 갈라져 있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속 결을 같이 했던 장동혁 대표를 내치는데 선뜻 나서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의총 정도는 열 것 같습니다. 예. 의총까지 열지 않는 원내대표는 아마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의총에서 의견 수렴 어느 정도 하는 정도로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잠재 하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를 하지 않을까. 결국 장동혁 대표는 저는 장동혁 대표를 끌어낼 수 있는 거는 국민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1: 최고위원 뭐 사퇴는 어려울까요?
2: 불가능하죠. 예. 김민수 최고위원은 절대 사퇴를 안 하실 예. 것 같고요. 거기에 사실 김재원 최고나 뭐 다른 한 분이 더 사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결국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아주 더 높였을 때 예. 그때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안 하고 버틸 것 같습니다.
1: 송영우 대변님 저거 좀 봐주세요. 저분들 중에 지금 뭐 우재준 최고위원은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 지금 최고위원이고 나머지 분들이 좀 흔들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0: 화면 구성의 순서가 참 절묘한데요. 예.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왼쪽으로 가는 순서대로 사퇴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순서입니다. 아,
1: 저희가 우연히 저렇게 했지만 굉장히 잘 만든 그래픽이네요.
0: 그렇게 예. 된 셈인데요. 예. 그런데 결국 저런 부분도 민심이 결정합니다. 앞서 제가 그 국가대표팀 축구 감독의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16강 탈락했는데도 감독이 억지로 연임을 한다. 그렇게 예. 되면 그다음 A매치 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관중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 축구협회가 감독 교체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정정식 원내대표도 당권파로 분류되지만 이번에 축하난을 받았으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2: 글쎄요. 축하난 하나로 마음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저도 뭐 또 국가대표 축구감독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저는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방선거에 대한 패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과정 속에서 이미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그래도 정치권에서 봤던 정당사 중에서 이렇게까지 버티는 당대표는 본 적이 없거든요.

0: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축구도 지금도 월드컵이 시작됐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현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들끓었었잖아요. 그런데
1: 예.
0: 사실상 교체할 수 있는 뭔가 물리적 수단은 없었어요. 결국 월드컵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장도혁 대표도 본인을 물러지고 끌어내릴 수 없는 방법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버티면 그리고 지금 장도혁 대표는 그래서 자꾸 거리로 나가서 이 투표용지 부실 문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섞여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아마 정정식 원내대표를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자중시키도록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한동훈 의원이 장동혁 대표는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또 정점식 원내대표에게는 축하란을 보내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다가가는 전략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한동훈 의원이 좀 계획을 하고 있겠죠?
2: 지금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본인이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지점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기준으로 많은 분들과 힘을 합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1: 예.
2: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에게 난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정점식 원내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좀 특이한 인연이 있습니다. 2024년 7.23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1: 예.
2: 그 당시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책위 의장 자리에 있었는데 이 정책위 의장을 새로 당선된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물러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옥신각신이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사퇴를 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악연이라면 악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난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남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복당 문제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좀 추이를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이른바 정권은 짧다 이 발언에 파장이 커졌는데요. 파장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가 어제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 이재명 대통령 존재 자체가
1: 정청래 민주당
3: 대한민국
1: 대표입니다.
3: 국가 경쟁력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믿고 국력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8 방주 영령들 앞에서 역사와 민족, 민주주의를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주의의 성공이자 5.18 정신을 올곧게 계승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1: 야당 대표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자 정청래 대표가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다. 그리고 똘똘 뭉쳐야 한다. 이런 단결을 강조했거든요. 뭐 나 전당대회 그래도 나올 거야 이런 각오를 밝힌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0: 뭐 전당대회 연임 도전하시는 거는 뭐 선언은 안 하셨지만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고요.
1: 안 나올 확률은 전혀 없습니까?
0: 저는 매우 낮다고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0: 아, 물론 정치는 생물이니까 알 수 없지만요. 근데 아마 이틀 전에 본인이 하셨던 당신께서 하셨던 이 정권은 짧다의 발언의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1: 예.
0: 아마 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나도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좀 어필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그런 문제가 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어제 또 이 SNS에 이 보안수사권 관련 또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이거든요. 당에서 좀 강경파라고 불리는 의원들과 이 청와대 입장이 좀 중도적으로 가고 있는 청와대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 건데
1: 예.
0: 이거에 대한 화두를 또 갑자기 던지셨어요. 이게 늘 지난 과거에도 대통령이 순방 가셨을 때 이런 당내 이견이 있는 이 화두를 던짐으로써 대통령의 순방이 묻히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좀 강하게 비판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좀 이번 순방에도 또 어김없이 또 이런 논쟁적 이슈를 아젠다를 던짐으로써 아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한 분들은 아마 또 이거 대통령의 순방이 묻히는 것 아니냐고 많은 걱정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앞서 다룬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1: 예.
0: 뭔가 순방이나 이런 외교적 성과를 좀 갖고 오면은 그게 회복되는 이런 패턴들을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 보여왔었거든요. 이런 타이밍에 또 당내 갈등이 좀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당대표께서 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면은 당원들의 비판이 클 겁니다. 아직 순방 아직 안 돌아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의 발언을 좀 수습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좀 조언을 드립니다.
1: 네. 이런 상황에서 광주에 갔다.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2: 아무래도 민주당의 본령은 호남이니까 네. 민주당의 본거지에서부터 본인의 연임 도전을 위한 표를 모아나가기 위한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실 호남이 정청래 대표로부터 많이 그 표심이 이탈하는 조짐을 보였죠. 전북지사 선거가 이원태 후보와 김관영 후보가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고 그다음에 전남 지역에서도 사실은 무소속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돌풍이 상당히 거셌기 때문에 네. 정청래 대표가 선거 막판까지 호남에 찾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남 동부권에서는 광양시장 후보가 무소속이 당선이 됐고 전남 서부권에서는 조국혁 신당 후보가 두 명이 당선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아마 반영한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 근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말 몇 마디 하는 것 그리고 저렇게 호남을 찾는 것만으로 본인으로부터의 어떤 표심 이탈이 진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그 함의가 결코 간단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 이 말을 언제 했는지 보면은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이 말을 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5년 11월 16일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촛불 집회 전국에도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환원해 보면은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에둘러서 한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여당 대표가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발언에 가깝기 때문에 네. 진화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말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격화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뭐 민주당도 최고의 분위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이 오늘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한 말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인 뭐 설전이 벌어진 것인데요.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는 또 정청래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이런 언론 기사가 나오자 최민희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4: 그런데 언론 보도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비공개 의총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좀 그만두라.
5: 분출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페북에 두 명이 얘기했다. 관련해서. 그게 분출이냐. 네. 대패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4: 예.
5: 저희가 예. 수치로 봤을 때 12대 4니까 형식적으로 예. 수치상으로 민주당이 승리한 건 맞죠. 그런데 너무 허탈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엔. 박지원 대표 전 대표께서는 억울해도 정청래 대표 사퇴하라고 예. 말씀하시고 우상호 당선인은 예. 어쨌든 이긴 거다. 서울을 이제 탈환 못해서 예. 우리가 이제 안 좋지만 예. 정청래 대표가 승리한 대표가 왜 책임을 지냐 이렇게 예. 상반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4: 예, 상황 자체가.
1: 네, 비공개 의총에서 정청래 사퇴 압박이 분출했다. 이런 기사는 잘못된 거다. 고작 두 명이었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0: 근데 뭐 그 발언 수위가 강한 게 있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당내 구성원들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그런 의견에 공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두 명 이상의 두 명이라고 그냥 치부할 수 없는 많은 숫자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 또 지도부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1: 뭐 분출이라는 단어를 정정 안 해도 됩니까?
0: 저는 글쎄요. 분출 뭐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다른 예. 목소리들이 함께 나온 거라면 분출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는 저런 의견이 나오면 그냥 겸허히 수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글쎄요. 이걸 또 뭐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뭐 상대적으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는 이제 전당대회가 그래도 열리잖아요. 정해져 있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심판이나 당원들의 선택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에 의해서 정청래 대표를 사과하라는 목소리도 그 사퇴라는 목소리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게 아니라 연임을 도전하려면 빨리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사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연임 도전할 때 그때도 한 두 달 정도 빠르게 좀 사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직을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선거기간이 가까워올수록 전당대회가 가까워올수록 당대표의 권한이 사실상 이거 관리감독해야 되는 그 기능을 이건 이해충돌되는 건 아니야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그래서 연임 도전을 정말 확실히 하시려면 빨리 사퇴를 하시라라는 목소리도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퇴 시기를 아마도 연임을 하시게 된다면 고려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명청대전을 감수하고 파열음을 내면서 대표 선거에 나간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환송길에 정청래 대표를 부르지 않은 건 패싱이 아니고 블로킹을 친 거다. 아예 벽을 쳐버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0: 그런데 국민들 보는 앞에서 여권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중심으로 너무 볼썽사납게 싸우는 건 아닙니까? 왜 싸우는지 국민들께서는 사실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본질적인 부분에서 정말 의견이 달라서 싸우는 겁니까?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도와 중도보수를 마지막에 대거 투표장에 나오게 만든 핵심 원인이 뭡니까? 그 공소취소 시도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이 선거 결과를 특히 서울에서 받아들고도 공소취소에 관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이번 친일 소입니다.
1: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 지도부 모두 책임론으로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집중하며 당내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권은 짧다라고 발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성채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7: 닥터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9: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8: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느낌 없이 맞추다. 카네티는 카마르.
1: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대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5: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7: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5: 신흥무관학교에

0: 미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 공항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후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 강원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하늘 맑습니다. 강원권에서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자외선 지수가 높은데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올라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강남에서도 사고 있었는데 이제 막 처리가 됐고요. 아직 정체는 남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나들목에서 반포나들목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서행하고 있고요. 하남 방향은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중입니다. 한강대교부터 서행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성동 구간 4차로를 막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방향은 장안교에서 중랑교 구간 3차로에서 안전 점검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가끔 갇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좁은 방 한 칸, 매일 같은 시간에 타는 지하철, 어제와 똑같은 오늘. 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잠든 새벽,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죠. 한 방울씩 아주 천천히. 미국의 한 소설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망치 하나로 오랜 세월 동안 감옥의 벽을 파낸 남자. 스티븐 킹의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와이튼 라디오 오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좀 차분하게 인공지능 에어는 옆에서 살짝 보조하고요. 저랑 최민석 작가가 만들어드리는 아주 교양 있는 시간입니다. 벽돌책 부수기 코너, 오늘은 미국 작가 스티븐 킹의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 알려드릴 건데요. 쇼생크 탈출, 그 쇼생크 맞습니다. 네, 스티븐 킹은요, 이름만 들으면 드디어 여름이군 할 만큼 무서운 공포 장르의 대표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작품은 귀신, 괴물 나오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한 남자 이야기 아시죠? 쇼생크 탈출. 그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모건 프리만이 역할한 레드, 그 이야기로 구성된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유명합니다. 1994년 나왔고요. 비가 쏟아지는 날 하늘을 보며 만세를 탁 하는 그 순간, 네, 정말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전율 기억하실 겁니다. 자,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그게 수십 년이 됐습니다.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아서 억울하지만 그가 견딘 이유, 견딘다는 거 뭘까요? 우리도 견디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도 일어나서 하루를 견디고, 군생활 뭐 아주 성스러운 국토방위의 의무지만 또 그 시간을 견디고, 직장생활, 입시 다 견디고 있습니다.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유를 물을 때는 우리가 왜? 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또 for what?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무엇을 위해? 그 무엇이 뭘까요? AI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1: 감옥 안에서 희망은 위험한 것이라고들 합니다. 손에 닿지 않는 걸 바라다가 마음이 먼저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희망을 일찍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작은 빛을 놓지 않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마을 하나, 언젠가 그곳에 가겠다는 꿈. 남들 눈에는 부질없어 보여도 그 꿈 하나가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희망은 어쩌면 가장 여리면서도 가장 질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0: 아, 그 무엇은? 희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군생활 언제 끝나냐. 하지만 곧 제대하게 될 거야. 이런 희망이 있고요. 아유, 입시 언제 끝나냐. 결국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끝나게 될 거야. 이런 희망들이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가장 여리면서도 가장 즐긴 것이라는 AI의 말 참 시적이고 멋지네요. 여러분은 희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품 속으로 잠시 후에 들어가 볼까요?
2: 에어야, 나 궁금한 거 있어.
3: YTN 라디오의 인공지능 DJ 에오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는 무료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0: 금요일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코너 때문인데요. 매주 금요일, 자, 이 책을 한번 열어볼까 말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방송 듣고 나면 열어보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오프닝에서도 잠시 소개했지만 희망이란 가장 여리고도 가장 질기다, 우리 AI 진행자 에어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스티븐 킹의 작품인데요. 먼저 스티븐 킹에 대해서 에어에게 이야기 듣고 와서 작가님 만나보겠습니다.
1: 스티븐 킹은 1947년 미국 메인주에서 태어난 소설가입니다. 흔히 공포의 제왕으로 불리죠. 샤이닝, 미저리, 그것 같은 작품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작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공포 작가라는 이름표를 답답해했습니다. 나는 무서운 이야기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1982년 작정하고 책 한 권을 묶습니다. 귀신도 괴물도 없는 네 편의 중편 소설. 제목은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이야기 하나씩을 담았습니다. 오늘 읽을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은 그중 봄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원래 붙은 부제가 희망은 영원히 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이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듭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영화, 쇼생크 탈출입니다.
0: 네, 에어가 소개를 했는데요. 역시 오늘은 조금 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겪어보고 아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여름을 시원하게 우리에게 독서의 산으로 오르게 해주실 셰르파 최민석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0: 네, 자, 벌써부터 더워지는데 스티븐 킹 이름만 들으면 그렇거든요. 하지만 또 다양하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몰랐어요. 스티븐 킹이라는 이름도 알고 그분의 작품도 알았는데 문학 청년들의 스승,

0: 스승이라기보다는 아주 강인한 코치 이런 느낌도 듭니다. 어떤
1: 그렇죠.
0: 분인가요?
1: 굉장히 스티븐 킹은 다작을 하는 작가로 유명하기 때문에 성실성에 관해서는 스티븐 킹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0: 예.
1: 보통 이제 문학계에서 3대 성실왕을
0: 성실왕 그분들은 스스로 왕이란 걸 아실까요?
1: 뽑아라. 그러면 이제 히가시노게이고
0: 네.
1: 무라카미 하루키, 스티븐 킹.
0: 무라카미나 알겠어요.
1: 이렇게
0: 맞아요.
1: 이제 3명을 뽑습니다.
0: 네.
1: 아무튼 한 인터뷰에서 스티븐 킹이 1년에 딱 이틀만 쉰다고 얘기했거든요. 크리스마스랑 자기 생일에.
0: 우리 사장님이 안 쉬는 게 너무 다행이다. 네,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유혹하는 글쓰기라고
0: 네.
1: 그 작법서를 낸 적이
0: 스티븐
1: 있어요.
0: 킹이죠.
1: 그때 고백을 했어요.
0: 네.
1: 사실은 그때 내가 거짓말을 했다.
0: 아.
1: 너무 일벌레 처럼 보일까 봐
0: 아,
1: 거짓말을 했지.
0: 네.
1: 사실은 나는 1년에 하루만 쉰다.
0: 저는 거짓말했다가 저 사실 좀 많이 쉬어요. 이 말인 줄 알았는데 이틀 쉰다가 거짓말입니다. 하루만 쉽니다.
1: 그러니까
0: 와.
1: 크리스마스나 생일 둘 중에 하루만 쉬는 거죠.
0: 대단하네요.
1: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책이 굉장히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온라인 서점에서 스티븐 킹이 이때까지 낸 책을
0: 예.
1: 보니까 213권이더라고요.
0: 와.
1: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다른 책이 아니라 뭐
0: 네.
1: 구판, 심판 이런 것처럼
0: 아.
1: 이제 중복되는 게 있는데
0: 네네.
1: 암튼 한국의 스티븐 킹의 이름으로 나온 책은 213권입니다.
0: 한 사람이 213권의 책이요. 본인의 키를 훌쩍 뛰어넘을 높이입니다. 쌓아놓기만 해도요. 뭐 집채만한 높이를 넘어서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 스티븐 킹 이러면 사실은 특정 공포물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만나볼 이야기는 다릅니다. 책의 부제가 스티븐 킹의 사계, 비발디인가요? 봄, 여름이네요.
1: 네. 우리가 제목은 소개했었죠?
0: 네.
1: 네.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인데,
0: 네.
1: 영화로 유명한 작품이죠. 근데 이 책이 이제 실린, 이 소설이 실린 책의 제목이
0: 네.
1: 스티븐 킹의 사계,
0: 네.
1: 봄, 여름인데,
0: 네.
1: 이 맥락이 있어요. 왜 이렇게 탄생을 했는지.
0: 네.
1: 스티븐 킹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장르 작가, 그
0: 예.
1: 중에서도 공포물 작가로 제안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0: 워낙 유명하니까요. 뭐
1: 네.
0: 샤이닝, 미저리, 뭐 그것 뭐 이런
1: 그렇죠.
0: 것들. 네.
1: 그 한국도 그렇지만 당시 미국의 출판 구조가 이 장르와 비장르를 완전히 구분해서 출판을 했거든요. 그것에
0: 네.
1: 대해서 불만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내가 까짓거 비장르를 못 쓰는 것도 아닌데
0: 네.
1: 그 계절에 맞는 비장르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0: 네.
1: 결심하고 이 기획을 스스로 한 겁니다.
0: 와.
1: 그래서 책을 이제 두 권을 내는데
0: 네.
1: 1권은 봄, 여름 편, 2권은 가을, 겨울 편 이렇게
0: 아.
1: 나눠서 이제 한꺼번에 낸 거죠.
0: 예.
1: 다만 이때 이제 편집자가 있을 거잖아요. 기획은
0: 그렇죠.
1: 자기가 해도 편집자가 그래도 스티븐 킹인데 전매 특허인 공포 장르를 좀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0: 예.
1: 오케이. 그러면 겨울 편은 공포 장르를 좀 쓰고 나머지 봄, 여름, 가을 편은 공포 장르가 아닌 내가 이때까지 쓰지 않은
0: 예.
1: 새로운 글을 쓰겠다. 그래서 그 1권이 봄, 여름 편이잖아요.
0: 예.
1: 여기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쇼생크 탈출이 있는 거죠. 그 원래 제목, 긴 제목은
0: 네.
1: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입니다.
0: 네, 리타 헤이워드 그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주인공 앤디와 관련이 있는 인물일 텐데 좀 나중에 스토리에서
1: 근데 이게
0: 알려드리겠고요.
1: 또 웃긴 게 스티븐 킹이 자기가 원래 이제 공포 스릴러 쓰다가
0: 네.
1: 이제 나도 다른 거 한번 써보겠다. 그래서 다른 거 썼잖아요.
0: 네.
1: 여기에 쓴그 중편 소설들이
0: 네.
1: 겨울편은 원래 자기가 쓰던 공포잖아요.
0: 네네.
1: 그걸 제외하고는 세편다 영화가 됐습니다.
0: 그러면 스티븐 킹 이러면 공포 이렇게 등식화 시키는 건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그만큼 공포물보다 다른 것을 더 심혈을 기울여서 썼고 그만큼 또 재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0: 그렇죠.
1: 본편에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쇼생크 탈출 이
0: 네.
1: 영화의 원작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이고 여름은 죽음보다 무서운 비밀이라는 미국 영화가 있어요.
0: 예.
1: 이거의 원작인 우등생
0: 우등생.
1: 그리고 가을은 이 정말 유명한 영화인데
0: 스탠 바이 미.
1: 리버 피닉스가 나오는
0: 네.
1: 바로 그 영화 스탠바이 미의 원작인

0: 스탠 바이 미가 실려 있습니다.
1: 예, 제가 이렇게 이분을 보면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딱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글을 딱 정해진 시간만큼 쓰는 말 그대로 글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데 어떤 날 작품을 마쳤을 때 오후 2시, 이를테면 5시까지 써야 되는데 2시에 마쳤어요. 그럼 3시간 남으면 보통 쉴 텐데 3시간 동안 다음 작품에 3시간을 썼다. 이런 얘기 어떤 작가한테서 아무튼 들었던 기억이 나요.
0: 아, 그 누군지 저도 궁금하네요. 시간을 정해놓고 쓰는 거는 뭐 레이먼드 챈들러도 그러고
1: 네.
0: 하루키도 그러고 스티븐
1: 맞아요.
0: 킹도 그런데 저 같으면 3시간 남았으면 빨리 나갈 텐데.
1: 그죠. 그래서
0: 네.
1: 이게 정말 1년에 하루 쉬시는 분인데 그만큼 다작과 내공이 쌓여 있는 공포의 대가로 알고 있지만 다른 이야기의 대가로도 우리에게 사랑받았던 분입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쇼생크 탈출 이러면 모두가 쉽게 아는데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 이러면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줄거리 들어가 볼까요?
0: 네, 소설의 화자는 레드입니다. 아, 나는 20살부터 이곳 쇼생크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냥 모건 프리먼이 딱 떠올라요.
0: 그렇습니다. 영화에서도 이제 모건 프리먼이 화자였고 소설에서도 레드가 화자죠.
1: 이렇게 오랜 기간 감옥에 있었다면 그 이유 뭘까요?
0: 그 이유는 바로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레드의 그 사연은 소설에 나오지 않습니다.
1: 예.
0: 그냥 살인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다.
1: 네.
0: 이것만 나옵니다. 아무튼 내가 감옥에 온지 이제 무려 40년이 흘렀습니다.
1: 그냥 감옥 속의 인생이네요.
0: 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죄수들한테 무슨 물건이든지 다 구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1: 네.
0: 죄수들이 원하는 물건은 매우 다양합니다.
1: 아무래도 감옥에서는 못 구하는 물건들일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요구했습니까?
0: 일단 뭐 담배, 술,
1: 네.
0: 그리고 화장품에 심지어 장난감까지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어쨌든 40년 여기 계셨으니까 뭐 살았으니까
0: 네.
1: 다 이게 되는 건데,
0: 네.
1: 예.
0: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들어본 물건을 구하는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1: 처음 들어본 물건도 궁금하고 그 녀석도 누군지 궁금합니다. 누굽니까?
0: 네, 그의 이름은 앤디 듀프레인.
1: 네.
0: 영화에서는 팀 로빈스가 연기를 했죠.
1: 앤디. 네.
0: 네, 앤디는 나에게 록 해머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 록 해머. 영어로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0: 록 해머는 흙을 파낼 때 쓰는 아주 작은 곡괭이입니다.
1: 아, 이제부터 분위기가 슬슬 우리는 모두 쇼생크 탈출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레드가 계속 이제 앤디 얘기를 펼쳐나가는 구조로 되는 거죠, 스토리가.
0: 네, 내가 가까워진 거는 그록 해머를 구해주고 난 뒤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였습니다.
1: 네.
0: 항상 흐트러짐이 없던 앤디가
1: 네.
0: 언젠가부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 자, 모르시는 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앤디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0: 앤디는 원래 잘 나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 상대였던 골프 선수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1: 예.
0: 앤디는 끝까지 자기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어쩐지 앤디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적어도 내가 본 앤디는 전혀 살인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여하튼 앤디는 이 쇼생크 감옥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1: 와, 40년 감옥에서 별의별 범죄자 누구 다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레드가 저 사람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결말은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왜 중요한 인물, 어떻게 하다가 중요한 인물이 된 겁니까?
0: 앤디가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간수들한테 세금이나 투자에 대한 자문을 해줬습니다.
1: 아니, 요즘 우리도 참 많이 받고 싶어요. 뜨겁습니다.
0: 특히 교도소장한테 이 서비스를 해준 거죠.
1: 네.
0: 그래서 앤디는 교도소장의 재정 관리를 도맡아 하게 된 겁니다.
1: 이야, 웬만큼 믿는 사람, 신복 아니면 돈안 맡기는데요. 중책을 맡았네요. 교도소에서 좀 힘이 생겼겠어요.
0: 네. 그래서 앤디는 교도소장의 재정 관리를 맡으면서 이때 조건 하나를 내걸었어요.
1: 네.
0: 그런데 그 조건이
1: 네.
0: 좀 독특했습니다.
1: 어떤 조건을 내걸었습니까?
0: 일단은 교도소 안에 도서관을 자기가 운영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하나를 더 내걸었습니다. 제가
1: 네.
0: 하나만 조건 하나를 내걸었다고 했는데
1: 네.
0: 하나를 더 내걸었어요. 정정할게요.
1: 네.
0: 자기를 독방에 수감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좀 독특하죠.
1: 예.
0: 그 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다 다른 동료들한테 앤디가 나눠줬습니다.
1: 어우, 담배 좀 구해.

0: 이 제목 속에 나오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유명 여배우인데 관능미를 풍기는, 쉽게 말하면 흔히 교도소에 붙어 있을 것 같은 아주 몸매와 얼굴이 예쁜 여배우인 거지
1: 그렇죠.
0: 않나요?
1: 그러니까 마릴린 모노를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네,
1: 그런 그 이전에 이런 이미지로 유명했던 그 굉장히 관능적인 배우였는데.
0: 네.
1: 그래서 리타 헤이워드의 포스터는 죄수들 사이에서는 워낙 네. 인기가 있었지만
0: 네.
1: 아, 교양 있는 앤디마저
0: 네.
1: 이런 걸 원할 거라고는 내가 생각 못했기 때문입니다.
0: 그러네요.
1: 그래서 좀 놀랐어요.
0: 네.
1: 아무튼 쇼생크 감옥에 완벽하게 적응한 듯 보였던 앤디도 딱 한 번
0: 네.
1: 크게 동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0: 레드의 목소리로 이 앤디를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방을 달라고 했는데 여배우의 사진이라. 아무튼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마치 고요한 물 표면처럼 흔들림이 없어 보이는 앤디도 동요했다고요. 그게 언제입니까?
1: 아마 앤디가 들어온 지 한 15년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0: 네.
1: 그 앤디가 도서관을 맡고 있잖아요.
0: 네.
1: 그 이 도서관에 와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토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0: 예.
1: 이 친구가 앤디를 보고 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교도소에 왜 들어왔는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0: 네.
1: 그래서 다른 죄수들한테 그 앤디의 살인사건 이야기를 듣다가 토미가 깜짝 놀란 거예요.
0: 자, 아내와 불륜을 일으킨 골프선수를 죽였다. 이게 죄명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토미가 놀랍니다. 왜요?
1: 토미가 왜 놀랐냐면 이 토미는 벌써 감옥을 여기저기 여러 번 들락날락거렸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많은 죄수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한 명이 다른 사람한테 살인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이야기를 자랑처럼 떠들었는데
0: 네.
1: 그게 바로 앤디의 사건이었던
0: 우와,
1: 거예요.
0: 진범이 나타난 거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30년 가까이 앤디를 지켜보는 동안 앤디가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이제 얼굴에 빛을 잃었던 그걸 처음 봤습니다.
0: 진범이 아니었어요. 아, 결국 앤디의 말이 맞았는데 뭐 앤디의 말이라기보다는 레드의 판단이 맞았는데 30년 가까이 앤디를 지켜보고 이게 15년 전 사건이고 30년이면 굉장히 오래 쇼생크가 뭐에 갇혀 있었네요.
1: 네. 그래서 토미의 이야기를 들은 앤디는 곧장 교도소장한테
0: 네.
1: 도움을 청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하지만 소장은 오히려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토미.
0: 예.
1: 토미를 빼돌리고 앤디는 원래 자기 방이 아닌 징벌 독방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0: 아니 이렇게 고마운 앤디가 무죄를 판명받을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얻었는데 왜 징벌 독방에 가두고 앤디를 괴롭히는 겁니까?
1: 왜냐하면 앤디는 소장의 부정회계를 도왔던 겁니다.
0: 구린 게 있었네요.
1: 네, 결국 토미의 증언으로 앤디가 석방되면 자신의 회계 부정이 탄로날까봐 두려웠던 거죠.
0: 야 이게 진실까지 덮어가면서 본인의 그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게 중요했던 교도소장이었습니다. 앤디는 엄청나게 상심하고 좌절했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 회계도 교도소장이 시킨 거잖아요.
0: 예.
1: 그런데 예. 이렇게 이제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을
0: 기회도.
1: 모두 박탈해버렸으니까
0: 맞아요.
1: 앤디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죠.
0: 예.
1: 하지만 어느새 몇 달이 지났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조금씩 원래의 모습으로 앤디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0: 마음의 평온을 찾은 걸까요? 아니면
1: 어쩌면 그 즈음이 바로 그가 다른 희망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던 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0: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심이라든지 법적으로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교도소장이 아예 기회를 막아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희망이 생겼다. 무슨 희망일까요? 궁금합니다. 바로 그 관련 사건이 일어나죠?
1: 그렇습니다. 1975년 앤디는 쇼생크 감옥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0: 우와 탈옥!
1: 네, 화가 난 교도소장이 그의 방 벽에 붙어있던 포스터를 뜯어냈을 때
0: 네.
1: 비로소 벽에 뚫린 큰 구멍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0: 저는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이 기억나요. 그
1: 네.
0: 교도소장의 표정.
1: 그리고 그 구멍 속에는 닳고 다른 록해머 두 자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나는 구멍을 가리고 있던 그 포스터를 보면서 웃었죠.
0: 네.
1: 바로 내가 구해다 준 리타 헤이워드 포스터였던 겁니다.
0: 예.
1: 그리고 이 록해머도 내가 구해줬던 거죠.
0: 그럼요.
1: 아, 포스터 속에 그 리타 헤이워드 뒤에
0: 네.
1: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0: 그 여배우 뒤에 바다 풍경이 촥 예. 있죠.
1: 지와 타네오라는 곳이었는데
0: 네.
1: 나는 언젠가 출소를 하게 되면
0: 네.
1: 그곳에 호텔을 짓고 살게 될 거라는 앤디의 말을 떠올립니다.
0: 예.
1: 나는 알 수 있어.

0: 였습니다. 지금 앤디는 분명히 거기에 있을 거고 아무도 그를 이제 찾을 수 없을 거라는 걸요.
1: 맞습니다. 영화의 장면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 비가 오는 날 탁 탈옥 성공해서 하늘을 보는 유명한 포스터, 영화 포스터죠. 그리고 그 거의 이제 희끗희끗한 노인이 돼서 그 아름다운 바닷가에 있는 모습들. 이제 영화와 소설의 얘기를 같이 들었는데 저는 최민석 작가님이 이렇게 소설로 전해주는 게 저희가 이렇게 마치 주고받는 대화처럼 하는 게더 새로운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소감은 어떠셨어요? 읽고 나서.
0: 일단 저는 읽고 난 다음에 스티븐 킹의 소설이 왜잘 팔리는지 바로 이해했어요.
1: 네.
0: 소설이 첫 장부터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대중소설답게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1: 네.
0: 또 대중소설은 사실 스토리 중심으로 써서 문장을 좀 간단하게 쓰는 작가들이 많거든요.
1: 네.
0: 근데 스티븐 킹의 문장은 굉장히 기품이 있으면서 깔끔했어요.
1: 네.
0: 게다가 이 소설의 장점이라면 아, 정말 손가락이 근질근질할 만큼 글을 쓰고 싶게 만든다는 겁니다.
1: 와.
0: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정말 너무 글이 쓰고 싶어져서
1: 네.
0: 독서 일기에 짧은 소감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아무튼 이 소설의 이거는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인데
1: 예.
0: 다른 일을 해도 계속 이 소설을 읽고 싶어진다는
1: 이야,
0: 거예요.
1: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싶게도 만드는군요.
0: 예,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하고 너무
1: 네.
0: 다시 읽고 싶어서 약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질 정도로
1: 네.
0: 그건 약간 단점이면서 동시에 또 소설이 갖고 있는 엄청난 몰입의 장점인 거죠.
1: 맞습니다. 영화는요, 뭐랄까요? 제 손발을 묶어놓고 의자에 앉힌 상태에서 자, 봐, 따라와 하는 느낌이라면 소설은 제가 그 작은 활자 행 사이에 몸이 탁 끼인 상태로 마구 달려나가는 느낌이어서 몰입감이 차이가 큽니다. 차이가 있다면서요, 영화와 소설에. 우리 쇼생크 탈출 이제 들으시는 분들
0: 그
1: 대부분 알거든요.
0: 설정의 차이가 있어요.
1: 예.
0: 영화에서 아무래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1: 네.
0: 그 노동 후에
1: 네.
0: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1: 네.
0: 영화에서는 시원한 맥주였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원작에서는
1: 네.
0: 미지근한 맥주예요.
1: 와.
0: 그래서 이 소설의 화자인 레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1: 네.
0: 소변처럼 미지근했지만 그래도 태어나서 마신 맥주 중에 가장 맛있는 맥주였다.
1: 아무래도 영화 장면에서는 미지근함을 표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게 약간 극적인 효과를 안 주니까 완전 어우 보는 분들도 맥주 한잔 해야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최민석 작가 독서 셰르파 오늘 영화로서의 소생크 탈출만 알고 계신 분들은 이거 책으로 스티븐 킹의 책으로 다시 읽어봐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게 할것 같아요. 매력 짚어주시죠.
0: 저는 이제 두 가지 매력을 느꼈는데요. 첫 번째 매력은 일단 이 소설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그 하나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
1: 네.
0: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세부적인 이야기를 또 품고 있거든요.
1: 예.
0: 예를 들어서 전체의 큰 이야기는 앤디가 탈옥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앤디가 감옥에 갇히게 된 사정은 그 하나의 세부적인 이야기에 해당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이 세부적인 이야기 역시 독립적인 완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연속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차례로 접하다 보면 약간 세트 요리를 먹는 느낌이 들어요.
1: 네.
0: 그뭐 세트 요리는 이제 맛있는 그 단품 요리 하나하나씩 먹어도 좋은데 이걸 또 같이 먹어도
1: 연결을
0: 좋잖아요.
1: 되는
0: 예.
1: 거죠.
0: 그래서 요 작품을 읽으면서 아, 스티븐 킹이라는 굉장히
1: 네.
0: 실력 좋은 셰프가 이야기를 재료 삼아서
1: 네.
0: 어울릴 법한 음식을 한꺼번에 내놓는 그런 솜씨를 발휘하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1: 개별 사건들 자체도 몰입됩니다. 그 결과와 결론에 막 몰입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연결해서 깜짝 반전과 또 시원한 결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안에 또 애절하고 슬픈 얘기도 영화에서는 보여주죠. 두 번째 매력은 뭡니까?
0: 두 번째 매력은 이제 앞에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얘기했잖아요.
1: 네.
0: 그 이야기가 음식이라면 음식을 내놓는 사람은 서버죠.
1: 네.
0: 이 작품에서 서버는 영화에서
1: 레드.
0: 모건 프리먼, 소설에서는 레드죠.
1: 네.
0: 저는 화자 자체의 캐릭터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딱 절제하고
1: 네.
0: 해야 될 말을 하고 안할 말은 안 하는 굉장히
1: 와.
0: 깔끔한 화법을 구사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웨이터 중에
1: 네.
0: 굉장히 좀 기품 있는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1: 네.
0: 딱할 말만 하고 우리가 대화할 때는 살짝 이제
1: 그렇죠.
0: 공간을 내주고 그런 사람이 서빙을 해주면
1: 네.
0: 우리가 하는 그 식사 자리가 왠지 더 기품 있게 느껴지잖아요.
1: 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영화 속 장면에서도 좀 그게
0: 네.
1: 떠올라요.
0: 그런 화자의 역할을 레드가 굉장히 잘 해냈고 사실은 예. 이건 스티븐 킹이 굉장히 공들여서 썼다는 거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야기도 매력적이고 이야기의 전달자의 그 캐릭터성도 매력적이라서 저는 다 좋았습니다.
1: 네. 자, 요리에 비유하니까 더 잘 와닿죠. 개별 요리 하나하나가 굉장히 완성도 높고 그 자체로 좋은데 이걸 연결해서 쭉 접할 때의 어떤 좋은 점, 대단한 셰프다. 그리고 그걸 서브하는 사람 혹은 화자의 이야기도 굉장히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였습니다. 역시 이렇게 말하면 또 스티븐 킹 작가께서는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장르물이 가진 굉장히 그 치밀함이랄까 그 감정과 심리를 확 줄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단련된 내공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 감상도
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이야기 직조를 굉장히 잘하는 마술사인 거죠.
1: 그렇죠. 네. 네. 뭐 캄캄해야 귀신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벌건 대낮에 나와도 무섭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책은요 제가 먼저 한번 작가님의 얘기인데 뺏어서 말할게요.
0: 네.
1: 일단 영화로만 쇼생크 탈출 보신 분은 저도 포함됩니다. 책으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0: 네. 그리고 스티븐 킹의 작품을 아직 읽어본 적이 없는 네. 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재밌고요.
1: 네.
0: 이야기가 술술 넘어가고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이 책의 두께는 약간 있어요. 중편 네. 소설을 모은 거라서 책 자체가 두껍거든요.
1: 네.
0: 봄, 여름 편이. 그래도 단편으로는 스티븐 킹을 좀 제대로 알 수 없을 것 같으니까
1: 네.
0: 좀 더 깊이 있게 스티븐 킹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 책은 읽어보면 정말 미국 소설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1: 네.
0: 그래서 미국 소설 좀 읽어보고 싶은 분, 이 모든 분들에게 오늘의 작품을 추천합니다.
1: 예, 저도 미국 소설을 읽은 기억들이 나는데요. 어쨌든 한번 펼치면 끝까지 보게 만드는 독특한 힘이 또 있습니다. 오늘도 영화에서 책으로 독서의 힘을 더 키워보라라는 아주 훌륭한 뭐랄까요 동기부여를 해주신 분입니다. 최민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영화로 접한 쇼생크 탈출과는 조금 다르죠.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 굉장히 이제 그 이미지가 소설 속에서는 아주 집중돼서 드러납니다. 아름다운 여배우의 포스터와 뻥 뚫린 구멍과 자유를 찾고 진실이라는 희망을 기어이 가져낸 앤디의 이야기. 자, 여러분, 매일 밤 작은 희망의 뭐랄까요? 벽파기 혹은 나의 진실 찾기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다 안 읽어서 30년 감옥에 있었는데 나오면 뭐해?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희망은 한꺼번에 오는 거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한 숟가락씩 파들어간 작은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아유, 갑자기 그냥 내가 산 주식이 확 올라와가지고 떼부자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보다는요. 매일매일 더 건강하고 검소하고 때로는 유익하고 유복하게 변하는 삶, 그걸 지켜보는 게 희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목으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AI가 만든 노래 들어보시죠.

0: 누구나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 방송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은 조금 마음의 여유 그리고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듣겠습니다. 번데기를 뚫고 나와 나비의 날갯짓을 하는 그 바람, 그 모습 저도 한번 꿈꿔보겠습니다. 지금 힘든 터널을 지나는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요. 나는 원래 나비야. 나는 영원히 애벌레가 아니라 원래 나비야. 이 희망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인사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금융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최근 연예뉴스 면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차가원 회장인데요. 처음엔 아티스트 정산 문제로 시작된 논란처럼 보였는데 가수 MC몽 씨와의 관계, 그리고 최근엔 가수 이승기 씨의 100억 원대 전세 계약 이야기까지 등장했죠. 물론 아직은 의혹 제기 단계고 당사자들의 입장도 확연히 엇갈립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세 계약, 압류, 미정산, 손해배상까지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4: 이승기가 그 가수 이승기 말하는 거야?
5: 차 회장이라는 사람 권유로 전세를 들어갔다는데, 야, 전세금이 105억이라더라.
4: 105억? 근데 뭐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전셋집 산다는데 그게 뭐 문제인가?
5: 문제는 그 다음이지. 그 빌라에 압류가 걸렸는데 자칫 전세금 반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 한두 푼도 아니고.
3: 보도에 따르면 가수 이승기 씨 측은 차가운 회장의 지속적 권유로 차 회장 수유의 빌라에 입주하게 됐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빌라가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됐다는 내용이 전해지며 전세금 반환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죠. 이승기 씨 측은 계약 과정에서 전세금 규모와 대출이자 부담 문제를 두고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차 회장 측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4: 아니, 그런데 그 과정에서 MC몽 이야기는 왜 계속 나오는 거야? 원헌드레드라는 회사 이야기는 또 뭐고?
5: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 아티스트 정산금 문제도 있고 회사 자금 흐름을 둘러싼 의혹도 있고 여러 의혹이 한꺼번에 막 터진 모양이던데?
4: 그런데 그 의혹들 다 팩트인 거야? 인터넷 보니까 차가원 회장이나 MC몽 측에서는 팩트 아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엄청 강하게 반박하는 것 같던데?
5: 결국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부터가 사실인지 그걸 밝히는 게 관건이겠지.
3: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정산금 미지급, 전세보증금 반환 등등 경우에 따라 형사적 쟁점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의혹이 확산된 거라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따져봐야겠죠. 결국 이 사건은 그저 단순한 연예계 뒷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약과 돈, 신뢰와 책임, 그리고 의혹 보도의 경계까지 함께 걸려있는 사안인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3: 먼저 전체적인 그림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원 회장, 이승기 씨 전세, MC몽 씨와의 관계, 미정산, 얽히고 설킨 게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현재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인지 큰 흐름부터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6: 네, 일단 이 사안은 아직 의혹 단계이고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제기된 의혹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소속 아티스트 정산금 미지급 의혹입니다. 더보이즈, 백현, 첸, 시우민, 태민 등 여러 아티스트들이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일부는 계약 해지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둘째는 협력업체 미지급 문제입니다. 앨범 제작사, 뮤직비디오 제작사 등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셋째는 불투명한 자금 흐름입니다. 회사로 들어온 투자금이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인데요. 일부는 차 회장의 개인 계좌로 흘러갔다는 의혹, MC몽 씨와의 해외 도박 의혹까지 함께 불거졌습니다. 마지막이 바로 이승기 씨 전세 계약 논란입니다. 차 회장 소유 고급 빌라에 105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압류 문제와 전세금 반환 우려, 대출이자 부담 문제가 함께 제기된 상황입니다. 다만 차 회장 측과 MC몽 씨 측은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고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의혹과 반박이 팽팽하게 맞서는 진실 공방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먼저 이승기 씨 전세 계약 논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금이 105억.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긴 합니다만 전세금이 아무리 고액이라도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안에서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핵심적인 쟁점 뭡니까?
6: 일단 전세금이 105억 원이라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적 문제는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니까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했느냐는 겁니다. 이승기 씨 측 주장을 보면 이사를 다 하고 나서야 처음 들었던 금액보다 3배가 넘는 전세금을 요구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계약 과정에서 속임이나 중요한 설명 누락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 대출이자 부담 약속도 중요합니다. 이자는 내가 내주겠다라는 말이 정식 계약 조건인지 단순한 호의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압류와 보증금 반환입니다. 전세는 결국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해당 집에 압류나 경매 위험이 생기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3: 보도에 따르면 해당 빌라가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됐다는 의혹이 전해졌어요.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도 바로 이 점일 것 같은데 만약에 집주인 측이 압류를 풀지 못하거나 이후 경매 절차까지 이어진다면 세입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05억 원의 전세금을 낸 이승기 씨겠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요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죠.
6: 이 부분은 실제 등기부상 권리 관계를 봐야 정확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대로 갖췄다면 일정 순위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앞선 근저당권이나 압류, 세금 체납이 있으면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경매가 진행되면 선순위 권리자들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 순위에 따라 임차인이 배당받게 됩니다. 특히 국세나 지방세는 경우에 따라 임차인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105억 원 같은 고액 전세는 전세보증보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보증기관마다 한도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택 전세처럼 전액 보증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결국 이승기 씨가 어느 순위의 임차인인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언제 갖췄는지, 또 선순위 채권과 세금 체납 규모가 얼마인지가 관건입니다.
3: 그런데 이 의혹이 제기된 과정에서 공방이 오가는 부분이요. 전세금 규모가 당초 이야기했던 것보다 3배 이상 높아졌고 이사를 하고 난 뒤에야 금액이 결정됐다. 이승기 씨 측 주장이고요. 반면 차 회장 측은 대출 이자를 본인이 부담해왔던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단순히 그때와 말이 다르다 정도로 볼 문제가 아닌 이유, 뭐 향후 법적으로 봤을 때 왜 중요한 대목인 건지 설명해 주시죠.
6: 이 부분은 단순히 말이 달랐다는 차원을 넘어서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연결됩니다. 이승기 씨 측 주장처럼 이사 후 갑자기 3배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상대방의 속임수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속아서 계약했다면 취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만 법적으로 이걸 인정받으려면 기준이 다소 높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차 회장 측 주장처럼 실제로 상당 기간 이자를 부담해 왔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는 주장은 다소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그 경우에는 계약 취소보다는 이자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가운 회장 측이랑 이승기 측에서 어떤 이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뭐 소송이 들어오거나 압류가 들어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이제 통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 아닌가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통상적인 시세가 있는 그런 아파트나 뭐 빌라라고 한다면은 이 금액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금액을 굳이 설정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차가원 씨 측 법률 대리인이 이승기 씨의 전세 사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전세 사기가 아니라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주장했다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6: 이건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자면요, 상대방 주장의 동기와 신빙성을 문제 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전세 사기가 성립하려면 보통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을 속였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 회장 측은 이사하는 그런 전세 사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승기 씨 측이 전속 계약 관계를 정리하거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기 위해 전세계약 문제를 부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반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 회장 측은 이승기 씨가 해당 집에 만족감을 표현했다는 메시지도 공개했거든요. 그러면서 사기를 당했다면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순수한 전세계약 문제인지 아니면 전속계약 해지나 소속사와의 관계 정리 문제에 얽힌 분쟁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계약서, 메시지, 이자 지급 내역, 등기부 권리관계 등을 종합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다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가원 회장을 둘러싼 의혹 중에는 아티스트와 협력업체에 대한 미정산 의혹도 제기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을 했는데 정해진 돈을 못 받았다 이런 건가요? 뭐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뭐
6: 보도에 따르면 아티스트 정산금과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 의혹이 함께 제기되어 있습니다. 아티스트 쪽으로는 더보이즈, 백현, 첸, 시우민, 태민 씨 등에게 미정상금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일부는 정속계약 해지나 효력정지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뭐 협력업체 쪽도 있습니다. 앨범이나 뮤직비디오 제작사 등 세탁업소 청소업체들까지 대금을 못 받았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피해 업체와 스태프가 수백 명이고 전체 피해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이라는 주장도 나온 상태고요. 다만 차 회장 측은 이런 미정산 사태가 외부 세력의 악의적인 문제 제기와 자금 흐름의 왜곡 때문에 발생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안은 계약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나 상계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3: 정산 문제라는 게 언뜻 들으면 뭐 돈이 좀 늦게 지급되는 거 아니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생계거든요. 법적으로 봤을 때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6: 가장 기본적으로는 계약을 어긴 문제입니다. 줘야 할 돈을 제때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정산금 미지급이 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다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를 믿고 활동을 맡길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관계 파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도 단순히 돈이 늦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작비를 못 받으면 작은 업체들은 생계와 운영에 바로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같은 법적 조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문제로 넘어가려면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빼줄 능력이 없거나 의사 없이 일을 맡긴 것인지 지급받은 돈을 다른 목적으로 빼돌린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지급 지연과 사기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3: 그런데 이번 의혹은 단순히 정산이 늦어졌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회사 자금 흐름을 둘러싼 문제 제기까지 이어진 상황인데 더 복잡해 보이거든요. 심지어 가수 MC 몽 씨와의 관계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어떤 식의 관련이 있는 거죠?
6: 보도에 따르면 원헌드레드가 음반 유통사나 공연 기획사 등으로부터 큰 규모의 선투 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정상적인 사업비나 정산금 지급에 쓰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올라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금 일부가 차 회장의 개인 계좌로 넘어갔다는 주장 또는 해외 원정 도박이나 불법 외환 거래 의혹까지 언급된 상태입니다. MC 몽 씨와 관련해서는 차 회장과 함께 해외 카지노를 드나들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회사 자금 일부가 혹시 그쪽에 쓰인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MC 몽 씨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차 회장 측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악의적 보도라며 반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계 자료나 계좌 추적,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서 실제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되어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받은 선수금이나 투자금을 정상적인 사업에 쓰지 않고 경영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썼다면 횡령 또는 배임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애초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선수금만 받았다면 사기 문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아티스트 정상금이나 협력업체 대금이 밀린 것이라면 단순한 자금난을 넘어서 자금 유용 의혹으로 커질 수도 있고요. 다만 형사 책임은 입증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3: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데스레의 You Gotta B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크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0: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
2: FM 기후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을 텐데요.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27.6도, 대구 28.5도, 광주 28.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강원 산지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산지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작업 구간 주변에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안성 방향 포천 진출로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장안교에서 중랑교 구간 3차로에서 안전 점검 작업 중이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하월곡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차선이 두 개뿐이라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묵동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기름에서 정릉 가는 길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이고 현재 수습하고 있습니다. 뒤로 서행하고 있어서 앞차와의 간격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도 작업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3: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6: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높이를 앞세운 체코를 꺾었습니다. 네,
7: 부상에서 돌아온 황인범이 한 골에 도움 한 개로 맹활약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대건 기자, 오늘 경기 어땠습니까?
8: 네,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주장 손흥민을 원톱으로 내세운 우리 대표팀 경기력이 확실히 앞섰습니다. 전반전엔 이강인이 양팀을 통틀어 유일하게 유슈팅을 기록했고 손흥민도 5차례 슈팅을 날렸지만 아쉽게 골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후반 들어서도 초반까지는 우리 쪽이 주도권을 쥐었는데 선제골은 체코 쪽에서 나왔습니다. 후반 14분 크레이치가 롱스로인을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홍명보호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후반 22분 황인범이 이강인의 긴 패스를 받아 수비수를 제치고 재치있게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이어 교체 투입된 오현규가 황인범의 크로스를 받아 역전골까지 뽑아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실점 위기가 있었는데 골키퍼 김승규가 잘 막아내 경기를 그대로 마무리했습니다.
6: 1차 목표인 32강을 위해선 아주 유리한 상황이죠?
8: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참가국이 이전보다 훨씬 많은 48개국이잖아요. 조 2위는 물론 조 3위를 해도 진출할 수 있는데 오늘 이기면서 32강 진출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1승 1무 1패 정도 한다면 32강 진출이 충분하다는 예상이 많았는데 여기서 1무 예상 상대가 바로 체코였습니다. 승점 3을 따낸 홍명보호는 두 번째 상대인 체코와 다음 주 2차전을 치르고 남아공과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그 다음 주에 치릅니다. 오늘 1승을 했으니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주일 뒤 멕시코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대원입니다.
6: 첫 경기 체코전 승리로 광화문 광장에서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7: 네, 거리 응원 현장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수빈 기자는 어디 나가 있습니까?
9: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6: 예, 오동건 기자는 색다른 곳 같은데요.
10: 네, 서울 강남에 피파 월드.

0: 월드컵 팬 베이스 캠프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1: 예. 먼저 이수빈 기자, 승리의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2: 네, 조금 전 태극전사들의 승리가 확정되자 광화문 광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특히 후반전 황인범 선수와 오영규 선수의 골이 터지는 순간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함성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긴장된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옆 사람과 얼싸안거나 응원 도구를 흔들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전광판을 바라보며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승리의 순간을 만끽하는 사람도 눈에 띄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을 잠시 틈을 내 응원 현장을 찾은 직장인들도 보였는데 바쁜 발걸음을 한 게 아깝지 않을 만큼 인생 경기였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이런 자신감이 실제로 적중했습니다.
3: 당연히 이기죠. 한 2대 0 정도로 이길 것 같아요. 체코에 비해서 조직력이 좋지 않을까요?
2: 오늘 거리 응원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만큼 경찰은 광화문 광장 인근 3개 기동대, 경력 200여 명과 특공대를 배치해 안전사고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시민들의 힘찬 응원 덕분에 태극전사들이 첫 승리를 거머쥔 만큼 이 기세를 몰아 거침없는 연승 행보를 이어가길 응원합니다.
4: 네, 이번엔 강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강남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0: 네, 제가 나와있는 이곳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월드컵 공식 스폰서인 국내 업체가 한국 축구 팬들의 어떤 응원 문화를 위해서 만든 공간인데요. 평소 때는 이곳에서 뭐 공도 차고 응원 목소리를 높이면서 또 여러 가지 뭐 게임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공간인데 경기 당일날은 이곳이 단체 관람 또 단체 응원을 하는 곳으로 바뀝니다. 평소에는 월드컵 응원 문화를 그냥 즐길 수 있지만 당일에는 이곳에서는 함께 응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승리를 함께한 팬들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여운이 가시지 않는 듯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면서 응원을 이어갔지만 현재는 모두 각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대형 스크린 앞에 모인 축구 팬들 마치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한 목소리로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특히 경기장에서 들려오는 대한민국 응원 함성이 울려 퍼질 때마다 이곳에 모인 시민들도 함께 목소리를 높이며 응원 열기를 더했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 좌석은 경기 시작 전부터 대부분 채워졌고요. 곳곳에서는 선수들의 움직임과 전술을 분석하면서 진지하게 경기를 보는 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체코가 선제골을 넣자 잠시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우리 대표팀의 동점골 장면에 일제히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 오영규 선수가 다시 역전골을 터뜨리는 순간 이곳은 떠나갈 듯한 함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는 팬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경기를 4분 정도 남겨준 시점에서는 팬들이 대한민국을 계속 연호하면서 끝까지 선수들의 선전을 개원했습니다. 이곳은 대표팀 조별리그 경기 당일마다 대형 응원장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또 이명철 축구해설위원과 함께 선발 라인업과 전술을 분석하고 승부를 예측하는 행사도 경기마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월드컵 평일 오전 경기가 많아서 거리 응원보다는 실내에서 이렇게 함께 경기를 즐기는 이른바 직관 응원 문화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곳을 가득 메운 축구 팬들의 응원 열기만큼은 월드컵 경기장 못지 않았습니다.
1: 네, 경기의 승리만큼 뜨거웠던 응원전의 현장 분위기 잘 살펴봤습니다. 이수빈, 오동건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월드컵 공동 개최국이자 홍명보호의 2차전 상대인 멕시코는 개막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압했습니다. 피파랭킹 14위로 A조 강호인 멕시코는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남아공을 2대0으로 꺾었습니다. 멕시코는 전반 9분 키뇨네스의 개막전 축포에 이어 후반 22분 간판스타 히메네스의 두 번째 골이 터지면서 승리를 굳혔습니다. 멕시코를 상대로 전반까지 잘 버티던 남아공은 후반 시작 4분 만에 미드필더 시톨레가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경기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멕시코의 핵심 중앙수비 몬테스가 상대 선수를 밀어 넘어뜨려 파울로 퇴장당해 한국과의 다음 경기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서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4: 네, 김 전 장관에게는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선고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5: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4: 네,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2: 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팀의 구형량보다 5년이 더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권을 위한 정당한 작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작전을 위해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군사를 동원했고 작전 방법과 군사상 기밀 등이 유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1: 네,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 혐의 공동정범 책임도 인정했죠.
2: 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처음부터 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 또한 같은 이유로 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해 일반 이적 혐의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작전에 복종할 이유가 없는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계엄 선포권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윤 전 대통령 등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러한 작전을 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이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했고 국가의 안전 보장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선고 이후 특검 측은 비상계엄 상황 조성 목적을 위한 작전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참담하고 비참하다면서 항소에 다시 다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0: 연이틀 공습을 주고받으며 전면 충돌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이 하루 만에 종전 협상 타결 국면으로 급반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훌륭한 합의를 했고 이르면 이번 주말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며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합의문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은 서명 즉시 공식 개방될 겁니다. 아주 곧, 어쩌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못 가지만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갈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란 최고 지도자도 합의안에 동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직접 당사국도 모두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2: 이것은 매우 강력한 양해각서입니다. 다소 개념적인 부분도 있지만 성사될 겁니다.
1: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소셜미디어에서 이란 최대 석유 거점인 하르그섬 등을 향해 강한 추가 공격을 사흘째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시간쯤 뒤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며 공습 계획 취소를 알렸습니다. 미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습과 석유시설 점령 압박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2: 이번엔 왜 다르다고 확신하십니까? 왜냐면 그들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합의를 원해요.
1: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 서명 즉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즉각 해제될 거라며 유가도 곧 크게 떨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날 개막한 북중미 월드컵 기간 교전을 지속하는 데 부담을 느껴 잠정 합의를 발표했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다음 주 초에 종전 양해각서나 의향서에 서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미국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CBS 뉴스는 현지 시간 11일 익명의 취재원 2명을 인용해 이렇게 전하고 일단 서명이 이뤄진 뒤에 지속적인 효력을 갖는 양국 합의를 위한 협상이 60일간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의 협상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고 취재원들은 전했습니다.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에 임박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깜짝 놀랐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은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가 현지 시간 11일 이란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하다 트럼프의 발표 내용을 듣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미국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이 임박했고 이스라엘이 협상 내용을 승인했다는 트럼프의 발표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0: 홍명보호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체코에 2대 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1: 네,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또 역전골을 도우며 팀 승리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아,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예,
0: 정말 짜릿한 역전승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조별리그 첫 경기를 꼭 잡아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선수들의 좀 조급한 마음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선제골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이후에 두 골을 넣어서 역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훈 선수는 황인범 선수를 꼽아야겠죠?
2: 네, 그렇죠. 네, 한 골 한 도움했으니까 뭐 네. 모든 골에 다 관여를 했고 먼저 골을 넣은 장면이 이제 크레이치에게 헤드로 골을 먹혔는데 이게 알면서 체코가 세트피스가 좋고 프리킥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이 롱스로인에 이어서 이제 헤더를 넣어서 이제 골을 넣었는데 이 높이가 정말 스로인을 하는 공을 달려들면서 그런 높이로 헤더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알면서도 저거 어떻게 막지? 그런 식으로 골을 넣어서 힘들겠다 했는데 전반전에 우리가 사실 경기를 주도했고 네. 후반에도 골을 먹은 다음에도 계속 이제 몰아붙이면서 후반 22분에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황인범. 가장 우리 대표팀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해줄 수 있는 두 명의 선수가 동점골을 합작했죠. 특히 이제 황인범은 강한 슈팅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골키퍼하고 공을 한번 접으면서 수비도 이렇게 제치고 예. 토킥, 칩슛처럼 이렇게 동점골을 넣은 게 인상적이었고 네. 그 황인범이 이제 그 34분에는 오른쪽으로 크로스를 오른쪽에 이제 크로스를 내주고 교체로 들어간 그 오영규 선수가 역전골 넣었죠. 오영기 선수가 이제 터키 베시타시에서 뛰는데 데뷔한 다음에 구단 사상 처음으로 데뷔 연속 3경 연속 골 넣어가지고 아주 골 감각이 좋은데 예.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1: 예, 자 아슬아슬한 위기도 좀 있었습니다. 앞서 뭐 선제골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체코가 워낙에 이제 높이를 조심해야 한다 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좀 많았었고 실제로 체코의 셋피스의 플레이가 상당히 좀 위협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경기를 역전승으로 승리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 대표팀이 좀 잘 준비했다는 뜻으로 보면 될까요?
2: 네. 경기를 잘 했습니다. 특히 어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체코가 이제 특별히 키는 크고 한 100, 평균 한 190cm 되니까 키는 크지만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예. 뒷공간을 노려서 좌우에 1대1 싸움을 해서 이제 그 들어가야 된다. 실제로 평가전이나 플레이오프에서 그런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작전을 했고 그게 또 잘 먹혔습니다. 예. 그래서 공격에서는 그런 뒷공간 그 침투가 잘 됐고 그 수비에서는 세트피스를 안 내주는 게 일단 최고인데 예. 뭐 내주는 상황은 어쩔 수 없고 프리킥도 마찬가지고 프리킥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우리 수비수들이 잘 막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생각보다는 많이 준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전반에 좀 아쉬운 거는 5번 슈팅을 했는데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유효 슈팅이 한 개도 없었다는 예. 거. 이강인 선수가 때린 유효 슈팅이 가장 멋있었고 위협적이었고 그렇게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에서 골을 안 넣으면 위기는 오거든요. 그렇죠. 실점 위기가 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먼저 골도 실점한 건데 수비를 이제 2대1 승리에 가장 또 수비에서 원동력 그 수훈갑을 꼽으면 저는 김승규 골키퍼를 꼽아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맞아요.
2: 결정적인 장면을 한 두 개 정도 예. 막아냈고 그 골은 거의 하나하나가 다 골 같은 실점에는 다름없는 장면이었는데 그걸 막아냈다는 장면. 그리고 후반 32분에 또 이제 프리킥에서 소우체크라고 웨스트햄에서 뛰는 선수가 있는데 또 헤더로 골을 넣는데 네. 거의 몸만 3분의 1 차이로 옵사이드. 이번에 이제 비디오 판독이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네. 지난 다음에도 비디오 판독을 해서 뭐가 나중에 나오면 경고나 뭐 판정을 취소할 수 있고 꼼꼼하게 판정했는데 네. 비디오 판독을 한 거를 통해서 이제 덕을 좀 뭐 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비도 뭐 전체적으로 빌드업도 괜찮고 김승규 골키퍼에서 시작한 빌드업도 괜찮고

0: 체코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하고 왜 이렇게 졌는데 저렇게 뛰지?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고지대 적응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회복이 더딘 게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1: 네.
0: 하루 전날 고지대의 어떤 피로감이 몰려오기 전에 빨리 경기를 하겠다는 게 체코의 전략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먹히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후반에 선수를 쉬크를 비롯해서 전방에 3명을 바꿨거든요.
1: 네.
0: 왜 바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쉬크나 이런 선수가 발에 걸리면 후반에 체코가 만들어낸 골 장면이 만약에 그런 선수에 걸렸다 그러면 정말로 저렇게 빗맞을 수 있을까? 뭐 이럴 정도로. 근데 홀이라는 선수 199cm 뭐 들어왔는데 이렇다 할 크로스도 없었고 그러니까 체코의 전술은 용병술은 후반전에 보여준 것은 조금 아니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 우리가 고지대 적응을 잘 했기 때문에 체코를 후반에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오히려 체코의 용병술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 셈이 됐네요. 자, 이제 다음 주에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와의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멕시코가 앞서 개막전에서 남아공을 2대 0으로 이겼더라고요.
0: 거의
2: 그래서
0: 뭐,
2: 객관적으로 좀 어떤 경기가 예상이 됩니까?
0: 오늘 이제 우리하고 체코하고 경기할 때는 한 4만 6천 들어왔다고 하는데, 우리 골 장면 때 함성 소리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팬들이 한국을 응원해요. 2018년에 그 자기들이 16강에 올라가는데 도움을 많이 줬던 우리가 독일을 이기면서 우리는 떨어졌지만 이미 그래서 그 한국에 대한 호감이 있는데 이제 멕시코와 경기 좀 다르죠. 근데 남아공 경기하고 보니까 거의 조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2대0으로 거의 압도하면서 퇴장이 이제 남아공 두 명을 당했는데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어요. 몬테스라고 이제 중앙수비인데 잘하는 선수입니다. 수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세트피스나 다른 것도 잘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그 후반에 추가 시간에 쓸데없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 파울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파울에서 레드카드를 받아서 우리와 경기에 못 나옵니다.
2: 퇴장을,
0: 그래서 전력적인 누수는 멕시코가 좀 있고 그래서 저는 멕시코하고는 승점 1점을 좀 목표로 따낸다면 조 2위 정도는 충분히 남아공은 일단 평가전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첫 경기에서 보여준 것도 그렇고 거의 실력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나아진 것도 없고 나빠진 것도 없는데 남아공 정도의 수비라면 저희
1: 우리가
0: 공격진이 충분히 공략할 또 체코보다 더 쉽게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멕시코전에 두골 차로 이겼기 때문에 승점 1점을 하면 조 1위 가면 32강 대진이 좋거든요. 그 조가 이제 스위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하고 카타르가 있고 캐나다가 있고
2: 캐나다,
0: 조 2위를 만나니까 조 1위 가능성은 아무래도 스위스가 가장 높거든요. 나머지 팀은 누구를 만나도 좀 해볼 만하다. 32강에서 이제 제가 남아공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만나고 뭐 브라질 만나고 이렇게 하면 프랑스, 스페인 만나면 힘들잖아요.
1: 그렇죠.
0: 뭐 32강에서 저 정도 나라면 굉장히 괜찮은 대진이다. 16강까지 갈수 있다. 16강까지 가면 축구 팬들이 기다리는 한일전도 성사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한일전 해도 저는 재밌을 것 같은데. 하여튼 멕시코전에는 승점을 따내는 것이 목표인 경기고 이제 그 회복할 시간도 깁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데
1: 다음 주 금요일이죠.
0: 오늘 1패를 당한 체코하고 남아공도 이제 새벽 1시에 경기합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멕시코전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압수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어제 압수수색에서 어떤 자료가 확보됐을까요?
1: 네, 13시간에 걸친 압수수색 끝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인재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남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자녀 매수 등이 기록된 투표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선관위 서버에 접속해 직원 간 대화 내역을 찾고 컴퓨터 포렌식도 진행됐습니다. 다만 저장된 자료가 워낙 방대해 서버 압수수색은 오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합수부는 사건 배당 일주일 만에 중앙선관위, 서울시 선관위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 서초 등 지역 선관위 7곳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그리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0: 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요?
1: 네, 합수부는 앞으로 압수물 분석을 통해

0: 인쇄 물량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경위 등 고발장이 접수된 사안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소환 대상자로는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서울 송파구, 광진구를 비롯한 지역 선관위 직원 등이 꼽힙니다. 앞서 경찰은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6월 지방선거 책임론을 둘러싼 집안 싸움이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 현장 최고위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의 당권 대리전 성격의 공방이 벌어졌고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의 숙고 속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정청래 대표의 호남 일정과 또 현장 최고위에서 나온 발언을 정리해 주시죠.
2: 네, 6월 지선 책임론으로 거취 압박을 받는 정청래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정 대표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다시 분열 아닌 단결을 강조하고 나선 건데 결국 8월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사실상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정 대표 발언 이후 최고위에선 또다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공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비당권파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선 실패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 많은 분이 뻔뻔한 지도부라고 비판한다고 했고 이 강두구 최고위원은 국민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짧다고 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3: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짧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 반면 당권파 문정복 최고위원은 어떤 말과 행동도 이 당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오해받아선 안 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특히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총리를 겨냥해선 이 대통령 순방 중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 당선자 워크숍 행사에 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4: 연 이틀이나
5: 문정복 민주당 당선자
4: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일 것은 아닙니다.
1: 네, 또 국민의힘 역시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가 화두인데 장 대표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2: 네, 마찬가지로 사퇴 요구에 직면한 장 대표는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며 이 거취 압박을 하고 이 당내 수장파 25명이 사퇴 촉구 입장문을 내자 이 숙고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신 장 대표는 SNS에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선에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 이 여론조사 등을 공유하며 이 자신이 정신 승리이면 그들은 정신 패배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 과 통화에서 선관위 사퇴의 화력을 집중할 시기에 2절도 아니고 3절, 4절을 부르면서 사퇴를 요구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우재준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물밑에선 소속 의원의 70에서 80%가 대표 사퇴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파인 이성권 의원도 SNS에 장 대표가 할 일은 조건 없이 물러나는 거라며 더는 역사에 기록될 요상한 대표가 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신경전 속 장 대표의 거취를 논의하자며 이 당내 소장파가 요구한 의원총회가 언제 열릴지도 관심인데요. 이 관련해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개최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1: 네, 그리고 투표용지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2: 네, 조속한 국정조사 특위 출범을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광주 현장 최고위에서 당장 다음 주에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은 여야 반반씩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전 여야 원내운영석 간의 회동 결과가 주목됐는데 양측은 오늘은 상견례 성격이었다며 의견을 정리해 다음 주 중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0: 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 세 번째 회의를 열었는데요. 조현욱 위원장의 브리핑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1: 네, 금일 3차 위원회 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파구위원회에서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2: 조현욱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입니다.
1: 송파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상황 발생 당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11시 50분에 처음으로 송파구 직원이 선관위 직원입니다.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서 서울시위원회 제작한 투표용지 즉 교육감 서울시장 시 비례입니다. 1년 모두 제공을 요청을 했습니다. 11시 58분에 읍면동 간사 서기가 모여있는 그 단톡방에서 오금동 서기가 송파구 선관위 간사 서기 단톡방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대응 방안을 질문을 했습니다. 11시 56분에 서울시 선관위가 1년 번호를 1차로 부여를 했고 1시 40분에 시장 교육감 11회 무번 투표용지 1년 번호 넘버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2시 20분부터 잠실 4동 제7투표소로 부족한 투표용지 운송이 시작됐습니다. 3시 45분에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200매 투표용지가 요청이 들어왔고 4시 46분에는 잠실 7동 제2투표소 참관인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고지하고 투표를 일시 중단할 것을 해서 그 당시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대기 중인 선거인들에게 대기표 발급을 하였고 그 절차를 안내를 했습니다. 오후 4시 46분 송파구 선관위는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요청하자 6군데 정도 배부하고 동시 다발적인 투표용지 요청으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부여가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리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5시 5분에 투표용지가 소진되어서 선거인이 투표하지 않고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무번호 투표용지를 일련번호 없이 불출하고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 일련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오후 5시 9분에 무번호 투표용지가 거의 소진되어서 10군데 넘는 투표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번호 투표용지를 더 이상 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됐습니다. 그리하여 인근 투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여 투표용지를 빌려서 부족한 투표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5시 20분에는 투표 종료 시각이 임박해서 상급위원회로 사전투표용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는 투표관리관들이 대기 중인 선거인에게 번호표를 배부하고 6시 이후로는 번호표 배부가 불가하다 이러한 사실을 안내를 했습니다. 오후 5시 39분에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선거별 투표용지 50매를 수령하여 일련 번호를 현장에서 바로 수기로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6시에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인근 투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여 투표용지를 빌려온 그 투표용지 200매를 그때 추가로 수령했습니다. 8시 35분에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은 선거인 중에서 아직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신분증과 대기표를 지참하고 투표를 참석하도록 안내를 하였고 대기표를 받은 사람 중에서 8시 35분까지 17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8시 50분경에 서울시 선관위 직원이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방문하여 미투표 선거인에 대한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서 투표시간을 10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은 쭉 진행 상황 중에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 상황을 볼 때 총체적 부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그 드러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동원되어서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넘버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넘버링한 투표용지를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상황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고 서울시 선관위나 중앙선관위에 체계적인 보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즉 현장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

0: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업무 절차 편람이나 지침 규정이 전혀 없었고 무번호 투표용지에 대한 넘버링 기계조차도 없어서 평소 사용하지 않던 기기로 그때서 넘버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또 사용법을 익히고 이렇게 시연을 하면서 익숙하게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또한 지방선거는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기초의원 지역구 투표용지가 상이하기 때문에 또 교육감 투표용지 게재 순위도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7종을 각각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동 간사 서기들이 단톡방에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알리고 추가 배부 요청을 하였지만 담당 선관위 직원들이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넘버링 작업에 투입되고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는 상황에서 그 단톡방에 간사석이 요청을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투표용지 이송 시에는 인계인 주소를 작성을 해야 되고 작성이 어려우면 투표록 특기사항에 수령 매수나 일련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해서 각 투표소로 배부함에 있어 선관위 직원이 직접 배송을 처음에는 하였지만 오후 4시 30분, 16시 30분부터는 동시다발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동 간사 석이나 사무보조원, 심지어 사회복무요원까지 동원이 돼서 배송을 하거나 투표소에서 간사 석이가 위원회로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여 가는 그런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속한 보고체계도 갖춰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선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 네, 조현욱 위원장의 결과 브리핑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지금 송파구 위원회에서 각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관련한 브리핑이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시를 좀 복기하면서 시간대별로 그 소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들여다본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총체적 부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됐고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의 체계적인 보고 체계도 발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업무 절차 편람, 또 지침이 없었다라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여성의 다리 한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재활용센터를 오간 재활용품 수거 차량 30여 대를 특정해서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윤혜리 기자, 어제 인천에서 사람의 다리 일부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고요?
2: 네, 어제 낮 2시 반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다리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체 일부는 작업자가 1층 단위장에 들어온 쓰레기를 2층 컨베이어 벨트에 옮기며 분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릎 아래 부위부터 발까지 분배에 쌓여있던 상태였는데 작업자는 처음에 마네킹으로 생각했으나 확인 뒤 사람 다리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정확한 상태에 대해선 경찰도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신체 부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 네, 사망자의 신원 특정은 됐습니까?
2: 아직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사망자가 여성인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신체의 발의 크기가 크지 않아 아동이나 학생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로선 연령대를 정확하게 추정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 특정을 위해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와 부검 등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인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장기결석 아동 현황을 확인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 사망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경찰의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2: 경찰은 전담 수사본부를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어제 처음 시신을 발견한 작업부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0: 또 시신이 발견된 해당 센터를 다녀간 쓰레기 회수 차량 34대를 특정해 블랙박스와 운전자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 인천 연수구에서 20차례, 중구에서 14차례 센터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고, 당일 들어온 쓰레기 양은 4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어제 인천 연수 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60여 명 규모의 수사 본부를 꾸렸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사체 유기 사건으로 보고 있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살인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를 이고 있습니다.
2: 네, 또 지방선거 책임론이 거세게 불거진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당의 텃밭인 호남을 향했고 장동혁 대표는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사퇴로 낸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좀더 자세한 이야기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1: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윤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서 형법상 일반 이적 그리고 직권남용 모두 이제 유죄가 나오면서 윤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30년,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형량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3: 네, 일단 뭐 특검이 구형한 그 구형량과 또 같은 형이 윤석열 전
1: 네,
3: 대통령에게
1: 박성민
3: 선고됐다라는
1: 전
3: 점도
1: 더불어민주당
3: 눈여겨볼 만하고
1: 최고위원입니다.
3: 법원이 좀 정확한 지적들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이게 북한에 이제 드론을 보냄으로써 군사 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었지만 결국 군그 군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고 어떤 국민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북한의 인위적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국가 비상사태를 의도적으로 조성했다라는 점에서 이 법원이 이 작전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이 국군의 사명에 반해서 국군을 동원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군력 자체를 본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군 권력을 동원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문제적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서 이 사건의 작전 자체를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실행했고 그리고 승인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이제 공동정범이다라는 판단도 동시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법원이 지적한 부분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뼈아프게 새겨들었으면 하는 부분은 이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군을 동원해서 뭔가 군사 작전을 할 때에는 그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방향,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고 그것이 사실상 우리 국민의 안전을 해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런 면에서 이 군을 정당한 방식으로 쓸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법원의 지적은 굉장히 뼈아프게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자, 윤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도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가 됐는데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윤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예고하면서 북한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폭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4: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동의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여러분께
1: 이민찬
4: 송구하다는
1: 국민의힘
4: 말씀 우선
1: 미디어 특위
4: 드리고 싶고요.
1: 부위원장입니다.
4: 윤석열 정부를 되돌아보면요. 북한이 오물풍선을 굉장히 많이 내려보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상공으로까지 오물풍선이 날아온 적이 있죠. 그보다 앞서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요. 무인기가 청와대 뒷산에서 발견이 되고 전단지가 청와대 춘추 안에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인기 작전을 펼쳤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이 많은 관련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이란 단어를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둘의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재판은 2심, 3심까지 갈 텐데요.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이 부분 자체, 1심 선거 자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당의 전통적인 기반을 지지로 하는 호남 지역을 찾았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1: 호남은 민주당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0: 정청래 민주당
1: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늘 품어주시는 부모님처럼 민주당이 부족해도 늘 품어주시고 아껴주시는 호남에 늘 감사드립니다. 호남 발전특위가 발로 뛴 덕에 올해 호남은 역대 최대인 24조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당정청 지방정부가 원팀으로 호남의 대도약을 이루고 전남 광주에서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0: 네, 지난 9일에는 비공개로 전북을 방문했는데 오늘은 호남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호남 지역, 전북 지역 이렇게 방문하는 줄이어서 방문하는 그 배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2: 뭐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방선거 끝나고 사실 그 당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제 당원들도 사실은 저희가 많이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봤을 땐 뼈아픈 패배가 많았다. 그래서 이겼는데도 진 것 같다라는 어떤 패배감과 무력감 이런 것에 상당히 이제 당원분들께서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에 방문한다라는 것은 어떤 속상한 마음들 를 좀 달래기 위한 행보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통적 지지층의 목소리를 더 잘 듣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정청래 대표께서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이다 라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에서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고 전당대회에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불리는 어떤 전략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 호남행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그런 행보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면에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자, 근데 오늘 현장 최고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이제 공개적인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이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듯한 강두구 최고의 발언이 있었고 또 김민석 총리를 겨냥하는 문정북 최고의 발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 대리전이 좀 펼쳐진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2: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지지자분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 총선이나 대선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뼈아프게 성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당원들로부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전당대회가 곧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선거 이후에 제대로 된 성찰과 반성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 없이 마치 정청래 대 김민석의 대리전이 펼쳐지는 듯한 양상은 민주당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무엇을 놓쳤는지 되돌아보기보다는 이제 다가오는 차기 권력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오만한 모습으로 저는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양쪽 다 좀 자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0: 예. 그런가 하면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의 보안수사권 뭐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걸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안인데 이 글을 왜 굳이 이 시점에 올렸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4: 이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는요.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남은 퍼즐입니다. 네. 올해 10월에 되면 이제 공소청이 출발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 보안수사권을 줄지 말지 여부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남은 과제예요. 그동안은 논란, 지방선거 때문에 논란을 자제하고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뤄왔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마저도 보안수사권마저도 검찰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정청래 대표가 이것을 짧은 한 줄을 올린 건 결국엔 그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호소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고 해석이 됩니다. 얼마 전에요.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이 보안수사권은 존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관련 의견을 낸 적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에서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의도가 정말로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건지 존치해야 한다는 건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걸 고리로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강성 지지층에게 내가 다음 전당대회에서 나를 선택해야만이 이 보안수사권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 네. 이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보안수사권뿐만 아니라 지금 정청래 대표가 통과시켰던 1인 1표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의원들을 정청래 대표가 좌표찍기를 했다 이런 비판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 SNS에 1인 1표제에 대해서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제 전현희, 김남희 민주당 의원을 거론했다라는 예.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저 부분은 충분히 좌표찍기처럼 보입니다.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하고 예. 계신 상황이라는 점도 전달이 되고 있고 저는 이견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견을 풀어가는 방식이 저렇게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방식 그래서 특정인이 공격을 받는 방식 자체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신다라고 했고 백서도 만드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행보들을 봤을 때에는 좀 성찰하는 모습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보안수사권 관련한 논의도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는 또 선을 긋잖아요. 지금 이제 뭐 얘기할 단계가 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아직 당 대표 자리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당내와 조금 더 손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SNS에 저렇게 쓰시는 것 자체도 사실 당 대표로서 적절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초점을 조금 더 공세적인 방향 혹은 공격적인 방향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겸허하고 수용적인 자세를 충분히 보여주시는 것이 더 먼저다. 저는 뭐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장 사퇴해야 된다 이런 지적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특히 당 대표가 반성적 성찰의 자세를 충분히 보여줄 필요가 있고 어떤 아쉬움에 대한 선거 결과의 아쉬움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하는 그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이 지금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면들이 부각되는 것 자체는 전 당의 리스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고 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이 정청래 당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입장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도부 총사퇴 불출마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최민희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실제 당내 분위기가 어떤가요?
2: 제가 봤을 때 일단 지도부에 대한 그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그 지도부가 선거를 이끄는 과정에서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다만 이제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될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공통적인 분위기는 이번 선거 결과를 봤을 때 뭐 숫자적으로는 이겼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쉽다라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의원들도 비슷한 입장으로
5: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의 목적이 불법 계엄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깨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2: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교통안전 1분 터.
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엄마 회사 같이 갈래?
7: 엄마
8: 민준아 유정아
9: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0: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9: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1: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7: 나도 바쁘니까 끊어.
9: 주말에도 긴급 돌봄.
7: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9: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4: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지구촌 최대 축구잔치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오는 7월 20일까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이번 월드컵에서는 과연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 미국 대회까지 유지되던 24개 팀 체제, 1998년 프랑스 대회 때부터는 32개 팀으로 확대됐는데요. 28년 만에 이번 월드컵부터는 월드컵 역사상 최다인 48개 팀이 참가합니다. 이에 따라 총 경기 수도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각 경기는 더욱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로잉과 코너킥, 골킥 상황에서 손을 들어올려 5초 카운트다운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 안에도 경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공 소유권은 상대팀에게 넘어갑니다. 또 교체로 물러나는 선수는 10초 이내에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전처럼 천천히 걸어나가다 10초를 넘긴다면 새로 들어오게 될 교체 선수가 1분 동안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대기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추가되는 시간도 있는데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전반과 후반 각각 22분에 3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 건데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마치 농구의 쿼터제처럼 바뀔 수 있어 이번 대회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새로 도입된 규정이 많지만 우리 대표팀이 잘 적응해서 이번 대회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응원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is
1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오후에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고요. 모레는 전국 내륙에서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내일이 낫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 오르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덥겠는데요.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이라 정체도 더 일찍 시작됐습니다. 아직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한강 중앙부와 작업 구간 주변에서 밀리는데 점점 이동 시간 늘어나겠습니다. 강동 지역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구리 암사대교에서 강동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천호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 부근 1차로와 5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발생했고요. 여파로 오산 나들목부터 밀립니다. 부산 방향은 남사 진위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재개 차로 이용이 어렵고 오산 나들목부터 남사 진위 나들목까지 5km 정도 막힙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순산 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서서울 요금소에서 안산 분기점 구간 정체입니다. 광주 원주 고속도로 광주 방향 곤지암 3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오, 오, 예.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개장과 함께 8,000피를 회복한 코스피가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하는 등 장중 8,400선을 넘어서고 코스닥도 1,000스닥으로 시장을 열었습니다.
2: 네, 코스피 수급에선 20거래일 넘게 주식을 팔던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3: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2: 네, 오늘 코스피가 강세를 나타나고 있다고요?
3: 네,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8% 넘게 올라 장중 8,430선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예, 앞서 6.44% 오른 8,263으로 출발해 8,000피를 회복한 뒤 상승폭을 더 키운 모습입니다. 예, 코스피는 이런 급등세에 개장 6분 만에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된 매수 사이드카는 올해로 13번째입니다. 이런 상승세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1%와 8%가량 상승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세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의 MOU 체결 임박, 5월 인플레이션 불안 심리 진정, 미국 반도체주 강세 등의 호재로 강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어제까지 24거래일 연속 팔자를 보이던 외국인이 지금은 기관과 함께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코스닥은 3.02% 오른 1027로 출발하며 1000스닥 회복에 성공해 장중 상승폭을 확대했고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1: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3: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9원 내린 1518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152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취소하고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면서 국제유가 하락과 국채금리 하락, 위험자산 선호 심리 상승이라는 원화 강세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유가를 보면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8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8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77 부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 IPO 공모가를 사전에 공개한 예비 공모가 그대로 주당 135달러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상 상장을 앞둔 기업은 예비 공모가 범위를 제시하지만 스페이스X는 이례적으로 주당 135달러로 예비 공모가를 못 박아 발표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5억 5,500

0: 356만 주를 매각해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3조 8천억 원을 조달하게 돼 이는 2019년 아람코가 세운 총 294억 달러 조달 기록을 깨고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가 될 전망입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IPO를 앞두고 스페이스X가 블랙록 등 대형 자산 운용사로부터 수조 원대의 공모주 청약을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블랙록은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서 최소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6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주문했고 다른 대형 자산 운용사들의 주문 규모도 이에 못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스페이스X에 청약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문 금액이 153조 원을 넘겼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보유 금지에 합의했다며 궁극적인 목적을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1: 하지만 이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를 철회하고 양해각서 초안을 수용했다고 밝혀 이견이 감지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위기로 치닫던 상황이 반전된 건 지난 10일 테헤란에서 열린 중재국 카타르와 이란의 협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을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을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하라는 요구를 접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악시오스도 알리 아타와디 카타르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만나 미국이 수용할 만한 합의 문안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60일 휴전과 이란이 요구해온 동결 자금 해제 메커니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치와 핵 프로그램 협상 진행 방안에서 이견을 좁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며 매우 큰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3: 우리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겪어야 했던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2: 약속서 내용이 매우 세부적이고 강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도 이란이 최종 합의안에 농축우라늄 제거와 농축시설 해체, 영내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를 철회하고 양해각서 초안으로 돌아갔다는 이란 측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비핵화 수준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부과 등 핵심 쟁점에서 물러설 경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양해각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지만 합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양측의 동상이몽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1: 당장 총성은 멈추더라도 향후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다시 정세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미국과 이란이 큰 틀에서 합의한 양해각서의 핵심은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과 경제적 빚장 해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과 미국의 해상 봉쇄가 해제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3: 우리는 이란과 훌륭한 종전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최종 문서 조율만 남았는데 며칠 안에 마무리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반면 이란은 미국이 무리한 추가 조건을 철회했다며 판정승을 주장합니다. 60일 휴전 후 핵협상이라는 기존 초안으로 결국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3: 협상 문안 자체는 거의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모순된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 과정에 혼선이 빚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4: 이처럼 양측이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는 가운데 진짜 위기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최종 합의 전망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안보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도출될 최종 합의안에는 이란의 우라늄 물질 제거와 시설 해체가 담길 예정입니다. 나아가 미사일 생산 제한과 대리 세력 지원 중단까지 관철하겠다는 게 미국의 목표입니다. 미국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임시 휴전 성격의 MOU를 맺지만 향후 본 협상에서는 이란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리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을 꺾었다고 믿는 이란이 이 같은 최고 수위의 무장 해제 조건을 순순히 받아

0: 드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결국 임시 휴전 기간은 평화의 시작이 아닌 더 큰 충돌을 예고하는 잠복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조율 과정에서 디테일의 악마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중동의 화약고는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1: 미 국무부와 종합격투기단체 UFC가 스포츠 외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11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스포츠 외교 구상을 강화하고 종합격투기의 글로벌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UFC는 미국 건국 250주년인 올해 80세가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14일 밤 백악관 사우스론에 설치된 옥타곤에서 UFC 프리덤 250을 개최합니다.
2: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 있는 내셔널몰 잔디에서 트럼프 대통령 반대 구호인 8647이 대형 표식 형태로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기념탑 정상에서 찍은 웹캠 영상에는 내셔널몰의 넓은 잔디 구역에 고사한 잔디가 8647이라는 숫자 형태를 이룬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8647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공습을 취소하고 MOU 서명식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쯤, 미 언론은 다음 주 초라고 시기도 명시했습니다.
2: 네, 이란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교착 상태에 빠졌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서명식을 갑자기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워낙에 뭐 합의가 임박했다, 뭐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해서 과연 이번에는 믿을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3: 네, 이번에는 단순한 허풍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보다는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 맞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합의를 완전한 평화협정으로 보면 안 되고, 전쟁을 일단 멈추기 위한 임시종전 양해각서, MOU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직전에 취하했다라고 하는 점은 좀 중요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데요. 미국이 실제로 추가 타격을 준비했다가 멈췄다라는 것은 최소한 그 워싱턴 내부에서는 협상 문안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하고 아 이걸 이 정도에선 협상을 마무리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 물론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안 갖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예전부터 이란이 얘기했던 것이라서 그 워딩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거라고 말한 것이 이번 합의의 핵심이 군사적 종전보다는 해상 통화, 그다음에 유가 안정에 있다는 것을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만 근데 지금 문제점은 아직 이란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외무부는 최종 결정한 거 없다, 레드라인은 양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합의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다 했다라기보다는 최종 서명 직전까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조건을 더 받아내려는 어떤 협상 전략으로 보면 지금 외신의 보도대로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쯤에 평화협정, 완전한 평화협정은 아니지만 임시종전 양해각서 정도는 서로 타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 예. 자, 트럼프 대통령 워낙에 계속해서 월드컵 전까지는 좀 합의가 이루어지길 원했다, 이런 소식도 많이 들렸었고 또 본인 생일에 맞춰서 백악관에서 지금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시기가 좀 임박해서 좀 무리한 그런 합의를 한 게 아니냐, 무리한 예고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좀 보세요?
3: 그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굉장히 이벤트화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개막, 뭐 이미 했죠. 본인의 80세 생일, 백악관 UFC 그 250주년 그런 행사들 뭐 다 해서, 그리고 중간 선거 이제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 일정까지 고려하면 이번 종전 발표를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쇼케이스로 만들고 싶어하는 유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미국 내에서 유가와 휘발유 가격, 소비자 물가 문제가 지금 매우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란전이 길어지면서 호르무즈 리스크가 커지고 국제 유가가 내려올 듯 하지만 다시 오르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서 유가를 안정시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단순한 이벤트성 발표로만 보기는 어려운 이유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공습 취소까지 한 것은 실제 군사 결정을 취소하기 했던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더 타격하려고 했던 그 문턱에서 멈췄다면 최소한 협상 문안과 서명 절차에 어느 정도 그냥 이것은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점을 뭐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미국의 발표 속도와 이란 내부 승인 속도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본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는 늘 이란 대표단은 물론 미국 실무진들보다 실무진들의 입장보다 속도가 빠르게 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문안이 80% 정도 완성돼도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 뭐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지금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란 측 입장도 우리가 완전히 이 협상을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빠르면 이번 주말 아니면 좀 늦으면 다음 주 초쯤에는 MOU 정도까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이번만큼은 MOU 협상이 조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데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 이 서명식을 유럽에서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동안은 사실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만나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유럽이 나온 걸까요?
3: 유럽을 택한 것은 상징성과 실물성을 모두 고려한 선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파키스탄이 이번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죠. 특히 군사 안보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파키스탄이 이란과 안보적으로 연결돼 있고 미국과도 군사정보 채널이 있어서 전쟁 와중에서는 메시지 전달자, 긴장 완화의 군사적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서명식, 그리고 MOU가 이제 완전히 종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을 위한 협상을 들어가는 그것을 위한 서명식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서명식은 이 종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협상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서명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이 합의가 공식적이고 관리 가능한 문서로서 우리가 60일 정도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 그러니까 제네바나 빈같이 핵협상, 군축협상, 국제기구, 특히 IAEA가 연결된 상징성 있는 공간에서 해야지 이 이란 핵 문제가 이제 이 협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가장 큰 문제가 될 건데 후속 협상에서 다루려면 유럽이 더 적절한 무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체면 문제인데 파키스탄에게서 서명하면 중재국의 그 뭐라 그럴까요? 지분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유럽에서 서명을 하면 미국과 이란 모두 국제적이고 중립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했다 설명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유럽에서 서명을 하는 것이 더 큰 외교 이벤트가 됩니다. 본인이 미국이 중동전쟁을 끝내고 국제사회 앞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파키스탄이 여지껏 안보 중재자였는데 왜 서명은 유럽에서 하냐라고 하면 이것을 국제화하고 핵협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유럽이 좋은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예. 자, 이 과정에서 카타르가 이번에는 좀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 배경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3: 카타르가 이번 협상 후반기 국면에서부터 실무적인 역할을 많이 했죠. 예.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타르가 미국과 이란 모두 대화가 가능한 몇 안 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둘째는 카타르가 금융 문제를 다루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지금 이번 협상 핵심 중 하나가 이란 동결 자산 해제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알겠지만 합의 동시에 최소 120억 달러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60일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120억 달러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만약에 관리를 하려면 제3국 관리계좌나 인도주의 목적 제한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카타르가 이런 구조를 이미 여러 번 설계했던 중재국이기 때문에 카타르가 이제 부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카타르는 가자지구 문제, 탈레반 문제, 미국 이란 간 간접대화 등 이미 그 과정에서 실무적인 그 자금 융통이나 이런 것들의 중재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즉 단순히 회담 장소를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라 민감한 정치, 안보, 금융 문제를 실무적으로 관리했던 중재자 역할을 파키스탄보다는 카타르가 훨씬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 지금 이 후반기 국면에서는 카타르가 좀 더 중재국으로서 부상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앞서서 이제.

0: 다그 내용이 들어갈 거고, 둘째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통행료 없는 자유항행을 요구하고 있고, 이란은 통행료는 안 받다 한더라도 자신들의 체면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식의 어떤 그 보상금 아니면 동결자산 해제를 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 또는 역봉쇄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마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역봉쇄를 다 풀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 서명 전까지는 압박을 유지하고 있어서 서명 이후에도 좀 눈치를 봐가면서 60일 안에는 다 풀긴 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협을 열겠다라고 하는, 뭐그 내용이 조금 치고받고 할수 있지만 그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넷째는 이란의 핵무기 불보유 약속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려고 할 텐데, 이거는 이란 입장에서도 중국과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인데, 여기에 핵심은 이란에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거기에 다 담지는 않고, 우리가 이런 반출, 폐기, 희석, 봉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IAEA든 누구의 통제 안에서 이런 것들을 협상을 진행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내용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레바논과 헤즈볼라 문제인데, 이란은 레바논에서 전쟁이 멈춰야 진짜 종전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해서 레바논 전선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좀 뭔가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서 본문 합의에는 모호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별도 부속 문서나 후속 협상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라는 게 들어가서, 지금 말씀드린 여섯 가지가 아마 그 MOU가 타결된다면 내용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언제 타결이 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중미 월드컵 A조 1차전에서 우리나라가 체코에 2대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1: 네, 후반 선제골을 내준 뒤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 또 오현규 선수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16년 만에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우리 대표팀은 주장 손흥민을 원톱으로 내세우고 전반 내내 체코 골문을 거세게 위협했습니다. 전반 14분에는 이강인의 중거리 슛이 골키퍼 선방에 걸렸고 38분에는 손흥민의 왼발 슛이 골대를 아쉽게 벗어나는 등 전반 슈팅수 7대2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반면 평균 신장 187cm의 체코는 경기 내내 긴 패스에 이은 헤더를 중심으로 역습을 노렸습니다. 결국 후반 14분 롱스로잉을 수비수 크레이치가 번개 같은 헤더골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점에도 더욱 공격적인 전술로 나선 우리 대표팀은 8분 만에 황인범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황인범은 이강인의 긴 패스를 받아 수비수와 골키퍼를 침착하게 따돌리고 재치 있는 오른발 칩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이후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대신 오현규를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오현규가 교체 투입 10분 만에 역전골을 뽑아냈습니다. 황인범이 오른쪽에서 넘겨준 크로스를 왼발로 밀어넣은 오현규는 우리 응원석 앞으로 달려가 환호했습니다. 이후 체코의 결정적인 슛을 골키퍼 김승규의 눈부신 선방으로 막아낸 우리 대표팀은 한 골의 리드를 지켜내며 값진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조별 예선 통과에 분수령으로 꼽혔던 체코전에서 승점 3점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32강 진출의 5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오는 19일 개최국 멕시코와 A조 조별 예선 2차전을 갖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0: 네, 오늘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리면서 더위 속에 곳곳에서 거리 응원이 펼쳐졌습니다.
1: 네, 주말인 내일부터는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나타날 전망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3: 네,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 여의도가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다고요?

0: 맞습니다. 이곳 여의도는 오전부터 월드컵 경기를 응원하기 위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지금은 행사가 끝났지만 첫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시민들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또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제법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5도까지 올라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더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났지만 주말인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또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창원 17도, 청주 16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치솟는 등 평년 수준을 2에서 4도가량 웃돌며 무척 덥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낮더위는 계속되겠고요. 휴일인 모레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중북부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 산간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는 개막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두 골을 터뜨리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2: 네, 레드카드가 역대 개막전에서 가장 많은 3장이나 쏟아진 가운데 멕시코 역시 핵심 수비수가 퇴장을 당해 한국과의 2차전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황금빛 옷으로 치장한 무용수들의 화려한 공연으로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렸습니다. 첫 경기는 멕시코시티 에스타디오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서 홈팀 멕시코가 남아공을 맞이했습니다. 관중 8만 명이 경기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개최국 홈팬들의 압도적 응원이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시종 일관 남아공을 위협한 멕시코는 전반 9분 만에 콜롬비아 출신 귀화 선수 훌리안 키뇨레스의 개막전 축포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어 후반 22분에는 간판 스트라이커 라울 히메네스의 쐐기골이 터졌습니다. 반면 남아공은 후반 4분과 37분 선수 두 명이 연달아 퇴장당하며 반격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여유롭게 승점 3점을 챙긴 멕시코는 후반 막판 미드필더 힐베르토 모라를 교체로 투입하며 17세 241이라는 멕시코 최연소 월드컵 출전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
4: Son jóvenes y
5: 우리 젊은 선수들이 이제 큰 경험을 치렀으니 더 이상 홈에서 월드컵을 치른다는 부담을 갖진 않겠죠. 이제 태도를 바꿔보겠습니다. 아길레 멕시코 감독입니다.
3: 멕시코 역시 경기 막판 수비 라인 핵심인 몬테스가 레드카드를 받아 마냥 웃을 순 없게 됐습니다. 몬테스의 퇴장으로 멕시코는 다음 상대인 한국과의 조별리그 2차전을 핵심 수비수 없이 치러야 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개막전에 양국 팬들이 집결해서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2: 40년 만에 본선에 진출한 이란 팀에게는 경기를 앞두고 우여곡절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멕시코와 남아공이 맞붙은 아스테카 스타디움에는 경기 한참 전부터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특유의 전통 복장과 응원 도구로 장착한 양국 팬들은 자국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5: 끝내줍니다. 멕시코가 이길 겁니다. 2대 0, 3대 0. 멕시코 화이팅! 2026 피파 월드컵을 보러 멕시코에 왔습니다. 마마조이가 왔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니라 진짜 마마조이입니다.
6: 이란 정부는 이번 월드컵에서 자국 대표팀을 비난하는 구호가 나오거나 미승인 깃발이 걸리면 경기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대표팀 스태프의 미국 비자가 거부된 데 이어 배당된 티켓마저 일방적으로 취소되면서 사실상 이란 팬들의 직접 관람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출전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7: We qualified and we want to play.
5: 이란 선수들은 월드컵 출전 자격을 얻었고 경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6: 멕시코 수도에서는 13만 명이 넘는 실종자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농민과 노동자 등 19개 사회운동 단체가 월드컵 기간에 아스테카 스타디움 등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혹시 있을지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 경기장 주변에 적지 않은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1: 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오늘 경기 결과 그리고 앞으로 전망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예, 안녕하세요. 예.
1: 자, 오늘 경기 정말 전반부터 우리 선수들이 많이 몰아쳤는데 좀 골이 터지지 않아서 아쉬웠거든요. 오늘 아무래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역전골을 꼽을 수가 있겠죠.
8: 예, 그렇죠. 선제골을 내줬을 때 예. 가슴이 착 내려앉았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주도권 갖고 있었거든요. 예. 이강인 선수 슛 있었고요. 손흥민 선수도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죠. 네. 그런데도 안 들어가다가 선제골을 허용하니까 아, 이렇게 무너지나 싶었는데 그걸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골차로 이겼는데 한 골차로 이기더라도 1대0으로 먼저 골 넣고 마무리한 것과 선제골 허용하고 두 골 넣어서 뒤집는 거는 내용상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걸 해냈습니다.
2: 예. 자, 오늘 포메이션을 보면 3-4-3 포메이션. 그동안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고집을 했던 그 3백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홍명보 호의 전략이 그러면 오늘 승리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8: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제 3백인데 오늘 그 선발 멤버를 보면은 고민을 참 많이 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세 명의 수비가 있고요. 그 바로 위에 이태석 선수가 왼쪽 윙백이 있거든요. 네. 저 자리를 놓고 많은 분들이 이 카스트로프 선수, 독일계 카스트로프 선수를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좀 더 활동량이 많고 공격적이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를 접고 이태석 선수를 내세운 이유는 이태석 선수가 그나마 비교적 더 수비 능력이 안정적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던 것. 황인범 선수의 미드필드의 그 어떤 조합, 그 파트너가 누구냐. 예. 그래서 이재성 선수를 예상했었는데 이재성 선수를 왼쪽 윙포워드로 올리고 거의 백승호 선수를 넣었거든요. 여기에도 백승호 선수가 안정적인 수비 능력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선발로 넣었다는 걸 봐서 아, 오늘 홍명보 감독은 우선 수비에 방점을 찍고 안정적으로 경기 갖고 나가면서 체코를 이기겠다라는 뭐 그런 전략을 세웠다라고 보고 이것이 그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오늘 경기 우리가 골 넣어서 이겼지만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원동력은 수비라고 보거든요. 예. 수비에서 빌드업이 상대 체코의 이 압박을 벗어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우리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1: 예, 수비가 중요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공격에 기대를 걸었던 선수가 바로 영원한 캡틴 손흥민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오늘 원탑으로 출전을 했는데 사실 여러 공격 시도를 했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아쉬운 장면들이 많아서 좀 많은 팬들의 아쉬움도 더했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8: 아마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나오긴 예. 나왔는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원래 손흥민 선수 분명히 그 슛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거든요.
1: 예.
8: 그 슛이 오늘 슈팅이 모두 6개였습니다. 6개 중에 한 개가 유효 슈팅이고 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 개인의 골과 관련된 기량과 성과에는 전성기 때보다는 좀 퍼포먼스가 아래로 내려간 게 당연하죠. 그런데 전반전 경기를 보면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를 올려놓고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로부터 나오는 세컨볼을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손흥민한테 맡겨서 너가 다 해결해라가 아니라 맡겨다 안 돼서 다시 리바운드에서 나오는 공은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주위에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1: 예.
8: 그게
1: 되는데.
8: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는 손흥민 혼자 해결한다. 그런데 전성기는 지나갔다. 그럼 손흥민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 효과를 누린다. 손흥민의 수비 선수들을 따라 붙이고 예. 그로 인해 생기는 공간. 또 손흥민 선수가 볼 잡았다가 다시 내주는 리바운드 공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된대. 이게 이제 팀워크로서의 시너지 효과인데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바로 2번 타번도 충분히 우리의 선택지에 있는 거죠.
2: 예. 또 하나 이제 변수로 예상됐던 점이 고지대라는 점. 예. 그래서 고지대에서 치러지는 경기는 후반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사전 캠프를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차려서 훈련을 예. 했던 게 주요했다라고도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8: 오늘 뭐 골이 모두 세 골이 후반에 나왔고요. 네네. 우리 선수도 역전했기 때문에 고지대 적응 훈련이 효과를 봤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이 고지대라는 포인트를 두고서 우리와 체코의 그 대응이 전혀 정반대였었죠. 예. 우리는 무려 4주 동안 고지대 적응 훈련을 했고 체코는 뭐 나름의 가설이었던 것 같아요. 의학적 가설. 고지대로 인한 신체적인 반응은 뭐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나타난다. 우리는 나타나기 전에 경기 치고 딱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예. 그 가설이 어느 정도 검증됐는지는 좀 미미한 효과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 대표팀이 고지 적응 훈련의 성과를 봤다라고 보고 고지 적응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 월드컵에 대한 준비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체코는 베이스 캠프가 미국이거든요. 우리는 과달라하라의 이 베이스 캠프를 잡아 솔트레이크 거쳐서 예. 과달라하라 왔는데 과달라하라의 캠프의 그 연습장도 오늘 치렀던 경기장과 똑같은 잔디. 그래서 우리 선수 굉장히 안정적이고 실전적인 경험을 미리 하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월드컵 준비를 제대로 잘 준비했다라고 예. 느껴집니다.
1: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저희가 역전골 오현규 선수의 역전골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역전골도 황인범 선수가 도움을 줬고 그리고 동점골도 황인범 선수가 만들었잖아요. 예. 오늘 경기 아무래도 영웅하면 96년생 황인범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이 황인범 선수의 활약하고 그리고 또 이번 그 대표팀의 세대 교체가 이 황인범 선수로 인해서 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8: 그 황인범 선수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의 활약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황인범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라고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이는 홍명보 중축 96 나이는 황인범 선수와 96년생 동기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김민재 선수 있고요. 지금 황희찬 선수가 있는데 네. 공격과 수비 그리고 미드필드 공교롭게 세 명이 전부 다 골고루 포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대표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선수들, 이 손흥민 선수 그 정도 선수들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다음 세대는 아마 이들이 주역이 될 거다라는 얘기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강인, 오현규는 2001년생 동기거든요. 예. 이들도 오늘 뭐 적지 않은 활약을 했는데 그렇죠. 예. 2001년생과 이 96년생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황인범 선수는 정말 극적인 반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상이 있어서 일찍 시즌을 마감했어요. 소속팀에서 또 더 이상 못 뛰어. 예. 그리고 5월 18일에 대표팀이 솔트레이크 시티로 출발했거든요. 적응 훈련하러. 그때 합류하지 않았어요. 같이 안 갔습니다. 혼자 남아서 재활 훈련하고 난 뒤에 괜찮다.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합류했거든요. 그리고 딱 뚜껑 열고 평가전 보니까 오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 왔었죠. 그리고 오늘 동점골 넣고 예. 오현규 선수의 결승골을 어시스 해낸 겁니다.
2: 예. 자, 그리고 저 오늘 아마 그 시청자분들께서 경기를 보시면서 왜 갑자기 중간에 쉬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전후반 22분에 이렇게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도입이 됐고 이외에도 이번 월드컵에 또 새로 적용되는 규정들이 좀 있잖아요.
8: 많이 바뀌었죠. 예. 많이 바뀌었는데 이 규정의 방향은 딱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축구 보면서 재밌게 보지만 짜증날 때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침대 축구, 경기 시간을 일부러 지연시킬 때 그리고 판정으로 시비거리가 붙었을 때 골이다 아니다 뭐 한다 이렇게 해서 정지가 되면 짜증이 나죠. 이 두 가지를 모두 극복하고 좀 더 재미있는 축구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한 거거든요. 먼저 이제 침대 축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수를 교체할 때 10초 이내에 교체되는 선수는 나와야 된다. 네. 그래서 경기 시간 지연하겠다고 누구한테 인사하고 관중석에 환호하고 이런 거에
2: 시간 나오잖아요.
8: 네.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벌칙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골키퍼도 공을 손에 잡았을 때는 10초 이내에 플레이를 재개하기 위해서 공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좀 전에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전까지는 디지털 기술,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을 골이냐 아니냐, 페널티킥이냐 아니냐. 옵사이드냐 아니냐 여기에만 적용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부 다 비디오 판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보다는 판정의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번 대회에서부터는 코너킥이냐 아니냐 그리고 경고를 한 경기에서 두 번 받으면 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두 번째 경고가 이게 정확한 상황이냐 아니냐를 가리기 위해서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오늘 첫 번째 경기 개막전 멕시코와 남아공 경기에서 세 명의 선수가 퇴장했잖아요.
1: 예.
8: 그러니까 이번 그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번 대회에서 우리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이것도 우리 선수들이 다음 경기부터 알고서 경기에 임해야 되겠죠.
9: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첫 조별리그 상대 체코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첫 판을 승리로 장식한 한국은 32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는데요. 오늘 경기 결과에 대한

0: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부동산 임대업을 하셨습니다.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공실이 늘어나면서 사정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서 추가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급한 불을 끄기도 하셨죠. 저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동생과 함께 상속 재산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에 은행 대출, 개인 빚, 세금까지 대충 계산해봐도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결국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한정 승인을 마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희 건물 2층에서 전세로 있었던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만기가 두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군요. 보증금을 당장 돌려주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려면 새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는 한정 승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기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보증금 같은 기존 계약 조건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대인 이름만 아버지에서 저희 가족으로 바꾸고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줬죠.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이 새 계약서를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저희 가족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이상 아버지의 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아버지의 빚을 전부 책임지라며 소송까지 걸어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는 걸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아니면 빚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때 무조건 상속인이라고 해서 빚을 다 떠안아야 한다면 좀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사연자분은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걸 하셨다고 했는데 우선 그 상속받을 때 법적으로 그 빚, 채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2: 네,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채무도 함께 상속되고 이를 단순 승인이라고 칭합니다.
1: 네.
2: 이에 반해서 이제 빚을 잘 알 수 없거나 빚이 더 많은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인데요.
1: 네.
2: 한정 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제도입니다.
1: 네.
2: 이에 반해서 상속 포기는 상속 재산도 상속 채무도 모두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제도입니다.
1: 네.
2: 예를 들자면 상속 재산이 1억 원인데 채무가 5억 원이라고 한다면 단순 승인을 한 상속인은 실질적으로는 4억 원의 빚에 대한 책임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1: 네.
2: 다만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은 1억 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고요.
1: 네.
2: 상속 포기일 경우 상속 재산 1억 원도 포기하면서 동시에 채무 5억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조금 다른 의미의 제도입니다.
1: 네, 그렇다라고 하면 단순 승인과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각각 방법이 뭐 다르겠죠?
2: 네,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단순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2: 다만 위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 승인으로 보기 때문에 조기에 단순 승인을 할 필요가 없다면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1: 네.
2: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는 원칙적으로 3개월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네.
2: 한정 승인의 경우 상속 재산 목록을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하고요.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하게 됩니다.
1: 네.
2: 다만 위 3개월의 기간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기간의 연장에 허가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단순 승인은 뭐 굳이 뭐 별다른 이제 절차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는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한정 승인을 신고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 상속인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속 재산에 대한 행위는 매우 조심해야 할 텐데요. 한정 승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상속 재산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나요?
2: 네,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뭐 법정 단순 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명시적으로는 단순 승인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법률상으로는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인데요.
1: 네.
2: 상속 재산을 자신의 재산과 같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처분을 했다면 법은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게 됩니다.
1: 네.
2: 이러한 행위를 처분 행위라고 합니다.
1: 상속 재산을 자신의 재산과 같이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처분 행위에 어떤 행위들이 있을까요?
2: 네, 대표적으로는 상속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2: 뭐 특히 예금을 인출해서 마음대로 사용했다거나 부동산을 자신의 판단으로 매도를 해버리는 등 상속 재산의 법률적, 경제적 상태를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행동들이 이에 속합니다.
1: 네, 그러면은 상속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모두 처분한 행위로 보게 되나요?
2: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행위는 관리 행위로 봐서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2: 예를 들자면 상속 재산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긴급 보수를 해야 되거나
1: 네.
2: 아니면 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는 뭐 임대

0: 관리 같은 행동들로 상속 재산의 멸실이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 행위로 봐서 처분 행위와는 별도로 봅니다.
1: 그러면은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셨어요. 이 임대차 계약 연장은 처분 행위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그냥 관리 행위에 해당할까요?
0: 네, 임대차 계약 연장이 단순한 현상 유지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적극적인 처분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0: 특히 계약 기간을 새로 연장하면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반면에 기존 임차인을 유지하면서 건물 가치를 보존하고 공실 위험을 막기 위한 관리 행위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0: 결국적으로는 계약 내용이랑 기간, 보증금의 금액이 변경이 되었는지, 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게 된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네.
0: 이 사안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 행위보다는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거고요. 상속 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이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 모두 이제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되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 승인이 될수 있는데요. 상속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금을 인출했다 이런 거는 대표적인 처분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에 변동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처분 행위가 되는 건 아닌데요. 재산의 현상 유지나 가치 보전을 위한 행위는 관리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 거 처분 행위보다는 관리 행위로 보여진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남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여탕에 가는 것, 또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서 남탕에 가는 것, 과연 몇 살까지 가능할까요? 최근 19개월 딸을 둔한 아빠가 아이와 함께 목욕탕에 가도 되느냐고 묻는 글을 올리면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누리꾼들의 댓글을 보면 아직 어려도 이성 목욕탕은 조심해야 된다. 같은 성별 보호자와 가는 게 낫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법 기준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성별이 다른 보호자를 따라서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만 7세 미만까지 가능했지만 2003년에 만 5세로 낮아졌고요. 2022년부터는 만 4세로 낮아졌습니다. 아이들의 발육 속도가 빨라지고 목욕탕 이용자들의 불편 민원이 늘어난 점이 반영된 겁니다. 이 기준을 어기고 이성 어린이를 들여보냈다가 적발되면 목욕탕 업주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정승환의 너였다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5: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늦은 오후는 돼야 자외선 지수도 조금 낮아집니다. 이제 전국의 자외선 지수 보통 수준인데요. 아직 충청 이남 내륙 일부 지역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산지에는 쌀우박이 함께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점점 차량 늘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 부근 6차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남사 진위 나들목에서 오산 나들목까지 5km 정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청담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양방향 정체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일산 쪽은 청담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행 중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기름램프에서 홍은램프까지 밀리고 있고 성수분기점 방향은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종합

분기점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4.0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금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4: 북중미 월드컵 A조 1차전에서 우리나라가 체코에 2대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5: 네, 후반 선제골을 내준 뒤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 오현규 선수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16년 만에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우리 대표팀은 주장 손흥민을 원톱으로 내세우고 전반 내내 체코 골문을 거세게 위협했습니다. 전반 14분에는 이강인의 중거리 슛이 골키퍼 선방에 걸렸고 38분에는 손흥민의 왼발 슛이 골대를 아쉽게 벗어나는 등 전반 슈팅수 7대2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반면 평균 신장 187cm의 체코는 경기 내내 긴 패스에 이은 헤더를 중심으로 역습을 노렸습니다. 결국 후반 14분 롱스로잉을 수비수 크레이치가 번개 같은 헤더골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점에도 더욱 공격적인 전술로 나선 우리 대표팀은 8분 만에 황인범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황인범은 이강인의 긴 패스를 받아 수비수와 골키퍼를 침착하게 따돌리고 재치 있는 오른발 칩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이후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대신 오현규를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오현규가 교체 투입 10분 만에 역전골을 뽑아냈습니다. 황인범이 오른쪽에서 넘겨준 크로스를 왼발로 밀어넣은 오현규는 우리 응원석 앞으로 달려가 환호했습니다. 이후 체코의 결정적인 슛을 골키퍼 김승규의 눈부신 선방으로 막아낸 우리 대표팀은 한 골의 리드를 지켜내며 값진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조별 예선 통과에 분수령으로 꼽혔던 체코전에서 승점 3점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32강 진출에 5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오는 19일 개최국 멕시코와 A조 조별 예선 2차전을 갖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4: 네, 이렇게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였던 체코전에서 태극 전사들이 승리하면서 거리 응원이 펼쳐진 광화문 광장에도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5: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광화문 응원전 분위기도 뜨거웠죠?
7: 네, 오늘 광화문 광장은 태극 전사를 응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붉은 두건을 머리에 쓰고 양손 가득 응원 도구를 든 시민들이 많았는데 이른 아침부터 승리를 확정짓는 그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목이 쉬도록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특히 후반전 황인범 선수와 오영규 선수의 골이 터지는 순간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함성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긴장된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옆 사람과 얼싸안거나 응원 도구를 흔들며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 잠시 틈을 내 응원 현장을 찾은 직장인들도 보였는데 바쁜 발걸음을 한 게 아깝지 않을 만큼 인생 경기였다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지난 2002년의 월드컵 신화를 떠올리게 하는 경기였다며 벌써 다음 승리를 기대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8: 4강 신화는 다시 써야죠. 다음 주에 또 승리를 위해서 이제 기대하고 선수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7: 오늘 거리 응원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만큼 경찰은 광화문 광장 인근의 3개 기동대, 경력 200여 명과 특공대를 배치해 안전사고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시민들의 힘찬 응원 덕분에 태극전사들이 첫 승리를 거머쥔 만큼 이 기세를 몰아 거침없는 연승 행보를 이어가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네, 전해드린 것처럼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첫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승리하면서 광화문 광장에는 환호성이 가득했습니다.
5: 네, 승리를 기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8: 이미 목이 신상태였는데 근데 사람들 다 목소리 지어 짜가지고 옆에 이제 친구 목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환호성 질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골 먹혔을 때 많이 가망이 없다 생각했는데 저희 대표팀이 이제 되게 저력을 가지고 경기 임해줘가지고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9: 제가 손흥민이랑 동갑인데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 같아가지고 꼭 마지막까지 골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 많이 모여서 다 같이 흥분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한 팀을 위해서 응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흥분해요. 기분이 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8: 제 생각에 16강은 그냥 갈 것 같습니다. 32강 가고 16강으로 가고 4강까지 4강 실험을 4강. 다시 써야죠. 다음 주에 또 승리를 위해서 이제 기대하고 선수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4: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이자 우리나라와 같은 조인 멕시코는 개막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두 골을 터뜨리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5: 레드카드가 역대 개막전에서 가장 많은 3장이나 쏟아진 가운데 멕시코 역시 핵심 수비수가 퇴장당해 한국과의 2차전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황금빛 옷으로 치장한 무용수들의 화려한 공연으로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렸습니다. 첫 경기는 멕시코 시티 에스타디오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서 홈팀 멕시코가 남아공을 맞이했습니다. 관중 8만 명이 경기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개최국 홈팬들의 압도적 응원이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시종 일관 남아공을 위협한 멕시코는 전반 9분 만에 콜롬비아 출신 귀화 선수 훌리안 키뇨레스의 개막전 축포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어 후반 22분에는 간판 스트라이커 라울 히메네스의 쐐기골이 터졌습니다. 반면 남아공은 후반 4분과 37분 선수 두 명이 연달아 퇴장당하며 반격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여유롭게 승점 3점을 챙긴 멕시코는 후반 막판 미드필더 힐베르토 모라를 교체로 투입하며 17세 241이라는 멕시코 최연소 월드컵 출전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
11: 우리 젊은 선수들이 이제 큰 경험을 쓰셨으니 더 이상 홈에서 월드컵을 치른다는 부담감은 같지 않겠죠. 이제 태도를 바꿔보겠습니다.
10: 멕시코 역시 경기 막판 수비 라인 핵심인 몬테스가 레드카드를 받아 마냥 웃을 순 없게 됐습니다. 몬테스의 퇴장으로 멕시코는 다음 상대인 한국과의 조별리그 2차전을 핵심 수비수 없이 치러야 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4: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김정철 전 서울시장 후보가 추가로 제기한 증거 보존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조금 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투표지 상자 폐기 업체의 상호와 폐기 일시 사실을 조회한 내용과 또 투표용지 1,900매를 확인한 장부 송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5: 네, 이 투표용지 1,900매에 대해서 이 법원이 장부를 보관하고 있는 곳에 제출을 요청을 허가했다는 내용이고요. 투표지 보관 상자의 반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해서도 증거 보전을 결정했습니다. 반면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검증 신청은 기각했는데요. 법원은 검증 신청 기각 사유에 대해서 이 별도의 증거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법원의 이제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내용인데요. CCTV에 대해서 증거 보전을 결정을 했고 1,900매 투표 용지 확인 장부에 대해서 법원이 제출을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5: 네, 법원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군사적 긴장을 높여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선고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12: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4: 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중형이 선고됐죠.
12: 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팀의 구형량보다 5년이 더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권을 위한 정당한 작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작전을 위해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군사를 동원했고 작전 방법과 군사상 기밀 등이 유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5: 네, 그럼 혐의별로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12: 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처음부터 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 또한 같은 이유로 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해 일반이적 혐의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작전에 복종할 이유가 없는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계엄선포권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윤 전 대통령 등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러한 작전을 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이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했고 국가의 안전 보장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선고 이후 특검 측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작전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참담하고 비참하다면서 항소해 다시 다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한 지 사흘째입니다.
5: 네, 오늘 열린 3차 회의에선 본투표 당일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13: 네, 경기과천 중앙선관입니다.
4: 네, 3차 회의가 종료됐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13: 네, 오전 9시 반 시작된 회의는 점심시간을 넘겨 오후 2시쯤 끝났습니다. 진상규명위는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시간대별로 자세히 브리핑했는데요. 사건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보고가 서울 선관위에 올라온 건 오전 11시 50분쯤입니다.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자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예비용인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오후 2시 20분 잠실 4동 제7투표소로 먼저 투표용지 운송이 시작됐고요. 하지만 각 투표소에서 용지 요청 문의가 빗발치자 일련번호 미개제 상태로 투표용지가 불출되거나 인근 투표소에 남은 용지를 빌려 이송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이 자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은 물론 동관사 서기, 사무보조원의 사회복무요원까지 투표용지 이송원에 동원됐고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서울시나 중앙선관위의 체계적인 보고가 전혀 안 된 건 물론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업무 지침도 없는 탓에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고 진상규명위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진상규명위는 일련의 과정들에서 결정 주체나 절차 등 책임 추궁에 대한 부분은 추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상규명위 활동 기한은 단 열흘입니다. 주말은 쉬고 월요일에 다시 4차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네,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6월 지방선거 책임론을 둘러싼 집안 싸움이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 현장 최고위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의 당권 대리전 성격의 공방이 벌어졌고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의 거취 숙고 속에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14: 네, 국회입니다.
5: 네, 정청래 대표의 호남 일정과 현장 최고위에서 나온 발언부터 정리해 주시죠.
14: 네, 6월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거취 압박을 받는 정청래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정 대표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현장 최고위를 열고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다시 분열이 아닌 단결을 강조하고 나선 건데 결국 8월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사실상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정 대표 발언 이후 최고위에선 또다시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 공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이어졌습니다. 비당권파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선 실패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많은 분이 뻔뻔한 지도부라고 비판한다고 했고, 강득구 최고위원은 국민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짧다고 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5: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4: 반면 당권파 문정복 최고위원은 어떤 말과 행보도 당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특히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총리를 겨냥해선 대통령 순방 중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당선자 워크숍 행사에 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16: 연 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일 것은 아닙니다.
5: 네, 국민의힘 역시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가 화두인데 장 대표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14: 마찬가지로 사퇴 요구에 직면한 장 대표는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며 거취 압박을 하고 당내 소장파 25명이 사퇴 촉구 입장문을 내자 숙고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장 대표는 SNS에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방선거에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 여론조사 등을 공유하며 자신이 정신 승리이면 그들은 정신 패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신의 거취보다는 선관위 사태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른 글에선 부실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렇다고 부정선거를 외치는 순수한 청년들을 음모론 프레임에 가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우재준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물밑에선 소속 의원의 70에서 80%가 대표 사퇴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파인 이성권 의원도 SNS에 장 대표가 할 일은 조건 없이 물러나는 거라며 더는 역사에 기록될 요상한 대표가 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신경전 속 장 대표의 거취를 논의하자며 당내 소장파가 요구한 의원총회가 언제 열릴지 관심인데요. 이와 관련해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개최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5: 네, 투표제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14: 조속한 국정조사 특위 출범을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광주 현장 최고위에서 당장 다음 주에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은 여야 반반씩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전 여야 원내운영수석 간의 회동 결과가 주목됐는데 양측은 오늘은 상견례 성격이었다며 의견을 정리해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0: 리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0: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푸르른 초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다 보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부지런히 자라나는 새싹들이 있고 또 이미 결실을 보고 단단하게 여물어가는 열매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식물마다 마주한 시기가 다 다른 거죠. 사람도 이처럼 자연의 섭리와 참 닮아 있습니다. 작은 가능성을 키워나가기 위해 저축과 같은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그동안 열심히 굴려온 펀드를 환매하면서 종합소득세 같은 세금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지어야 하는 마무리의 시기도 다가오죠. 그래서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 인생의 계절에 맞는 정확한 재테크 타이밍과 전략을 아는 건데요. 과연 나는 지금 어떤 타이밍이고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굿모닝 굿나이트에서 여러분의 자산 계절에 딱 맞춘 재무 나침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셔볼게요.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오늘 두 분이 준비해 주신 내용이 청년들을 위한 금융 플랜부터 자산가들을 위한 세금 플랜까지 다양하게 마련해 오셨다고요?
1: 네, 뭐 자산가에 대한 뭐 세금 플랜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그런 세금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2: 네.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우리가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0: 좋아요. 오프닝에서도 같은 싹이어도 어떤 애는 이제 막 자라나고 어떤 싹은 막 열매도 맺고 하는 것처럼 각자만의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요걸 이제 우리 재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벌이가 다르고 또 돈을 모아나가는 목적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나이대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전략도 다를 겁니다. 1대1 맞춤 상담이 필요하고 오늘 방송 꼭 잘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나만을 위한 내 미래 전략이 되어줄 맞춤 재무 정보 원하신다면요.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함께해 주시고요. 더불어 상담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으로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바로 시작해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0: 오물정 연구사 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들어왔을지 살펴보죠. 첫 번째 청취자님 4130번님입니다.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부모님께 추천받아서 듣던 굿모닝 굿나이프. 이제는 제가 찾아서 열심히 듣고 있는 열혈 청취자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자를 보내는데요. 이번에 청년 미래 적금이 새롭게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 저는 청년 도약 계좌에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도 해주니까 눈 딱 감고 납입하면 5년 뒤에 목돈이 되겠다 싶어 시작을 했는데 이거 내다 보니까요. 매월 70만 원씩 내는 게 좀 버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좀 긴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이라도 이 청년 도약 계좌 해지하고 청년 미래 적금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요즘은 저축보다는 투자가 더 낫다고 하니 투자를 하는 게 대세에 맞는 걸까요?

0: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대 패기가 느껴지는 문자였습니다. 자, 이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대로 진행하신대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변경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0: 변경?
1: 네. 그리고 투자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아,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분이 현재 하고 계시는 청년 도약 계좌는 일단 아니고 청년 미래 적금으로 갈아타며 더불어 투자도 병행해라.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걸까요?
1: 우선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청취자분님이 사연에서 보면은 이 한 달에 70만 원이 일단 부담이 된다고 했어요.
0: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저축이 부담스러우면 이게 참 스트레스도 받고 쉽지 않거든요. 현재 소득이 얼마고 뭐 어떤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축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변경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정부 기여금이 지금 하고 있는 청년 도약 계좌보다 앞으로 출시될 미래 계좌가 훨씬 조금 더 높습니다. 지금 가입한 청년 도약 계좌는 정부 기여금이 3%에서 6% 정도라고 하면 새롭게 출시될 적금은 기여금이 6에서 12%입니다.
0: 와, 훨씬 더 높네요. 두 배 정도 되는
2: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1: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씩 3년을 납입하면 원금이 1,800만 원. 정부 기여금이 최소 100만 원 이상은 될 거고요. 여기에 은행 이자를 합치면 최대 2,2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자 소득세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현재 매월 납입하는 이 70만 원이라는 저축액 자체가 부담스럽고 정부 기여금도 요 미래의 적금이 훨씬 더 높다고 하니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 미래 적금으로 변경하는 걸 전문가가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가입해서 이거 납입하고 있었던 청년 도약 계좌, 사실 이것도 정부 기여금이나 세금 혜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은 뭔가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5년 만기도 채워야 이런 혜택도 다 받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손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2: 네. 일단은 두 개 다 중복해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0: 아, 둘 다 할 수는 없고 선택을 해야 되는
2: 거죠? 네.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 저축의 가입 신청 시기는 이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될 텐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해서 5부제로 운영이 될 거고요.
0: 네.
2: 2주차인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대상자 전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 이후 가입한 것, 그다음에 소득심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텐데 기존의 청년 도약 계좌를 유지 중인 청년이라면 미래 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하고 이 시기는 6월 초 최초 가입 시기에만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 5부제로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먼저 내가 청년 미래 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 첫 주에 갈아타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0: 어떤 거죠?
2: 본인의 총소득을 좀 잘 체크해 봐야 돼요. 여기서 6에서 12%까지 정부 지원금이 나간다고 했는데 총급여 3,600만 원 미만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 12%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0: 소득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의 차등이 있군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매월 50만 원씩 넣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원금은 1,800만 원이지만 3,6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이 되면 최대 12%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2,197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6,000만 원까지는 6%의 지원금이 발생이 돼서 2,082만 원까지. 그다음에 7,5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참고하셔야 됩니다.
0: 그럼 소득이 높은 청년은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2: 그렇죠.
0: 연소득 7,200만 원 이상인 청년은 이거 혜택 없다라는 거.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됐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여금에 대한 조건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갈아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결정이 나면 기존 가입자 같은 경우는 청년 미래 적금 가입을 위한 특별 중도 해지 허용에 해당이 되므로 기존 도약 계좌 이자 소득세 비과세하고 기존 납입금에 대한 기여금 지급 등 혜택이 주어질 계획입니다. 그러니 먼저 무턱대고 해지하지 마시고 6월 22일에 주거래 은행에 신규 가입 여부 그다음에 절차 이런 것들을 문의하셔서 갈아타시는 걸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0: 확인을 하고 해당이 그렇죠. 돼야 갈아타야 되는 거군요.
1: 네. 그렇다고 해도 물론 기존에 납입

0: 기록한 그동안 목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돈이 예치 형식으로 이전이 되지는 않고요. 신규 가입할 때 월 납입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목돈은 잘 분산해서 본인에게 맞는 투자를 시작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물론 투자는 꼭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투자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1: 그렇군요. 청취자님 질문에 관한 답변을 제가 요약을 짧게 해보자면 지금 보유 중인 청년 도약 계좌에서 앞으로 출시될 청년 미래 적금으로 갈아타는 걸 추천한다. 하지만 무작정 해지하면 안 되고 이 출시될 청년 미래 적금에 갈아타는 용도로만 해지를 해야 기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2: 네, 맞습니다.
1: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납입한 저축액은 이게 이제 목돈이니까 이걸 바탕으로 투자에 대한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보다 자세한 전문가의 상담과 솔루션, 코칭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으로 청취자님 다시 한번 상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전문가에게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청취자님 질문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휴대전화 끝번호 0508번님입니다. 평상시에 잘 방송 듣고 있는 4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저희는 맞벌이에요. 올해 1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일정 부분 환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이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해 제가 가입한 펀드에서 수익이 나서 기분 좋게 환매를 했는데 글쎄 이 환매한 부분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급하게 내라고 하는 세금은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때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약간의 예금이자 그리고 펀드 수익금이 2천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주식은 사고 파는데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펀드는 이렇게 세금이 붙는 건가요? 저 속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셔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내셨어요.
2: 네.
1: 버는 건 항상 좋은데 뭔가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건 다 싫어요. 그래서 세금에 관한 것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펀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네,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율 구간이 달라지므로 생각보다 좀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내 소득이랑 합산이 되니까요.
0: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투자 상품 수익률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1: 네.
0: 흔히들 우리나라 주식을 매매할 경우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으니 펀드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국내에 투자되는 펀드는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야 종합과세가 되지만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에는 수익금 전체를 이자 소득으로 봅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품에서 수익이 났는지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아마도 이런 경우는 해외 펀드에서 수익이 2천만 원이 넘게 나와서 환매를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그럼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펀드나 ETF 환매를 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수익이 나서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이 환매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펀드들이 있다라면 특히 이제 해외 펀드라면 분산 시기, 그러니까 환매하는 시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연간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환매를 할수록 예를 들어서 작년에 소득이 배당 수익이 또는 펀드 해외 펀드의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었다. 라고 한다면 2천만 원을 그 해에 다 파는 게 아니라 1천만 원은 올해 팔고 1천만 원은 내후년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을 해야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피할 수 있게 되겠죠.
1: 어쨌든 팔아야지만 세금이 발생하는 거니까
2: 그렇죠.
1: 파는 네. 걸 영리하게 팔아야 된다.
2: 당연하죠.
1: 이런 얘기시군요.
2: 수익이 났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니까 그 세금은 환매를 할 때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매 시기를 잘 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올해 난 수익에 대한 펀드의 환매를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라면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국내 펀드에서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라면

0: 그러면 이 또한 환매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환매할 시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 그렇죠. 올해는 장이 막 좋아서 펀드 수익률이 엄청 높을 수 있지만 또 내년, 후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렇게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쪽으로 환매를 잘 하셔서 세금을 조금 더덜 내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환매를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부럽네요.
0: 부러운데
1: 네.
0: 여기서 또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1: 어떤 거요?
0: 건강보험료가 기다리고 있겠죠.
1: 아, 건강보험료는 또 엄청 인상이 되는군요.
0: 그렇죠.
1: 몰라가지고 당연히.
0: 추가적으로 더 내셔야 돼요.
1: 아, 참 돈이라는 게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기왕이면 좀 있어서 고민하는 편이 더 좋겠죠. 자, 펀드 환매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게 잘 분산해서 환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모든 금융상품은 살 때도 고민해야 되지만 팔 때, 그리고 해지할 때도 고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직장 생활하고 애들 챙기고 부모님 챙기고 뭐 그러다 보면요. 이런 디테일까지 다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럴 땐 그냥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겁니다. 자, 굿모닝 굿나잇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의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나누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였습니다.

0: 돈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라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모닝
2: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모닝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각색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문자를 드리는 건 처음이네요. 제가 이렇게 연락드리는 이유는요. 정말 나 요즘 포모인 것 같아.
0: 포모? 그래 진호, 너는 없어서 슬프다는 얘기구나. 야, 나는 있어서 슬퍼. 나도 포모에 잠 못 자다가 얼마 전에 딱 들어갔거든. 아, 근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3: 내가 이럴까 봐 주식을 못해요. 그나저나 미경이랑 아까부터 누구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야?
0: 아, 미경이 쟤 재무관리 받잖아.
3: 미경이가 그렇게 돈이 많았어?
1: 아니, 얘네들은 촌스럽게 뭐 돈 많은 사람만 재무관리 받냐?
3: 들었냐? 난 관리받을 돈도 없는데 부러워서 그러지.
1: 없긴 뭐가 없어. 너 저축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보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정기적으로 잘 점검하고 보험도 좀 도움받을 일 있으면 좀 하고 노후도 준비하고 몇 푼 안 되는 잉여자금 어떻게 불리면 좋을지 컨설팅을 받는 거지.
3: 근데 그런 거 받으면 정말 도움이 돼?
0: 나도 미경이 소개로 지난번에 점검을 한번 받아봤거든?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보험료도 줄이고 그 돈에 조금 보태서 개인연금도 시작을 했어. 일단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때 분명히 재무설계 전문가가 나한테 주식에 돈 너무 많지 넣지 말라고 했는데, 아, 그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상담 받아놓고도 난 이른다.
1: 안 그래도 너 말렸는데 말 안 들을 것 같다고 하더라. 진호, 너 요즘 저축만 하지? 그래서 언제 돈 불리냐?
3: 아직 결혼 생각은 없는데 이 결혼 자금도 모아둬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든 돈을 불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적금을 1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이거로는 부족할까요?
0: 오늘의 사연을 만나고 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시래요. 돈은 불리고

0: 싶어요. 근데 뭔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으신 것 같아요.
1: 그러게 보이죠. 네. 이분은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 네.
1: 방송을 듣지는 못했고 주변 직장 동료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오랫동안 상담받는 걸 옆에서 계속 지켜만 보다가 본인도 상담을 받겠다고 연락을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0: 되게 신중하신 편인가요? 오래 지켜보고
1: 오래 지켜보다가
0: 결심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1: 네. 아직은 미혼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은 이제 돈을 어떻게 불려 나가야 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이고 또 이제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적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이 상품이 괜찮은 건지도 궁금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입해준 월 100만 원의 적금이라. 적금이야 뭐 그냥 잘 납입해서 만기 때 이자랑 같이 딱 수령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청취자님은 주변에 이제 재무상담 받으면서 돈더 많이 빠르게 불려나가는 친구들을 보니 이제 불안하신 것 같아요.
3: 맞아요. 네.
0: 자, 그럼 현재 재무 상태는 어떻고 어떤 상담을 진행해 주셨는지 하나씩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1: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미혼이고 부모님하고 함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소득은 300만 원 정도 되고요. 하고 있는 저축은 부모님이 가입하라고 해서 해준 월 100만 원의 생명보험사의 저축보험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장성 보험료는 두 건에 14만 원이고요. 대출도 없고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하지 않고 예비 자금도 없습니다. 100만 원의 저축보험하고 14만 원의 보장성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비성 지출이죠.
0: 그러면은 월소득 3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는 다 쓰고 계신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님은 어떻게 하면 지출도 줄일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거든요. 돈을 모으려면 이 저축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당연히 지출도 줄여야 되겠죠. 돈을 모으려는 가장 큰 목표는 현재 계획으로는 한 2, 3년 후에 결혼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직 확정된 계획과 목표는 아닙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담을 진행해 주셨을까요?
3: 일단은 뭐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월 100만 원의 저축보험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사의 5년 납, 5년 거치, 즉 이제 한 10년이 있어야지만 만기가 되는 저축성 보험입니다. 5년을 납입하고 추가 5년을 거치하면 만기 시에 120% 환급을 받을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과세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0: 네.
3: 이 상품을 처음 가입할 때 목적은 이 부모님이 돈을 허투루 쓰지 말고 5년 꽉 채워서 목돈을 만들라는 의미로 가입해 주셨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을 했는데 최근 들어 직원분들이 상담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1년에 7% 이자를 주는 적금도 들었다. 재무 상담을 받으면서 청년 도약계좌에 50만 원씩 납입하니 이자율이 좋더라. 적지만 적립식 펀드를 가입했더니 수익률이 엄청 높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듣게 되니까 내가 납입하는 100만 원의 저축이 궁금해진 겁니다. 그럼 내 저축은 도대체 이자율이 얼마지? 나는 5년 만기가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본인 생각으로는 월 10월쯤 만기가 되면 5년이 꽉 채워지는 건데 그럼 나는 이 돈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청취자님이 가입하셨다는 이 보험사의 저축 상품 만기 시125% 환급이니까 25%의 수익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옆에서 막나 이거 봐. 250% 수익이 났어. 막 이렇게 계좌 보여주는데 내가 이게 10년 동안 25%의 이 수익률을 받기 위해 요거 계속 유지하는 게 맞나 고민이 충분히 되셨을 것 같아요. 이 100만 원씩 납입했던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이 저축성 보험. 그러게요. 상담을 받은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내 돈의 목적이 잘 가고 있는지 충분히 궁금하셨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5년만 내고 나면 다 내니까 이제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사실은 5년을 다 내고 또 5년을 있어야 125%를 받는 거잖아요.
0: 그렇죠. 5년을 거치해서
1: 그렇죠.
0: 묵혀둬야 되는
1: 맞아요.
0: 거죠.
1: 맞아요. 근데 5년만 딱 끝나고 나서 올 10월에 받아야지 그러면 125%를 절대 안 주겠죠. 그리고 이자 소득세도 내야 되겠죠. 만약에 이자가 나왔으면.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 상담자님은 이것저것 궁금한 내용은 많았지만 일단 이제 좀 상담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0: 네.
1: 이분은 첫 번째 내가 내는 100만 원의 저축이 과연 이대로 계속 납입을 해도 괜찮은 걸까? 이게 가장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한 달 300만 원 소득에서 100만 원

0: 100만 원 저축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남들보다 내가 저축을 덜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고민이 상담의 주된 목적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은 잠시 쉬었다가 와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아직 미혼이시니까 저축 금액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양한 저축의 목적에 맞는 금융 상품들이 있으니까 전문가 도움받아서 분명히 든든한 솔루션을 받으셨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재무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우리 집도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1: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구조대원 이제 출동하셔서 30대 후반의 싱글 재무플랜 진단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먼저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100만 원씩 납입하던 저축보험, 이거 괜찮을까요?
4: 괜찮아 보일까요?
1: 약간 뭔가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4: 네. 한 달에 100만 원씩 납입하는 저축보험은 총 53번. 53번을 갖다 납부를 하셨는데 원금이 5,300만 원입니다.
1: 네.
4: 아직 5년이 다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건 현상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낸 원금보다 조금의 이자가 발생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5년 이상을 더 거치해두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죠? 5년 납입이 끝나면 어차피 정리할 계획이었는데 7개월 먼저 해지를 한 겁니다.
1: 아, 그래도 진짜 다행인 건 일단 원금에 손해가 나진 않았어요.
0: 그렇긴 하지만 사실 앞으로 이제 목돈이 많이 필요한 이제 이 사연자님이잖아요. 이분한테 적합한 상품은 사실은 아니었죠. 그렇게 정리를 한 목돈이 5,300만 원이 이제 조금 넘습니다. 그다음 한 달 소득 300만 원에서 다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이분은 현재 예비자금도 전혀 없는 상태고요. 200만 원의 소비도 좀 많은 편이고요.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미혼의 경우는 소득의 절반은 저축을 하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특히 50% 이상은 더 저축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1: 그렇죠.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비용도 늘고 관리비를 포함해서 뭐 생활비 이런 것도 다 내 돈으로 써야 되니까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과 함께 생활한다면 이런 비용들의 지출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부모님께 용돈 얼마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4: 맞습니다. 이분의 경우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따로 생활비나 관리비는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1: 아, 공짜로 생활을 하시는군요.
4: 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소비를 줄이자.
1: 그럼 줄이셔야죠.
4: 줄여야죠. 당연히. 그래서 300만 원 소득에서 보험료 14만 원 지출하고 본인 용돈을 포함한 지출 1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20만 원까지 설정을 했어요. 물론 이 부분은 본인도 동의를 했고요.
1: 그렇군요. 200만 원 한 달 지출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이면 거의 이제 반타작이거든요. 이분 되게 빡빡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0: 뭐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설정해드린 저축 내용은 우선 청약통장도 아예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약통장에 10만 원을 넣기로 했고요. 1년 만기 적금으로 80만 원을 좀 한 달에 넣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1년에 목표 한 1,000만 원 이렇게 채우려고요. 그리고 3년 정도 시간을 두고 30만 원은 정리시펀드로 실행을 좀 해보고요. 15만 원은 장기 노후자금 용도로 변액연금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장성 보험료를 포함해 총 지출되는 금액이 한 달에 175만 원입니다.
1: 300만 원 소득에서 저축, 보험료, 투자 금액이 175만 원이면 남는 돈이 125만 원입니다. 진짜 딱 떨어질 정도로 빡빡하게 느껴지는데요.
4: 네, 그렇죠. 그래도 혹시라도 남은 돈이 있다라면 남을까요? 네, 혹시라도 남은 돈이 있다라면 모두 예비자금으로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1: 네.
4: 그다음에 아까 보험 저축보험 해지한 5,300만 원의 목돈 중에 4,000만 원은 분산해서 ETF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00만 원은 우선 예비자금 통장에 넣어두고 추가로 ETF나 정식 펀드에 분산해서 추가 납입을 하기로 했고요. 목표는 5년 이내에 1억 만들기입니다. 물론 어렵지 않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0: 이번 상담을 통해서 이제 뭐 가장 큰 포인트는 사실은 이 상담자님의 경제적 독립입니다. 그동안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왔는데 이제부터는 본인의 의지로 경제적 독립을 준비를 하는 거죠.
1: 네.
0: 이렇게 계획한 대로 실행이 잘 되면 내년부터는 부모님께도 일정 부분의 뭐 이렇게 생활비까지는 아니어도 좀 용돈이라도 드리기로 했습니다.
1: 30살 넘어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신다면 사실 일정 부분의 생활비 내셔야 돼요.
4: 당연하죠.
1: 제가 이제 저만의 이제 꿀팁을 드리자면 이제 청취자님 생활비 반으로 줄이셔야 되니까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 가는데 예쁜 옷 걸렸으면 눈 질끈 감고 그걸 지나가시고 일단 휴대폰에 배달 앱 깔려있다면 그거 다 지우시고
4: 멋집니다.
1: 열심히 노력하셔서 경제적 독립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독립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모쪼록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목표 이루시길 바라며 다음 상담 후기도 또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굿모닝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모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 그래서 모터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8: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9: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돈은 불리고 싶고 노후도 준비하고 싶은데 보험료 부담되고 지출이 너무 많다는 생각 드시는 분들,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지금의 이 고민들 속 시원히 풀어놓으시고요. 정확한 답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굿나이프 끝곡은 비지스의 Staying Aliv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5: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에는 더 덥겠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음식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건강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1도, 강릉 29도, 대구 3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이라 정체 일찍 시작됐습니다. 용산에서는 사고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동호대교부터 밀리고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구리 쪽은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쪽은 서강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천 진출로 갓길에서도 사고 수습하고 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구간 12km 정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70물류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쪽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지납니다. 기흥에서 수원 구간도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노오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0: 이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에는 YTN 제공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압수물 분석 등 진상규명 작업에 본격 돌입합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 분석할 예정입니다. 합수부는 13시간가량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경위 등 현재 고발장이 접수된 사안을 중심으로 압수물 분석에 주력, 신속한 혐의 확인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실패라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 YTN에 선거구별로 사전투표 비율이 본 선거에 비해 낮은 곳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율은 50%로 일괄 결정하는 등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게 첫 번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관위 나름대로 연구 용역을 맡기거나 관련 TF를 운영하는 등의 시도는 인정되고 지금까지 고의성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용지가 남을 경우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한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또 개표 결과 입력 오류도 보고받았다며 투표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력해야 하는데 실수가 발생한 거로 보이고 아직 추가로 확인되는 사례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장 다음 주에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채택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선관위를 향해서는 사태 발생 일주일이 넘도록 인과관계나 책임 소재를 설명하지 않는데 국민참정권 침해가 헌정질서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걸 아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른바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양당 원내 지도부 면담에서 이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밝힌 뒤 특위는 여당인 민주당 절반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 절반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을 순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라며 투트랙 원칙을 밝혔고 원구성 협상과는 별도로 국정조사를 우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 거듭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오늘 전남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6.3 지방선거는 실패했다며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모두가 부족했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음 전당대회 최고위원직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그게 당원들에 대한 도리라고 언급했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선거가 끝난 뒤 당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비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책임지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했던 국민의힘 오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당내 의원 70에서 80%가 장동혁 대표 퇴진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최고위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 나와 물밑에서는 장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장 대표가 열심히 했다는 것에도 공감할 거라며 몰아내는 분위기보다는 사퇴를 설득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6부는 오늘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구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여인영 전 국군방첩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은 작전의 목적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거로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도발이 약해지자 물리적 대응을 높여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한 거로 보인다며 정당한 군사 작전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특검 구형령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특검 측은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호성 내란 특검부는 오늘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무인기 작전을 비상계엄 상황 조성 목적으로 시행됐다는 점을 인정해준 데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세력이 정치적 이해와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이중성에 대한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국가 방어를 위한 정당한 군사 작전을 범죄로 규명했다며 대한민국의 안보가 사법부에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은 31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초여름 더위는 이어지겠고 내륙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서울과 영동을 제외한 내륙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엔 구름이 많겠고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동 지역은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고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인천 17도, 한낮 기온은 광주 30도, 대전과 청주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도, 습도는 36%입니다. 한국일보자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초희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반 이적죄 및 직권남용죄 혐의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된 겁니다. 헌법 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이 의무를 정면으로 거스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은 어쩌면 필연적 귀결일지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 김준우입니다. 불법 폐엄과 내란이 없었다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축구를 용산에서 관람하면서 낮술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6월 12일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네, 금요일 2부는 정치 맛술랭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서정욱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배종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네.
0: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이적죄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30년 선고받았습니다. 구형이 그대로여서 이것도 참 뭐 흥미로운 결과는 한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2: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대로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올라갔습니다.
0: 아, 그러네요.
2: 25년을 구형을 했는데 30년이 나왔다. 아마 법원에서 봤을 때는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대통령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하고 같은 어떤 급에서 했던 행동이다. 일반 이적죄 적용을 한 것 같고. 아, 형이 생각보다 좀 더 세게 나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사건에서 그렇게 그 내란 우두머리죄 말고는. 네. 그래서 이러면 재판이 도대체 몇 개인가 싶어요.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네. 또 다른 특수공무집행황에 또 이거 말고도 준비된 재판들이 꽤 많이 있죠. 있습니다. 네. 최희병 특검법 등등 해서. 네. 그래 되면 참 형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입니다.
0: 서정욱 변호사님.
3: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게 판결인데요.
0: 죄가 아니면 양형이.
3: 죄가 무죄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북한이 우리나라 무인기를 먼저 도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례적으로 대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에 이롭게 한 게 뭐가 있죠? 이적이라는 게 적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0: 네.
3: 북한한테 뭐가 이롭죠?
0: 아...
3: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공장을 보니까 무인기가 추락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에게 드론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종류인지 이런 게 기밀이 샜다는데
0: 네.
3: 아니, 드론이 추락할 걸 생각하고 보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북한한테 어떤 이로움이 있었는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한테 엄청나게 위협을 뭐 가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드론 보냈다 해서 북한이 뭐 남침을 전면적으로 하겠습니까? 북한도 드론 보내는데. 그래서 이거는 계엄하고 시점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또 이게 계엄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게 아니다. 좀 적극적으로 된 것처럼 돼 있잖아요. 판결이. 네. 다른 판결하고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게 대법원에 가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것만 보면 치밀하게 계엄을 오래전부터 북한에 도발 유도해서 계엄의 명부 삼는다. 이런 거잖아.
0: 네.
3: 그런데 우리 지휘연 판사 내란에서는 계엄이라는 게 아주 적극적으로 된 것처럼 돼 있거든요.
0: 네.
3: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 정리해야 될 거예요.
0: 아, 근데 어쨌든 군사상 이익을 해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건 일반 이적죄가 되니까.
3: 우리의 군사 이익이 해진 게 그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드론 보낸 게.
0: 드론도 망가졌죠. 안 보내도
3: 그 망가질 줄 알았냐고. 처음부터 망가지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0: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네, 배종찬 소장님.
4: 더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일반 이적 혐의로 이제 징역 30년이 법원에서 내려진 거잖아요.
0: 네.
4: 여기서 핵심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너무 무관심합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 어떤 진상으로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이 엄중할 수가 있는 것이 막 그 정상적인 대북 활동인가?
0: 네.
4: 그러면 정상적인 대북 활동으로서의 명분은 뭘 가진가? 가서 뭐 첩보인지 촬영인지 이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비상계엄을 이 유도하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
0: 네.
4: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4: 그러면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0: 네.
4: 만에 하나 북한이 그러면은 어디든 서해상에 도발을 할 수도 있고 봐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야당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묵과할 수가 없고 그래서 헬기가 갖고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0: 네.
4: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무관심해요.
0: 아,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4: 그렇죠. 법원도 그리고 좀 명확하게
0: 네.
4: 이걸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인
0: 네.
4: 대북 활동과 그다음에 무인기를 보내서 비상계엄을 이 북한의 이 대응을 유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그래야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요.
0: 1심 재판부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는 위법한 한국군의 군사작전이었다고 했고요. 이 작전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봤는데
4: 그렇죠.
0: 이 판단이 서정욱 변호사님 주장에 따라 2심과 3심에서 어떻게 달라질지는

0: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론조사 얘기로 넘어가 보죠.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3주 만에 오늘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다른 여론조사처럼 많이 떨어졌는데요. 일단 수치 관련해서 배종찬 수장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인데 상당히 최근에 나왔던 이 지방선거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큰 폭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조명을 받았거든요.
0: 네.
1: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방선거 직후인 이번 주입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이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결과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7%
0: 네.
1: 여전히 높아요.
0: 높습니다.
1: 그런데 직전 조사가 64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7%포인트가 내려갔고 부정은 28%였던 것이 역시 7%포인트 올라간 35%로 나타났습니다.
0: 올해 들어 가장 높은
1: 그렇습니다.
0: 수치였습니다.
1: 7% 긍정은 내려오고 부정은 올라갔는데 여기서 내용을 이제 물어봤는데 그럼 긍정평가는 뭐냐? 경제 민생이에요. 이것도 직전 조사보다는 좀 내려왔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이 경제 민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나머지 사항들은 조금 비율 자체가 좀 낮은 편입니다.
0: 네.
1: 그런데 뚜렷하게 부정평가의 이유는 하나가 급 상승을 했어요. 부실 부정선거입니다. 선관위 문제가
0: 네.
1: 무려 전체 16%고요. 경제 민생 고환율이 14%. 부동산에 올라왔습니다.
0: 네.
1: 서울 지역의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데 또 공소시효 특검법 발의가 또 3%가 더해져서 직전 조사보다는 더해진 5%로 나타났고요. 통합협치 부족도 3%로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번 지지율 조사의 결과도 그렇고 다른 결과도 보면 어디서 빠졌냐. 대통령 지지율의 가장 중요한 중수층, 중도가 빠지고 수도권이 빠지고 청년이 빠졌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박진우 회사님 이 수치
2: 이게
0: 어떻게
2: 이
0: 보셨습니까?
2: 수치가 이거 말고 다른 조사도 뭐 9%, 10% 빠진 것도
0: 맞습니다.
2: 있습니다.
0: 네.
2: 결국은 이 와중에 뭐 지금 분석해 주셨지만 대통령이 뭐한게 별로 없어요.
0: 네.
2: 대통령 기자회견 1주년 한게다 하거든요.
0: 네.
2: 결국은 선거에 대한 어떤 민심입니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더 응답을 많이 하고요. 졌다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응답을 하기 싫어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됐기 때문에 아마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올라갔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좀 고착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응답을 또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물타기 비슷하게
0: 일시적
2: 되거든요.
0: 반등이다.
2: 저는 일시적으로 조금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다음 뭐다 바로는 아니겠지만 점점점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합니다.
3: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우하향, 계속이 추락을 끌어 보는데요.
0: 네.
3: 왜냐하면 이게 이미 내란 프레임은 이제 끝났어요.
0: 네.
3: 내란 프레임에 약효가 다 있다.
0: 네.
3: 그럼 이게 앞으로 뭐가 이슈가 되느냐? 가장 큰 거는 지금 청년들은요. 바로 이게 이번에 부실 선거입니다.
0: 네.
3: 여기 대해서 그 전면적 재선거 여론이 67, 62, 20대는 67, 3대 62
0: 네.
3: 엄청나거든요.
0: 네.
3: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그 공소시효 만약에 특검한다면
0: 네.
3: 거기에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따르고요.
0: 네.
3: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0: 네.
3: 그리고 마지막이 명층 갈등. 앞으로 이 네 개의 메가톤급 핵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의 대통령이 추락하는 지지율은 날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0: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당별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요즘 이제 민주당 안에 그 정청래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논박이 셉니다. 몇 번 뭐 저희 방송에도 소개 드렸지만 그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하는 이 정청래 대표의 표현이 사실 야당 지도자가 쓸 만한 표현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있었는데 강득구 최고위원이 오늘 호남에서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다라고 또 반박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문정복 최고 역시 이분은 친청계로 좀 평가를 받으신 분인데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당선자와 사진 찍는 게 급박한 업무 아니지 않냐라면서 또 직격을 했고 이게 딱 호남에서 일어난 일인데 선거를 결과를 앞두고 계속 분열하는 모습이 꼭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2: 8월 17일을 이제 전당대회입니다. 민주당. 뭐 그 얘기고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내용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그쵸. 다른 거고요. 바로 강덕구 최고가 맞받아쳤듯이 결국

0: 예. 네. 이제 사실은 일부 조사 같은 거 보면 뭐 그건 아주
1: 예.
0: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약간 김민석 쪽으로 쏠리는 송영길, 김민석 쪽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더 강력해지면 정청래 지금 대표도 그런 판단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또 그렇게 되면 좀 전에 우리 서영 변호사가 바라는 건지 걱정하는지 모르지만 4대 무슨 이제 파락 지점 그거 중에 가장 큰 명청 이 갈등은 없어지는
1: 잠복할 수
0: 거거든요.
1: 있다.
0: 예.
1: 네.
2: 저는 이게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하고 달라요.
1: 네.
2: 국민의힘은 철없는 우재준 혼자서
1: 네.
2: 떠들다가 그냥 제압당해. 철없는 소리 혼자서 하다가
1: 네.
2: 그냥 모든 최고위원들이 동조를 안 했어요.
1: 아.
2: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요. 딱 2대2야.
1: 네.
2: 거기 황명선
1: 네.
2: 하고 이제 그 강덕구
1: 네.
2: 이분이 정청래를 공개하고
1: 네.
2: 또 거기에 맞서가지고
1: 문정
2: 문정복하고 이성윤
1: 네.
2: 이분이 2대1로 얼마 한마디로 이게 뭐이 표현이 개판됐다고 해야 되나?
1: 네.
2: 한마디로 난장판.
1: 아.
2: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1: 네.
2: 국민의힘은 그 아까 말했죠. 한명 정도 찻잔 소리 태풍인데
1: 네.
2: 민주당은 이게 완전히 대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1: 네.
2: 이게 쉽게 수습 안 되고
1: 아.
2: 저는 정청래 대표가 무조건 100% 출마한다.
1: 네.
2: 출마 안 하면요. 정치인이 끝이에요.
1: 네.
2: 누가 기다려줍니까? 저는 무조건 출마한다.
1: 무조건
2: 이렇게
1: 출마한다.
2: 봅니다.
1: 네. 우재준 의원에 관한 평가는 그냥
2: 예.
1: 서정욱 변호사님 개인 의견이고.
2: 예.
1: 네.
3: 저는 일단 국민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분석인데
1: 네.
3: 이미 국민의힘은 대폭발이 일어났죠.
1: 아, 이미 났다.
3: 네. 그리고 네. 이제 수습 불가 상태고 그리고 또 국민들로부터 점점 더또 관심이 멀어져가고 있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 중심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YTN TV도 출연을 하고
1: 아, 한동훈
3: 뭐 그랬던 것 같은데
1: 네.
3: 서정욱 변호사도 만나셨잖아요 오늘.
1: 아,
3: 네.
1: 이거 왜 그 또 단독을 이렇게 주십니까?
3: 그래서
1: 네.
3: 저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이제 사실은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은 민주당이니까 저는 전쟁이에요. 이거 완전한 전쟁이고 첫 번째로 저는 서 변호사 말씀에 공감하는 거는 100% 정청래 대표는 출마다.
1: 출마한다.
3: 박지원 의원이 100번, 1000번 조언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는 그렇잖아요. 출마를 안 하는 순간 경쟁력이 그래도 지금 당대표이고 당대표에 도전하기 때문에 자기 대선 후보로 포함이 되거든요.
1: 네.
3: 만약에 그냥 정청래 의원이면 포함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도 이제 정치 생명을 거는 겁니다. 청명에 대권 도전을 하든 한식에 대권 도전을 하든
1: 아.
3: 둘 중에 하나 도전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뭐 더 이상 2030이면 정청래 대표도 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이른바 저는 정면 승부다. 우리 정면 승부래요. 정면 승부고 대통령도 그러면 난 자시하지 않겠다. 그걸 서울공항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내 옆에는 김민석. 난 이 사람 원해. 그럼 정청래 대표도 물러설 수 없어. 선운사. 그러면 이제는 전쟁이죠.
1: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과 한동훈 의원의
0: 네.
1: 그 긴밀한 만남에 대해서는 저희 2부에서 한번 집중 조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 일단 계속 해보죠. 정청래 대표가 근데 이제 그 출마에 대해서는 어제 기자들이랑 만날 때는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죠라고 이제 여지를 열었는데 했는데 지금 그런 와중에서도 페이스북에 그 1인 1표제 관련해서 이거를 확대를 무조건 해야 되고 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촉으로 놓고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
0: 네.
1: 과정에서 전현희 의원이나 김남희 의원을 좀 저격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 뭐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일전을 불사하겠다라고
0: 맞습니다.
1: 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0: 당대표 연임하겠다라고 이번에 출마하겠다라는 뜻인데 근데 저는 조금 빠르다고 느낌이 들거든요.
1: 네.
0: 벌써 보안수사권 얘기 또 1인 1표제 얘기를 다시 하느냐. 약간 정청래 대표도 이제 최근에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대통령의 뭐 메시지 본인도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1: 네.
0: 사실 나는 대통령한테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거를 사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년간 이제 여당을 했는데 당대표가 대통령 하는데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됐기보다는 이게 사람을 싫어하진 않겠죠. 대통령
1: 네.
0: 입장에서는. 이런 류의 당대표가 다시 집권을 하거나 했을 때 지금 그 당대표로는 행정부를 꾸리기에 대통령이 좀 힘들다. 아마 그런 판단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지금은 뭐 이른바 친청 개파 싸움처럼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대통령의 뜻은 이제 뭐냐면 정청래를 시사한 게 아니에요. 정청래 같은 1년을 해보니까 다 뭔가 불협화음에 자꾸 나오고 안 좋은 모습이 많이

0: 나왔어요.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두 번째 당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노선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원들이 만약 이해를 한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끝까지 가긴 쉽지 않다. 두 달간에 너무 많이 남았어요.
1: 네.
0: 저는 그렇게
1: 가진
0: 생각,
1: 패가 별로 없다.
0: 저는 그래서 이 패를 빨리 든 것 같아요. 검찰
1: 아,
0: 수사권하고 그 1인 1표제는.
1: 그렇군요.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정성호 장관은 아, 여성인권단체들도 전부 다 이거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한데 이러면서 유지 입장에 가까운 일부 유지겠습니다만 그런 인터뷰도 오늘 있었습니다.
2: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저는 정청래 대표가 완전히 최후의 승부수 두 개를요 잘 끝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안수사권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장관이나 완전히 폐지는 못할 거예요.
1: 네.
2: 그러나 이게 뭐 사법 체계적으로도 문제지만 범죄 방어나 그걸 떠나서 이게 그또 검찰도 입장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1: 네.
2: 대통령으로서는.
1: 네.
2: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선명하게 당원들한테는 이게 먹혀요.
1: 네. 네.
2: 당원들은 검찰을 악마화하거든요. 아니 검찰 완전히 모든 권한 다 없애겠다.
1: 네.
2: 이러면 당원들은 와 정청래 이런단 말이에요. 승부수 잘 던지고 1인 1표제도 그래요. 대의원들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영향이 크죠.
1: 네.
2: 그런데 당원들은 똑같이 평등하게 모든 당원은 평등하다. 이게 먹혀요.
1: 네.
2: 저는 아마 당원들한테 호소하는 승부수 두 개가
1: 네.
2: 상당히 그 적절한 타이밍에 나왔고요. 이걸로 보면 이게 아무리 봐도 저는 불리하진 않아요.
1: 아, 불리하진 않다.
2: 정청래 대표 놓으면
1: 네.
2: 아마 이게 평평하거나 불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1: 근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는 약간 불리한 느낌을
2: 아,
1: 주는데요.
2: 여론조사가 맞는 거
3: 그렇죠.
2: 봤어요?
3: 근데 이제
2: 여론조사 맞는 거 봤어요? 네.
3: 뭐 여론조사를 우리가 뭐 의심할 수는 있죠.
1: 네.
3: 하지만 여론조사에 대체할 수 있는 또 수단이 없기 때문에 또 여론조사는 활용하는 것이죠.
1: 네.
3: 참고하는 것이고.
1: 흐름을 또 봐야
3: 네.
1: 되니까요. 네.
3: 이 오마이뉴스가 이 STI에 의뢰를 해서 지난 9일, 10일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가상번호 자동답 조사 결과인데요.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당대표 선호도를 물어봤습니다.
1: 네.
3: 민주당 당대표 김민석 34.8%, 정청래 20.3%, 우원식 14.3%, 송영길 13.8%.
1: 네.
3: 또 이제 양자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김민석 58.7%, 정청래 두 사람 간의 양자 대결. 김민석 58.7, 정청래 26.4.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들은 그러니까 유이재명적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명적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1: 네.
3: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민주당 플러스 무당층에서도 김민석 총리가 더 높거든요. 이건 왜냐? 대통령 입김이 들어간 거예요.
1: 네.
3: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는 대통령이 명찍을 한 겁니다.
1: 아.
3: 내가 찍었어.
1: 네.
3: 근데 문제는 당원이에요.
1: 네.
3: 그러니까 이제 전북 선운사로 간 이유도
1: 네.
3: 결국 내 승부수는 당원이다. 그래서 1인 1표제 확대, 당원들의 권한을 더 준다. 그다음에 검찰 내가 처리하겠다. 조국도 날 도와줬었지 않냐. 그러면은 정면 승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생각이 드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대통령과 맞서는 게 가능하냐?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정치 13단 박지원 의원도 저렇게
1: 아,
3: 조언하는데
1: 13단까지 승단하셨습니까?
3: 제가 일단 더 올렸습니다.
1: 네.
3: 듣고 계시겠죠?
1: 네.
3: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설사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그 세력 뭡니까? 무슨 털레유 뭐 이러면 털레유욱
1: 어쨌든 뭐
3: 그것까지 얘기하더라고요.
1: 개파의 그거를
3: 털레유욱
1: 네.
3: 훈 훈도 아닌가? 훈 훈은 아니에요.
0: 좋아요.
3: 아니 됐습니다.
1: 아, 네.
3: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대통령이 설사 김민석 총리가 되더라도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통령 임기 2년 차 위기가 안 올까? 그때는 정말 자기가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서 그때 또한번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회지만 또한 1년 뒤쯤에 또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1: 2년 차 때, 그러니까 만 1년밖에 안된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여당 대표를 픽을 하면 그게 안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0: 그렇죠. 그 픽이 이제 윤석열 식의 픽이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건 다르죠.
1: 네.
0: 그거는 사실 불법적 요소가 강했지 않습니까?
1: 네.
0: 정무수석 보이고 막
1: 아.
0: 연판장 돌리고 한 거.
1: 네.
0: 이거는 어쩌면 그냥 메시지 같은 거 해석하기에 여부고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노선적 측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이 사람 싫다가 아니 해보니까 지금 1년 차 때 정청래 당대표는 야당 때 당대표 할 수 있는 그런 창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조금 그릇 같은 방패 같은 그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걸 원한다고 하면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권리당원들이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대통령 생각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 네.
0: 이런 사람 해보니까 1년간 뭐 법률은 통과됐지만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뭐 불협화음이나 뭐 대통령 주목받기보다는 당대표가 주목받고 뭐 검찰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런 등등의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려면 또 다른 어떤 노선의 당대표도 필요하지 않나 뭐 그렇게 좀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1: 정청래 대표가 탁월한 공격수지만 감독은
0: 저는 그래 보여요.
1: 약간 좀 애매하다.
2: 그런데 김민석에 대해서는요. 네. 제가 민주당원들 많이 이야기해보면 네. 옛날에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도 쪽으로 갔다가 거의 십몇 년간 야인 생활을 하다가
1: 네.
2: 추미애 대표댁에 들어왔잖아요.
1: 네.
2: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1: 네.
2: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민주진영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1: 네.
2: 그러기 철새 이미지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정청래는 민주진영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1: 네.
2: 저는 이재명 대통령 영향력도 이재명 대통령도 원래 주류가 아니에요.
1: 네.
2: 민주진영에서 뭐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그냥 성남시장 하다가 이해찬 전 총리 돌아가신 분이 피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 후보 당대표 됐거든요. 따라서 당원들한테 결정적인 영향력은 저는 없다 봐요. 그렇다 보면 이게 그때 박찬대하고 우리 정청래 붙을 때도
1: 네.
2: 다 박찬대 민다고 했잖아요. 대통령. 그런데 정청래 됐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호남이 관건인데 호남의 오랜 당원들이
1: 네.
2: 그래도 민주전형에 계속 있던 정청래를 이게 밀지 않을까. 이번에 이원택도 이기잖아요. 그래서는 이게 승부가 된다 보는 거예요.
1: 서정호 변호사님 뉴재명인 줄 알았는데 친청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3: 뉴청이죠.
1: 아 뉴청입니까?
0: 아, 그런데 그러니까 서정호 변호사님 이제
3: 뭐 도대체 뭐예요?
0: 이제 국민의힘 네. 이제 그쪽 이니까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시기보다 아, 죄송해요. 그런데
1: 네.
0: 사실은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정말 이렇게 별로 안 좋은데 2년 차 때 당대표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상상이 갑니까?
1: 그렇죠.
0: 이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로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걸 당원들이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1: 근데 생각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기여했던 추미애 의원도
0: 네.
1: 당대표까지 하고 네. 네? 장관하고
0: 지금
1: 지사까지 했는데 그에 비하면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까지 뭐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긴 뭐, 하는데 그걸 비교해보면
0: 네.
1: 예, 당원들이 또 그 부분은 구원은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뭐 공교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서정호 한동훈 무슨 얘기했는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7: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8: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 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9: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금요일 정치 맞출랭 시간 박지훈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해 볼 텐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여기 지금 YTN 상암동 8층에 있는데 4층에 텔레비전 스튜디오가 있는데 마침 아까 낮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왔는데 서정욱 변호사 만나셨다고 따로 약속하고 만난 건 아니고 우연히 그냥 마주친 겁니까?
2: 아니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오니까 네. 나오는 거 알았고요. 아. 저 1층에 그 팬들이 네. 한 10몇 명이 아주머니들 계시더라고요.
1: 아, 팬덤 한동훈 예, 팬클럽
2: 그 유튜브 들고 제가 이제 그 불려가가지고 아. 한동훈 욕 좀 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당하고
1: 아, 네.
2: 그리고 이제 그 제가 4층에 가서 아. 한 2, 3분 기다려서 아. 끝나고 한 2, 3분 정도 아. 만났습니다.
1: 환담을 나누셨군요.
2: 네. 환담이라기보다 이제 몇 네. 마디 나누죠.
1: 밀담.
2: 무슨 밀담도 아니고 네. 제 보고기 처음 보니까 그냥 왜 이렇게 선배님 살이 빠졌습니까?
1: 이렇게 아, 오랜만에 보니까
2: 뭐 통화는 전에 했지만 네. 본 거는 이게 그
1: 오랜만이죠.
2: 저 직접 보면 좀 살이 빠져보는가 봐 TV보다. 네.
1: 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맞습니다.
2: 좀 아주머니들도 이게 뭐 네. TV보다는 잘생긴데 뭐 좀 아, 이런 이야기.
1: 서정욱 변호사님은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실물이 났습니다. 네, 제가 보정합니다. 네, 그래서.
2: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통화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장동혁, 오세훈, 한동훈 삼국지로 가야 된다. 결국 언젠가는 하나가 돼야죠.
1: 네.
2: 복당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네. 하나가 돼서 장동혁도 깨줘야 됩니다. 자국이 그냥 오세훈 한동훈이 하는데 네. 그건 아니고 네. 그래도 이게 현직 대표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게 강성 보수의 지지가 있어요. 따라서 장동혁, 오세훈, 한동훈 세 명으로 이렇게 가면 환상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중에 전당대회는 대권까지 총선까지 우리가 정권 탈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욕 안 한다고 그랬어요.
0: 이번 선거에서 가장 승자는 오세훈 한동훈 아닌가 싶어요.
1: 네.
0: 뭐 대권 주자, 아, 미래 권력 네. 등등인데 왜 그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서열 변호사님 한동훈 우리 의원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1: 네.
0: 이 정도로 말도 하고 그 불려가기도 하는 거 보면 그만큼 한동훈 의원은 이번 선거의 최대 수의 최대 승자로 보입니다.
1: 제가 아침에 딴 방송 했더니 제일 승자가 오세훈이니까 패자가 최대 패자가 정청래다.
0: 뭐
1: 두 번째 승자가 한동훈이니까 두 번째 패자가 장동혁이다.
0: 그래 볼 수도 있죠. 뭐 그래 볼 수도 있죠.
1: 그리고 세 번째 승자가 유희동이면 패자는 조국이다. 이렇게 좀
2: 그렇다
1: 설득력이 있기는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3: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후보들의 명함도 갈라놓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3: 실제로 이제 이 장래 지도자 선호도 앞서 소개해드렸던 갤럽에서 조사를 네. 했거든요.
1: 아 이번에 나왔어요?
3: 예,
1: 또?
3: 예. 오늘 아까 네. 소개를 해드렸던 네. 조사인데 여기 보면 오세훈이 물론 이 주관식으로 묻는
1: 그렇죠.
3: 조사이기 때문에 갤럽은요.
1: 네.
3: 오세훈이 9%예요.
1: 아, 그 전에 보니까 1%였네요. 네. 그 전에.
3: 네, 한동훈이 8.
1: 아,
3: 조국이 7이에요.
1: 여전히 그래도 높네요, 조국 대표.
3: 김민석이 5.
1: 오.
3: 장동혁 3입니다. 강훈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까지 말씀드리는 상황에서 등장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정청대 대표는 지금 제가 불러드린 순서까지는 없어요.
1: 아, 그러니까 1%에 계시네요.
3: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네. 조국이 낙마는 했지만 7%라는 거. 그럼 아직까지 조국의 불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끝났구나라는 평가도 많이 하지만 이걸 네. 보면은 그래도 높은 인지도
1: 확실한 팬덤.
3: 아직까지 그렇죠. 꺼지지는 않은 겁니다.
1: 9% 오세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22년 6월에 한번 10%를 찍고 그 외에는 다 5% 이하였는데 이번에 9%를 찍었다는 거고요. 한동훈 대표는 옛날에 뭐 20몇 프로까지 갔지만 그렇죠. 이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작년 올해 3월에 4%였는데 8%로 올라왔고 조국 대표는 좀 떨어졌고요. 1%로는 송영길, 이준석, 황교안, 이진숙, 김부겸, 정청래, 홍준표까지가 있습니다.
0: 이게 좀 하기 그런데 이게 주관식일 겁니다.
1: 주관식입니다. 여기는.
0: 약간 인지도입니다.
1: 네,
0: 이번에 그렇죠. 인지도
1: 네.
0: 선거 딱 보면서 가장 많이 주목된 사람 세 사람 1, 2, 3등 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아, 네.
0: 뭐 이거대로 뭐 가겠습니까?
1: 그럴대로 가진 않는다.
0: 네.
1: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하여튼 재밌는 그림인 것 같고요. 어쨌든 네. 그러면 장동혁 체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아까 뭐 우재준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아마 조강원 최고가 나이 차이가 한 30살 차이 나다 보니까 철없는 소리라는 표현했던 것 같은데 이게 연령 문제여서 좀 약간 뭐 적합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최고위원장에서는 유일한 친한계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우재준 의원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대안과 미래 쪽에서는 계속해서 세게 나오고 있고 정점식 대표한테 의총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0: 불가능한 것 같아요.
1: 물러나는 게 불가능하다.
0: 왜냐하면 뭐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그럴 때나 비대위가 가능하지.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어떤 행보를 봤을 때는 네. 뭐 재선거 같은 거 주장하면서 계속적으로 당대표직을 수행하려고 하거든요.
1: 네, 그렇죠.
0: 내년 7월까지로 지금 알고 있어요.
1: 네.
0: 그 더더군다나 정점식 원내대표가 돼버렸어요.
1: 네.
0: 뭐 비록 뭐 7표차라고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수의 의원들은 아직까지 장동혁 지도부의 당권파를 원하고 있고 아마 그런 상황이면 방법이 없어요. 최고위가 깨질 수가 없거든요.
1: 깨질 수가 없다.
0: 우재준 혼자잖아요.
1: 네.
0: 철없다고 얘기해도

0: 뭐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아, 본인은 막 했지만 그런 구조가 두 명, 세 명이 못 덤벼들기 때문에 저는 쭉 유지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1: 저도 박지원 변호사 말씀에 공감하는 게, 물론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2: 네.
1: 그리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국민의힘의 어떤 상식적인, 또 탄핵에 찬성을 했고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여론일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자고요. 세 가지 실제로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걸 짧게 짚어보면, 당은 당규상 차원에서 교체할 수 있느냐,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해야 되는데
2: 선출직 중에서
1: 지금 뭐 김민수, 신동욱, 김재원,
2: 양양자.
1: 양양자, 우재준이 있지만,
2: 네.
1: 양양자, 우재준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2: 네.
1: 어디까지 가정이지만,
2: 네.
1: 김민수, 신동욱, 김재원은 사퇴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그럼 이게 만약에 최고위원 쪽에서 불안하다 그러면 본인도 못 버팁니다. 근데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의총 차원에서 이 교체인데, 그러면 정점식 원내대표도 당권파잖아요.
2: 네.
1: 그럼 당권파는 지금 이걸 빨리 장동혁 대표를 교체해서 세울 대안이 있느냐, 뭐 김문수, 누구누구, 없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그런 여론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장동혁 대표나 당권파를 지지하는 또이 여론은 없냐면, 최소한 우리가 지난번에 부산 북갑에서 확인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략 한 30%, 35%라면 박민식 후보가 15% 조금 더 얻었잖아요.
2: 네.
1: 절반 가까이는 또 당권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시끌벅적하게 소란스럽지만, 정작 장동혁 대표 교체하기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3: 뭐,
2: 그러니까 네.
3: 지금 이게 예를 들어 물러나잖아요.
2: 네.
3: 그럼 이게 비대위로 가면 6개월씩 두번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대위로 1년 가는 것도 이게 당의 모양이, 저희가 지금 비대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2: 비대위 전문 정당이긴 했는데.
3: 아니, 지금 지지율로 보나 뭐로 보나 이게 민주당하고 비슷하고.
2: 네.
3: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2: 네.
3: 따라서 이제 비대위는 안 맞고 할 사람도 없고, 지금 전당대회를 조기하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잔연기밖에 못해요. 당은 안 바뀌면.
2: 네.
3: 그러면 이게 공천권 행사를 못해.
2: 아.
3: 내년 8월까지밖에 정청래 당대표처럼 이게 잔연기밖에 안 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2: 네.
3: 그래서 저는 제대로 전당대회는 내년 8월에 공천권을 가지고 진검 승부를 하는데, 그 사이 아마 한동훈 복당이 되면 아마 이게 저는 장동혁, 한동훈, 오세훈 시장은 못 넣어줘. 서울시장이니까.
2: 그렇죠.
3: 그럼 이게 안철수 정도가 나와야 돼. 안철수는 이게 당대표 논 적은 없거든요.
2: 네.
3: 그럼 이게 진검 승부가 되고,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붙어서 당원과 국민이 뽑는 사람이 공천권 행사를 해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아마 한동훈 측에서도 지금 바로 하면
2: 네.
3: 배현지가 놓습니까? 조경태가 놓습니까? 안 돼. 바로 하면 장동훈 대표가 바로 놓거든요.
2: 네.
3: 우재준 주장이 그래. 차라리 사퇴하고 전당대회 때 또 놓으시라 그래. 또 놓으면 이게 장동 이길 사람 있나요? 지금 한동훈 쪽에서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차라리 장동 체제로 가다가 내년에 한동훈도 복당하고 안철수나 제대로 된 이게 보수가 당권을 가지고 제대로 이게 진검승부하자. 그래서 공천권까지 가져가자. 이게 맞아요. 이렇게 갈 거예요.
2: 근데 이제 그거는 어쨌든 내년까지의 어떤 특별한 물론 재보궐 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선거가 없어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냐면
3: 그렇죠. 지금 굳이 비대위를 해봤자 실익도 없고
2: 큰 의미가 없다.
3: 할 사람도 없고.
0: 그러니까 본인 뜻이 저는 확고해 보이거든요.
3: 확고하다.
0: 나갈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그 얘기 한다 해가지고 될
2: 네.
0: 일도 아니고, 졌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이 당대표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고, 어차피 선거가 없고 저는 특별한 국면이 없느나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쭉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뭐 더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2: 네.
0: 다음 선거까지.
2: 네.
1: 그 당장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교체는 장동혁 대표가 판단하지 않으면 빨리 일어나기는 어렵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재준 최고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재준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하잖아요. 당장 누군가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뭐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장해찬 됐든 박민영 됐든, 그 정동혁 대표가 초질간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장동혁입니다. 지금 이 사태에, 중앙선관위 사태에 저의 거취를 거론하는 겁니까? 우재준 최고위원. 박민영도 있습니다. 장해찬도 있습니다.
2: 근데 지금 현재 그 보면 목소리 높이는 뭐 대안과 미래는 딱 보이는데, 그럼 이걸 옹호하는,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들 말고 원내에서 장동혁 체제 괜찮다 아니면 뭐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엄호하는 분들이 있거나 있어야 되는데 영남권이 절대 다수인데 영남권 의원들 별로 저는 목소리를 못 본 것 같거든요.
3: 그런데 오히려 이제 사퇴라는 분이 최대 25명
2: 네.
3: 이번에 25명 정도가
2: 대한과 미래가 있으니까
3: 예. 네. 거기에 대한과 미래가 친한 게하고 많이 겹쳐요.
2: 네, 그렇죠. 아닌 분들도 있지만
3: 예, 겹쳐요. 그래서 이게 25명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침묵하고 있잖아.
2: 네.
3: 뭐 굳이 나서서 이게 장동혁 가야 된다고 할 이유가 없어.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흔들림이 없으니까.
2: 네.
3: 그래서 침묵할 뿐이고 네. 아마 심정적으로는 정점식도요. 네. 원내대표도 네. 뭐 이게 친장은 아니야. 장동혁 판 아니에요.
2: 네.
3: 장동혁 측에서 그렇게 생각해.
2: 네.
3: 다만 한동훈 포비가 더 커요. 정점식 이분이.
2: 네.
3: 한동훈은 내한 이게 비토가 더 크더라고.
2: 네.
3: 그렇게 당장 뭐 장동 물러나면 한동 복당 이야기 놓고 네. 이러니까 그냥 좀 조용히 가자.
2: 아.
3: 이런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침묵하는 다수는 지금대로 가자.
2: 아.
3: 오히려 물러나야 된다는 건 한 25명.
2: 아, 그런 정도다?
3: 예,
2: 그런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과 원내대표 표결 결과랑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해석을 좀.
3: 원내대표 중에요.
2: 네.
3: 오히려 성일정 의원이 좀 강성이 제일 강성. 저도 깜짝 놀랐어요.
2: 아, 그래요?
3: 오히려 저도 물어보니 성일정 의원이 제일 사퇴를 한다면서 김도읍은 거기보다는 이게 약간 부드러워. 그러니까 김도읍은 이게 당장 막 사퇴 요구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2: 네.
3: 그래서 표가 좀 높고.
2: 네.
3: 그래서 뭐 그런데
2: 성일정 의원은 장동혁 대표 바로 사퇴한다는 입장이에요.
3: 그쪽이 제일 강성이었다고 아, 이야기를 해요.
2: 그렇군요.
3: 저도 뭐 자세히 안 봤는데
2: 어쨌든 그러면 거의 한 40% 정도 되는 분들이 이 두 분을 찍은 거잖아요.
1: 그런데 원내대표가 애매한 이유는 네. 제가 분석한다는 이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은 그 국민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은 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2: 네.
1: 그런 생각은 있는데 의원들이 결국 정점식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간 건 뭐냐면 결국 공천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새 신파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 자신에게 공천이 유리할지 특히 영남권은 그 판단이 안 서요. 오히려 당권파가 계속 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장동혁이 아니라 당권파가 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 공천에 더 나을까? 그런데 저는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지금 잠깐 반짝하고 지지율이 오른 것은 반사이익입니다.
2: 네.
1: 그러니까 2030 세대의 분노에 따라서 이른바 반사적으로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는 것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견인돼서 올라온 지지율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경기도하고 2030 지지율을 다음 총선에서 못 끌어내면 또 어려워져요. 또 뭐 100석, 102석 뭐 이거 가지고 또 이 아웅바웅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2: 네.
1: 저는 지금 철저한 혁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스스로 이 본인 스스로도 바뀌어야 돼요. 적어도 대선 후보의 끈을 적어도 조금이라도 이어갈 의향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장동혁 대표도 혁신을 해야 돼요.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라도.
2: 아, 네. 잘하고 계신다는데 저기 서정호 변호사님 말에 의하면.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30 얘기하니까 이번에 그 사전 그 여론조사할 때 뭐 수치가 입력이 잘못돼가지고 그 수치대로라고 하면 또 그동안 막 20, 30대 특히 여성이 뭐 서울 수도권 쪽에서 민주당으로의 지지를 철회했네 안 했네 막 이런 해석을 막 했는데 그 수치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1: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방송협회에서 발표한 것은 이 출구조사에서 자막에 나왔던 것이
2: 네.
1: 서울의 경우에도 20대, 3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정원호 후보보다 뭐 2030 세대는 오세훈 후보에게 더 많이 표를 줬다. 그게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2: 그렇죠.
1: 등 돌린 2030에 대한 민주당 민심 악화 이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2: 네.
1: 이 조사를 출구조사를 서울 지역을 담당을 했던 한국리서치 방송협회에서 발표 자료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뭐 충북 또 다른 지역까지 한국 리서치가 담당을 했는데 이른바 이 사전 투표에서의 성 연령 비율
2: 네.
1: 이 데이터를 적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 아.
1: 실제 적용을 한 데이터를 나중에 추후 분석을 해 보니까 정원 후보 쪽으로 훨씬 더 2030 여성은 또 많이 갔다라는 겁니다.
2: 네.
1: 그러면은. 우리가 출구조사 당일날 발표될 때 분석 의견으로 봤던 2030들도 뭐 오세훈 후보에게 많이 갔다 여성들도 등 돌렸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말은 안 되는 게 그럼 사전투표에서 그게 안 사전투표가 포함이 안 됐다고 하는데 사전조사 예측 데이터 성 연령
2: 네.
1: 비율이
2: 네.
1: 그러면 본 선거일날만 가지고서 분석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2: 네.
1: 그럼 본 선거일은 오세훈이 훨씬 높게 나왔는데 왜 출구 조사는 정원호가 접전도 아니고 우세하다고 나왔는지 그게 또 설명이 안 돼요.
2: 아, 그러네요.
1: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있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무슨 이야기지?
2: 그러면 보수 쪽에서 샤이 보수 아니면 라이 보수 이렇게 말을 안 하거나 다른 말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대해서 신이 성실하지 않게 응답했을 가능성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요?
1: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실제로 이제 뭐 합리적인 좀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전투표에 대한 예측 데이터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투표 용지가 없다라는 말하고 거의 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았다면 작동하지 말아야 되죠. 그 프로그램 그렇잖아요. 네. 그걸 또 제 2차, 3차 확인하는 것도 안 했다는 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버젓이 방송 3사에 자막에는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내부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출구조사가 왜 이 10시까지도 송파구에서는 투표 시간이 연장된 것이 의결됐는데 발표가 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충분히 저는 진상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3: 근데 본투표 개표 다 했으면 지금 알 거 아니에요. 20, 30대 누가 높은지.
0: 이제는
3: 다. 지금 뭐
2: 그건 투표율이고
1: 예. 그게 연령대별로 누구에게 지금 투표했는지는 당장 알려지지는 않고 앞으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한 10%만 투표자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합니다. 아직은
2: 다 알 수는 없잖아요.
1: 아직은 성 연령은 안 나와요. 예. 그냥 투표자가 20대든 60대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에게 투표한 것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2: 아, 이거 하여튼 단순 실수예요. 이건 또 뭐 다른 음모로는 필요 없는 거죠?
1: 아니 뭐 이게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만큼 좀 치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0: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문제 네. 같아. 사전투표를 어떻게 보정 못하니까 사전투표하고 본투표하고 성향이 차이 나잖아요. 보정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설프게 했거나 뺐거나 이런
2: 사전투표는
0: 문제.
2: 확실히 저기 그 파악이 어려워서 자꾸 틀리게 되는 이유가 요즘 사전투표 때문에
1: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서울 한국리서치 담당은 대구 울산 충북 모두 실제 출구조사의 경우에는 서울은 또 이 출구조사 자체가 틀렸고 네. 나머지 대구 울산 충북의 경우에도 실제 데이터보다는 국민의힘 쪽이 더 많이 나왔어요. 실제 출구조사의 발표보다는 이 국민의힘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어디까지나 이 네. 추정입니다. 좀 어떤 가중치나 보정치에 있어서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이 점까지도 네.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2: 출구조사에조차 네. 사이보수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그 여론조사 쟁이분들의 고민과 고심이 되게 깊어질 것 같다는.
1: 그래서 정면승부의 우리 네. 코너만 보면 됩니다. 네. 마슐랭 코너.
2: 알겠습니다. 네. 시간 1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축구 얘기 잠깐만 해보죠. 네. 이따 저희 3부에 신문선 해설위원 연결하는데.
0: 고래요.
2: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0: 아 정말. 좀 떨려서 못 봤죠. 제가 보면 다 져서 제가 좀 몰래 숨어서 조금씩 봐서 네. 역전까지 봐서 역전골을 봤습니다.
2: 보통 축구 성적이 좋으면 정권 지지율에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0: 뭐
2: 많이 있긴
0: 상관없이
2: 합니다.
0: 뭐 이건 네. 무조건 이겨야 되네. 첫 게임 이겨서 네. 32강은 좀 수월하지 않을까.
2: 2차전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3: 옛날에 그 월드컵 때 우리 네. 그 열기 붉은 악마 네.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스타트가 좋으니까 네. 이번에 왠지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2: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4: 글쎄요. 황인범이 던져주는 공을 오영규 선수가 헤딩하며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받아넣는 것은 멋진 입원하게 잘 들어간 골이라고 봐요.
2: 네. 아 진짜 분명히 지금 오시면서 신문선 해설위원께서 들으셨을 텐데 AI로 돌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배종찬 소장님이었습니다. 하여튼 세 분간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모든 인쇄 가능한
9: 성원 에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한
9: 성원 에드피아.
8: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9: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9: 성원에드피아.
11: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네,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마치고요. 최희 아나운서가 전한 뉴스 듣고 저는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7: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6: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7: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9: FM. 기호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선까지 올랐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광주 30도, 대구 32도로 오늘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호남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일요일에도 여름 더위는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오후 서쪽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곳곳에 정체가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돌발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이동하는데,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는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한강대교 이전부터 잠실대교를 지날 때까지 길게 밀리는데요.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마포대교 부근부터 천호대교를 지날 때까지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쪽으로도 현재 2차로에 고장 차량이 서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잠원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첫 경기에서 황인범과 오현규의 후반 연속골을 앞세워 체코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에 2대1로 이겼습니다. 후반 14분 크레이치에게 헤더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22분 황인범의 동점골과 35분 오현규의 역전골이 잇따라 터지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중원의 사령관 황인범이 골과 도움을 한 개씩 기록하며 역전승을 이끌었고 교체에 투입된 오현규도 월드컵 데뷔 무대에서 첫 골을 넣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한 건 통산 네 번째이자 16년 만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개최국 멕시코와 조별 예선 2차전을 치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6부는 오늘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구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여인영 전 국군방첩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은 작전의 목적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거로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특검 측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선고 직후 재판부가 국가 방어를 위한 정당한 군사 작전을 범죄로 규명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사법부에 의해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계엄 계획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사법부가 특검과 협의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갖게 하는 1인 1표제를 놓고 또다시 당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오늘 SNS에 정 대표가 존재하지도 않는 1인 1표제 훼손죄를 만들어 자당 의원들을 공개 저격하는 바람에 밤새 문자 폭탄에 시달렸다고 토로했습니다. 김남희 의원도 정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선 단결을 외치더니 자신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게 너무 충격적이라며 공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서울에 집 3채, 경기도에 집 1채를 소유한 슈퍼 다주택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대 범죄자 취급하고 종이를 복사하는 직원들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물품은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용지 운반용 빈 종이 상자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설명 자료를 내고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한 종이 상자는 투표소에서 사용할 투표용지를 송부할 때만 사용한다며 투표가 끝나고 나면 폐기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증거보전 인용 결정문을 송부받기 전인 지난 9월 오후 1시쯤 예정된 폐기 일정에 따라 폐기 업체에 보냈다며 증거보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폐기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가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에 4% 넘게 오르며 8,000피를 회복하고 코스닥도 1,000스닥을 되찾았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4.63% 오른 8,123으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6.44% 오른 8,263으로 출발한 뒤 가파른 상승세에 개장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86% 오른 32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2.33% 오른 215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3.02% 오른 1027로 출발해 3.22% 오른 1029로 마감하며 1000스닥을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519.8원에 거래됐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오는 14일에서 15일 예정했던 방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오픈 AI와 IT 업계에 따르면 오픈 AI는 올트먼 CEO의 개인 사정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방문 일정을 미루게 됐습니다. 오픈 AI 측은 올트먼 CEO 역시 이번 방안을 기대하고 있던 만큼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해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트먼 CEO는 이번 방안에서 삼성전자와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과 잇따라 회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4도, 습도는 35%입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의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7: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6월 12일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요. 북중미 월드컵 첫승 소식을 신문선 해설위원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고요. 4부에서는 변함없이 철새평론가 이석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 계신 분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0: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1: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3: 저축은행.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네, 북중미 월드컵 첫 승을 드디어 체코에게 거뒀는데요. 황인범 선수, 오영규 선수의 멋진 골로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관련 내용 신문선 해설위원 연결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3: 네, 아, 네, 어쨌든 함께 경축할 일입니다. 출발이 굉장히
4: 좋은 하루였죠.
3: 네, 전반적으로 오늘 경기 어떻게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4: 월드컵 출발이 좋죠.
3: 네.
4: 예선 세 경기 중에서 첫 경기는 늘 그 목표로 하고 있는 1라운드 통과하는데 50% 이상의 비중을 갖는 중요한 경기거든요.
3: 네.
4: 오늘 체코 경기를 우리가 2대1로 승리하면서요. 32강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절반 정도는 지금 높여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 네.
4: 그 정도로 오늘 경기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었고 펀치골을 먼저 내줬는데 역전승을 거둔 거 아닙니까?
3: 그렇습니다.
4: 그래서 기분이 또 두 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경기에 앞서서 개막 경기로 멕시코와 남아공 경기가 있었잖아요.
3: 네.
4: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였는데 그 경기도 제가 입중계, 제 유튜브에서 입중계를 했는데 와, 뭐 그 축구 팬들의 관심이 대단했었습니다.
3: 그렇습니다.
4: 실시간으로 말이죠. 그 천 몇백 명이 그 입중계를 들어 와서
3: 네.
4: 월드컵 열기가 이제 불을 지피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3: 네.
4: 그리고 한국 경기 때는 그 조회수가 말이죠. 20만이 넘었습니다. 저희 유튜브 중계
3: 네.
4: 그러니까 이게 축구에 대해서 오늘 네. 사실 냉담했던 팬들이 이제 성냥포를 붙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3: 네. N 포털 사이트 접속자도 오늘 뭐 몇백만 명이었으니까요. 생각보다
4: 그렇죠.
3: 네. 훨씬 축구 열기가 뜨겁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네. 이제 그 피지컬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워낙 이제 평균 네. 신장이 높고 세트피스에 강한 체코를 맞서서 이제 선취골을 예상대로 넣었고 중간에 옵사이드 판정이 났습니다만 역시 또 이렇게 세트피스에서 이제 골을 내줬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4: 그렇죠.
3: 덩치가 있다 보니까 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장면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수비적인 전술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없었나요?
4: 자, 수비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스로인 그 선수는 뭐 제가 그 제 유튜브에서 전력 분석 최고골을 했었는데요.
3: 네.
4: 쇼파리는 선수거든요.
3: 네.
4: 제가 그 뭐 축구 선수 했던 오랜 시간 그리고 해설을 또 수십 년을 해 오면서 역대 월드컵 올림픽 뭐 통틀어가지 롱스를 길게 하는 선수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3: 네.
4: 브라디미르 그 초팔 선수 등남바 이제 5번을 달고 있죠.
3: 네.
4: 이 선수가 먼저 선취골을 넣는데 롱스를 해서 거기서 이제 골을 허용했던 거거든요.
3: 그렇죠. 네.
4: 그래서 이제 한국이 그 골을 그 59분에 이제 허용을 했는데. 사실 이 골을 넣고 한국 대표팀은 만약 추가 골을 내주면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분위기가 흘렀었는데 그 동점골을 뽑았던 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역전승의 발판이 됐는데
3: 네.
4: 그 황인범 선수와 그리고 오영규 선수가 그 골을 터뜨린 것은 한국 선수들이 첫 골을 내주고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0: 활용을 했던 것이죠.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코는 장신 선수들이 있고 또 헤딩할 때는 몸을 던져서 와서 부딪히는 그런 아주 격렬한 플레이를 펼쳤었는데요. 한국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또 특징이 있습니다.
1: 네.
0: 체코보다는 우리가 키가 작고 몸싸움은 즐기진 않지만 정교한 패스가 살아나면서 그것이 문전에서 동점골을 뽑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1: 네.
0: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전골을 터뜨린 것도 말이죠. 그 오영규 선수를 교체 멤버로
1: 네.
0: 그 벤치에서 교체 투입을 했는데 그게 적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 네.
0: 한국 선수들이 후반전 종반에 가니까 황현범 선수도 쥐가 나고 그리고 한국의 많은 선수들이 그 피로 근육의 피로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백승호 선수도 뒤쪽에 근육에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네. 있었고요. 적절한 타임에 선수를 교체하는 것이 성공을 했다니까 엄지성 선수를 집어넣고 이태수 선수 대신 말이죠. 그게
1: 네.
0: 19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재성 선수도 또 빼고 홍산 선수를 넣은 것이 62분 그리고 오영규 선수를 손흥민 대신에 넣은 것도 69분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1: 네.
0: 김진규, 박진섭 선수도 결국은 후반 정반에 교체 멤버로 집어넣었는데
1: 네.
0: 이 교체로 인해서 한국 대표팀이 체력적인 부분을 잘 그 문제점을 개선을 시키고
1: 네.
0: 경기를 한국적으로 이제 지배했던 거죠.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프리킥에서 동점골을 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 네.
0: 그게 옵사이드로 판정이 된 거죠.
1: 네.
0: 자 이번 월드컵부터는 그 지금 VAR에 대한 것이 더욱 강화가 돼가지고 말이죠.
1: 네.
0: 아, 페널티를 할 때 또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손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지금 적용을 하는데 오늘 한국 경기는 주심이 좀 그래도 룰에 대한 것을 좀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적용을 하질 않아서
1: 네.
0: 한국은 다행히도 큰 손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1: 네.
0: 큰 손실은 뭐냐면 오늘 개막 경기였던 남아공하고 멕시코 경기 때는 남아공 선수가 두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1: 아, 그렇죠.
0: 멕시코는 중앙 수비를 보는 주장이
1: 레드클라우드
0: MLS 경험이 제일 많은 선수가 퇴장을 당했거든요.
1: 네.
0: 근데 두 팀과 우리가 남은 경기에서 굉장히 유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판 또 운도 따라가지고
1: 네.
0: 골을 넣을 때 뭐 봐줬다 뭐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룰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본 것이 우리 2차전 상대인 멕시코의 수비 핵 선수를 지금 퇴장을 시켜버렸고
1: 알겠습니다.
0: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말씀 남아공도 지금 두 명이나 퇴장을 시켰으니까
1: 네.
0: 여러 가지로
1: 좋은 청신호다.
0: 운이 따르는 겁니다.
1: 네. 그 어쨌든 이제 그 적재적소에 좀 체력적인 소모인 선수 교체라든가
0: 네.
1: 아니면 과감하게 손흥민 선수를 중간에 이제 교체를 해서 오윤규 선수가 투입돼서 이제 10분 후에 골을 넣은 장면이라 하면서 좀 우려의 도마에 있던 홍명보 감독의 용병술이 약간 재평가받는 기분이 있는데 해설위원님 뭐 오늘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0: 일단은 뭐 이겼으니까
1: 네.
0: 또는 뭐 감독의 선수 선발 라인업을 그 짠 부분 또 교체했던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겠죠.
1: 네.
0: 근데 또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아직 있어요.
1: 네.
0: 해조 축구가 해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1: 아, 해조 축구.
0: 그렇게까지,
1: 네. 네. 네.
0: 그렇게까지 뭐 볼 필요는 없고요.
1: 네.
0: 사실은 전반전에 스타팅 멤버가 발표됐을 때
1: 네.
0: 왜 오영규 선수를 스타팅 멤버에 안 넣지?
1: 네.
0: 그리고 옌스 카스퍼프 선수를 왼쪽 윙으로 풀백과 윙 역할을 하는 그리고 측면 쪽에 왜 세우질 않았지?
1: 네.
0: 또 황희찬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1: 네.
0: 오늘 경기에서 나중에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말이죠.
1: 네.
0: 오영규 선수가 국제 신호로 인터뷰 전 세계에 다 신호 그 인터뷰가 나가는 거거든요.
1: 네.
0: 오영규 선수가 얘기하는데 자신이 경기 뛸 수 없는 컨디션이었다. 체온이 38도까지 올라서 밤새 끙끙 앓았는데 그 팀 닥터를 포함해서 그 스태프들이 정성껏 치료를 해줘서 교체 멤버로 들어올 수 있었다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찌됐든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일단은 모든 부분에서 감독에게 돌아가는 또 공이 있거든요.
1: 네.
0: 그냥 공투자를 하고 격렬하는 것이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오늘 그 중요한 것은 오영규 선수가 그렇게 몸에 고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로 들어와서 그 두 번째 골 말이죠.
1: 네.
0: 넣는 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1: 그쵸.
0: 그 패스가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각도에서 그 패싱이 연결이 됐을 때 그 황인범 선수가 연결했던 거거든요.
1: 그쵸.
0: 그 문전을 대시하면서 오른발로 대는 것이 쉬운데 그것을 몸을 비틀면서 말이죠. 오영규 선수가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왼발로 갖다 댔는데 골키퍼 정면 쪽으로 하는데 골키퍼가 워낙 가까운 데서 방향을 바꿔놨기 때문에 상대 골키퍼인 그 코바르 선수가 자신이 손을 그 뻗쳤지만 볼이 굴절되면서 골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어찌됐든 뭐 운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앞서도 얘기했지만

0: 이좀안 올라오는 거냐 아니면 이제 오늘 톱이었잖아요. 센터였는데 역시 손흥민 선수는 좀 윙으로 써야 이게 좀 더 네. 효과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맞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1: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영규 선수가 톱으로 나오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어로 기용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네. 이제 경기가 끝나고 오영규 선수 인터뷰를 보니까
0: 네, 그렇죠.
1: 고열 때문에 이제 경기를 뛸 수 없었던 상황이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갔던 것이죠.
0: 네.
1: 오늘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나 그리고 또 슈팅에 대한 그 시도나 이런 것을 놓고 보면 평균점 이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0: 네.
1: 상대 센터백들이 190이 넘는 장신 선수고 또 부딪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수비를 했잖아요. 또 손을 많이 써서 밀고 말이죠.
0: 네.
1: 손흥민 선수가 오늘 오게 티라면 며칠 경기에서 그 골을 넣을 수 있는 특히 감파, 뭐 감아차는 그 찬스가
0: 네.
1: 그 있었잖아요.
0: 네.
1: 손흥민 선수가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도 또 작용이 됐던 거거든요.
0: 네.
1: 우리가 축구의 경기력, 체력과 기술과 그리고 그 기술, 전술, 그다음에 그 체력 뭐 이것은 세 가지를 컴바인한 것을 우리가 경기력이라고 그러는데
0: 네.
1: 그 세 가지 경기력에 마지막 경기 당일날 영향을 끼치는 것은 심리적 요인이에요. 그런데
0: 네.
1: 황민 선수가 그 좋은 찬스를 드리블 돌파해서 만들었는데
0: 네.
1: 거기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0: 아.
1: 어떤 종목이든 뭐 배구의 스파이크도 그렇고 축구에서도 감차를 할 때 발목에 이 힘을 빼야 이게 각도가 크게 꺾이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페널티가 열려 외곽 쪽을 파고들면서 감차의 기회를 했는데 그 직전성에 슈팅으로 연결되면 골이 연결이 안 됐죠. 만약 그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 골을 터뜨렸다면 교체되는 일은 없었겠죠.
0: 네.
1: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월드컵에서 말이죠. 이번 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올 맛은 좀 봤으면 좋겠는데
0: 네.
1: 오늘 전체적인 경기력을 보면 손흥민 선수도 자신의 역할은 다 했는데 골운이 따르질 않아서 골관 이제 중반 이후에 교체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오영규 선수가 지금 골을 넣다 보니까
0: 네.
1: 아마 홍명보 감독은 즐거운 고민을 할 겁니다.
0: 아.
1: 이 자전 멕시코 때는
0: 네.
1: 스타팅 연말을 어떻게 짤까
0: 그쵸.
1: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행복한 고민이니까요.
0: 네. 그러니까 네네. 사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오영규 선수가 센터로 가면 왼쪽 네. 윙으로 손흥민 선수가 가고 그러면
1: 네,
0: 황희찬 선수는 어떻게 그 여전히 백업으로
1: 현상으로 보면
0: 네.
1: 공격수가 지금 얘기하시는 선수 중에 한 선수가 벤치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 사실은 오영규 선수가 오늘 스타트 멤버로 나오면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으로 간다면
0: 네.
1: 이재성 선수가 스타트 멤버로 빠질 수밖에 없었죠.
0: 아.
1: 자 오늘 경기에 말이죠. 네이버에 선수들의 활약에 대한 평점을 내렸는데
0: 네.
1: 손흥민 선수가 5.6을 받았고 이강인 8.3, 이재성 선수가 6점이, 황인범이 9점이도 최고의 점수를 받았죠.
0: 네.
1: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물론 이것은 통계 회사에서 내리는 선수의 활약에 대한 평점을 매긴 거거든요.
0: 그쵸.
1: 이제 손흥민 선수의 감점의 이유는 다른 건 다 좋았습니다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두세 차례 슈팅기에 있을 때 그 다리에 이제 그 차는 발에 힘이 들어가서
0: 네.
1: 볼이 뜨거나 그렇지 않고 골대로 휘어들어가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벤치죠.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2차전 때 공격의 왼쪽 윙어로 만약에 오영규 선수가 오늘 그 골을 넣고 사실은 올해 오영규 선수가 제일 대표팀에서 공격 수준에는 폼이 좋습니다.
0: 그렇죠. 터키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니까. 네.
1: 네 알겠습니다. 골도 많이 넣고요.
0: 그 앞서 말씀하신 그 개막전 보니까 멕시코는 네. 아... 거의 뭐 엄청난 축제고 그 뭐 경기장뿐만 아니라 막 전국에서 하여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엊그저께 김은국 가수 김은국 씨 나오셔가지고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1대1로 비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1: 제가 86년도 멕시코 때 그 멕시코 월드컵 전 경기를 가서 봤었습니다.
0: 네.
1: 85년도 이제 프로팀에서 은퇴하고 나서
0: 네.
1: 그 멕시코에 가서 전 경기를 봤는데
0: 네.
1: 제가 월드컵 현장에만 7차례 있었거든요.
0: 네.
1: 역대 월드컵을 다 그 뒤를 돌아봐도
0: 네.
1: 지금 멕시코처럼 축구를 좋아하는 민족이
0: 에이,
1: 없습니다.
0: 없죠.
1: 멕시코 정말 대단합니다. 북중미의
0: 네.
1: 전통적인 강호인데 멕시코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는 바로 축구하고 복싱이거든요.
0: 네.
1: 거기에 지금 복서들이 세계적인 챔피언들이 엄청나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래서 지금 멕시코는 전역이 다 아마 지금 축제 분위기고요. 그리고
0: 네.
1: 지금 마약과의 전쟁이 또 있었다고 지금 외신이 계속해서 뉴스가 들어왔는데
0: 네.
1: 아마도 월드컵 기간 동안은요. 경찰하고 지금 아마도 좀 휴전을 맺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0: 네.
1: 오늘 경기장에는 사실은 체코도 그렇고 한국 대표팀도 그 넘버원 유니폼이 다 붉은색이었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한국 대표팀은

0: 붉은색 유니폼은 입은 반면에 체코는 흰색 그 두 번째 넘버 2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거거든요.
1: 네.
0: 운동장에는 붉은색 일색이었는데 그것은 체코도 넘버 1 유니폼이 붉은색이었고 한국도 붉은색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언뜻 보면 한국의 팬들이 많이 왔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체코 팬들도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1: 아.
0: 지금 한국 축구는 국내뿐이 아니라 바깥쪽에서도 보는 것도 한국 축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조성된 건 사실 아닙니까?
1: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볼 때는 북중미 있는 교포들도 오고 또 한국에서 간 팬들도 이제 많이 오늘 보니까 확인이 되는데요. 월드컵 동안 이제 한국 축구 팬들은 대표팀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다 긍정적 시각에서 포지티브하게 응원하는 그런 힘을 보태준다면 대표팀은 더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야 됩니다.
1: 네, 남아공 자체가 좀 약체다 보니까 오늘 멕시코와 남아공의 대결 자체에서 뭐 큰 것을 볼 필요는 없겠지만서도 멕시코 핵심 센터백이 아까 레드카드 받았다는 걸 말씀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홈팬의 열광적인 응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은 사실 체코가 더 지쳐 보였습니다만 어쨌든 고지대에서의 적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물론 1, 2차는 경기장이 같습니다만 어떻게 좀 낙관하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승부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십니까?
0: 멕시코와 경기도 해볼 만하다고 봐요.
1: 네.
0: 왜냐하면 지금 멕시코 대표팀이 신체적인 조건은 체코보다 한국이 상대에게 수월하죠. 물론 월드컵 두 차례 경기에서 우리가 모두 지긴 했습니다만 경기 내용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밀리지 않는 그런 상대가 바로 멕시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멕시코와 역대 월드컵을 두 차례 경기에서 졌는데 홈에서 한번 멕시코를 꺾으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0: 중요한 선수가 빠졌고요.
1: 네.
0: 멕시코는 지금 개최 국가라서 8강 또는 내심 4강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쵸.
0: 그렇다면 조별 예선 세 경기에 전력을 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컨디션의 그 피크 사이클이 말이죠. 계속해서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 그리고 유럽을 대표했던 과거에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우승을 많이 했는데 예선전에는 몸이 상당히 무겁죠. 그렇지만 이제 경기가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팀 선수들의 그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이 그런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방법론이나 그렇지 않으면 팀의 경기력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략이거든요. 멕시코 입장에서는 오늘 남아공을 이겼기 때문에 자기도 32강 가는 건 뭐 문제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체코 경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멕시코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겁니다.
1: 네.
0: 그렇다면 두 번째 제가 만약에 아기레 감독의 입장이라면 한국과 경기 때는 어떤 포석을 가지고 할까? 자, 부상 선수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1: 네.
0: 그리고 예선을 통과한다면 그 경고가 누적이 되는 것도 또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1: 네.
0: 부상 선수가 지금 퇴장당하지 않았었습니까?
1: 네.
0: 자, 이런 상황이 복잡하게 이제 체코의 지금 머릿속에는 지금 어디로 붙일 거고요. 또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승점 3점. 거기다 두 골을 넣고 한 골을 내줬습니다만 플러스 1. 1대 0으로 플러스 1과 지금 두 골을 넣고 한 골을 내준 득점이 두 개인 건 또 같은 골 득실을 따졌을 때 다득점의 원칙이기 때문에
1: 네.
0: 한국은 별 큰 문제 없으면 지금 저는 32강 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1: 네.
0: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까? 스타트맨을 어떻게 짜야 되지? 그리고 또 멕시코 팀 오늘 경기를 보니까 홈의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성장하면서 뛴 사람들이니까 2000m 그 넘는 고지에서 경기를 뛰면서도 오늘 멕시코 가진 것은 과거에 아즈테카 스타디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1: 네.
0: 10년 멕시코 월드컵 펠레, 자일리뇨, 토스타우가 뛰었던 브라질이 세 차례 우승을 하면서 줄리메컵을 영원히 갖고 갈 때 결승전이 열렸던 스타디움이고요.
1: 네.
0: 그리고 86년도 멕시코 월드컵 때도 그 스타디움이 개막전과 파이널 게임을 했던 경기장이거든요. 물론 이번 대회 결승전은 미국에서 합니다.
1: 네.
0: 개막전은 멕시코에서 했고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도 지금 1승을 거둔 상태에서 한국과 경기에서 이기고 지느냐 이거보다도 지금 32강, 16강 할 때 지금 손실인 그 경고나 또 부상 이런 부분 굉장히 아기래도 고민하지 않을까.
1: 관리가 필요하다.
0: 두 골을 넣고요.
1: 네.
0: 후반전에 주전 선수를 다 빼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것이 바로 이제 부상이나 체력 어떤 그 유지 뭐 이런 것의 선택이었었거든요.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복잡한 수일기 끝에 이제 멕시코가 다음 주에 한국이 또 맞서게 돼서 저는 뭐 내 친구님의 멕시코와 한번 붙어보자 저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1: 저희가 역대 이제 1라운드 그러니까 최종 그래서 1라운드에서 2차전 이긴 적이 없다고 해서 좀
0: 네네.
1: 그리고 홈팬이나 홈콜 사실 러시아 월드컵 때도 판정 문제 때문에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늘 냉정하면서도 낙관적이신 해설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네 많은 뭐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은 분석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0: 네, 다음에 또 뵐게요.
1: 네, 지금까지 신문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8: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7: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7: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9: 네가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1: 네, 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 한 주의 마무리는 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철새 평론가 이석현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무당파 정치 놓고 이석현입니다.
1: 네. 앞에 신문선 해설위원회 유려한 유려한 유려한 표현도 어떻게 드렸습니까?
10: 장광선 아니고요. 네, 네. 아주 알맹이 있는 네. 인터뷰였고요. 네. 약간 뭐 저는 되게 오래된 추억을 다시 보는 것 같았고 스포츠 신문의 어떤 헤드라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딱 해주시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저도 뭐 축구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보시긴 했나요?
1: 저는 후반전만.
10: 후반전만.
1: 전반은 다른 방송이 있어서 볼 수 없었죠.
10: 그 방송이구나. 네.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네.
10: 아무튼 저도 뭐 여기 보니까 작가님들이 축구 관전평을 하래요. 저거서 저도 뭐 관전평 아닌 안전병을 할까 하는데 황인범 선수. 아 너무 훌륭했죠. 한국의 로드리다. 아 이분은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것 같고 뭐 이강인 선수, 강승윤 선수 네. 다 너무 대단했습니다.
1: 네.
10: 특히 이제 홍명보 감독님. 네. 아 이렇게 살아나나요?
1: 아, NBA 귀환.
10: 아, NBA 귀환. 네. NBA 홍의 네. 귀환이었는데 일단 그 오연규 선수를 손흥민 선수 대신에 투입한다는 거 정말 감독 커리어를 건 일생일대 선택이 아니었을까. 만약에 그게 안 먹혔다. 아 또 국내 여론 매우 안 좋았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하여튼 뭐. 오영규 선수는 뭐 그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한 달 휴업을 하고 응원을 하러 갔다는.
10: 아, 네. 그러니까 거기 제가 봤는데 네. 오서방 추어탕이라고 성지순례를 많이 하신답니다.
1: 가게 이름이 오서방 추어탕이에요. 그렇죠. 저는 오시니까. 추어탕집인 것만 알았는데
10: 오서방.
1: 아, 그래요.
10: 그래서 거기도 성지순례를 막 팬들이 가고 할 만큼 다들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보니까 참 간만에 사회가 통합되고 있다.
1: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체코가 마지막에 잘 못 뛰어서 이게 체력이 좀 안 따라와서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참 그 한 10여 년 전에 15년 전인가요? 뭐 이렇게 네드베드, 뭐 로시츠키, 바로스, 뭐 얀콜로 이 체코는 추억에. 어디 가고 조금 약해진 체코.
10: 근데 키는 다 그렇게 커졌더라고요. 모두의 얀콜로와 뭐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1: 얀콜로는 2m가 넘었죠.
10: 그렇죠, 그렇죠. 대단했습니다. 네. 아무튼. 기분 좋게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인데 다음 주도 멕시코는 쉽지 않겠지만
1: 어려운 게임입니다.
10: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도 보기는 편해요. 10시 11시니까.
10: 아 그렇죠.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요게 얘기만 드리자면 어쨌든 이제 홍영무 감독이 참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절차적 공정 뭐 이런 거 있는데 결과로 증명하면 또 이게 다 해소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게 많아도 성과를 내고 인정받으면 또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정치인분들 힘을 내시라.
1: 그렇군요.
10: 이런 말씀드립니다.
1: 네,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10: 대통령을
1: 대통령이요? 서울시장이에요? 사법 리스크 있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어가지고
10: 여러 시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뭘 가져오셨습니까?
10: 그래도 정치 얘기는 해야죠. 네. 간단하게 오늘 또 월드컵 날이니까 가볍고 좀 즐거운 걸로 가져왔습니다.
1: 네.
10: 첫 번째 지선 이후 정청래 언팔하고 송영길 팔로우한 정원호.
1: 아 정원호 후보.
10: 예.
1: 네.
10: 일단 좀 웃기긴 합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정원 후보가 선거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을 할까 다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10: 소셜미디어 동향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걸 포착한 언론사 대단해요.
1: 그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10: 그렇죠. 네.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목록에서 정청래 대표를 언팔로우하고 송영길 대표를 새롭게 팔로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아, 그렇구나.
10: 자, 그래서 지금 전당대 앞두고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세 분의 행보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 공방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시나리오는 최근에 최민희 의원이 어느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 정원 후보는 많은 분들이 명픽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약

0: 약간 친청보단 친명 후보였음을 이렇게 떠미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솔직히 최민희 의원님은 굉장히 화를 내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친청으로 좀 해석하긴 하잖아요.
1: 본인 또 아니라는 강한 무슨 인터뷰가 어디 돌던데요.
0: 네. 강한 부정은 네. 강한 긍정한 얘기도 생각이 나네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논란이 있으니까 그 다음 날 정원 후보가 정치인 대표를 언팔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이제 친명이라고 하니까 명픽 이렇게 하니까 약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뭐 기분이 나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을 볼 때 혹시 김준우 앵커님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 아, SNS에서 경거방동하면 안 되겠구나.
0: 아, 오히려? 네. 팔로우와 언팔로우. 네.
1: 아니 뭐 송영길 대표를 새로 팔로우한 건 그럴 수 있는데 정청래 대표를 언팔하는 안 해도 되잖아요.
0: 그러게 말이에요.
1: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의 짧은 생각일 수도 있죠. 이게 메시지를 위한
0: 뉴노멀 시대에는.
1: 네. 그래서 아무도 사실 몰랐는데 그걸 뭔가 이렇게 단독을 어딘가 드린다든가.
0: 아하.
1: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몰라서.
0: 근데 선거도 끝났는데 뭐 그렇게 기사거리를 만들 필요는 있을까 싶긴 한데.
1: 정치인은 잊혀지면 안 되니까요.
0: 아, 멋진 말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팔로우 원팔로우는요. 네. 유명 걸그룹이나 네. 연예인들 사이에서 그쵸. 누구랑 네. 누구랑 싸운 것 같아. 네. 이럴 때 나오는 얘기긴 해요.
1: 그래서 아니면 뭐 지드래곤이 몇 명 팔로우한데 뭐.
0: 그치.
1: 그런 것만 좀 하는데.
0: 그치. 근데 그런 건데 원래는 이런 사적 영역도 아닌 공적 영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팔로우나 언팔로우로 좀 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있을까? 이런 생각은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페북 그냥 메시지 하나 쓰면 기사가 나기도 하는데 굳이 뭐 이렇게
1: 요거는 근데 쉽잖아요. 그냥 뭐 잘못 눌렀다. 뭐 이렇게.
0: 아, 고양이가.
1: 예, 아니 뭐 하여튼 내 손가락이 잠깐 이렇게.
0: 아, 고양이 네. 또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공교롭 합니다. 정청래 언팔로우, 송영길 팔로우. 그래서 이런 재밌는 얘기를 또 기자분들이 포착한 게 더 웃겨요.
1: 아니 근데 정원 후보가 명픽이긴 하지만 사실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이랑 원래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사실 따지면 이제 임종석 의원과 비서실장과의 관계 속에서 성동에서 정치를 한 거고
0: 그럼요.
1: 뭐 법문이라고 할까? 뭐 그렇게 보는 정도가 맞지 않나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 정원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좀 이제 백업을 한번 해서 네. 그 스테이지 위로 올려주기까지 한 거죠. 네. 근데 그 뒤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행보와는 조금 궤를 같이 하지 않는 행보라고 비판도 많이 받았거든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래서 이분의 선거 운동 혹은 선거 결과를 명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 그런 생각 들어요.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1: 네. 네. 그런 하여튼 모든 걸 너무 몇 개 두 개 당파로 그렇죠. 다 이렇게 뭐랄까 분류하려다 보면 어디선가는 늘 무리수가 생기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뭐든지 네. 이제 좀 다채롭게 해석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더 설명을 하는 데 좋고
1: ABC만 해도 혈액형보다 미달하고
0: 갑자기
1: 16개 MBTI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판에
0: 그럼요.
1: 두 개로만
0: 한명 친청으로는 근데 그 안에도 뭐 분류가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그마저도 막 엄청 강하게 거부하시고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정 내부가.
1: 예를 들어 제가 요즘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반청이야. 근데 이분이 친명이야? 그러면 갑자기 다른 데서는 이분은 누재명이다. 뭐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 맞는 키 같은
1: 그러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어리둥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근데 어쨌든 이 실용 정부 아닙니까? 새롭게 온 그 분들의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너 뭐지? 뭐 이렇게 너 순혈주의 아니야? 뭐 순혈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는 또 시대적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1: 근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전반적인 여론조사에서 요즘 민주당이 안 좋아요. 대통령도 안 좋고 숫자적으로는 정량적으로는 이긴 선건데 이 안 좋은 상황에서 당내 이른바 권력 투쟁은 격화되고 있는데 수치를 보면 뭔가 좀 더 겸허해지거나
0: 아하.
1: 이렇게 서로 나를 안 세워야 되거나 뭐 정청래 대표도 단결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도 현장 최고위에서는 막 서로 막 난타전을 벌였다는 기사를 보면 이 전반적인 민주당 정치인들의 메시지 관리 전략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좋을까? 아니면 어차피 선거는 다음 선거는 멀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표현의 자유를 좀 누릴 땐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혹은 지금 겸허해야 될 때 안 한다라고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이 싸움이 이제 단순히 권력 투쟁으로만 해석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양쪽이 뭐 저는 뭐 어느 쪽 편도 있긴 하지만 어느 쪽을 선호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더 많은 국민께 설득받기 위한 노선을 갖고 싸운다고도 생각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단순히 권력 갈등이 아니라 노선 갈등으로 좀 확장을 하고 소위 이제 정책적 이견도 확인하고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 밖에 있는 국민들, 중도층 국민들도 아, 저렇게 가려고 하고 있구나 하면서 네. 새롭게 편입이 되는데 네. 약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건 있죠. 아. 이게

0: 누구 대 누구 뭐 친문을 파내고 뭐 이런 식의 그 권력 교체 정도로만 된다면 사실 이런 그 파멸적인 될 수 있는 파멸적으로 될 수 있는 그 당내 갈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선 갈등으로 가면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1: 그렇군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정성래 대표가 1인 1표 얘기랑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로 노선을 건 거라고.
0: 그거는 노선이라기보다
1: 그건 노선 아니에요?
0: 아니, 그, 저, 맞죠. 그러니까 기존의 노선을 더 확인한 거죠. 기존의 어떤 그 전통적 민주당의 강성 혹은 선명한 개혁이라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그런 노선을 확인한 거고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제 그와 반대되는 또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그 정책 의제들을 제시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 전 뉘 이재명 분들이 그 이재명 정부가 중도실용 중도보수 행보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쪽 방향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데 구체적인 강론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막 하는 느낌은 좀 아닙니다. 그걸 확장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좀 과제일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다음 누구로 갈까요?
0: 아, 또 다음 하정우 후보. 부산 북구갑에 출마했던 하정우 후보의 근황올림픽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발걸음 다시 구포시장으로. 자, 하정우 후보가 최근에 SNS를 통해 또 근황을 알렸습니다. 자신의 SNS에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다시 구포시장으로 향한다. 아침 문을 여는 소리, 국수 삶는 김,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의 목소리들 사이에서 천천히 걸으며 인사를 드린다. 아, 문장이 좋아요. 제가 그 이 선거 중에 가장 좋은 문장을 본 것 같아요. 이분. 그러면서 언제나 북구의 아들로 맞아주시는 주민분들을 뵈러 오늘도 수첩 한 권 들고 걸음을 내린다.
1: 어차피 낙선하면 보통 낙선 인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동안 근황은 딱히 포스팅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0: 그렇죠. 그리고 낙선 인사도요. 막 그렇게 포스팅을 안 하면요. 안 한다고 뭐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막 시간 맞춰서 하진 않고 뭐 이틀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정우 후보가 어쨌든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좋은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고 저는 느꼈는데 문제는 끝나고 나왔다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정치인으로서도 이렇게 성장한다고는 느낍니다. 어쨌든 이 정치인이 선거를 하고 낙선 인사 혹은 그 후의 메시지가 더 중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DJ 김대중 대통령도 늘 이제 수차례 낙선했음에도 뭐 인동초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그런 인내를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너무 유명한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사실 앞으로 더 나아가는 또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은 아무래도 이제는 좀 더 뭐랄까 커질 거고 존재감이 2년 후에 하정우 수석이 이렇게 붙는다 한들 이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은데.
0: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산 북구를 처음 선택했을 때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고 특히 김준우 앵커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1: 엄청 했죠.
0: 그러니까 거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1: 하정우 수석을 생각하면 안 가는 게 맞다.
0: 그런 얘기를 할 때도
1: 기억도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 어쨌든 하지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정치인들이 그 지역에 꼭 정주 혹은 연고 뭐 이런 거에 너무 집착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막 거기에 너무 순혈적으로 집착할 필요가 없고 사실 국회의원 자체는 그 국가 전체를 대변하고 그 큰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지 사실 지역의 문제는 어떤 뭐 지자체장들이나 뭐 이런 거기 역할 분담이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여기에 몰입하지 않으셔도 되고 물론 지금은 낙선 인사 감사의 기간이니까 뭐 한 1년 뒤에 또 다른 곳에 가셔도 된다. 비례로 가셔도 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묶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그래도 일단은 김용남 후보나 하정우 후보나 일단은 일단 여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0: 지금 딴 데 가면 욕 많이 먹습니다.
1: 큰일 나죠. 그쵸.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데.
0: 지금은 거의 이제 뼈를 묶겠다는 정도.
1: 너무 조망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후보가 간들 지금 하정 후보만큼 또 파괴력이 있을지도 어려울 테니.
0: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 쉽게 또 떠나는 인상을 주면 안 되니까
1: 그렇죠.
0: 좀 이따 가야 됩니다.
1: 네. 뭐 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그쵸. 하여튼 더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쉬운 지역구 아니죠. 네. 민주당에게.
1: 왜냐하면 이제 물론 박민식 의원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도 북합의 공천 신청을 잘 안 할 것 같아서.
0: 아, 그렇네요.
1: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0: 그러면 또 한동훈 후보의 재선이 의원의 재선이 또
1: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바람 장동혁 대표가 북구로 그건 아니겠죠.
0: 강력한 또 될 수 있는데 그렇게 강화가 되는 거죠 지역구가 제3 후보에.
1: 어떻습니까? 그 한동훈 후보도 의원도 이제는 좀 여러 언론도 훨씬 더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정점식 의원한테 난도 보내고 뭐 그다음에 헌정에도 찾았다 그러고 그렇죠. 하는데 최근 한동훈 의원의 메시지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0: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한동훈 그 의원이나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요 폼이 좋고 분위기가 좋으면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악화일로를 겪는데 특히 지금은 거의 허니문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당선됐고 그 북구의 시민들 한 분 한 분 얼굴이 아른거리며 네. 감사하고 네. 황송할 때라서 지금 굉장히 이제 소위 절제되고 애티튜드 있는 행보를 보이려고 애를 쓸 것 같고 초반에 한 100일 정도는 좋습니다. 이제 그다음부터 정쟁이 시작되고 자증이 올라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악재도 펼쳐지는 거죠.
1: 초선들은 또 이제 의원실 꾸리는 것부터 일이죠.
0: 아 그렇네요 네. 정말. 그 의원실을 또 뭐 청탁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부탁도 있을 거고.
1: 아니 그게 또 이제 어느 상임이 될지 모르고 예, 또 당이 없다 보니까
0: 그쵸.
1: 그런 상황에서 또 논공행상에 따라 할 거냐
0: 그러니까요.
1: 상임위의 전문성에 따라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0: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특히 한동훈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딸린 식구가 많습니다. 근데 그 아홉 명의 그 식구들을 우겨넣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로를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1: 네, 다음 새로 원내대표가 된 정점식 의원이요.
0: 아, 이거 어렵습니다. 네. 국민의힘 신임 정점식 원내대표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슈퍼 다주택자 한성숙 총리 후보. 마귀에 빗댄 이재명 사과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 입장을 표명을 요구했는데 일단 한 그 성숙 후보자가 좀 단순히 다주택자가 아니라 서울의 주택 3채, 경기도의 주택 1채, 또 97억 상당의 건물을 소유한 슈퍼 다주택자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다주택자를 마귀에 비유하는 등 강도 높은 비난을 해오지 않았냐. 공직사회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또 강조했고 네. 그러니까 사과를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준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아니 근데 저기 그 잠실 아파트는 판 것 같더라고요.
0: 아하.
1: 예. 네, 근데 그쵸. 무슨 전세가 하나 있는 걸 보니까 아마 모친께서 사신 집을 전세를 하나 구해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해 보는데 그거야 뭐 휴심이니까 비난받을 건 전혀 아닌데 좀 더 파셨어야 되는데 총리 될지를 몰랐을 것 같다.
0: 아니 근데 이게 파는 게 맞을까요?
1: 네?
0: 이게 그렇게 하는데
1: 아니 본인이 팔겠다고 이제 새 채인가 있을 때 나머지를 팔겠다고 제가 보도의 연출을 봤기 그렇죠. 때문에
0: 예.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네. 사실 저는 이게 현실과 좀 안 맞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뭐랄까 그동안의 어떤 중도실용 스탠스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이게 부동산 시장을 좀 선악의 구도로 나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 수십 년 민주정부의 교훈이기도 한데 약간 그쪽으로 그 답습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근데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뭐 다주택자를 처벌하거나 징벌적 세금을 강화하는 건 아닙니다.
1: 네.
0: 그런데 뭐랄까 다주택으로 유인하지 않는 정책 설계를 하겠다. 요 정도 같긴 한데 지금 이제 그 목표와 지향이 부합하는 대로 이게 정책이 가고 있는지는 많은 서울 시민들이나 특히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건 있을 것이다. 제가 어렵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1: 어쨌든 지금 미국 주식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재산이 많아서
0: 그러니까 막
1: 제 눈에는 다 많아 보이는데 어쨌든 테슬라 뭐 13억 가까이 있고 애플, 엔비디아, 팔런티어인데 서학개미 생활을 이제 청산하셔야
0: 아하.
1: 대통령 국정 기조에 맞는 거 아닌가?
0: 여기 다 팔라 그래요.
1: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0: 기조에 따라
1: 기조에 따르자면 개인이나 뭐 고위공직자가 뭐 주식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무총리는 또 어디서나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 아하.
1: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0: 그렇겠네요. 지금 이제 또 라이징하는 주식들을 팔기엔 참 어렵긴 하지만 또 국무총리라면 해야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1: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0: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장관과 달리 국무총리는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국회 그 야당 동의도 받아야 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될지 한성수 후보의 앞으로 메시지 관리는 어떨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석관 평론가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전화.
1: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5: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5: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5: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1: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12: 비가 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1: 6월 12일 김주대 뉴스 정면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최근 아이돌 그룹 아이오아의 히트곡 갑자기란 노래 아시죠? 네, 귀에 많이 착 감기던데요. 저도 갑자기지만 뉴스 정면승부에서 하차하려고 합니다. 아,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이 자리를 지킬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0: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에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대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만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1: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3: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1: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이 주말인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은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은 17도 예상이 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전주도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호남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 사고 소식이 매시간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남단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뒤로 이어지는 분당 수서로 복정 부근부터 탄천 일교를 지날 때까지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가는 길도 영동대교를 지난 지점 5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잠실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편 구리 쪽으로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월드컵대교 목간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방화대교 부근부터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I love YTN Radio and Sula Sing,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Radio.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중미 월드컵 A조 1차전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체코를 상대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2: 네, 역전승을 이끈 원동력 분석과 또 32강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까지 지금부터 남윤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1: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우리 대표팀

0: 승리의 의미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죠.
1: 네, 일단은 1차전이 어느 때보다 이제 중요한 월드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조별 이 월드컵 개최가 네. 확정이 됐을 때 이 조추첨이 됐을 때부터 어느 정도 좀 우려점들은 분명 있었거든요.
0: 상대가 어떤 점에서요?
1: 이제 개최국인 멕시코가 또 상대가 있고 유럽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올라온 팀이 이 장신의 체코라는 점에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네. 체코를 꺾고 2차전 개최국인 멕시코를 한다라는 점이 그래도 대한민국 대표팀에게는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일단은 뭐 첫 대결부터 지금 역전승을 저희가 한 겁니다. 지금 이제 계속 공격을 하려다가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선취점을 빼앗긴 뒤에 이제 두 골을 연달아서 넣은 건데 일단은 이제 이런 것들이 2차전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팀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걸로 보이세요?
1: 사실은 일단 이번 월드컵이 특히 A조 멕시코에서 펼쳐진다라는 점이 고지대의 영향이 엄청날 거라는 좀 예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선수들도 뭐 경기를 펼치다가 전반전에 뭐 무릎을 잡고 숨을 좀 몰아쉴 만큼 체력적인 여파나 어려움들이 좀 분명히 있었는데 모든 거를 다 좀 쏟아부은 경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2차전을 하기 앞서서 자신감을 좀 갖고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를 또 하고 그게 또 이제 역전승을 거뒀다라는 점에서 예. 네. 일단 고지대 환경 적응 잘했고 또 결과도 얻었고 자신감을 갖고 전술적인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역전승은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좀 많은 거를 가져다 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오늘 결과가 다음 경기까지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데 앞서 그 평가전들도 치렀지만 2연승을 거두면서 기분 좋게 뭐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좀 이제 전술의 완성도라든지 전술 구사가 좀 아쉽다 이런 평가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보셨어요?
1: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백3라는 시스템 자체를 비교적 뭐 1년 정도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거기에다가 3월달에 있었던 유럽 원정은 두 경기에서 대량 실점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비적인 조직력도 백3를 함에도 완성도가 좀 떨어졌고 공격에서도 이제 역습이 아닌 다른 패턴으로의 어떤 구상들을 하지 못했던 우려들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경기는 그냥 약간 우려스러웠었던 백3가 그대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수비적으로 선수들의 어떤 투지가 대단했다. 여기 이제 또 대한민국 대표팀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월드컵 무대에서의 정말 투지, 이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들을 통해서 또 우리다운 축구를 보여줬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고 네. 약간 롱패스의 전개가 전반전에 많았던 점은 전술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수비 그리고 또 끈기 있는 모습 여기 이제 실점 이후의 대응들 그리고 또 홍명보 감독이 교체 카드가 이번에는 완벽하게 좀 적중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에서의 1차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 그럼 반대로 2차전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팀 입장에서 이것만큼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1: 일단 수비 조직력도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그 쓰리백이라고 하는 부분들.
1: 그렇죠. 예. 김민재를 중심으로 선수들이 어떤 전술적인 것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이제 또 월드컵을 앞두고는 선수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의사소통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수비 조직력이 올라온 건지를 또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뭐 체코를 상대했기 때문에 롱패스의 대응이 좀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중원 미드필더들인 황인범 그리고 또 뭐 이재성 또는 뭐 백승호 이런 선수들과 센터백끼리의 직접적인 빌드업 과정에 참여가 조금 부족했거든요. 그런 주도적인 분위기를 좀 가져가면 멕시코가 워낙 또 압박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네. 그 압박을 풀어나오고 공격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입니다.
2: 네, 쓰리백이 이제 좀 그렇게 불안하다면 다른 전술을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 쓰리백을 고집하는 거예요?
1: 뭐 많은 분들이 사실 그거에 대한 의문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도 지난 1년 동안 많은 비판에 좀 시달렸고 전술적으로도 대한민국 대표팀도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는 결과가 아닌 이상 이거는 어떤 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플랜 A가 백3인 게 증명이 좀 됐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이 4강 신화를 썼던 2002년에도 백3라는 시스템에서 축구 자체를 좀 익숙하게 가져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결과를 첫 경기에서 잘 단추를 꿰맸다라는 게 조금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네, 뭐 수비나 끈기 있었던 투지, 뭐 교체 카드가 좀 통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앞서 또 고지대 환경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1: 네네네.
0: 오늘 이제 뭐 경기 결과라든지 경기력 상승에도 고지대 환경에 우리가 좀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했던 것도 도움이 됐을까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체코에 비하면 체코는 월드컵에 뒤늦게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합류했기 때문에

0: 때문에 이렇게 고지대 환경에 적응을 하거나 베이스 캠프를 또는 사전 캠프를 잡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2주 한 3주 정도를 굉장히 고지대에서 이제 훈련 적응을 좀 했어요.
1: 네.
0: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체코 선수 중에 등번호 15번에 이제 파벨 슐츠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 선수가 엄청나게 많이 뛰고 또 이름도 비슷한데 스타일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역동성이 있어서 체코의 어떤 전술적인 윙어 파벨 네드베드와 좀 비슷한 스타일이다 이런
1: 네.
0: 평가들을 듣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전반전에 지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체코는 그런 고지대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후반전 되면서는 체코가 한 5분 만에 완전 기동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서
1: 네.
0: 첫 실점을 했지만 그래도 고지대 적응 효과가 후반전 가면서 좀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고지대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단점들이 생기는 겁니까?
0: 사실은 선수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호흡을 할때 이제 산소가 들어와야 몸의 어떤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빠르게 되는
2: 예.
0: 건데, 그거 자체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산소가 적으니까
2: 예.
0: 실제로 이제 선수들의 몸의 회복 자체가 경기 중에 늦고, 또 경기를 뛰면서도 뭐 호흡은 잘 모르겠지만 입이 좀 바짝바짝 마르는 느낌이
2: 아,
0: 든다.
2: 그러니까
0: 이렇게.
2: 전체적으로 빨리 지칠 수 있는
0: 그쵸.
2: 거군요.
0: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패스의 플레이적으로는 패스가 바운드가 되거나 패스가 좀 나갈 때의 속도 자체가 달라서 골키퍼들이나 특히 수비수들이 그 방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건을 그래도 2주, 3주 동안 사실 고지대 훈련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좀 우려가 됐었어요. 이것마저 통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핑곗거리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통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1: 네. 앞서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이제 쓰리백 전술, 수비에서의 전술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공격할 때는 포백을 혼용하는 전술도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0: 네네네.
1: 남은 경기에서 그럼 하게 되는 걸까요?
0: 그거는 상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처럼 안정적으로 백3 라인업이 돌아간다라는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었고,
1: 네.
0: 훈련 그 평가전 때 사실은 뭐 이기혁 선수가 왼쪽 센터백에서 한칸 위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태석이나 왼쪽 윙백이 더 윙어처럼 올라가면서 변형 포백을 활용했었어요. 홍명보 감독이 K리그에서 했던 것처럼 라볼피아나 같은 전술은 쓰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백4로의 변환이 또 세계적인 축구 감독들이 또 혼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1: 네.
0: 전술적인 아이디어는 좋은데 과연 그거를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에서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3백으로의 어떤 수비 안정감, 오늘 경기에서의 체코를 상대로 공중볼 경합에서 또
1: 네.
0: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백3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2: 근데 공중전에서 뭐잘 대응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0: 네.
2: 글쎄 이제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첫 골도 헤딩으로 저희가 선취골을 내줬고 그다음에 이제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은 두 번째 골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뭐 체코가 헤딩골로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0: 네.
2: 그러니까 장신들이 많으니까 이제 유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헤딩골을 주로 공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나라도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지금?
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선수들, 체코의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뭐 소우체크나 전방의 파트릭 시크 또 선제골 기록했었던 크레이치 같은 선수들이 각자의 소속팀에서도 프로 구단에서도 본인들의 중심으로 세트플레이 전술을 좀 펼치는 편이에요. 소속팀으로 돌아왔을 때 세트피스에 대한 더 자신감들을 분명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체코가 생각보다 더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경기 초반부터 롱패스 전략을 좀 꺼내들었어요. 세트피스다 또는 이제 롱패스로 단순한 패턴을 좀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 패턴들을 실점 하나 과정 빼고는 그래도 잘 막아냈다. 김민재 중심으로 뭐 약간은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잘 틀어막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수비 조직력적인 부분에서나 선수들의 움직임에서나 저는 나쁘지 않았던 첫 경기라고
2: 예.
0: 생각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체코 선수들 보니까 장신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뭐
0: 네.
1: 190cm 이상 되는 이제 선수가 10명에 달할 정도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높이에 흔들리지 않는 게또 중요하다 이런 분석도 나왔었거든요. 이
0: 네네.
1: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0: 선수들이 일단 실제로 높이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뭐 이기혁 선수나 김민재 선수나 이한범 선수나 좋은 수비를 보여줬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 백3, 특히 김태현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졌어요. 그 이전에는 김주성 선수를 좀 많이 활용을 했었던 홍명보 감독인데 김주성 선수도 결국에는 3월 달 부상으로 월드컵에 낙마를 했었고 급하게 이기혁 선수가 투입이 됐거든요.
1: 네.
0: 사실 이 선수는 공중볼이나 수비적인 강점보다는 빌드업에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이거를 또 활용을 하면서도 김민재나 이한범 선수가 수비적인 역할을 잘 해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백3의 역할 분배가 좋았고 체코의 높이도 잘 틀어막았고 일단 자신감을 확실히 얻은 것 같습니다.
2: 예. 자, 일단은 뭐 오늘 이 체코전 역전승 주역들의 목소리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듣고 와서 인터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 오늘 제가 형들이랑 선수들한테 보여준 것 같아서
4: 황인범 다행이고, 선수입니다.
3: 항상 경기장에 누가 나서든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도와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3점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오던
4: 오현규 선수입니다.
3: 경기장에서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고 또 승리를 할 수 있고 정말 감사한 하루인 것 같고 네 앞으로 남은 경기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네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2: 네, 뭐 황인범 선수, 오현규 선수 인터뷰 이제 듣고 오셨는데 일단 두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이제 이기게 된 거라 두 선수에 대한 평가를 먼저 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저는 황인범 선수의 경기력은 진짜 박수 그 이상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국내 팬들은 황인범 선수의 경기를 보고 뭐 한국형 코리안 모드리치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 해외 언론에서는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 미드필더인 비티냐와 또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득점만 하고 또 도움만 기록한 게 아니라 실제로도 본인이 이제 3선에서 압박할 때 체코의 패스 방향들을 예측을 하면서 딱 이렇게 움직이고 또 그 황인범의 움직임에 따라서 선수들이 더 조직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었어요.
1: 네.
0: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황인범 선수의 몸 상태가 우려가 됐었는데 본인의 어떤 의지 또 공격 포인트까지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현규 선수의 득점은 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2: 예상을 하셨습니까?
0: 그렇죠. 어느 정도 좀 기대도 하고 있었고 예상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이미 베식타시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었어요. 움직임뿐만 아니라 또 이런 압박이나 선수의 어떤 자신감이나 공격수가 이렇게 큰 무대에서는 결국에는 자신감이거든요.
1: 네.
0: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효과들을 오영규와 황인범 선수가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1: 네, 뭐 두 선수의 골도 정말 귀했지만 또 위기의 상황을 여러 번 구한 선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골키퍼 김순규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뭐 체코 대표팀 감독도 선방에 뭐 그렇게 가까이서 때린 슈팅을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잖아요.
0: 그쵸.
1: 어떻게 보셨나요?
0: 2006년 월드컵에서 프랑스랑 대한민국 대표팀이 경기를 했을 때 그때 이은재 골키퍼가 라인을 넘어갈 만한 장면을 또 막아낸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 장면이 저는 딱 떠오르더라고요. 특히 이제 김순규 선수가 과거에도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었고 이번 월드컵에 올 때에는 지금 자녀의 출산을 좀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월드컵에 참가를 한 거예요.
1: 네.
0: 근데 이미 김순규 선수의 강점은 울산 HD 과거 이제 울산현대에서 데뷔할 때부터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뭐 빌드업이면 빌드업, 또 선방이면 선방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대한민국 대표팀의 후방을 지킬 수 있는 선수다. 이거를
1: 네.
0: 증명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 사실 뭐 모든 선수들 다 열심히 뛰어줘서 저희가 이제 승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경기를 앞두고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2: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언급은 지금까지 없으셨어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예.
0: 뭐 대충 저도 이제 경기 후에 반응들을 좀 봤는데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좀 아쉬운 경기를 펼친 게 아니냐. 근데 저는 살면서 손흥민 선수를 의심하는 게 가장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2: 아, 네. 시간 낭비. 네,
0: 제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2: 예, 예.
0: 그러니까 물론 손흥민 선수가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골든부트를 타 올릴 때만큼의 퍼포먼스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만, 정말 강팀들은 또 손흥민 같은 선수가 손흥민 레벨의 선수들을 보유한 국가들은. 그 선수에게 맞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전술들을 꺼내들어요. 근데 오늘 사실 손흥민 선수는 전방에서 이제 뛰다 보니까 여기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약간 롱패스로 경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1: 네.
0: 압박을 해야 되고 스프린트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체력적인 어려움이 분명 있었을 거다. 그래서 뭐 어떠한 구조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현규나 조규성이 최전방에 위치를 하고
2: 예.
0: 손흥민이 또 잘하는 측면으로 빠진다면 손흥민에게 또 공간이 열리고 손흥민이 또 잘하는 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1: 네, 다음 경기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더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가 이제 다음 경기 치르게 될 상대가 또 멕시코죠.
0: 네.
1: 공동 개최국이기도 하고 피파 랭킹 14위 A조 강으로 꼽힙니다. 근데 이제 멕시코 전력을 봐서도 그렇고 홈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좀 쉽지 않은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사실은 저는 이번 멕시코가 정말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비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미드필더의 선수들 이런 선수들 중에 핵심적인 뭐 구티에레스 같은 선수들도 그렇고 피달고 같은 선수들이 2026년에서야 대표팀에 합류를 했거든요.
1: 네.
0: 근데 특별하게 피달고 같은 경우는 귀화 조건을 채우고서야 이제 대표팀에 합류.

0: 승률을 한 선수예요. 그만큼 멕시코에서 걸고 있는 기대가 크고 기존에 그냥 뛰는 양만 많은 게 아니라 멕시코 선수들이 기술적으로 중원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정말 까다롭고 쉽지 않은 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1차전에서 개막전에서 변수가 멕시코가 너무나 큰 변수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어떤 부분이죠?
0: 몬테스가 수비 라인의 핵심이자 정말 수비 라인의 리더격인 몬테스라는 센터백이 결장을 합니다. 아. 퇴장으로.
1: 아니 근데 체코 같은 경우는 장신이 많다라는 점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근데 멕시코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고 저희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또 네. 이상적으로만 생각을 하자면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두 팀입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 특히 대한민국 대표팀이나 또는 상대가 후방에서 공을 잡으면 두 명, 세 명이 동시에 압박을 들어가요. 그만큼 기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축구는 여전한데 그 압박을 한 커플만 벗겨내면 또 몬테스가 빠진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바스케스나 레이에스 같은 선수들이 센터백으로 나설 게 예상이 되는데 그 선수들이 좀 도전하는 유형의 선수들이거든요.
2: 네.
0: 그만큼 공간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1차적인 멕시코의 압박을 어떻게 풀어나오느냐. 선수들이 오늘은 수비적인 상황에서의 체코의 높이를 막는 데 집중을 했다면 조금 더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 후방 빌드업 또는 이제 미드필더가 활용이 되는 빌드업 상황에서 선수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패턴을 맞추면서 그 압박을 풀어나오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윤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건 오전 11시 50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1: 전반적인 지휘보고 체계가 무력화된 상황 속에 투표용지 이송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 세 번째 회의를 연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보고가 처음 서울시 선관위에 들어온 건 11시 50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자 예비용으로 마련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해달라는 요청이 온 겁니다.
3: 11시 50분에
4: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입니다.
3: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서 교육감 서울시장 시 비대입니다. 일련번호 제공을 요청을 했습니다.
2: 11시 58분 송파구 선관위 간사석이 단톡방에선 실제 투표용지가 모자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묻는 문의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20분 잠실사동 제7투표소부터 투표용지 운송이 시작됐지만 4시 40분부터는 여러 투표소에서 요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며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고 결국 서울선관위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를 배부했습니다. 5시 9분부터는 이마저도 거의 소진되면서 인근 투표소에서 잔여용지를 빌려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총체적 난국 속 사무보조원부터 사회복무요원까지 용지 이송에 동원되면서 상부 보고 지휘체계도 사실상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 지침도 없는 탓에 용지를 이송할 땐 인계 인수서 작성 같은 기초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상황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고
4: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입니다.
3: 전혀 발동하지 못하고 있었고
2: 다만 진상규명위는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대응 과정에 초점을 맞췄을 뿐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주말 이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4차 회의를 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2년 전 총선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던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1: 당시 최고 징계 수위는 감봉에 그쳤고 틀린 개표 결과는 지금도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5: 6.3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 착오 입력이 알려진 다음 날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임 교육감은 선관위에 모든 선거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받으라고 말했습니다.
6: 이번 사태는
4: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6: 수호 문제입니다. 헌법 수호는

0: 선거는 4월 10일이었고
1: 이수정 22대
0: 그분은
1: 총선 경기
0: 6월
1: 수원정 출마자입니다.
0: 중순께 그들이 문서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뭐 정정할 게 있다 하면서 왔고 그 사람이 그세 명이 왔어요. 그래서 득표수가 변경됐다. 근데 우리
2: 선관위 홈페이지엔 여전히 잘못된 수치가 올라와 있는데 선관위는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라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3: 수정해서 당연히
1: 정준혁 경기
3: 선관위
1: 수원정
3: 홈페이지에 게시가
1: 의원입니다.
3: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수정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충격적이에요. 예.
2: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재량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재 경기도 선관위에 재직 중인 7명이 당시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최고 징계 수위는 감봉 3개월이 전부였습니다.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부터 전수조사가 도입됐고 이번에 드러난 두건 모두 전수조사로 밝혀진 사안입니다. 다만 선관위는 이전 선거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혀 추가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중앙선관위원장 등 65명의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을 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틀 연속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5: 합수부는 선관위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조만간 이 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6: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7: 압수수색 마무리된 겁니까?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6: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남 선관위에선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같은 내용이 기록된 투표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서버의 경우 저장된 자료가 많아 이틀 연속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합수부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투표지 인쇄율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경위 등 고발된 사안 중심으로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실무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운 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압수물 분석 등 조사 과정에서 다른 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4: 동부지방법원이 오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추가로 제기한 증거부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한 업체의 상호와 폐기 일시, 폐기 경위, 폐기하지 않았을 경우 보관 위치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송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투표소에 투표지 1,900매를 준비했다는 내용이 담긴 장부에 대한 추가 검증과 투표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가 반출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물품은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용지 운반용 빈 종이 상자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설명 자료를 내고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한 종이 상자는 투표소에서 사용할 이 투표용지를 송부할 때만 사용한다며 투표가 끝나고 나면 폐기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증거보전 인용 결정문을 송부받기 전인 지난 9일 오후 1시쯤 예정된 폐기 일정에 따라 폐기업체에 보냈다며 증거보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폐기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구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도발이 약해지자 물리적 대응을 높여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 또 유사시 투입돼야 할 군사를 동원했고 작전 방법과 군사상 기밀 등이 유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전 대통령이 사적인 목적으로 군을 사용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저버렸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1: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 판단의 배경을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군인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불필요한 군사력이 소모됐고 군사상 기밀이 누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된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특히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야 할 계엄 선포권 등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며 윤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이적행위라고 반발하며 즉시 항소했습니다.
3: 오늘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 점에 대해서는
4: 정진호
3: 반드시
4: 윤석열 전
3: 역사적
4: 대통령
3: 심판을 받으리라
4: 변호인단입니다.
3: 생각합니다.
5: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구형만큼의 형량을 끌어내며 외환 혐의 입증에 성공했습니다. 내란 사건에 이어 외환 사건 역시 치열한 법정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 낸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윤전 대통령이 낸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윤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 12-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재항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전 대통령 등 피고인 4명에 대해서 중단돼 있던 내란 혐의 재판 항소심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당권파 최고위원들이 민심과의 괴리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당원 1인 1표제를 지켜내야 한다며 정청래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오늘 전남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당원 주권 전당에서 1인 1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1인 1표제는 한 사람이나 특정 세력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며 이 원칙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정청래 대표를 향해 거듭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오늘 전남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6.3 지방선거는 실패했다며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모두가 부족했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음 전당대회 최고위원직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그게 당원들에 대한 도리라고 언급했습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어떻게 부르던 참정권 박탈이라며 부정선거를 외치는 청년들을 음모론의 프레임에 가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부정선거라고 하면 극우나 음모론자로 몰아가는 건 저항의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세력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도 스타벅스를 마실 자유가 있듯이 부정선거 역시 외칠 자유가 있다며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덧붙였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 차기 대권 지형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1: 네, 아직 꽤긴 시간이 남아있지만 험지 승리를 따낸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범여권에서는 낙선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여전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6: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 한국갤럽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 누가 좋은지 물었습니다. 지난 9일부터 4일간 성인 남녀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로 1위를 기록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8%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른바 명픽 후보들을 꺾고 험지에서 자력 생활한 보수 야권 주자들이 나란히 선두권을 차지하며 대권 잠룡 존재감을 입증한 겁니다.
7: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8: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7: 아주 심플하죠. 그렇지만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 평생을 바칠 각오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6: 3위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낙선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올라 굳건한 지지세를 확인했고, 집권여당에선 이른바 명청대전 선봉으로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보수의 하성 대구에서 졌지만 아름다운 레이스를 펼친 김부겸 전 총리와 전국적 인지도를 높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등도 처음으로 1% 이상 응답을 기록하며 대권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여야의 전현직 당대표 등 체급 높은 정치인들도 이름을 올렸는데 법여권과 범야권 모두 확고한 구심점 없이 주자군이 분산된 모습입니다. 지방권력 교체와 함께 차기 권력지형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까지 남은 4년, 벌써 유불리를 논하긴 이르지만 대권 잠룡들의 주도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연이틀 공습을 주고받으며 전면 충돌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이 하루 만에 종전협상 타결 국면으로 급반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훌륭한 합의를 했고 이르면 이번 주말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며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4: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합의문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 호르무즈 해협은 서명 즉시 공식 개방될 겁니다. 아주 곧, 어쩌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못 가지만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될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란 최고 지도자도 합의안에 동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직접 당사국도 모두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9: 이것은 매우 강력한 양해각서입니다. 다소 개념적인 부분도 있지만 성사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소셜미디어에서 이란 최대 석유 거점인 하르그섬 등을 향해 강한 추가 공격을 사흘째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시간쯤 뒤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며 공습 계획 취소를 알렸습니다. 미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습과 석유시설 점령 압박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9: 이번에 다르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그들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 서명 즉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즉각 해제될 거라며 유가도 곧 크게 떨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날 개막한 북중미 월드컵 기간 교전을 지속하는 데 부담을 느껴 잠정 합의를 발표했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14개 항으로 구성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MOU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고 이란 메흐르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와 이란 주변 지역에서 미군 철수, 미군의 해상 봉쇄 해제, 호르무즈 해협 재개, 이란 석유 수출 제재 취소, 동결 자금 반환에 대한 약속이 포함됐습니다. 또 양해각서 서명 뒤 이어질 최종 협상의 의제는 이란 핵 프로그램과 경제 문제에 한정되며 미사일 프로그램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에 임박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깜짝 놀랐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은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가 현지 시각 11일 이란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하다 트럼프의 발표 내용을 듣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도 네타냐후가 협상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 인천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시신을 운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트럭 34대를 특정해서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트럭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시신이 반입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0: 신체 일부가 발견된 곳은 인천 송도동에 있는 남북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대부분 인천 중구와 연수구에 있는 상가와 빌라,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의 재활용 쓰레기가 하루 평균 40톤가량 모이는 곳입니다.
11: 이곳 반입장 1층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선별한 뒤 2층 컨베이너 벨트에서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작업자는 처음에는 마네킹인 줄 알았다가 붕대에 쌓인 것이 이상해서 보니 신체 일부로 의심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견된 신체는 여성의 다리 부위로 뒤꿈치부터 약 41cm, 발바닥 길이는 210mm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발견 당일 새벽 4시부터 센터에 들어온 쓰레기 수거 트럭을 통해 반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일 센터를 드나든 수거 트럭 34대를 특정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연수구에서 20차례, 중구에서 14차례 센터를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트럭의 블랙박스와 운전자 인적사항도 확인해 시신이 반입된 경로를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에 있는 재활용품 더미를 모두 조사했지만 다른 신체 부위가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초 신체 일부를 발견한 작업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인근 학교의 장기결석 학생이나 실종자, 가정폭력 사건 기록도 살펴보며 피해자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초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과수 정밀 감식에서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14: 나비엔. 어디까지 가시나요?
15: 살아서 장까지요.
14: 혹시 닥터 캡슐 천?
1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7: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맛있는 60개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0: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5: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6: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7: 최근 연예뉴스 면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차가원 회장인데요. 처음엔 아티스트 정산 문제로 시작된 논란처럼 보였는데 가수 MC몽 씨와의 관계, 그리고 최근엔 가수 이승기 씨의 100억 원대 전세 계약 이야기까지 등장했죠. 물론

0: 아직은 의혹적인 단계고 당사자들의 입장도 확연히 엇갈립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세계약, 압류, 미정산, 손해배상까지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1: 이승기가 그 가수 이승기 말하는 거야?
2: 응. 차 회장이라는 사람 권유로 전세를 들어갔다는데 야, 전세금이 105억이라더라.
1: 105억? 근데 뭐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전셋집 산다는데 그게 뭐 문제인가?
2: 문제는 그 다음이지. 그 빌라에 압류가 걸렸는데 자칫 전세금 반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 한두 푼도 아니고.
0: 보도에 따르면 가수 이승기 씨 측은 차가운 회장의 지속적 권유로 차 회장 수유의 빌라에 입주하게 됐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빌라가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됐다는 내용이 전해지며 전세금 반환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죠. 이승기 씨 측은 계약 과정에서 전세금 규모와 대출이자 부담 문제를 두고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차 회장 측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런데 그 과정에서 MC몽 이야기는 왜 계속 나오는 거야? 100라는 회사 이야기는 또 뭐고?
2: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 아티스트 정산금 문제도 있고 회사 자금 흐름을 둘러싼 의혹도 있고 여러 의혹이 한꺼번에 막 터진 모양이던데?
1: 그런데 그 의혹들 다 팩트인 거야? 인터넷 보니까 차가운 회장이나 MC목 측에서는 팩트 아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엄청 강하게 반박하는 것 같던데?
2: 결국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부터가 사실인지 그걸 밝히는 게 관건이겠지.
0: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정산금 미지급, 전세보증금 반환 등등 경우에 따라 형사적 쟁점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의혹이 확산된 거라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따져봐야겠죠. 결국 이 사건은 그저 단순한 연예계 뒷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약과 돈, 신뢰와 책임, 그리고 의혹 보도의 경계까지 함께 걸려있는 사안인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0: 먼저 전체적인 그림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원 회장, 이승기 씨 전세, MC몽 씨와의 관계, 미정산, 얽히고 설킨 게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현재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인지 큰 흐름부터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3: 네, 일단 이 사안은 아직 의혹 단계이고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제기된 의혹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소속 아티스트 정산금 미지급 의혹입니다. 더보이즈, 백현, 첸, 시우민, 태민 등 여러 아티스트들이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일부는 계약 해지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둘째는 협력업체 미지급 문제입니다. 앨범 제작사, 뮤직비디오 제작사 등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셋째는 불투명한 자금 흐름입니다. 회사로 들어온 투자금이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인데요. 일부는 차 회장의 개인 계좌로 흘러갔다는 의혹, MC몽 씨와의 해외 도박 의혹까지 함께 불거졌습니다. 마지막이 바로 이승기 씨 전세계약 논란입니다. 차 회장 소유 고급 빌라에 105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압류 문제와 전세금 반환 우려, 대출이자 부담 문제가 함께 제기된 상황입니다. 다만 차 회장 측과 MC몽 씨 측은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고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의혹과 반박이 팽팽하게 맞서는 진실 공방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먼저 이승기 씨 전세 계약 논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금이 105억.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긴 합니다만 전세금이 아무리 고액이라도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안에서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핵심적인 쟁점 뭡니까?
3: 일단 전세금이 105억 원이라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적 문제는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니까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했느냐는 겁니다. 이승기 씨 측 주장을 보면 이사를 다 하고 나서야 처음 들었던 금액보다 3배가 넘는 전세금을 요구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계약 과정에서 속임이나 중요한 설명 누락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 대출이자 부담 약속도 중요합니다. 이자는 내가 내주겠다라는 말이 정식 계약 조건인지 단순한 호의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압류와 보증금 반환입니다. 전세는 결국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해당 집에 압류나 경매 위험이 생기면

0: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1: 보도에 따르면 해당 빌라가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됐다는 의혹이 전해졌어요.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도 바로 이 점일 것 같은데, 만약에 집주인 측이 압류를 풀지 못하거나 이후 경매 절차까지 이어진다면 세입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05억 원의 전세금을 낸 이승기 씨겠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요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죠.
0: 이 부분은 실제 등기부상 권리 관계를 봐야 정확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대로 갖췄다면 일정 순위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앞선 근저당권이나 압류, 세금 체납이 있으면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경매가 진행되면 선순위 권리자들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 순위에 따라 임차인이 배당받게 됩니다. 특히 국세나 지방세는 경우에 따라 임차인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105억 원 같은 고액 전세는 전세보증보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보증기관마다 한도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택 전세처럼 전액보증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결국 이승기 씨가 어느 순위의 임차인인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언제 갖췄는지, 또 선순위 채권과 세금 체납 규모가 얼마인지가 관건입니다.
1: 그런데 이 의혹이 제기된 과정에서 공방이 오가는 부분이요. 전세금 규모가 당초 이야기했던 것보다 3배 이상 높아졌고, 이사를 하고 난 뒤에야 금액이 결정됐다, 이승기 씨 측 주장이고요. 반면 차 회장 측은 대출 이자를 본인이 부담해왔던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단순히 그때와 말이 다르다 정도로 볼 문제가 아닌 이유, 뭐 향후 법적으로 봤을 때 왜 중요한 대목인 건지 설명해 주시죠.
0: 이 부분은 단순히 말이 달랐다는 차원을 넘어서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연결됩니다. 이승기 씨 측 주장처럼 이사 후 갑자기 3배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상대방의 속임수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속아서 계약했다면 취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만 법적으로 이걸 인정받으려면 기준이 다소 높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차 회장 측 주장처럼 실제로 상당 기간 이자를 부담해 왔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는 주장은 다소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그 경우에는 계약 취소보다는 이자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가운 회장 측이랑 이승기 측에서 어떤 이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뭐 소송이 들어오거나 압류가 들어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이제 통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 아닌가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통상적인 시세가 있는 그런 아파트나 뭐 빌라라고 한다면은 이 금액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금액을 굳이 설정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차가원 씨 측 법률 대리인이 이승기 씨의 전세 사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전세 사기가 아니라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주장했다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0: 이건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자면요, 상대방 주장의 동기와 신빙성을 문제 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전세사기가 성립하려면 보통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을 속였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 회장 측은 이사하는 그런 전세사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승기 씨 측이 전속 계약 관계를 정리하거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기 위해 전세계약 문제를 부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반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 회장 측은 이승기 씨가 해당 집에 만족감을 표현했다는 메시지도 공개했거든요. 그러면서 사기를 당했다면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순수한 전세계약 문제인지 아니면 전속계약 해지나 소속사와의 관계 정리 문제에 얽힌 분쟁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계약서, 메시지, 이자 지급 내역, 등기부 권리관계 등을 종합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다른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가원 회장을 둘러싼 의혹 중에는 아티스트와 협력업체에 대한 미정산 의혹도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을 했는데 정해진 돈을 못 받았다, 이런 건가요? 뭐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뭐
0: 보도에 따르면 아티스트 정산금과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 의혹이 함께 제기되어 있습니다. 아티스트 쪽으로는 더보이즈, 백현, 첸, 시우민, 태민 씨 등에게 미정산금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일부는 전속계약 해지나 효력정지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뭐 협력업체 쪽도 있습니다. 앨범이나 뮤직비디오 제작사 등 세탁업소, 청소업체들까지 대금을 못 받았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피해 업체와 스태프가 수백 명이고 전체 피해 규모가 100

0: 100억 원 이상이라는 주장도 나온 상태고요. 다만 차 회장 측은 이런 미정산 사태가 외부 세력의 악의적인 문제 제기와 자금 흐름의 왜곡 때문에 발생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안은 계약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나 상계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1: 정산 문제라는 게 언뜻 들으면 뭐 돈이 좀 늦게 지급되는 거 아니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생계거든요. 법적으로 봤을 때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0: 가장 기본적으로는 계약을 어긴 문제입니다. 줘야 할 돈을 제때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정산금 미지급이 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다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를 믿고 활동을 맡길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관계 파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도 단순히 돈이 늦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작비를 못 받으면 작은 업체들은 생계와 운영에 바로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같은 법적 조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문제로 넘어가려면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빼줄 능력이 없거나 의사 없이 일을 맡긴 것인지 지급받은 돈을 다른 목적으로 빼돌린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지급 지연과 사기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1: 그런데 이번 의혹은 단순히 정산이 늦어졌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회사 자금 흐름을 둘러싼 문제제기까지 이어진 상황인데 더 복잡해 보이거든요. 심지어 가수 MC몽 씨와의 관계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어떤 식의 관련이 있는 거죠?
0: 보도에 따르면 원헌드레드가 음반 유통사나 공연 기획사 등으로부터 큰 규모의 선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정상적인 사업비나 정산금 지급에 쓰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금 일부가 차 회장의 개인 계좌로 넘어갔다는 주장 또는 해외 원정 도박이나 불법 외환 거래 의혹까지 언급된 상태입니다. MC몽 씨와 관련해서는 차 회장과 함께 해외 카지노를 드나들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회사 자금 일부가 혹시 그쪽에 쓰인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MC몽 씨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차 회장 측도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악의적 보도라며 반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계자료나 계좌 추적,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서 실제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되어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받은 선수금이나 투자금을 정상적인 사업에 쓰지 않고 경영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썼다면 횡령 또는 배임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애초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선수금만 받았다면 사기 문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아티스트 정상금이나 협력업체 대금이 밀린 것이라면 단순한 자금난을 넘어서 자금 유용 의혹으로 커질 수도 있고요. 다만 형사 책임은 입증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데슬의 You Gotta B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YTN is FM.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 30도 안팎까지 낮에 기온이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예상이 되고요. 모레 일요일에도 이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7도, 한낮에는 31도가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동 지역은 낮 동안에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5에서 최대 20mm의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또한 모레는 오후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빠르게 퇴근길 교통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는 정체가 남아있는데요.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강건너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전 구간 정체가 풀리면서 소통이 원활한 상황이고 반대편 공항 쪽으로만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는데요. 강변북로도 비슷하게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 이후로 신갈 부근 일대로 주춤하고 서울 쪽으로는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판교 부근, 그리고 양재에서 한남 사이로 차간거리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게 오전 11시 50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전반적인 지휘 보고 체계가 무력화된 상황 속에 투표용지 이송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5: 세 번째 회의를 연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지뿐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자 예비용으로 마련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해달라는 요청이 온 겁니다.
6: 11시 50분에 처음으로 송파구 직원이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서
7: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입니다.
6: 서울시장 시 비대입니다. 일련번호 제공을 요청을 했습니다.
5: 11시 58분 송파구 선관위 간사석이 단톡방에선 실제 투표용지가 모자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묻는 문의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20분 잠실사동 제7투표소부터

0: 투표용지 운송이 시작됐지만 4시 40분부터는 여러 투표소에서 요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며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고 결국 서울선관위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를 배부했습니다. 5시 9분부터는 이마저도 거의 소진되면서 인근 투표소에서 잔여용지를 빌려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총체적 난국 속 사무보조원부터 사회복무요원까지 용지 이송에 동원되면서 상부보고지휘체계도 사실상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 지침도 없는 탓에 용지를 이송할 땐 인계인수서 작성 같은 기초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상황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고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하지 못하고 있었고
0: 다만 진상규명위는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대응 과정에 초점을 맞췄을 뿐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주말 이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4차 회의를 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법원이 투표용지 상자 폐기 여부와 폐기하지 않은 경우 현재 보관 장소에 대한 사실 조회 등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3: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폐기했다는 투표지 상자 중 하나를 입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입수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4: 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 상자를 넘겼다는 폐기업체 상호와 폐기 일시와 완료 여부, 폐기하지 않은 경우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이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상자를 폐기했다는 선관위 해명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지 보관 상자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상자를 건네받았다며 보도에 나온 것과 모습이 같아 실제 선거 때 사용된 투표지 상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보관 상자 7개 가운데 몇 개를 폐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난 5일 잠실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되고 당일 오후 주민센터가 남은 물품을 회수하러 가기 전에 누군가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빈 투표지 상자는 폐기 대상으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폐기했을 뿐 증거 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자가 부실한 선거사무 실태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전 씨가 공개한 상자가 실제 선관위 물품이라면 민간이 입수한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개표소 앞에서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한 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의 신원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틀 연속 중앙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3: 합수본은 선관위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조만간 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5: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6: 압수수색 마무리된 겁니까?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5: 합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남 선관위에선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같은 내용이 기록된 투표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서버의 경우 저장된 자료가 많아 이틀 연속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투표지 인쇄율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경위 등 고발된 사안 중심으로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실무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압수물 분석 등 조사 과정에서 다른 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0: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이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운 전 사무총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출국 금지 대상자는 현재 입건된 선관위 관계자 전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청 광역수사단이 정리한 대상자 명단에 합수본에서 검토 의견을 내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야가 이르면 다음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2: 야권의 특검 주장과 국민의힘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이 막판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정쟁의 늪에 빠지기 전에 심상치 않은 여론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3: 이번 사태의 진원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4: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마치고
3: 국민의힘도 신속한 국정조사에 공감하며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여야 동수를 외치는 등 지분 확대를 주장하긴 하지만 민주당도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이르면 열흘 안에 국조특위 첫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건은 오히려 특검을 둘러싼 양당의 미묘한 시각차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도 좋지만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5: 국정조사 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하겠습니다.
6: 송정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5: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한다.
3: 반면 국민의힘은 투트랙 가동을 고수해 막판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7: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6: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부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용인하며 전국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상황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만큼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 사이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전면 재선거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44%나 돼 반대 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60% 이상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의심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산되는 만큼 정치권도 이번 사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평양의 대북전단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이 같은 작전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8: 지난 2024년 10월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사흘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9: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8: 당시 우리 군 당국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10: 우리의 기본적인
6: 김용현
10: 입장은
6: 당시 국방부 장관입니다.
10: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8: 그로부터 두 달쯤 뒤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출범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벌였다고 보고 일반 이적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작전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검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본 겁니다. 또 군인들에게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첫 공판부터 줄곧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선고 기일에 이르러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지만 영상 중계는 제한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이번에도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비상대권에 주목했습니다. 계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무인기 작전이 고안됐다고 판단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과정에 공모한 승인권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일반이적 혐의 유죄 판단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수차례 언급한 비상대권이었습니다. 이 비상대권이 언급된 모임에 여러 번 동석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휴대전화에 구체적인 메모를 남겼습니다. 비상대권을 발동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평양 무인기 작전이 이 메모에 적힌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으로 고안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대신 임명된 김용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명분은 북한의 오물풍선이었는데 오물풍선이 뜨지 않는 시기에 작전 지시가 내려오자 합참은 장비가 고장났다고 둘러대며 따르지 않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도 당시 군사작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김 전 장관이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이 도발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을 높이기 위해 지시를 내린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작전 전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은 승인권자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승인 없이 장관의 권한으로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은 작전이 비밀리에 계속될 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안보실로부터 작전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국가안보실은 작전 자체를 몰랐다며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작전을 공모한 게 맞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1: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적인 목적으로 군을 사용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저버렸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 판단의 배경을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2: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무인기 침투작전을 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군인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불필요한 군사력이 소모됐고 군사상 기민이 누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된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특히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야 할 계엄 선포권 등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이적 행위라고 반발하며 즉시 항소했습니다.
13: 오늘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으리라 윤석열 전 대통령
14: 변호인단입니다.
15: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구형만큼의 형량을 끌어내며 외환 혐의 입증에 성공했습니다. 내란 사건에 이어 외환 사건 역시 치열한 법정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6.3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거취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광주를 찾아 거듭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당권파는 정 대표 면전에서 당권은 짧다면서 사퇴를 압박했고 당권파들과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6: 지방선거 책임론 속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박명록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적었고 이어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정청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5: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1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5: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 정 대표가 사흘 만에 또 호남을 찾은 건 전당대회를 앞둔 당심다지기란 해석 속에 비당권파는 정 대표 거취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17: 연임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14: 황명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6: 당을 뒤흔든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 말은 이렇게 부메랑이 됐습니다.

0: 있습니다.
1: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습니다.
2: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0: 신명계 역시
2: 최고위원입니다.
0: 연임에 도전하려면 대표직부터 내려놓으라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친청계는 선거 뒤 평가는 필요하지만 당 분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차기 당권주자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3: 대통령 순방 중연 이틀이나
2: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3: 당선자
2: 최고위원입니다.
3: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일 것은 아닙니다.
0: 눈앞에서 펼쳐진 설전에 정 대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고 진화에 나섰지만 사퇴 목소리는 회의장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거취를 숙고 중이라고 밝혔는데 당장 사퇴 가능성은 적단 관측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신 이 대통령이 국회에 맡기겠다고 한 검찰 보안 수사권 논의에 전면 폐지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연임까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앞서 뉴스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2: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1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3: 듀엣토의

0: 6월 12일 금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술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흐의 세대 건반 악기를 위한 협주곡 중 3악장 루돌프 제르킨, 피터 제르킨, 미에치슬라브 호르조프스키의 피아노, 알렉산더 슈나이더가 지휘하는 말보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오, 이름이 정말 어렵습니다. 오,
1: 맞아요. 계속 쉬지 않고 어려워서 긴장을 했습니다.
0: 킨킨부흐키.
1: 1964년 말보로 페스티벌 실황인데 루돌프 제르킨의 아들 피터 제르킨이 17살 때 아버지와 함께 연주한 거였습니다.
0: 오늘은 피아니스트의 부모 밑에서 자란 연주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0: 보겠습니다.
1: 아무래도 음악가라면 자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만큼 성공하는 건 또 다른 일이겠죠.
2: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음악가의 자녀도 이렇게 음악가로 활동하게 된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마지막 음반도 아들인 다니엘 폴리니와 함께 연주한 것이었습니다.
1: 이 다니엘 폴리니는 1978년생인데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유명한 음악가면 처음 활동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되었겠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비교를 당할 테니까 부담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다른 방면에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와는 다른 레퍼토리에 집중하는 거죠. 뭐 아버지가 슈베르트면은 자기는 베토벤을 하겠다. 이 다니엘 폴리니 같은 경우는 작곡과 지휘에도 큰 비중을 두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2: 대단합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드뷔시의 흑과 백중 1악장 마우리치오 폴리니와 다니엘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드뷔시의 흑과 백중 1악장, 마우리치오 폴리니와 다니엘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아들이나 딸과 함께 연주한 피아니스트는 폴리니뿐만은 아니죠. 에밀 길렐스도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 협주곡을 딸인 엘레나 길렌스와 함께 연주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1: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 아들도 피아니스트입니다. 바로 보브카 아슈케나지.
0: 아슈케나지도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은 아들과 함께 연주해서 음반으로 남겼습니다. 아슈케나지의 라흐마니노프 전집 음반 중에서 아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보브카 아슈케나지는 1961년생으로 오랫동안 프랑스 폴의 음악원 교수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스터 클래스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0: 생각해보면 보브카 아슈케나지는 부모가 모두 피아니스트인 겁니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는 모스크바 음악원으로 유학을 온 아이슬란드 출신 학생과 결혼해서 유럽으로 이주했으니까요.
1: 두 사람의 연주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무소르그스키의 민둥산의 하룻밤을 보브카 아슈케나지가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해 새롭게 편곡한 버전 준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와 보브카 아슈케나지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섭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부동산 임대업을 하셨습니다.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공실이 늘어나면서 사정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서 추가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급한 불을 끄기도 하셨죠. 저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동생과 함께 상속 재산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에 은행 대출, 개인 빚, 세금까지 대충 계산해봐도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결국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한정 승인을 마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희 건물 2층에서 전세로 있었던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만기가 두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군요. 보증금을 당장 돌려주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려면 새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는 한정 승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기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보증금 같은 기존 계약 조건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대인 이름만 아버지에서 저희 가족으로 바꾸고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줬죠.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이 새 계약서를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저희 가족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이상 아버지의 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아버지의 빚을 전부 책임지라며 소송까지 걸어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는 걸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아니면 빚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때 무조건 상속인이라고 해서 빚을 다 떠안아야 한다면 좀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사연자분은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걸 하셨다고 했는데 우선 그 상속받을 때 법적으로 그 빚, 채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2: 네,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채무도 함께 상속되고 이를 단순 승인이라고 칭합니다.
1: 네.
2: 이에 반해서 이제 빚을 잘 알 수 없거나 빚이 더 많은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인데요.
1: 네.
2: 한정 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제도입니다.
1: 네.
2: 이에 반해서 상속 포기는 상속 재산도 상속 채무도 모두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제도입니다.
1: 네.
2: 예를 들자면 상속 재산이 1억 원인데 채무가 5억 원이라고 한다면 단순 승인을 한 상속인은 실질적으로는 4억 원의 빚에 대한 책임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1: 네.
2: 다만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은 1억 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고요.
1: 네.
2: 상속 포기의 경우 상속 재산 1억 원도 포기하면서 동시에 채무 5억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조금 다른 의미의 제도입니다.
1: 네, 그렇다라고 하면 단순 승인과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각각 방법이 뭐 다르겠죠?
2: 네,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단순

0: 승인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위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 승인으로 보기 때문에 조기에 단순 승인을 할 필요가 없다면 위 기간 내에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1: 네.
0: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는 원칙적으로 3개월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네.
0: 한정 승인의 경우 상속 재산 목록을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하고요.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하게 됩니다.
1: 네.
0: 다만 위 3개월의 기간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기간의 연장에 허가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단순 승인은 뭐 굳이 뭐 별다른 이제 절차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는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한정 승인을 신고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 상속인이 모든 행위를 할수 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속 재산에 대한 행위는 매우 조심해야 할 텐데요. 한정 승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상속 재산 마음대로 처분할 순 없나요?
0: 네,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뭐 법정 단순 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명시적으로는 단순 승인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법률상으로는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인데요.
1: 네.
0: 상속 재산을 자신의 재산과 같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처분을 했다면 법은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게 됩니다.
1: 네.
0: 이러한 행위를 처분 행위라고 합니다.
1: 상속 재산을 자신의 재산과 같이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처분 행위에 어떤 행위들이 있을까요?
0: 네, 대표적으로는 상속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뭐 특히 예금을 인출해서 마음대로 사용했다거나 부동산을 자신의 판단으로 매도를 해버리는 등 상속 재산의 법률적, 경제적 상태를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행동들이 이에 속합니다.
1: 네, 그러면은 상속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모두 처분한 행위로 보게 되나요?
0: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행위는 관리 행위로 봐서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자면 상속 재산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긴급 보수를 해야 되거나
1: 네.
0: 아니면 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는 뭐 임대 관리 같은 행동들로 상속 재산의 멸실이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 행위로 봐서 처분 행위와는 별도로 봅니다.
1: 그러면은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셨어요. 이 임대차 계약 연장은 처분 행위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그냥 관리 행위에 해당할까요?
0: 네, 임대차 계약 연장이 단순한 현상 유지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적극적인 처분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0: 특히 계약 기간을 새로 연장하면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반면에 기존 임차인을 유지하면서 건물 가치를 보존하고 공실 위험을 막기 위한 관리 행위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0: 결국적으로는 계약 내용이랑 기간, 보증금의 금액이 변경이 되었는지, 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게 된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네.
0: 이 사안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 행위보다는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거고요. 상속 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이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 모두 이제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되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 승인이 될수 있는데요. 상속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금을 인출했다 이런 거는 대표적인 처분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에 변동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처분 행위가 되는 건 아닌데요. 재산의 현상 유지나 가치 보전을 위한 행위는 관리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 거 처분 행위보다는 관리 행위로 보여진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남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엿탕에 가는 것, 또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서 남탕에 가는 것, 과연 몇 살까지 가능할까요? 최근 19개월 딸을 둔 한 아빠가 아이와 함께 목욕탕에 가도 되느냐고 묻는 글을 올리면서 온라인에서 갑론 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누리꾼들의 댓글을 보면 아직 어려도 이성 목욕탕은 조심해야 된다, 같은 성별 보호자와 가는 게 낫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법 기준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성별이 다른 보호자를 따라서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만 7세 미만까지 가능했지만 2003년에 만 5세로 낮아졌고요. 2022년부터는 만 4세로 낮아졌습니다. 아이들의 발육 속도가 빨라지고 목욕탕 이용자들의 불편 민원이 늘어난 점이 반영된 겁니다. 이 기준을 어기고 이성 어린이를 들여보냈다가 적발되면 목욕탕 업주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인사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정승환의 너였다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 토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볕이 내리쬐겠고요. 오늘보다도 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출발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광주 30도, 대구 32도로 오늘보다는 1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호남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교통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체도 그만큼 빨리 풀리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서초 나들목 사이로 시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서울 쪽으로는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각각 짧은 구간에서만 차량이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정체 모두 풀렸습니다. 이제는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하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도 전반적인 교통흐름이 좋아졌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분당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짧은 구간에서 정체가 남아있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의정부 쪽으로 창동교 부근에서는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연 이틀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전면 충돌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이 하루 만에 종전협상 타결 국면으로 급반전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 훌륭한 합의를 했고 이르면 이번 주말에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며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2: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합의문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은 서명 즉시 공식 개방될 겁니다. 아주 곧 어쩌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못 가지만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갈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란 최고 지도자도 합의안에 동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직접 당사국도 모두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0: 이건 매우 강력한 양해 각서입니다. 다소 개념적인 부분도 있지만 성사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소셜미디어에서 이란 최대 석유 거점인 하르그섬 등을 향해 강한 추가 공격을 사흘째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시간쯤 뒤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며 공습 계획 취소를 알렸습니다. 미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제한적

0: 공습과 석유시설 점령 압박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1: 그들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 서명 즉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즉각 해제될 거라며 유가도 곧 크게 떨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날 개막한 북중미 월드컵 기간 교전을 지속하는 데 부담을 느껴 잠정 합의를 발표했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보유 금지에 합의했다며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를 철회하고 양해각서 초안을 수용했다고 밝혀 이견이 감지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위기로 치닫던 상황이 반전된 건 지난 10일 테헤란에서 열린 중재국 카타르와 이란의 협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을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을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하라는 요구를 접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악시오스도 알리 아타와디 카타르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만나 미국이 수용할 만한 합의 문안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60일 휴전과 이란이 요구해온 동결 자금 해제 메커니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치와 핵 프로그램 협상 진행 방안에서 이견을 좁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며 매우 큰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1: 우리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겪어야 했던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3: 또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매우 세부적이고 강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도 이란이 최종 합의안에 농축우라늄 제거와 농축시설 해체, 영내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요구를 철회하고 양해각서 초안으로 돌아갔다는 이란 측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는 대목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비핵화 수준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부과 등 핵심 쟁점에서 물러설 경우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양해각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14개 항으로 구성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MOU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고 이란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안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과 30일 내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이란 주변 지역의 미군 철수가 포함됐습니다. 또 이란에 대한 각종 제재의 유예나 해제,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계획 등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담겼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서명식이 추진 중인 스위스 제네바로 미군 수송기 선발대가 전격 출발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 공군 수송기 4대가 트럼프 대통령 대신 서명식에 참석할 벤스 부통령의 의전 장비 등을 싣고 유럽으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 우리 축구 대표팀 오늘 체코전에서 높은 점유율과 함께 공간 침투, 탄탄한 3백 전술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1: 여기에다 후반 오현규의 교체 카드까지 적중한 전술의 승리였다는 평가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2: 사전 캠프에서 첫 평가전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홍명보 감독은 자신이 구상한 3백 전술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3: 4백을 만들 때는 우리 미드필더가 한 명이 내려와가지고
4: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3: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3백, 4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고.
2: 체코를 상대로 우리 3백은 세트플레이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위험 상황을 맞지 않았습니다. 왼쪽 이기혁의 공격 가담과 윙백

0: 이태석의 수비 도움이 유기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휘파가 측정한 점유율은 50대 40에 경합 상황 10%. 우리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로 공격의 실마리를 풀었고 두 골 모두 비슷한 패턴에서 얻어냈습니다. 교체 카드와 타이밍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경기 전 38도의 고열로 힘들었던 오현규는 체코 수비의 스피드가 떨어진 시점에 들어가 결정적인 한 방으로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1: 일단 오늘은 승리 이외에는 선수입니다. 생각하지 않았고요. 감독님도 그렇고 저희는 모두 오늘 승리한다. 무조건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90분 끝날 때까지 결국 저희가 이겼던 것 같습니다.
0: 브라질 월드컵을 지휘했던 홍명보 감독에겐 감독으로 두 번째 월드컵에서 거둔 첫 승이었습니다.
2: 제가 선수 때도 12년 만에 첫 승을
3: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2: 90년도에 나와가지고 결국으로 마지막 2002년도에 12년 만에 첫 승을 했는데 오늘 승리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으로서 승리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체코가 플레이오프를 치르느라 고지대 적응에 여유가 없었던 것과 비교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차분하게 고지대 적응을 마친 준비 과정도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4: 오늘 체코전 승리의 주역인 황인범, 오현규 선수가 취재진 앞에서 경기 소감을 밝혔습니다.
5: 특히 그동안 동료 선수들을 돕는 데 주력했던 황인범 선수는 자신의 가치를 보여준 날이었다면서 더 뿌듯한 소감을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6: 오늘 제가 형들이랑 선수들한테 보여준 것 같아서 선수입니다. 다행이고 항상 경기장에 누가 나서든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도와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3점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1: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오던
3: 오현규 선수입니다.
1: 경기장에서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고 또 승리를 할 수 있고 정말 감사한 하루인 것 같고 네 앞으로 남은 경기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네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4: 우리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단체 응원전은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5: 시민들은 대학교와 실내 공연장, 전통시장 등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대표팀을 응원하며 승리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7: 손에 태극기를 들고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이 대학교 강당에 모였습니다. 숨죽이며 경기를 지켜보던 순간 득점 장면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제주에서는 실내 공연장에서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응원 도구까지 준비한 시민들은 대형 전광판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역전골이 터지자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8: 지금 아들이랑 같이 보는 첫 월드컵이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돼서 좀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7: 축제 현장에서는 야외 응원전이 이어졌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모인 시민들은 피리를 불고 대한민국도 외치며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9: 저희 나라 32강은 무조건 갈 것 같고 16강에서 또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7: 전통시장에서는 대형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빨간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도 거리 응원에 나온 시민들과 하나가 돼 대한민국을 응원했습니다.
10: 너무 재밌고 일단 아까 전에 무대 앞에 나가서 막 춤도 추고 했는데 진짜 월드컵 경기장 못지않게 정말 많은 응원들도 있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7: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 응원전에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대표팀을 응원하며 짜릿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4: 북중미 월드컵 개최지인 미국 뉴욕부터 중국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교민들도 한마음으로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5: 붉은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열띤 응원전을 펼친 교민들은 대표팀의 극적인 역전승에 기뻐하면서 멕시코전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1: 지난해 9월 태극 전사들의 미국과의 원정 평가전 2-0 승리 때 응원전을 이끈 응원단이 뉴욕에 출동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주최로 대표팀의 체코전 승리를 기원하는 열띤 단체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0: 그렇습니다. 동점골에 이어 기다렸던 역전골까지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1: 멕시코 또 앞으로 많잖아요. 우리 남편은 멕시코 갑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고 또 뭐 1대0, 2대0 승리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2: 저는 욕심 없이요. 우리나라가 16강까지 갔으면 좋게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0: 중국 베이징에서도 주민들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3355 모여 대표팀의 선전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3: 혼자서 볼 때랑 엄청 이 분위기 때문에 되게 잘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4: 대한민국 응원하려고 제가 빨간색을 맞춰 입고 왔어요.
0: 주재원들은 바쁜 와중에도 점심시간에 모여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대표팀의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5: 주재원 동료들이랑 여기 현지 직원들이랑 같이 그 조국을 응원할 수 있어가지고 남다를 것 같습니다.
6: 이 여세를 몰아서 앞으로도 전승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대한민국 전승 화이팅!
2: 화이팅!
0: 각자 머무르는 나라는 달라도 교민들은 태극 전사들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 가기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뉴욕 뉴저지 지역의 한인들은 오는 18일과 24일에도 합동 응원전을 펼치며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7: 우리 축구대표팀이 체코전을 승리로 장식한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은 이내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8: 멕시코 축구 팬들이 YTN 취재진까지 행가래를 태우려고 했을 정도인데요. 뜨거운 현장, 과달라하라 현지에서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멕시코 축구 팬들이 YTN 취재진을 향해 격한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10: 코리아! 코리아!
9: 마치 자국 축구팀이 승리한 듯 광장을 떠나지 않고 방방 뛰며 응원 구호를 외치는 멕시코 축구 팬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붉은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들을 행가에 태우며 흥분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급기야 촬영 중인 YTN 취재진에게까지 손길이 뻗칩니다. 한국인 관중의 인터뷰도 그 뒤를 둘러싼 멕시코 팬들의 함성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11: 오늘 경기 2대1로 이겨서 너무 기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화이팅!
9: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한국의 기적 같은 승리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한 일부터 시작해 이후 월드클래스 선수로 성장한 손흥민과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BTS, 블랙핑크까지 멕시코인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한국에 대한 애정을 마음껏 발산하는 중입니다.
12: 팬으로서 본 경기는 환상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체코전을 직접 본 건 정말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멕시코 축구 팬입니다.
13: And to be honest, it's a good and wonderful experience.
9: 멕시코 관중들은 실제로 체코가 선제골을 넣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다가 황인범과 오형규의 연속골이 터졌을 땐 경기장이 떠나갈 듯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홈 경기를 치른 듯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과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이곳 멕시코 현지인들의 뜨거운 응원도 홍명보 첫 승에 든든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8: 정치권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 차기 대권 지형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아직 꽤 긴 시간이 남아있지만 험지 승리를 따낸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범 여권에서는 낙선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여전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4: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 한국갤럽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 누가 좋은지 물었습니다. 지난 9일부터 4일간 성인 남녀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로 1위를 기록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8%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른바 명픽 후보들을 꺾고 험지에서 자력생활한 보수 야권 주자들이 나란히 선두권을 차지하며 대권 잠룡 존재감을 입증한 겁니다.
15: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합니다.
12: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5: 그렇지만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 평생을 바칠 각오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14: 3위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낙선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올라 굳건한 지지세를 확인했고, 집권여당에선 이른바 명청대전 선봉으로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보수의 하성 대구에서 졌지만 아름다운 레이스를 펼친 김부겸 전 총리와 전국적 인지도를 높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등도 처음으로 1% 이상 응답을 기록하며 대권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여야의 전현직 당대표 등 체급 높은 정치인들도 이름을 올렸는데, 법여권과 범야권 모두 확고한 구심점 없이 주자군이 분산된 모습입니다. 지방권력 교체와 함께 차기 권력지형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까지 남은 4년, 벌써 유불리를 논하긴 이르지만 대권 잠룡들의 주도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2: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8: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푸르른 초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다 보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부지런히 자라나는 새싹들이 있고 또 이미 결실을 보고 단단하게 여물어가는 열매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식물마다 마주한 시기가 다 다른 거죠. 사람도 이처럼 자연의 섭리와 참 닮아 있습니다. 작은 가능성을 키워나가기 위해 저축과 같은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그동안 열심히 굴려온 펀드를 환매하면서 종합소득세 같은 세금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 지어야 하는 마무리의 시기도 다가오죠. 그래서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 인생의 계절에 맞는 정확한 재테크 타이밍과 전략을 아는 건데요. 과연 나는 지금 어떤 타이밍이고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여러분의 자산 계절에 딱 맞춘 재무 나침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셔볼게요.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오늘 두 분이 준비해 주신 내용이 청년들을 위한 금융 플랜부터 자산가들을 위한 세금 플랜까지 다양하게 마련해 오셨다고요?
1: 네, 뭐 자산가에 대한 뭐 세금 플랜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그런 세금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2: 네.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우리가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0: 좋아요. 오프닝에서도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으로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상담소
2: 플러스.
0: 오물정 연구사 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들어왔을지 살펴보죠. 첫 번째 청취자님 4130번님입니다.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부모님께 추천받아서 듣던 굿모닝 굿나이프. 이제는 제가 찾아서 열심히 듣고 있는 열혈 청취자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자를 보내는데요. 이번에 청년 미래 적금이 새롭게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 저는 청년 도약 계좌에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도 해주니까 눈 딱 감고 납입하면 5년 뒤에 목돈이 되겠다 싶어 시작을 했는데 이거 내다 보니까요. 매월 70만 원씩 내는 게 좀 버겁기도 합니다. 그리고 5년이란 시간이 좀 긴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이라도 이 청년 도약 계좌 해지하고 청년 미래 적금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요즘은 저축보다는 투자가 더 낫다고 하니 투자를 하는 게 대세에 맞는 걸까요?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대 패기가 느껴지는
3: 멋집니다.
0: 문자였습니다. 자, 이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대로 진행하신대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변경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0: 변경?
1: 네, 그리고 투자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아,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분이 현재 하고 계시는 청년 도약 계좌는 일단 아니고 청년 미래 적금으로 갈아타며 더불어 투자도 병행해라.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걸까요?
1: 우선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청취자분님이 사연에서 보면은 이 한 달에 70만 원이 일단 부담이 된다고 했어요.
0: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저축이 부담스러우면 이게 참 스트레스도 받고 쉽지 않거든요. 현재 소득이 얼마고 뭐 어떤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축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변경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정부 기여금이 지금 하고 있는 청년 도약 계좌보다 앞으로 출시될 미래 계좌가 훨씬 조금 더 높습니다. 지금 가입한 청년 도약 계좌는 정부 기여금이 3%에서 6% 정도라고 하면 새롭게 출시될 적금은 기여금이 6에서 12%입니다.
0: 와, 훨씬 더 높네요. 두 배 정도 되는
3: 거죠?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씩 3년을 납입하면 원금이 1,800만 원, 정부 기여금이 최소 100만 원 이상은 될 거고요. 여기에 은행 이자를 합치면 최대 2,2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자 소득세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현재 매월 납입하는 이 70만 원이라는 저축액 자체가 부담스럽고 정부 기여금도 요 미래의 적금이 훨씬 더 높다고 하니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 미래 적금으로 변경하는 걸 전문가가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가입해서 이거 납입하고 있었던 청년 도약 계좌 사실 이것도 정부 기여금이나 세금 혜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은 뭔가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5년 만기도 채워야 이런 혜택도 다 받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손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3: 네. 일단은 두 개 다 중복해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0: 아, 둘 다 할 수는 없고 선택을 해야 되는
3: 네,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 저축의 가입 신청 시기는 이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될 텐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해서 5부제로 운영이 될 거고요.
0: 네.
3: 2주차인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대상자 전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 이후 가입한 것, 그다음에 소득심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텐데 기존의 청년도약계좌를 유지 중인 청년이라면 미래적금으로 가입합니다.

0: 갈아타는 것이 가능하고 이 시기는 6월 초 최초 가입 시기에만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 오브제로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먼저 내가 청년 미래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청 첫 주에 갈아타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1: 어떤 거죠?
0: 본인의 총소득. 그걸 좀 잘 체크해 봐야 돼요. 여기서 6에서 12%까지 정부 지원금이 나간다고 했는데 총급의 3,600만 원 미만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 12%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1: 소득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의 차등이 있군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매월 50만 원씩 넣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원금은 1,800만 원이지만 3,6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이 되면 최대 12%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2,197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6천만 원까지는 6%의 지원금이 발생이 돼서 2,082만 원까지. 그다음에 7,5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참고하셔야 됩니다.
1: 소득이 높은 청년은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0: 그렇죠.
1: 연소득 7,200만 원 이상인 청년은 이거 혜택 없다라는 거. 아, 그렇군요.
2: 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됐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여금에 대한 조건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갈아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결정이 나면 기존 가입자 같은 경우는 청년 미래적금 가입을 위한 특별 중도 해지 허용에 해당이 되므로 기존 도약계좌 이자소득세 비과세하고 기존 납입금에 대한 기여금 지급 등 혜택이 주어질 계획입니다. 그러니 먼저 무턱대고 해지하지 마시고 6월 22일에 주거래은행에 신규 가입 여부 그다음에 절차 이런 것들을 문의하셔서 갈아타시는 걸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1: 확인을 하고 해당이 그렇죠. 돼야 갈아타는
2: 네,
1: 거군요.
2: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물론 기존에 납입한 그동안 목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돈이 예치 형식으로 이전이 되지는 않고요. 신규 가입할 때 월 납입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목돈은 잘 분산해서 본인에게 맞는 투자를 시작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물론 투자는 꼭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투자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1: 그렇군요. 청취자님 질문에 관한 답변을 제가 요약을 짧게 해보자면 지금 보유 중인 청년 도약계좌에서 앞으로 출시될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걸 추천한다. 하지만 무작정 해지하면 안 되고 이 출시될 청년 미래적금에 갈아타는 용도로만 해지를 해야 기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0: 네, 맞습니다.
1: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납입한 저축액은 이게 이제 목돈이니까 이걸 바탕으로 투자에 대한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보다 자세한 전문가의 상담과 솔루션, 코칭이 필요하시다면 샵 0945번으로 청취자님 다시 한번 상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전문가에게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청취자님 질문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휴대전화 끝번호 0508번님입니다. 평상시에 잘 방송 듣고 있는 4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저희는 맞벌이에요. 올해 1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일정 부분 환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이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해 제가 가입한 펀드에서 수익이 나서 기분 좋게 환매를 했는데 글쎄 이 환매한 부분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급하게 내라고 하는 세금은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때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약간의 예금이자 그리고 펀드 수익금이 2천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주식은 사고 파는데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펀드는 이렇게 세금이 붙는 건가요? 저 속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셔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내셨어요.
0: 네.
1: 버는 건 항상 좋은데 뭔가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건 다 싫어요. 그래서 세금에 관한 것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펀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죠?
2: 네, 맞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네,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율 구간이 달라지므로 생각보다 좀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내 소득이랑 합산이 되니까요.
2: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투자 상품 수익률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흔히들 우리나라 주식을 매매할 경우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으니 펀드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국내에 투자되는 펀드는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야 종합과세가 되지만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에는 수익금 전체를 이자 소득으로 봅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품에서 수익이 났는지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아마도 이런 경우는 해외 펀드에서 수익이 2천만 원이 넘게 나와서 환매를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그럼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펀드나 ETF 환매를 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수익이 나서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이 환매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펀드들이 있다라면 특히 이제 해외 펀드라면 분산 시기, 그러니까 환매하는 시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연간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환매를 할수록 예를 들어서 작년에 소득이 배당 수익이 또는 펀드 해외 펀드의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었다. 라고 한다면 2천만 원을 그 해에 다 파는 게 아니라 1천만 원은 올해 팔고 1천만 원은 내후년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을 해야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피할 수 있게 되겠죠.
1: 어쨌든 팔아야지만 세금이 발생하는 거니까
0: 그렇죠.
1: 파는 네. 걸 영리하게 팔아야 된다.
0: 당연하죠.
1: 이런 얘기시군요.
0: 수익이 났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니까 그 세금은 환매를 할 때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매 시기를 잘 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올해 난 수익에 대한 펀드의 환매를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라면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국내 펀드에서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라면 이 또한 환매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환매할 시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 그렇죠. 올해는 장이 막 좋아서 펀드 수익률이 엄청 높을 수 있지만 또 내년, 후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렇게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쪽으로 환매를 잘 하셔서 세금을 네. 조금 더 덜 내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환매를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럽네요.
0: 부러운데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1: 어떤 거요?
0: 건강보험료가 기다리고 있겠죠.
1: 아, 건강보험료는 또 엄청 인상이 되는군요.
0: 그렇죠. 추가적으로 더 내셔야 돼요.
1: 아, 참 돈이라는 게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기왕이면 좀 있어서 고민하는 편이 더 좋겠죠. 자, 펀드 환매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게 잘 분산해서 환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모든 금융상품은 살 때도 고민해야 되지만 팔 때 그리고 해지할 때도 고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직장 생활하고 애들 챙기고 부모님 챙기고 뭐 그러다 보면요. 이런 디테일까지 다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럴 땐 그냥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겁니다. 자, 굿머니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의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나누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였습니다.

0: 돈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라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모닝
2: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모닝 구조대. 오늘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각색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문자를 드리는 건 처음이네요. 제가 이렇게 연락드린 이유는요, 정말 나 요즘 포모인 것 같아.
0: 포모? 그래 진호, 너는 없어서 슬프다는 얘기구나. 야, 나는 있어서 슬퍼. 나도 포모에 잠 못 자다가 얼마 전에 딱 들어갔거든. 아, 근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3: 내가 이럴까 봐 주식을 못해요. 그나저나 미경이는 아까부터 누구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야?
0: 아, 미경이 쟤 재무관리 받잖아.
3: 미경이가 그렇게 돈이 많았어?
1: 아니, 얘네들은 촌스럽게 뭐 돈 많은 사람만 재무관리 받냐?
3: 들었냐? 난 관리받을 돈도 없는데 부러워서 그러지.
1: 없긴 뭐가 없어. 너 저축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보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정기적으로 잘 점검하고, 보험도 좀 도움받을 일 있으면 좀 하고, 노후도 준비하고, 몇 푼 안 되는 잉여자금 어떻게 불리면 좋을지 컨설팅을 받는 거지.
3: 근데 그런 거 받으면 정말 도움이 돼?
0: 나도 미경이 소개로 지난번에 점검을 한번 받아봤거든?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보험료도 줄이고 그 돈에 조금 보태서 개인연금도 시작을 했어. 일단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때 분명히 재무설계 전문가가 나한테 주식에 돈 너무 많지 넣지 말라고 했는데, 아, 그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상담 받아놓고도 난 이른다.
1: 안 그래도 너 말렸는데 말 안 들을 것 같다고 하더라. 진호, 너 요즘 저축만 하지? 그래서 언제 돈 불리냐?
3: 아직 결혼 생각은 없는데 이 결혼 자금도 모아둬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든 돈을 불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적금을 1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이거로는 부족할까요?
0: 오늘의 사연을 만나고 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시래요. 돈은 불리고 싶어요. 근데 뭔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으신 것 같아요.
1: 그러게 보이죠. 네, 이분은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0: 네.
1: 방송을 듣지는 못했고 주변 직장 동료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오랫동안 상담받는 걸 옆에서 계속 지켜만 보다가 본인도 상담을 받겠다고 연락을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0: 되게 신중하신 편인가요? 오래 지켜보고.
1: 오래 지켜보다가.
0: 결심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1: 네. 아직은 미혼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은 이제 돈을 어떻게 불려나가야 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이고, 또 이제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적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이 상품이 괜찮은 건지도 궁금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0: 와, 부모님이 가입해준 월 100만 원의 적금이라. 아, 적금이야 뭐 그냥 잘 납입해서 만기 때 이자랑 같이 딱 수령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청취자님은 주변에 이제 재무상담 받으면서 돈 더 많이 빠르게 불려나가는 친구들을 보니 이제 불안하신 것 같아요.
3: 맞아요. 네.
0: 자, 그럼 현재 재무 상태는 어떻고 어떤 상담을 진행해 주셨는지 하나씩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1: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미혼이고 부모님하고 함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소득은 300만 원 정도 되고요. 하고 있는 저축은 부모님이 가입하라고 해서 해준 월 100만 원의 생명보험사의 저축보험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장성 보험료는 두 건에 14만 원이고요. 대출도 없고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하지 않고 예비자금도 없습니다. 100만 원의 저축보험하고 14만 원의 보장성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비성 지출이죠.
0: 그러면은 월소득 3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는 다 쓰고 계신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님은 어떻게 하면 지출도 줄일 수 있는지도 궁금했거든요. 돈을 모으려면 저축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당연히 지출도 줄여야 되겠죠. 돈을 모으려는 가장 큰 목표는 현재 계획으로는 한 2, 3년 후에 결혼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직 확정된 계획과 목표는 아닙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담을 진행해 주셨을까요?
3: 일단은 뭐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월 100만 원의 저축보험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사의 5년 납 5년 거치, 즉 이제 한 10년이 있어야지만 만기가 되는 저축성 보험입니다. 5년을 납입하고 추가 5년을 거치하면 만기 시에 120% 환급을 받을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과세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0: 네.
3: 이 상품을 처음 가입할 때 목적은 이 부모님이 돈을 허투루 쓰지 말고 5년 꽉 채워서 목돈을 만들라는 의미로 가입해 주셨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을 했는데 최근 들어 직원분들이 상담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1년에 7% 이자를 주는 적금도 들었다. 재무 상담을 받으면서 청년 도약계좌에 50만 원씩 납입하니 이자율이 좋더라. 적지만 적립식 펀드를 가입했더니 수익률이 엄청 높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듣게 되니까 내가 납입하는 100만 원의 저축이 궁금해진 겁니다. 그럼 내 저축은 도대체 이자율이 얼마지? 나는 5년 만기가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본인 생각으로는 올 10월쯤 만기가 되면 5년이 꽉 채워지는 건데 그럼 나는 이 돈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청취자님이 가입하셨다니 보험사의 저축 상품 만기 시 125% 환급이니까 25%의 수익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옆에서 막 나 이거 봐 250% 수익이 났어 막 이렇게 계좌 보여주는데 내가 이게 10년 동안 25%의 이 수익률을 받기 위해 요거 계속 유지하는 게 맞나 고민이 충분히 되셨을 것 같아요. 이 100만 원씩 납입했던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이 저축성 보험. 그러게요. 상담을 받은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내 돈의 목적이 잘 가고 있는지 충분히 궁금하셨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5년만 내고 나면 다 내니까 이제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사실은 5년을 다 내고 또 5년을 있어야 125%를 받는 거잖아요.
0: 그렇죠. 5년을 거치해서
1: 그렇죠?
0: 네, 묵혀둬야 되는
1: 맞아요.
0: 거죠.
1: 맞아요. 네. 근데 5년만 딱 끝나고 나서 올 10월에 받아야지 그러면 125%를 절대 안 주겠죠. 그리고 이자 소득세도 내야 되겠죠. 만약에 이자가 나왔으면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 상담자님은 이것저것 궁금한 내용은 많았지만 일단 이제 좀 상담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0: 네.
1: 이분은 첫 번째 내가 내는 100만 원의 저축이 과연 이대로 계속 납입을 해도 괜찮은 걸까? 이게 가장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한 달 300만 원 소득에서 100만 원 저축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남들보다 내가 저축을 덜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고민이 상담의 주된 목적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은 잠시 쉬었다가 와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0: 아직 미혼이시니까 저축 금액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양한 저축의 목적에 맞는 금융 상품들이 있으니까 전문가 도움받아서 분명히 든든한 솔루션을 받으셨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재무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우리 집도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굿머니 구조대원 이제 출동하셔서 30대 후반의 싱글 재무플랜 진단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먼저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100만 원씩 납입하던 저축보험 이거 괜찮을까요?
3: 괜찮아 보일까요?
0: 약간 뭔가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3: 네. 한 달에 100만 원씩 납입하는 저축보험은 총 53번, 53번을 갖다 납부를 하셨는데 원금이 5,300만 원입니다.
0: 네.
3: 아직 5년이 다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건 현상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낸 원금보다 조금의 이자가 발생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5년 이상을 더 거치해 두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죠? 5년 납입이 끝나면 어차피 정리할 계획이었는데 7개월 먼저 해지를 한 겁니다.
0: 아, 그래도 진짜 다행인 건 일단 원금에 손해가 나진 않았어요.
1: 그렇긴 하지만 사실 앞으로 이제 목돈이 많이 필요한 이제 이 사연자님이잖아요. 이분한테 적합한 상품은 사실은 아니었죠. 그렇게 정리를 한 목돈이 5,300만 원이 이제 조금 넘습니다. 그다음 한 달 소득 300만 원에서 다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이분은 현재 예비 자금도 전혀 없는 상태고요. 200만 원의 소비도 좀 많은 편이고요.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미혼의 경우는 소득의 절반은 저축을 하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특히 50% 이상은 더 저축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0: 그렇죠.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비용도 늘고 관리비를 포함해서 뭐 생활비 이런 것도 다 내 돈으로 써야 되니까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과 함께 생활한다면 이런 비용들의 지출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부모님께 용돈 얼마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3: 맞습니다. 이분의 경우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따로 생활비나 관리비는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0: 아, 공짜로 생활을 하시는군요.
3: 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소비를 줄이자.
0: 그럼 줄이셔야죠.
3: 줄여야죠. 당연히. 그래서 300만 원 소득에서 보험료 14만 원 지출하고 본인 용돈을 포함한 지출 1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20만 원까지 설정을 했어요. 물론 이 부분은 본인도 동의를 했고요.
0: 그렇군요. 200만 원 한 달 지출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이면 거의 이제 반타작이거든요. 이분 되게 빡빡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1: 뭐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설정해드린 저축 내용은 우선 청약통장도 아예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약통장에 10만 원을 넣기로 했고요. 1년 만기 적금으로 80만 원을 좀 한 달에 넣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1년에 목표 한 1,000만 원 이렇게 채우려고요. 그리고 3년 정도 시간을 두고 30만 원은 정리식 펀드로 실행을 좀 해보고요. 15만 원은 장기 노후자금 용도로 변액연금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장성 보험료를 포함해 총 지출되는 금액이 한 달에 175만 원입니다.
0: 300만 원 소득에서 저축, 보험료, 투자 금액이 175만 원이면 남는 돈이 125만 원입니다. 진짜 딱 떨어질 정도로 빡빡하게 느껴지는데요.
3: 네, 그렇죠. 그래도 혹시라도 남은 돈이 있다라면 남을까요? 네, 혹시라도 남은 돈이 있다라면 모두 예비자금으로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0: 네.
3: 그다음에 아까 보험 저축보험 해지한 5,300만 원의 목돈 중에 4,000만 원은 분산해서 ETF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00만 원은 우선 예비자금 통장에 넣어두고 추가로 ETF나 정식 펀드에 분산해서 추가 납입을 하기로 했고요. 목표는 5년 이내에 1억 만들기입니다. 물론 어렵지 않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1: 이번 상담을 통해서 이제 뭐 가장 큰 포인트는 사실은 이 상담자님의 경제적 독립입니다. 그동안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왔는데 이제부터는 본인의 의지로 경제적 독립을 준비를 하는 거죠.
0: 네.
1: 이렇게 계획한 대로 실행이 잘 되면 내년부터는 부모님께도 일정 부분의 뭐 이렇게 생활비까지는 아니어도 좀 용돈이라도 드리기로 했습니다.
0: 30살 넘어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신다면 사실 일정 부분의 생활비 내셔야 돼요.
3: 당연하죠.
0: 제가 이제 저만의 이제 꿀팁을 드리자면 이제 청취자님 생활비 반으로 줄이셔야 되니까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 가는데 예쁜 옷 걸렸으면 눈 질끈 감고 그걸 지나가시고 일단 휴대폰에 배달앱 깔려있다면 그거 다 지우시고
3: 멋집니다.
0: 열심히 노력하셔서 경제적 독립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독립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모쪼록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목표 이루시길 바라며 다음 상담 후기도 또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굿모닝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돈은 불리고 싶고 노후도 준비하고 싶은데 보험료 부담되고 지출이 너무 많다는 생각 드시는 분들,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지금의 이 고민들 속 시원히 풀어놓으시고요. 정확한 답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비지스의 Staying Aliv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6: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여름 더위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였는데요. 내일은 31도까지 오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또한 맑은 날씨 속에 볕이 내리쬐며 중부지방은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말 동안 내륙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은 호남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내륙 곳곳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교통흐름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사고만 유의하시면 되겠는데요.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가는데 청담대교 남단을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어지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차량이 밀리고 있고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작업이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은 성수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를 막고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또한 강변북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지점 현재 이곳에서도 시설물 보수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7: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8: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9: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8: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11: 우리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기분 좋게 승리했습니다. A조 1차전 상대인 체코에 2-1로 역전승을 거뒀죠.
12: 네,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요. 후반 네. 선제골을 내준 뒤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 그리고 곧이어 오현규 선수가 역전골까지 넣으면서 16년 만에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먼저 고한석 기자입니다.
13: 우리 대표팀은 주장 손흥민을 원톱으로 내세우고 전반 내내 체코 골문을 거세게 위협했습니다. 전반 14분에는 이강인의 중거리 슛이 골키퍼 선방에 걸렸고 38분에는 손흥민의 왼발 슛이 골대를 아쉽게 벗어나는 등 전반 슈팅수 7-2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반면 평균 신장 187cm의 체코는 경기 내내 긴 패스에 이은 헤더를 중심으로 역습을 노렸습니다. 결국 후반 14분 롱스로잉을 수비수 크레이치가 번개 같은 헤더골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점에도 더욱 공격적인 전술로 나선 우리 대표팀은 8분 만에 황인범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황인범은 이강인의 긴 패스를 받아 수비수와 골키퍼를 침착하게 따돌리고 재치 있는 오른발 칩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이후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대신 우현규를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우현규가 교체 투입 10분 만에 역전골을 뽑아냈습니다. 황인범이 오른쪽에서 넘겨준 크로스를 왼발로 밀어넣은 우현규는 우리 응원석 앞으로 달려가 환호했습니다. 이후 체코의 결정적인 슛을 골키퍼 김승규의 눈부신 선방으로 막아낸 우리 대표팀은 한 골의 리드를 지켜내며 값진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3: 우리 선수들은 준비해온 것들을 아주 철저히 잘
5: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3: 오늘 승리에 있어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4: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선수입니다. 도와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3점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정말 팀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13: 조별 예선 통과에 분수령으로 꼽혔던 체코전에서 승점 3점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32강 진출의 5부 6선을 넘었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오는 19일

0: 개최국 멕시코와 A조 조별 예선 2차전을 갖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1: 우리 대표팀은 오늘 체코전에서 볼 점유율도 높았고 또 공간 침투와 탄탄한 3백 전술이 돋보였습니다.
2: 여기에 후반 오현규의 교체 카드까지 적중하면서 전술의 승리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경재 기자입니다.
3: 사전 캠프에서 첫 평가전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홍명보 감독은 자신이 구상한 3백 전술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4: 4백을 만들 때는 우리 미드필더가 한 명이 내려와가지고
5: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4: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3백, 4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고.
3: 체코를 상대로 우리 3백은 세트플레이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위험 상황을 맞지 않았습니다. 왼쪽 이기혁의 공격 가담과 윙백 이태석의 수비 도움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휘파가 측정한 점유율은 50-40에 병합상황 10%. 우리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로 공격의 실마리를 뚫었고 두 골 모두 비슷한 패턴에서 얻어냈습니다. 교체 카드와 타이밍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경기 전 38도의 고열로 힘들었던 오현규는 체코 수비의 스피드가 떨어진 시점에 들어가 결정적인 한 방으로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6: 일단 오늘은 승리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5: 감독님도
6: 그렇고 저희는 모두 오늘 승리한다, 무조건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90분 끝날 때까지 결국 저희가 이겼던 것 같습니다.
3: 브라질 월드컵을 지휘했던 홍명보 감독에겐 감독으로 두 번째 월드컵에서 거둔 첫 승이었습니다.
4: 제가 선수 때도 12년 만에 첫 승을 했던 것 같아요.
5: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4: 90년도에 나와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2002년도에 12년 만에 첫 승을 했는데 오늘 승리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으로서 승리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체코가 플레이오프를 치르느나 고지대 적응에 여유가 없었던 것과 비교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차분하게 고지대 적응을 마친 준비 과정도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 오늘 체코전 승리의 주역인 황현범, 오현규 선수가 취재진 앞에서 경기 소감을 밝혔습니다.
2: 특히 그동안 동료 선수들을 돕는 데 주력했던 황인범 선수는 자신의 가치를 보여준 날이라며 더욱 뿌듯한 소감을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7: 오늘 제가 형들이랑 선수들한테 보여준 것 같아서 다행이고
5: 황인범
7: 항상
5: 선수입니다.
7: 경기장에 누가 나서든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도와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3점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6: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오던 그런 경기장에서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고 또 승리를 할 수 있고 정말 감사한 하루인 것 같고 네 앞으로 남은 경기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네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1: 오늘 태극전사들의 승리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도 환호성이 가득 찼습니다.
2: 평일 낮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시민들은 붉은 응원 물결을 이루며 첫 승리를 함께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8: 이른 아침부터 광화문 광장엔 붉은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 체코전을 앞두고 거리 응원에 나선 시민들로 광장은 가득 찼습니다.
9: 네. 엄청 일찍 일어나가지고 되게 설레고 그리고 오늘 꼭 이기면 좋겠고 네, 재밌게 볼 것 같아요.
8: 평일 오전 경기지만 시민들의 응원 열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려온 가족부터 연차를 내고 응원에 나선 직장인까지 붉은 옷을 맞춰 입은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첫 승리를 염원했습니다.
10: 저희는 월차 내고 왔고요. 애는 체험학습 내고 학교 빠지고 왔어요. 오늘 대한민국 이겨야 되기 때문에 승리 위해서 저희 오늘 화이팅 응원하러 왔습니다.
11: 당연히 이기죠. 한 2-0 정도는 이길 것 같아요. 체코에 비해서 조직력이 좋지 않을까요?
8: 다 함께 대한민국 목이 쉬어라 외친 시민들. 후반전 골이 터지자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리고 승리가 확정된 순간엔 두 팔을 활짝 벌리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12: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심지어 그 보안 스텝 분들까지도 같이 막 모두 외국인 분들이랑 모두 다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네, 기뻐했습니다. 네.
8: 시민들은 첫 승리의 기세를 몰아 태극전사들이 거침없이 연승을 이어가길 응원했습니다. 화이팅! YTN 이수빈입니다.
1: 뿐만 아니라 이 북중미 월드컵 개최지인 미국 뉴욕부터 중국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교민들은 한마음으로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2: 붉은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열띤 응원전을 펼친 교민들은 이제 멕시코전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3: 지난해 9월 태극전사들의 미국과의 원정 평가전 2-0 승리 때 응원전을 이끈 응원단이 뉴욕에 출동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주최로 대표팀의 체코전 승리를 기원하는 열띤 단체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동점골에 이어 기다렸던 역전골까지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14: 멕시코 또 앞으로 많잖아요. 우리 남편은 멕시코 갑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고 또 뭐 1-0, 2-0 승리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15: 저는 욕심 없이요. 우리나라가 16강까지 갔으면 좋게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13: 중국 베이징에서도 교민들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3355 모여 대표팀의 선전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16: 혼자서 볼 때랑 엄청 이 분위기 때문에 되게 잘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17: 대한민국 응원하려고
16: 제가 빨간색을 맞춰입고 왔어요.
13: 주재원들은 바쁜 와중에도 점심시간에 모여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대표팀의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18: 주재원 동료들이랑 여기 현지 직원들이랑 같이 조국을 응원할 수 있어가지고 남다를 것 같습니다.
19: 이 여세를 몰아서 앞으로도 전승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대한민국 전승 화이팅!
15: 화이팅!
13: 각자 머무르는 나라는 달라도 교민들은 태극전사들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 가기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뉴욕 뉴저지 지역의 한인들은 오는 18일과 24일에도 합동 응원전을 펼치며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게 오전 11시 50분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반적인 지휘 보고 체계가 무력화된 상황 속에서 투표용지 이송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세 번째 회의를 연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보고가 처음 서울시 선관위에 들어온 건 11시 50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자 예비용으로 마련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해달라는 요청이 온 겁니다.
21: 11시 50분에 처음으로 송파구 직원이
22: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입니다.
21: 불감 서울시장 시 비대입니다. 일련번호 제공을 요청을 했습니다.
20: 11시 58분 송파구 선관위 간사석이 단톡방에선 실제 투표용지가 모자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묻는 문의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20분 잠실사동 제7투표소부터 투표용지 운송이 시작됐지만 4시 40분부터는 여러 투표소에서 요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며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고 결국 서울선관위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를 배부했습니다. 5시 9분부터는 이마저도 거의 소진되면서 인근 투표소에서 잔여용지를 빌려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총체적 난국 속 사무보조원부터 사회복무요원까지 용지 이송에 동원되면서 상부 보고 지휘체계도 사실상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 지침도 없는 탓에 용지를 이송할 땐 인계 인수서 작성 같은 기초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1: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상황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고
22: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입니다.
21: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하지 못하고 있었고
20: 다만 진상규명위는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대응 과정에 초점을 맞췄을 뿐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주말 이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4차 회의를 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법원이 투표용지 상자 폐기 여부와 또 폐기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등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폐기했다는 투표지 상자 중 하나를 입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입수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0: 최승훈 기자입니다.
1: 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 상자를 넘겼다는 폐기업체 상호와 폐기 일시와 완료 여부, 폐기하지 않은 경우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이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상자를 폐기했다는 선관위의 명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지 보관 상자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상자를 건네받았다며 보도에 나온 것과 모습이 같아 실제 선거 때 사용된 투표지 상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보관 상자 7개 가운데 몇 개를 폐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난 5일 잠실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되고 당일 오후 주민센터가 남은 물품을 회수하러 가기 전에 누군가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빈 투표지 상자는 폐기 대상으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폐기했을 뿐 증거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자가 부실한 선거사무실 태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전 씨가 공개한 상자가 실제 선관위 물품이라면 민간이 입수한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개표소 앞에서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1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의 신원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합수부는 선관위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조만간 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2: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피의자들이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신청에 따른 조치인데 다만 입건된 선관위 관계자 모두가 출국 금지된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합수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3: 압수수색 마무리된 겁니까?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2: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남 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같은 내용이 기록된 투표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서버의 경우 저장된 자료가 많아 이틀 연속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합수부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투표지 인쇄율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경위 등 고발된 사안 중심으로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실무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합수부는 압수물 분석과 실무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0: 여야 원내 지도부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음 주부터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신임 원내 운영수석과 상견례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쪽 의견을 정리해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 운영수석도 전반기 국회가 국민에게 많은 불신을 안겨준 만큼 후반기에는 서로 협치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4: 평양의 대북 전단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이 같은 작전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5: 지난 2024년 10월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사흘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며

0: 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1: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도 발 사건이
2: 조선중앙TV입니다.
1: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0: 당시 우리 군 당국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3: 우리의 기본적인
2: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입니다.
3: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0: 그로부터 두 달쯤 뒤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출범한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계엄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벌였다고 보고 일반 이적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작전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검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본 겁니다. 또 군인들에게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첫 공판부터 줄곧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선고 기일에 이르러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지만 영상 중계는 제한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적인 목적으로 군을 사용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저버렸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 이적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 판단의 배경을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군인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불필요한 군사력이 소모됐고 군사상 기민이 누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된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특히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야 할 계엄 선포권 등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이적 행위라고 반발하며 즉시 항소했습니다.
6: 오늘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2: 송진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입니다.
7: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구형만큼의 형량을 끌어내며 외환 혐의 입증에 성공했습니다. 내란 사건에 이어 외환 사건 역시 치열한 법정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8: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정호김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 거취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 대표가 오늘 이 텃밭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공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10: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1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0: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더 가다듬겠습니다.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늘 품어주시는 부모님처럼 민주당이 부족해도 늘 품어주시고 아껴주시는 호남에 늘 감사드립니다.
12: 뻔뻔한 지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2: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12: 인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2: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3: 선거 결과를 이유로 당을 흔들고
2: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13: 당원들의 선택보다 앞서 당의 방향을 정하려는 듯한 말과 행동은 결코 민주당스럽지 않습니다. 대통령 순방 중 국가를 대리하는 책임자가 연 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일 것은 아닙니다.
8: 자, 정

0: 특별한 계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호남을 찾은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이번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에 여러 가지 그 동요랄까 불만이랄까 비판들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호남은 뭐 민주당의 오랜 그런 본거지 같은 곳이고 또 호남에서도 그 지난 선거 과정에서 특히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 지도부하고 불편한 기류들이 흘렀었는데 그런 호남 민심을 좀 다독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호남의 권리당원이 제일 많습니다. 30만 명이 넘는데요. 정청래 대표로서는 작년에 있었던 그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서 당대표가 됐고 그 호남의 권리당원 기반이 큰 힘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정한 균열이 가고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이번에 특히 이제 전북 선거 과정에서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연히 반정청래를 선거 전략 삼아서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로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려면 호남 민심을 다시 다독이는 게 급선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어쨌든 전당대회 재도전을 위한 호남 민심 수습 차원의 행보로도 보입니다.
1: 전당대회 출마를 내비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데요.
2: 아마 그 이제 그래도 본인이 그 어떤 입장을 개진할 때마다
3: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2: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직 본인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것 같은 선택을 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럴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많이 있고 또 지금 그 당내에서는 만약에 전당대회에 연임에 도전할 예정이라면 24일 정도에 발표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면 이제 귀국하지 않겠습니까? 그 귀국하는 날을 전후해서 또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를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는 아직 내려놓을 생각은 없다라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그것이 8월 17일까지 확고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누구도 단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1: 어쨌든 호남 방문도 그런 일환이다 그렇게 보시는
2: 그렇습니다.
1: 것 같군요. 네. 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이 영상 보신 것처럼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명 강득구 최고위원이 당권은 짧다. 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 정권은 짧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빗대서 또 이제 한 말 같고요. 친청 문정복 최고위원은 연이틀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게 급박한 업무는 아닌 것 같다. 이게 김민석 총리를 겨냥해서 한 발언 같은데 사실상 뭐 당권 대리전 양상 이렇게 해석이 많습니다.
0: 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 선거 이후에 일정하게 이제 지도부 선거 책임론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지도부가 저렇게 공개 최고위 석상에서 차기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일종의 대리전을 펴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눈에는.
1: 예.
0: 그보다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의 그 외교 성과에 좀 여론이 집중되도록 그걸 뒷받침하는 그런 메시지나 이런 걸 내는 게 여당 최고위원회의 말하자면 그간의 관례고 도리인데 워낙 이게 이제 당권 경쟁이 조기에 가열되다 보니까 네. 최고위원들이 나서가지고 또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뭐 김민석 후보나 다른 어쨌든 친명계 당권 주자들의 그런 도전을 염두에 두고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1: 네.
0: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여당이 지금 대통령의 외교 홍보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일종의 이제 권력 투쟁에서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1: 네.
0: 대통령이 브뤼셀에서 EU와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로 이동해서 뭐 이탈리아 대통령 총리 연쇄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마지막 이제 G20 정상회의에 참여를 하는데 네. 여당 내에서 저런 자중질환이 커지다 보니까 여론의 관심이 거기에 더 가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뭐 정권은 짧고 그 국민은 영원하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모든 언론이
1: 그러니까요.
0: 그 의미가 뭐냐 이걸 해석하기에 바빴거든요. 과거에도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뭐 1인 1표제를 제안한다든지 뭐 등등으로 인해서

0: 이게 대통령 외교 행보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런 면이 지금 비추잖아요.
1: 네.
0: 저는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네. 당권 경쟁이 뭐 이제 시작되는 건 불가피한데 여당이라면 대통령이 외교 일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는 이런 모습을 좀 자제하는 게 여당다운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 그런 자제가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요. 공교롭게도 진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이에 모든 초점이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쏠리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반복됐는데 앞서 보셨지만 최고위원들 발언도 상당히 이제 노골적이었고 강도도 상당히 이제 강도가 셌습니다.
2: 네. 원래 민주당이 파이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소위 그 메뉴로 보면은 아직 그 메인 메뉴가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인데 에피타이저가 지금 화끈하게 올라간 것 같다라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대리전을 치열하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당원들은요, 국민의힘도 그런데 저렇게 하면은 저 권력투쟁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런 모습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향후에 권리당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정청래 대표가 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뭐 이재명 보유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자극하는 일을 아주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번에는 사실은 정청래 대표도 좀 억울할 것이 이미 대통령이 기자회견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 해외 순방을 떠나는 날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선방을 날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로서는 이게 수습이든 아니면은 저항이든 뭔가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자체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할 행동을 지금 골라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 이 지금 싸움은 불가피한 거고요. 조심스럽지만은 아마 민주당 전체 분위기로 볼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지는 게임을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양쪽이 엄청난 내상을 겪을 것이다라는 거를 예측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의 말을 좀 알아들어라. 그렇게 했는데, 알아듣는다기보다는 좀 이제 반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 또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 1인 1표제, 그리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당정 간의 이견이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걸 다시 꺼내드는 건 이유가 또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그 취임 1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나 국회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반응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당정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이제 그런 견해들이 있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오늘도 정청래 대표의 저런 반응이 나온 다음에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보안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또한번 했습니다. 여전히 당정 간의 이견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인데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SNS에 한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렇게 언급을 한건 8월달 전당대회의 의제를 이런 이제 검찰개혁의 완성 그리고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이걸 이제 전당대회 의제로 가져가겠다라는
1: 그게
0: 어떤
1: 본인한테
0: 메시지
1: 유리하다 그렇게 보는
0: 네 그런 선명성을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1: 강성 당원들한테
0: 본인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기하는 그런 의제로 삼겠다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1인 1표제, 당원 주권론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원론적으로 1인 1표제에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도 그렇고 또 당내 여러 당원들이나 의견을 들어봐도 민주당이 취약한 요소들, 예를 들어서 2030이라든지 아니면 영남권이라든지 그런 데의 의견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내에 반영되기 위해서 1인 1표제를 문자 그대로 고집하기보다는 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추가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는 마치 그런 주장들이 이런 당원 주권이나 당원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그런 의견인 것처럼 또 SNS상에서 언급함으로 인해서 해당 의원들하고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오늘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인데, 그러니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0: 전현희 의원, 김남희 의원 등이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기사가 이제 실은 것을 인용을 하면서 실제 이제 그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의원들은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1: 네. 그러니까는 그 전현희 김남희 의원 같은 경우는 1인 1표제와 관련해서 제도 보완을 이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납득이 가는, 아까 박원석 의원님도 그 1인 1표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구성을 보면은 네. 민심과 당심의 차이가 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 보완에 의견을 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당원들로부터 거의 막말 그런 비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정당 여당의 대표가 지금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와 권리당원 1인 1표를 들고 나왔다라는 거는 본인이 지금 연임을 하겠다는 의지를 그러한 그 대통령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적어도 책임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정치인이 이렇게 그 보안 수사권이라는 건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그 검찰의 역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신들의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자신들의 가치 정향에 맞춰서 무조건 지금 폐기한다라는 이러한 그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그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저는 근데 이 보안 수사권 전면 폐기를 왜 가져왔을까? 일단 권리당원 1인 1표제는 권리당원으로부터 좀 더 많은 지지를 견인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같고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걸 제가 지금 아직도 해석을 못하겠는데 국회에 맡기겠다 그러거든요.
0: 예, 예, 예.
1: 그 국회에 맡기면 대체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보안수사권 폐지 쪽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단순히 보안수사권 문제에 국한한 것인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공소취소와 어떤 식으로든 지금 연계가 된 것인지
0: 예.
1: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은 없이 지금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렇게 나오니까
0: 예.
1: 여러 가지 그 복선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요. 검찰 권한, 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 권한 배제하는 게 맞지만 국민의 피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오늘 정성호 장관이 이제 한 얘기랑 이제 맞는 거고 그런데 국회에 넘겨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라. 이건 또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고 해서.
2: 아니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서 안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그런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고 그러나 법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거든요. 그 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국회입니다. 때문에 원론적으로 국회에서 협의해가지고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도 틀린 얘기는 네. 아니고 그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또 그동안에 민주당이 견제해왔던 그런 입장을 SNS에 담은 건데 저는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선명성 경쟁에 정청래 대표가 나선 게 아닌가. 보안수사권도 그렇고 네. 당원 1인 1표제도 그렇고 이걸로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만들어내고
0: 네.
2: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유도하겠다. 뭐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당 지지율 반등을 앞세워서 정면 돌파에 나선 그런 모습입니다. 그 갤럽, 한국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 41%, 국민의힘 29%가 나왔습니다. 근데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이 4%포인트 낮아졌고요. 국민의힘은 7%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여전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이제 상당히 높아진 이 수치를 가지고 정동영 대표가 이걸 지금 계속 거론을 하고 있어요.
1: 네, 본인이 잘해서 그런 거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보고 정신 승리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정신 패배를 했다. 하여튼 그 정신 승리, 정신 패배하면서 정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거 보니까 자기들도 정신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고요. 아무튼 반사 이익에 더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선거에 책임을 지고 장동혁 지도부가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0: 있는데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저렇게 완고하게 사퇴하지 않겠다 하고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최고위원들도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좀 전략을 바꿔야 될 것 같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 지금 원내 대표가 이제 취임을 했고 원내 지도부가 이제 또 그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내 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이 보다 실용적이고 개혁적이고 극단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지금의 지지율 반등에서 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네.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장동혁 대표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으면은 그 피해를 당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쨌든 원내 대표가 원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정점시 원내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본인이 어찌됐든 그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자라면 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정점식 원내대표는 인지하고 있지 않은가.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원내의 의원들에게 그 지지를 호소했고 그래서 일정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당선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1: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소장파에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 일요일 날까지 이제 그 뭐 결심해가지고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2: 글쎄요, 뭐 의총회 열리겠죠. 다만 그 의총이 이제 장동혁 대표 진퇴 문제를 거론하는 그 의총이 될지 여부는 원내대표가 조금 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들끓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대안과 미래와 같은 쇄신파 의원 모임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고. 네. 또 우재준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거론하기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그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 책임론이 국민의힘에서도 일고 있고 그게 장동혁 대표를 향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선거 결과나 여론조사 추이를 근거로 이제 버티겠다 이런 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가 최악일 때, 국민의힘 지지가 최악일 때는 왜 사퇴 안 했죠? 그리고 지금 네. 저렇게 여론지표가 개선된 게 본인 덕인가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거 승리를 일궈낸 지역들을 보면 이를테면 서울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평택 보궐선거도 그렇고 부산 북구는 조금 경우는 다르긴 하지만 부산 북구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가 선거 지원을 나가지 않았던 곳 장동혁 대표가 후보 개소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곳에서만 승리를 했고 네. 장동혁 대표가 등장하고 장동혁 대표가 자주 방문했던 이를테면 충청권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예외 없이 패배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심인 건데 그걸 한사코 외면하면서 마치 선거 결과가 이제 본인의 리더십인 것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출된 게 그리고 그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그 당내에 당심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 전에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주류인 영남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남의 의원들도 이대로 장동혁 대표 체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무리가 있다는 거는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급격한 변화 네. 이거는 또 이제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바로 김도우 의원을 선택하지 않고 정점식 의원을 원내대표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정점식 의원도 당내 기류 변화를 읽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뭔가 이대로 갈 수 없다. 어떤 변화든지 조만간 국민의힘 내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늘 이제 YTN에 출연을 했었는데 이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3: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4: 지금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3: 퇴행시켰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선관위 투표용지 사태에 올라타서 부정선거 업무로까지 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중의 뒤에 숨어서 연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건 나쁜 정치라고 생각해요. 제가 복당하고 그래서 보수의 재건을 바라는 상식적인 정치인들과 함께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라. 저는 이게 시대정신이다라고 생각해요.
1: 예. 한동훈 의원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대중의 뒤에 숨어서 연명하고 있다. 이건 나쁜 정치다. 그러면서 이제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0: 네, 뭐 그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중의 뒤에 숨었다라기보다는 부정선거론 또는 그 극우 정치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뒤에 숨어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1: 예.
0: 제가 볼 때 지금 그 당내에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있는 몇몇 소수, 그러니까 장동혁과 같은 그런 정치를 하거나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을 빼고는 대체로 침묵하지만은 지금 이러한 상태로 2년 후에 총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지지도가 올라가고 서울에서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일정 정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조금만 더 잘하면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무엇을 불안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1: 네.
0: 그럼 장동혁 지도부가 간다. 그럼 새로운 지도부가 오는데 누가 그러면은 그 장동혁 그 당권을 대체할 것인가.
1: 예.
0: 그러면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외부에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친한계들과 친한계가 아닌 정치인들 사이에 거리감도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친한계라든지 또는 그 소위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결심하고 있다면은 해소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나치게 장동혁 대표와 최측근처럼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1: 네.
0: 그 들어왔을 때 과연 자기네들이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또는 소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내지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1: 예.
0: 그거는 이제 공천권과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그 친한계 의원들이 좀 더 그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1: 예.
0: 더불어서
1: 예.
0: 저는 그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당은 다르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1: 예.
0: 지금 이제 그 원 외에 있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들이 결국은 보수를 재건하는데 서로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좀 더 그 배타적이지 않으면서 당을 포용할 수 있다라는 리더십과 강점, 그다음에 어떤 그 소통의 그런 어떤 빈도를 늘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장동혁 당권이
1: 예.
0: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본인이 안 나간다 그러고 저 지도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렇다고 무슨 뭐 몸으로 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 아주 그러니까 초식이 달라서 참 이해할 수는 없지만
1: 예.
0: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당원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도태되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1: 예.
0: 그것도 지금 그 보수 재건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량하고 관련된 일 아니겠습니까?
1: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복당이 어쨌든 돼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심의 흐름이다,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둘지 않겠다라는 이 기존의 이야기와는 조금 이제 조금 다른 색깔이 좀 다른 그런 얘기를 오늘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차기 대통령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런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9%, 한동훈 의원이 8%, 조국 7% 요 순이었습니다. 김민석 5, 장동혁 3, 강훈식 2% 이렇게 나왔는데 요건 어떻게 보셨어요?
2: 최근에 인구에 많이 회자된 순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1: 예.
2: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그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앞자리에 나온 거고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긴 했지 않습니까?
1: 예.
2: 그래서 저 정도 이제 지지율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 이후에 이제 선거 효과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라는 게 큰 의미가 없고 과거에도 지금 시점에 1, 2위를 다퉜던 후보들이 마지막에 가서 승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내 1위를 다투다가도 아예 도전도 못한 그런 후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1: 어쨌든 지금 여기 이 표만 보면은 오세훈, 한동훈 보수 진영의 주자들이 훨씬 더 그 아니 그렇죠. 많이 그, 눈에 띕니다.
2: 그 두 분이 예. 사실은 기대하기 어려운 선거에서 살아 돌아왔고 일종의 이제 역전승을 일궈냈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장동혁 지도부나 국민의힘의 주류하고는 좀 다른 개혁 보수 내지는 보수 쇄신, 보수 재건을 대표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예. 아, 이런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새로운 주류를 형성을 해서 앞서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그리고 뭐 윤석열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뭐 극우 이런 것과는 좀 결이 다른 그런 보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보수의 수권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죠.
1: 네.
2: 그러니까 이제 협력의 필요성이 서로 간에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1: 네.
2: 또 당 밖에 있지만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그렇고 근데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약간 물과 기름처럼 잘 협력이 안 되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그 국민의힘의 체질이나 모습으로는 이제 수권 능력을 회복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각자의 경쟁력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보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느냐
1: 네.
2: 이런 게 앞으로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회자 되기로는 뭐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같이 뭐 회자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0: 그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물론 이제 그 지금 이 시점에서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소위 보수의 어떤 그 희망의 씨앗같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으로서의 시정, 그 다음에 무소속 의원이지만은 정치인으로서 이제 어떤 그 궤적을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보수에서는 대체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2년 후, 그리고 또 4년 후가 되겠네요. 그 여전히 다크 호스로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가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그 정권과의 어떤 그 완전한 분리가 계기로 일어나야 되고요. 제가 오늘 그 언론을 통해서 한국일보의 그 언론인의 그 이야기를 취재 내용을 네. 들었는데
1: 네.
0: 정점식 원내 대표가 사실은 그 절윤 선언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상임위원장 그 체제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그 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히 어필하면서 이번에 승리의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그 취재 노트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바로 그러한 보수 재건에 있어서
1: 예.
0: 그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1: 예. 친윤으로 알려진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재조명하는 그런 이제 기사였군요.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정옥인 전직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홍명보호의 체코전 승리 주인공은 중원의 사령관 황인범이었습니다.
1: 부상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골 하나의 도움 한 개로 MVP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2: 체코전에 선취골을 내준 뒤 가라앉을 뻔한 분위기를 제대로 띄운 건 황인범이었습니다. 이강인의 절묘한 로빙 패스를 받아 골키퍼 앞에서 살짝 띄운 칩사수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2022 카타르 대회에 이은 자신의 두 번째 월드컵 무대에서 나온 데뷔골입니다. 황인범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서 낮은 크로스를 올려 우현규의 역전골까지 도왔습니다.
3: 동료 선수들도 제가 슈팅할 때마다 많이 비웃고
4: 황인범 선수입니다.
3: 슈팅하지 말고 패스만 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형들이랑 선수들한테 보여준 것 같아서 다행이고
2: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맹활약한 황인범은 2018 러시아

0: 월드컵 이후 대표팀에서 은퇴한 기성용을 대신해 중원을 책임졌습니다. 2022 카타르 대회 때 대표팀의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해 16강 진출에 힘을 보태면서 벤투호의 황태자로 불렸습니다. 황인범은 이젠 우리 대표팀의 확실한 중원 사령관입니다. 소속팀 경기에서 부상당해 많은 우려를 낳았지만 집중 재활을 통해 미국 사전 캠프 평가전 때부터 부활했습니다.
1: 몸 상태를 올리는 데 있어서 경기 감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저한테 주어진 30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0: 32강 진출 가능성을 훨씬 높인 훈명보호의 전력은 이제 황인범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뉩니다. 2차전 상대인 강호 멕시코의 끈끈한 조직력을 끊어내며 적절하게 공을 뿌려줄 수 있는 적임자일 뿐 아니라 골까지 책임지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YTN 이덕원입니다.
2: 우리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단체 응원전은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3: 시민들은 대학교와 실내 공연장, 전통시장 등에 모여 한 목소리로 대표팀을 응원하며 승리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오승은 기자입니다.
4: 손에 태극기를 들고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이 대학교 강당에 모였습니다. 숨죽이며 경기를 지켜보던 순간 득점 장면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제주에서는 실내 공연장에서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응원 도구까지 준비한 시민들은 대형 전광판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역전골이 터지자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5: 지금 아들이랑 같이 보는 첫 월드컵이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돼서 좀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4: 축제 현장에서는 야외 응원전이 이어졌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모인 시민들은 피리를 불고 대한민국도 외치며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6: 저희 나라 32강은 무조건 갈 것 같고 16강에서 또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4: 전통시장에서는 대형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빨간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도 거리 응원에 나온 시민들과 하나가 돼 대한민국을 응원했습니다.
7: 너무 재밌고 일단 아까 전에 무대 앞에 나가서 막 춤도 추고 했는데 진짜 월드컵 경기장 못지않게 정말 많은 응원들도 있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4: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 응원전에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대표팀을 응원하며 짜릿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2: 오늘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가 평일 점심시간과 겹치면서 직장인들도 동료들과 함께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3: 몸은 일터에 머물렀지만 마음은 모두 경기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8: 서울 여의도 직장가의 한 음식점. 점심시간에 맞춰 동료들과 함께 우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직장인들로 가득합니다.
9: 회사 지하에서 이렇게 응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팀 단합을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자, 한국 화이팅!
10: 화이팅!
9: LG 화이팅!
10: 화이팅!
8: 잠시 뒤 시작된 경기, 공이 골문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함께하니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태극전사들의 값진 승리에 시원한 음료로 건배하며 업무 스트레스도 잠시 있습니다.
11: 경기 시간이 점심시간과 맞물리면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면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2: 화이팅!
8: 대형 스크린 앞에도 붉은 옷을 입은 직장인들이 모였습니다. 일과 시간에 잠시 짬을 내 지구 반대편으로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13: 그동안 월드컵 경기는 밤이나 새벽에 했었어서 즐기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여의도 점심시간에 경기를 하게 돼서 직원들과 함께 응원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대됩니다.
8: 서울 강남역 주류 업체가 차린 체험형 팝업 스토어에서도 응원 열기는 이어졌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향해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축구 게임과 기념사진 촬영을 즐기며 월드컵 분위기에 흠뻑 빠졌습니다.
10: 좀 애국심이 좀 생기네요. 제가 여기 오니까. 예, 지금 밖이 밤인지 낮인지 제가 좀 감을 못 잡을 정도로 이 안에 열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축구팀 화이팅!
8: 우리 국가대표팀의 짜릿한 역전극에 직장인들은 한 주의 피로를 날리고 활기차게 주말의 시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축구대표팀이 체코전을 승리로 장식한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은 이내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3: 멕시코 축구팬들이 YTN 취재진까지 행가래를 태우려고 했을 정도라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을 과달라하라 현지에서 양시창 기자가 전합니다.
12: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멕시코 축구 팬들이 YTN 취재진을 향해 격한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14: 코리아! 코리아!
12: 마치 자국 축구팀이 승리한 듯 광장을 떠나지 않고 방방 뛰며 응원 구호를 외치는 멕시코 축구 팬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붉은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들을 행가를 태우며 흥분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급기야 촬영 중인 YTN 취재진에게까지 손길이 뻗칩니다. 한국인 관중의 인터뷰도 그 뒤를 둘러싼 멕시코 팬들의 함성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15: 오늘 경기 2-1로 이겨서 너무 기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12: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한국의 기적 같은 승리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한 일부터 시작해 이후 월드클래스 선수로 성장한 손흥민과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BTS, 블랙핑크까지 멕시코인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한국에 대한 애정을 마음껏 발산하는 중입니다.
16: 팬으로서 본 경기는 환상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체코전을 직접 본 건 정말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멕시코 축구팬입니다.
12: 멕시코 관중들은 실제로 체코가 선제골을 넣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다가 황인범과 오형규의 연속골이 터졌을 땐 경기장이 떠나갈 듯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홈 경기를 치른 듯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과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이곳 멕시코 현지인들의 뜨거운 응원도 홍명보 첫 승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2: 네, 멕시코 사람들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3: 네. 네,
2: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가 개막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두 골을 터뜨리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3: 역대 개막전에서 가장 많은 3장의 레드카드가 쏟아졌는데요. 멕시코의 핵심 수비수도 퇴장당하면서 한국과의 2차전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황금빛 옷으로 치장한 무용수들의 화려한 공연으로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렸습니다. 첫 경기는 멕시코시티 에스타디오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서 홈팀 멕시코가 남아공을 맞이했습니다. 관중 8만 명이 경기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개최국 홈팬들의 압도적 응원이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시종 일관 남아공을 위협한 멕시코는 전반 9분 만에 콜롬비아 출신 귀화 선수 훌리안 키뇨레스의 개막전 축포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어 후반 22분에는 간판 스트라이커 라울 히메네스의 쐐기골이 터졌습니다. 반면 남아공은 후반 4분과 37분 선수 두 명이 연달아 퇴장당하며 반격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여유롭게 승점 3점을 챙긴 멕시코는 후반 막판 미드필더 힐베르토 모라를 교체로 투입하며 17세 241이라는 멕시코 최연소 월드컵 출전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
16: 우리 젊은 선수들이 이제 큰 경험을 치렀으니 더 이상 홈에서 월드컵을 치른다는 부담을 갖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태도를 바꿔보겠습니다. 하비에르 아기레 멕시코 감독입니다.
17: 멕시코 역시 경기 막판 수비 라인 핵심인 몬테스가 레드카드를 받아 마냥 웃을 순 없게 됐습니다. 몬테스의 퇴장으로 멕시코는 다음 상대인 한국과의 조별리그 2차전을 핵심 수비수 없이 치러야 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마타렐라 대통령에 이어서 오늘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계획에 합의를 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린 이탈리아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18: 네, 로마입니다.
2: 예, 이 대통령이 이틀 연속으로 이탈리아 정상급 인사를 만났군요.
18: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마타렐라 대통령과 회담해서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멜로니 총리를 만났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와 지난 1월 멜로니 총리의 방한 때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내각 책임자인 이탈리아에서 국정운영의 실권을 쥔 총리와의 만남이었던 만큼 구체적인 성과물이 도출됐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두 나라의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에 합의한 겁니다. 8개 항목으로 구성된 행동계획은 정치와 경제, 과학기술, 문화와 교육, 국방협력 등 여러 분야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우선 두 나라는 정례적인 고위급 방문과 회담을 통해 정치적 대화를 증진하고 산업, 무역 분야에서도 정기적인 양자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교육 부문의 교류 또한 늘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방협력과 더불어 초국가 범죄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는데 양국은 이 같은 행동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례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2: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공감대 아래 두 나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됐다고요?
18: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부문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양해각서, MOU 4건이 새로 체결됐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AI와 바이오, 우주기술 등 미래 전략기술 분야의 협력을 추진키로 한 겁니다. 양국은 첨단 과학기술, ICT 협력 MOU를 통해 연구 인프라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한이탈리아 과학기술 공동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토록 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제도 교류를 촉진하고 협동조합 선도국인 이탈리아와 사회연대경제 분야 정책도 함께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한이탈리아 개발협력 MOU를 맺고 커피 등 농업 분야와 농촌개발, 디지털 교육 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범 사업 또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엔 양국 주요 기업인 등이 모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경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내일 저녁엔 르네상스 문화 중심지인 피렌체를 찾아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3: 연이틀 공습을 주고받으며 전면 충돌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이 하루 만에 종전협상 타결 국면으로 급반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훌륭한 합의를 했고 이르면 이번 주말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며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9: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최종 문서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합의문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 호르무즈 해협은 서명 즉시 공식 개방될 겁니다. 아주 곧 어쩌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못 가지만 제이디 웬스 부통령이 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9: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란 최고 지도자도 합의안에 동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직접 당사국도 모두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20: 이것은 매우 강력한 양해각서입니다. 다소 개념적인 부분도 있지만 성사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9: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소셜미디어에서 이란 최대 석유 거점인 하르그섬 등을 향해 강한 추가 공격을 사흘째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시간쯤 뒤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며 공습 계획 취소를 알렸습니다. 미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습과 석유시설 점령 압박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20: 그들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9: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 서명 즉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즉각 해제될 거라며 유가도 곧 크게 떨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날 개막한 북중미 월드컵 기간 교전을 지속하는 데 부담을 느껴

0: 잠정 합의를 발표했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 서명식이 임박했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란 매체가 14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이란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2: 이란 메흐르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종 승인을 남겨둔 양해각서의 내용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14개항의 합의안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이란 주변 지역의 미군 철수가 포함됐습니다. 친헤즈볼라 성향 매체는 이스라엘군의 신속한 철수도 명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경제적 지원 방안도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미국은 석유와 금융 제재의 유엔화 해제,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계획 제시를 약속했습니다.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도 먼저 120억 달러를 풀어주고 나머지 120억 달러는 60일간의 최종 협상 기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If he wants to reach an agreement with Iran, this $24 billion is a test of trust.
4: 240억 달러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신뢰의 시험대가 될 겁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입니다.
2: 미국 쪽에선 이미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이 한때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미사일 문제는 아예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최근까지 미국이 고수했던 협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5: 이란 동결 자산을 먼저 해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합의 뒤입니다. 무장한 헤즈볼라가 존재하는 한 레바논에서 평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겁니다.
2: 이런 가운데 미국은 종전 서명식 개최지인 스위스 제네바에 군 수송기 선발대를 파견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 시각 12일 오후 한때 브렌트유 선물은 4.22% 하락해 배럴당 $86.57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4.33%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7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시장 관계자는 합의가 타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는 소식이 시장을 움직였다며 평가하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원유 공급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이란의 공습을 받아온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방공 무기 천궁2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수송기를 우리나라에 파견했습니다. 오늘 대구 공군 기지에서는 C-17 대형 수송기가 포착됐는데 이는 아랍에미리트 공군이 천궁2 발사대와 레이더, 요격미사일을 자국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송기가 우리 공군기지에서 포착된 건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으로 이번에 이송되는 천궁2 포대는 기존 납기 일정보다 한 달가량 빨리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시신을 운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트럭 34대를 특정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트럭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시신이 반입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 신체 일부가 발견된 곳은 인천 송도동에 있는 남북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대부분 인천 중구와 연수구에 있는 상가와 빌라,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의 재활용 쓰레기가 하루 평균 40톤가량 모이는 곳입니다.
7: 이곳 반입장 1층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선별한 뒤 2층 컨베이너 벨트에서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8: 작업자는 처음에는 마네킹인 줄 알았다가 붕대에 쌓인 것이 이상해서 보니 신체 일부로 의심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견된 신체는 여성의 다리 부위로 뒤꿈치부터 약 41cm, 발바닥 길이는 210mm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발견 당일 새벽 4시부터 센터에 들어온 쓰레기 수거 트럭을 통해 반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일 센터를 드나든 수거 트럭 34대를 특정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연수구에서 20차례, 중구에서 14차례 센터를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트럭의 블랙박스와 운전자 인적 사항도 확인해 시신이 반입된 경로를 추적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에 있는 재활용품 더미를 모두 조사했지만 다른 신체 부위가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초 신체 일부를 발견한 작업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인근 학교의 장기 결석 학생이나 실종자, 가정폭력 사건 기록도 살펴보며 피해자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초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과수 정밀 감식에서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BTS의 공연이 부산에서 열리면서 전 세계 아미가 부산으로 집결했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공연장과 관람객 동선 등 안전관리에 허점은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공연장으로 향하는 길이 인파로 넘실댑니다. 전 세계에서 부산을 찾은 아미 행렬. BTS 부산 공연은 시작 전 공연 밖 팬들 함성에서부터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공연 장소는 다시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입니다. 4년 전 BTS는 이곳에서 군 입대 전 마지막 공연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처음 BTS 공연을 보게 됐다는 인도네시아 아미와
10: I'm really grateful to have the tickets because
11: 공연표를 못 구한 사람이 많아서 표를 구한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밤이 정말 놀라울 겁니다. 인도네시아 팬입니다.
9: 이미 고향 공연까지 다녀온 프랑스 팬 등 이틀 공연 11만 여석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국인 관람객입니다.
12: I'm really excited
11: because BTS 기념일 공연이라 흥분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연보다 오늘 공연이 정말로 특별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 팬입니다.
9: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다 보니 정부와 부산시는 공연장과 관람객 동선 등을 공연 직전까지 살폈습니다.
13: 관련되는 기관들이 점검을 해서 미흡한 점들은 다 보완을 했고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일은 이 공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안전하게 실행하는 그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 앞서 숙박과 편의 시설, 관광 안내소 등을 지속해서 점검했고 공연 당일에는 대규모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1: 이 BTS 월드투어 부산 콘서트의 시작이 1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시작 예정이었던 공연은 1시간 15분 뒤인 8시 15분쯤 막을 올렸습니다. SNS에는 입장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로 혼란이 빚어졌고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관람객들의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14: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2년 전 총선 때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최고 징계 수위는 감봉에 그쳤고 틀린 개표 결과는 지금도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계성 기자입니다.
15: 6.3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 착오 입력이 알려진 다음 날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임 교육감은 선관위에 모든 선거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받으라고 말했습니다.
16: 이번 사태는 헌법 수호 문제입니다.
17: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16: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처리해 주십시오.
15: 이번 사태에 대해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측은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2024년 22대 총선 당시에도 경기 수원정 선거구에서 유효표 2,200여 표가 무더기로 무효표로 처리되는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18: 선거는 4월 10일이었고 그거는 6월
17: 이수정 22대 총선 경기 수원정 출마자입니다.
18: 문서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뭐 정정할 게 있다 하면서 왔고 그 사람이 그 세 명이 왔어요. 그래서 네. 득표수가 변경됐다. 근데 우리
15: 선관위 홈페이지엔 여전히 잘못된 수치가 올라와 있는데 선관위는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라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19: 수정해서 김준혁 경기 수원정 의원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수정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충격적이에요.
15: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재량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재 경기도 선관위에 재직 중인 7명이 당시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최고 징계 수위는 감봉 3개월이 전부였습니다.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부터 전수조사가 도입됐고 이번에 드러난 두 건 모두 전수조사로 밝혀진 사안입니다. 다만 선관위는 이전 선거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혀 추가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중앙선관위원장 등 65명의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을 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4: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합수본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총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현재 입건돼 있는 선관위 관계자 전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정리한 대상자 명단에 대해 합수본에서 검토 의견을 내는 과정을 거쳐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야가 이르면 다음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야권의 특검 주장과 국민의힘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이 막판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정쟁의 늪에 빠지기 전에 이 심상치 않은 여론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20: 이번 사태의 진원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21: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2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21: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마치고
20: 국민의힘도 신속한 국정조사에 공감하며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여야 동수를 외치는 등 지분 확대를 주장하긴 하지만 민주당도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이르면 열흘 안에 국조특위 첫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건은 오히려 특검을 둘러싼 양당의 미묘한 시각차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도 좋지만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23: 국정조사 특위를 즉시
2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3: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한다.
20: 반면 국민의힘은 투트랙 가동을 고수해 막판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24: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2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24: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입니다.
2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부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용인하며 전국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상황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만큼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 사이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전면 재선거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44%나 돼 반대 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60% 이상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의심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산되는 만큼 정치권도 이번 사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4: 경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기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대표팀 선수들의 가방을 열고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1명에 대한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타인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 6.3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거취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광주를 찾아 거듭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당권파는 정 대표 면전에서 당권은 짧다며 사퇴했습니다.

0: 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 당을 뒤흔든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 말은 이렇게 부메랑이 됐습니다.
2: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0: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 친명계 역시 연임에 도전하려면 대표직부터 내려놓으라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친청계는 선거 뒤 평가는 필요하지만 당 분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3: 대통령 순방 중
0: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3: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일 것은 아닙니다.
1: 눈앞에서 펼쳐진 설전에 정 대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고 진화에 나섰지만 사퇴 목소리는 회의장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거취를 숙고 중이라고 밝혔는데 당장 사퇴 가능성은 적단 관측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신 이 대통령이 국회에 맡기겠다고 한 검찰 보안 수사권 논의에 전면 폐지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연임까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지도력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계속해서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당내 대다수가 사퇴에 공감한다, 그만두시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지지율 상승세를 등에 업은 장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5: 하루 전 공개 회의에서 지도부 동반 사퇴를 제안했던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 퇴진을 바라는 건 일부가 아닌 다수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6: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7: 국민의힘
6: 생각을 합니다.
7: 다수라고 하면은
6: 70, 80% 이상이 되지 않을까.
5: 당 지지율이 오르는 건 지도부 공이 아니다. 조건 없이 사퇴하란 목소리도 나왔지만 장 대표는 요지부동입니다.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장 대표는 대신 SNS에 월드컵 축구팀 승리 직후 어게인 6.3 선거 게시물을 올리며 재선거 관련 메시지 전파에 주력했습니다. 당권파는 선관위 사태에 화력을 집중할 시기 3절에 4절까지 불러가며 사퇴를 요구한다. 안타깝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의원들이 한데 모이는 의원총회가 장 대표 거취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 속 개최 열쇠를 진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초재선 의원들의 소집 요구에는 다가오는 일요일까지 답을 주겠다면서 우선 시간을 벌었습니다.
8: 여러 가지 일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추후에 해야 될
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5: 장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의원들도 강제 축출보다는 설득을 통한 사퇴 유도가 더 현실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강제로 지도부를 무너뜨릴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한 셈인데 선거 이후 불붙은 지지율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4: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 차기 대권 지형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직 꽤 긴 시간이 남아있지만 험지에서 승리를 따낸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범 여권에서는 낙선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여전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9: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 한국갤럽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로 누가 좋은지 물었습니다. 지난 9일부터 4일간 성인 남녀 1,002명을 조사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로 1위를 기록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8%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른바 명픽 후보들을 꺾고 험지에서 자력 생활한 보수 야권 주자들이 나란히 선두권을 차지하며 대권 잠룡 존재감을 입증한 겁니다.
10: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합니다.
0: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10: 그렇지만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 평생을 바칠 각오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9: 3위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낙선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올라 굳건한 지지세를 확인했고 집권여당에선 이른바 명청대전 선봉으로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보수의 하성 대구에서 졌지만 아름다운 레이스를 펼친 김부겸 전 총리와 전국적 인지도를 높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등도 처음으로 1% 이상 응답을 기록하며 대권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여야의 전현직 당대표 등 체급 높은 정치인들도 이름을 올렸는데 범여권과 범야권 모두 확고한 구심점 없이 주자군이 분산된 모습입니다.
5: 지방권력 교체와 함께 차기 권력 지형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까지 남은 4년,
7: 벌써 유불리를 논하긴 이르지만

0: 대권 잠룡들의 주도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구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도발이 약해지자 물리적 대응을 높여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한 걸로 보인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비상대권에 주목했습니다. 계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무인기 작전이 고안됐다고 판단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과정에 공모한 승인권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신규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일반이적 혐의 유죄 판단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수차례 언급한 비상대권이었습니다. 이 비상대권이 언급된 모임에 여러 번 동석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휴대전화에 구체적인 메모를 남겼습니다. 비상대권을 발동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평양 무인기 작전이 이 메모에 적힌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으로 고안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대신 임명된 김용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명분은 북한의 오물풍선이었는데 오물풍선이 뜨지 않는 시기에 작전 지시가 내려오자 합참은 장비가 고장났다고 둘러대며 따르지 않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도 당시 군사작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김 전 장관이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이 도발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을 높이기 위해 지시를 내린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작전 전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은 승인권자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승인 없이 장관의 권한으로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은 작전이 비밀리에 계속될 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안보실로부터 작전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국가안보실은 작전 자체를 몰랐다며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작전을 공모한 게 맞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1: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대통령 비서실 측이 우려를 표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에게 까라면 까라며 압박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기소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4명의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 등은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안부에 관저 공사 예산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는데 행안부 실무자들이 우려를 나타내자 까라면 까지 무슨 말이 맞냐며 압박했습니다. 이후 행안부에서 예산 규모를 조정하려 시도했지만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비서실과 협상하려 하지 말라며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에 외국인이 25거래일 만에 돌아오며 코스피가 사흘 만에 8,000피를 탈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000스닥을 회복했지만 안심하기엔 일러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6% 넘는 급등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단숨에 8,000피를 회복했습니다. 장 초반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 8% 넘게 지수가 치솟았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과 미국 인플레이션 불안 심리 진정, 미국 반도체주 강세 등의 호재가 겹쳤습니다. 외국인이 25거래일 만에 돌아와 반도체주를 쓸어담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 원어치 넘게 순매수를 기록했고 개인은 4조 3천억 원 매도 우위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4.6% 오른 8,12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7.8% 오른 32만 원대, SK하이닉스는 2%대 오른 215만 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반도체 소부장주가 지수를 이끌며 3% 넘게 올라 1,000스닥을 회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식시장 변동성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5: 중앙은행들이 긴축
6: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입니다.
5: 운용하리라 예상이 되고 최근 환율 변동도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더해서 스페이

0: XX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이로 인한 좀 수급 부담도 생기리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1: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와 종전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은 사흘 만에 1,51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로 갈수록 경상수지 흑자, 세수호조, 국내 투자 확대로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보지만 당분간은 높은 수준의 등락을 예상합니다.
2: 중동 이슈의 불확실성은 좀 그래도 생존하고
3: 서정훈
2: 있어가지고
3: 하나은행
2: 듀레이션에서 그게
3: 수석연구위원입니다.
2: 다시 주가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연준의 매파 성향이 다시 좀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1,500원 전후에서 좀 등락을 당분간 좀 이어갈 것으로
1: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나흘째 80선을 웃돌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앞서 뉴스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지구촌 최대 축구 잔치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오는 7월 20일까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이번 월드컵에서는 과연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 미국 대회까지 유지되던 24개 팀 체제, 1998년 프랑스 대회 때부터는 32개 팀으로 확대됐는데요. 28년 만에 이번 월드컵부터는 월드컵 역사상 최다인 48개 팀이 참가합니다. 이에 따라 총 경기 수도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각 경기는 더욱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로인과 코너킥, 골킥 상황에서 선수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다고 판단되면 심판은 손을 들어올려 5초 카운트다운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 안에도 경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공 소유권은 상대팀에게 넘어갑니다. 또 교체로 물러나는 선수는 10초 이내에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전처럼 천천히 걸어나가다 10초를 넘긴다면 새로 들어오게 될 교체 선수가 1분 동안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대기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추가되는 시간도 있는데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전반과 후반 각각 22분에 3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 건데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마치 농구의 쿼터제처럼 바뀔 수 있어 이번 대회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새로 도입된 규정이 많지만 우리 대표팀이 잘 적응해서 이번 대회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응원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6월 12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바흐의 세대 건반악기를 위한 협주곡 중 3악장 루돌프 제르킨, 피터 제르킨, 미에치슬라브 호르조프스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6월 12일 금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술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흐의 세대 건반 악기를 위한 협주곡 중 3악장 루돌프 제르킨, 피터 제르킨, 미에치슬라브 호르조프스키의 피아노, 알렉산더 슈나이더가 지휘하는 말보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오, 이름이 정말 어렵습니다. 오,
1: 맞아요. 계속 쉬지 않고 어려워서 긴장을 했습니다.
0: 킨킨부흑케이.
1: 1964년 말보로 페스티벌 실황인데 루돌프 제르킨의 아들 피터 제르킨이 17살 때 아버지와 함께 연주한 거였습니다.
0: 오늘은 피아니스트의 부모 밑에서 자란 연주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아무래도 음악가라면 자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만큼 성공하는 건 또 다른 일이겠죠.
0: 자세히 보면 우리가

0: 많은 유명한 음악가의 자녀도 이렇게 음악가로 활동하게 된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마지막 음반도 아들인 다니엘 폴리니와 함께 연주한 것이었습니다.
1: 이 다니엘 폴리니는 1978년생인데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유명한 음악가면 처음 활동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되었겠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비교를 당할 테니까 부담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다른 방면에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와는 다른 레퍼토리에 집중하는 거죠. 뭐 아버지가 슈베르트면은 자기는 베토벤을 파겠다. 이 다니엘 폴리니 같은 경우는 작곡과 지휘에도 큰 비중을 두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대단합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드뷔시의 흑과 백중 1악장 마우리치오 폴리니와 다니엘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드뷔시의 흑과 백중 1악장, 마우리치오 폴리니와 다니엘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아들이나 딸과 함께 연주한 피아니스트는 폴리니뿐만은 아니죠. 에밀 길렐스도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 협주곡을 딸인 엘레나 길렌스와 함께 연주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1: 블라드미르 아슈케나지 아들도 피아니스트입니다. 바로 보브카 아슈케나지.
0: 아슈케나지도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은 아들과 함께 연주해서 음반으로 남겼습니다. 아슈케나지의 라흐마니노프 전집 음반 중에서 아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보브카 아슈케나지는 1961년생으로 오랫동안 프랑스 폴의 음악원 교수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스터 클래스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0: 이 생각해보면 보브카 아슈케나지는 부모가 모두 피아니스트인 겁니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는 모스크바 음악원으로 유학을 온 아이슬란드 출신 학생과 결혼해서 유럽으로 이주했으니까요.
1: 두 사람의 연주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무소르그스키의 민둥산의 하룻밤을 보브카 아슈케나지가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해 새롭게 편곡한 버전 준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와 보브카 아슈케나지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0: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6: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7: 합수본부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조만간 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피의자들이 출국 금지에 따른 조치인데 다만 입건된 선관위 관계자 모두가 출국 금지된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합수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9: 압수수색 마무리된 겁니까?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8: 합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남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같은 내용이 기록된 투표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서버의 경우 저장된 자료가 많아 이틀 연속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투표지 인쇄율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경위 등 고발된 사안 중심으로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실무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과 실무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7: 여야가 이르면 다음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야권의 특검 주장과 국민의힘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이 막판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정쟁의 늪에 빠지기 전 심상치 않은 여론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 이번 사태의 진원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11: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마치고
10: 국민의힘도 신속한 국정조사에 공감하며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여야 동수를 외치는 등 지분 확대를 주장하긴 하지만 민주당도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이르면 열흘 안에 국조특위 첫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건은 오히려 특검을 둘러싼 양당의 미묘한 시각차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도 좋지만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12: 국정조사 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한다.
10: 반면 국민의힘은 투트랙 가동을 고수해 막판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13: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입니다.
1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부 세력의 부정성

0: 선거 주장을 용인하며 전국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상황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만큼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 사이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전면 재선거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44%나 돼 반대 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60% 이상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의심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산되는 만큼 정치권도 이번 사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평양에 대북전단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일반인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이 같은 작전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2024년 10월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사흘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3: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2: 당시 우리 군 당국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4: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2: 그로부터 두 달쯤 뒤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출범한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벌였다고 보고 일반 이적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작전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검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본 겁니다. 또 군인들에게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첫 공판부터 줄곧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선고기일에 이르러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지만 영상 중계는 제한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적인 목적으로 군을 사용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저버렸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 판단의 배경을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군인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불필요한 군사력이 소모됐고 군사상 기민이 누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된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특히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야 할 계엄 선포권 등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이적 행위라고 반발하며 즉시 항소했습니다.
6: 오늘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5: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구형만큼의 형량을 끌어내며 외환 혐의 입증에 성공했습니다. 내란 사건에 이어 외환 사건 역시 치열한 법정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대통령 비서실 측이 우려를 표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에게 까라면 까라며 압박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창형 특검팀은 지난 9일 기소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4명의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 등은

0: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안부에 관저 공사 예산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는데 행안부 실무자들이 우려를 나타내자 까라면까지 무슨 말이 맞냐며 압박했습니다. 이후 행안부에서 예산 규모를 조정하려 시도했지만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비서실과 협상하려 하지 말라며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에 외국인이 25거래일 만에 돌아오며 코스피가 사흘 만에 8,000피를 털어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000스닥을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러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6% 넘는 급등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단숨에 8,000피를 회복했습니다. 장 초반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 8% 넘게 지수가 치솟았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기대감과 미국 인플레이션 불안 심리 진정, 미국 반도체주 강세 등의 호재가 겹쳤습니다. 외국인이 25거래일 만에 돌아와 반도체주를 쓸어담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 원어치 넘게 순매수를 기록했고 개인은 4조 3천억 원 매도 우위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4.6% 오른 8,12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7.8% 오른 32만 원대에, SK하이닉스는 2%대 오른 215만 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반도체 소부장주가 지수를 이끌며 3% 넘게 올라 1,000스닥을 회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식시장 변동성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2: 중앙은행들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하리라 예상이 되고 최근 환율 변동도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더해서 스페이스X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이로 인한 수급 부담도 생기리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1: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와 종전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은 사흘 만에 1,51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로 갈수록 경상수지 흑자, 세수 호조, 국내 투자 확대로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보지만 당분간은 높은 수준의 등락을 예상합니다.
3: 중동 이슈의 불확실성은 좀 그래도 상존하고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물가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연준의 매파 성향이 다시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1,500원 전후에서 좀 등락을 당분간 좀 이어갈 것으로
1: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나흘째 80선을 웃돌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은행권이 증시 호조 속에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B2 급증세에 대응해 신용 투자를 조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주가 변동성을 확대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에 앞다퉈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증가 상황과 관련해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신용대출 자율관리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진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2일 로마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멜로니 총리와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엔 양측이 정례적 고위급 방문 등을 통해 정치적 소통을 강화하고 산업 무역 분야에서도 정기적으로 양자 협의를 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6.3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거취 압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광주를 찾아 거듭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당권파는 정 대표 면전에서 당권을 짧다며 사퇴를 압박했고 당권파들과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5: 지방선거 책임론 속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방명록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적었고 이어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정청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6: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정 대표가 사흘 만에 또 호남을 찾은 건 전당대회를 앞둔 당심다지기란 해석 속에 비당권파는 정 대표 거취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7: 연임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당원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5: 당을 뒤흔든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

0: 말은 이렇게 부메랑이 됐습니다.
1: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습니다.
0: 친명계 역시 연임에 도전하려면 대표직부터 내려놓으라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친청계는 선거 뒤 평가는 필요하지만 당 분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2: 대통령 순방 중연 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일 것은 아닙니다.
0: 눈앞에서 펼쳐진 설전에 정 대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고 진화에 나섰지만 사퇴 목소리는 회의장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거취를 숙고 중이라고 밝혔는데 당장 사퇴 가능성은 적단 관측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신 이 대통령이 국회에 맡기겠다고 한 검찰 보안 수사권 논의에 전면 폐지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연임까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2026년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4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5: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6: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게 오전 11시 50분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반적인 지휘보고 체계가 무력화된 상황 속에 투표용지 이송 과정에선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7: 세 번째 회의를 연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보고가 처음 서울시 선관위에 들어온 건 11시 50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자 예비용으로 마련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해달라는 요청이 온 겁니다.
8: 11시 50분에 처음으로 송파구 직원이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서 교육감 서울시장 시 비대입니다. 일련번호 제공을 요청을 했습니다.
7: 11시 58분 송파구 선관위 간사석이 단톡방에선 실제 투표용지가 모자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묻는 문의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20분 잠실사동 제7투표소부터 투표용지 운송이 시작됐지만 4시 40분부터는 여러 투표소에서 요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며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고 결국 서울선관위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를 배부했습니다. 5시 9분부터는 이마저도 거의 소진되면서 인근 투표소에서 잔여용지를 빌려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총체적 난국 속 사무보조원부터 사회복무요원까지 용지 이송에 동원되면서 상부 보고 지휘체계도 사실상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 지침도 없는 탓에 용지를 이송할 땐 인계 인수서 작성 같은 기초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8: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상황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고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하지 못하고 있었고
7: 다만 진상규명위는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대응 과정에 초점을 맞췄을 뿐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주말 이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4차 회의를 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법원이 투표용지 상자 폐기 여부와 미폐기한 경우 현재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등 투표지 부족 사태에 관련한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폐기했다는 투표지 상자 중 하나를 입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입수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9: 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 상자를 넘겼다는 폐기업체 상호와 폐기 일시와 완료 여부, 폐기하지 않은 경우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이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상자를 폐기했다는 선관위의 명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지 보관 상자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상자를 건네받았다며 보도에 나온 것과 모습이 같아 실제 선거 때 사용된 투표지 상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보관 상자 7개 가운데 몇 개를 폐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난 5일 잠실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되고 당일 오후 주민센터가 남은 물품을 회수하러 가기 전에 누군가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빈 투표지 상자는 폐기 대상으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폐기했을 뿐 증거 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자가 부실한 선거사무 실태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전 씨가 공개한 상자가 실제 선관위 물품이라면 민간이 입수한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개표소 앞에서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0: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1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의 신원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합수부는 선관위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조만간 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2: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피의자들이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 신청에 따른 조치인데 다만 입건된 선관위 관계자 모두가 출국 금지된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합수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3: 압수수색 마무리된 겁니까?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2: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남 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같은 내용이 기록된 투표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서버의 경우 저장된 자료가 많아 이틀 연속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합수부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투표지 인쇄율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경위 등 고발된 사안 중심으로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실무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합수부는 압수물 분석과 실무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여야가 이르면 다음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야권의 특검 주장과 국민의힘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이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정쟁의 늪에 빠지기 전에 심상치 않은 여론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4: 이번 사태의 진원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5: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마치고
4: 국민의힘도 신속한 국정조사에 공감하며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여야 동수를 외치는 등 지분 확대를 주장하긴 하지만 민주당도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이르면 열흘 안에 국조특위 첫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건은 오히려 특검을 둘러싼 양당의 미묘한 시각차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도 좋지만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6: 국정조사 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한다.
4: 반면 국민의힘은 투트랙 가동을 고수해 막판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7: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입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부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용인하며 전국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상황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만큼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 사이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전면 재선거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44%나 돼 반대 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60% 이상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의심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산되는 만큼 정치권도 이번 사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6.3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거취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광주를 찾아 거듭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당권파는 정 대표 면전에서 당권은 짧다며 사퇴를 압박했고 당권파들과의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8: 지방선거 책임론 속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방명록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적었고 이어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정청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6: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정 대표가 사흘 만에 또 호남을 찾은 건 전당대회를 앞둔 당심다지기란 해석 속에 비당권파는 정 대표 거취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9: 연임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당원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8: 당을 뒤흔든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 말은 이렇게 부메랑이 됐습니다.
10: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습니다.
8: 친명계 역시 연임에 도전하려면 대표직부터 내려놓으라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친청계는 선거 뒤 평가는 필요하지만 당 분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11: 대통령 순방 중 연 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일 것은 아닙니다.
8: 눈앞에서 펼쳐진 설전에 정 대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고 진화에 나섰지만 사퇴 목소리는 회의장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거취를 숙고 중이라고 밝혔는데 당장 사퇴 가능성은 적단 관측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신 이 대통령이 국회에 맡기겠다고 한 검찰 보안 수사권 논의에 전면 폐지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연임까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지도력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계속해서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당내 대다수가 사퇴에 공감한다, 그만두시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지지율 상승세를 등에 업은 장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2: 하루 전 공개 회의에서 지도부 동반 사퇴를 제안했던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 퇴진을 바라는 건 일부가 아닌 다수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13: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14: 다수라고 하면은
13: 7, 80% 이상이 되지 않을까.
12: 당 지지율이 오르는 건 지도부공이 아니다. 조건 없이 사퇴하란 목소리도 나왔지만 장 대표는 요지부동입니다.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장 대표는 대신 SNS에 월드컵 축구팀 승리 직후 어게인 6.3 선거 게시물을 올리며 재선거 관련 메시지 전파에 주력했습니다. 당권파는 선관위 사퇴에 화력을 집중할 시기 3절에 4절까지 불러가며 사퇴를 요구한다. 안타깝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의원들이 한데 모이는 의원총회가 장 대표 거취에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 속 개최 열쇠를 쥔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초재선 의원들의 소집 요구에는 다가오는 일요일까지 답을 주겠다면서 우선 시간을 벌었습니다.
15: 여러 가지 일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주의해야 될 게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12: 장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의원들도 강제 축출보다는 설득을 통한 사퇴 유도가 더 현실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강제로 지도부를 무너뜨릴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한 셈인데 선거 이후 불붙은 지지율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16: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에 2026년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4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8: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14: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와이티엔 24 이어갑니다. 북중미 월드컵 A조 1차전에서 우리나라가 체코에 2-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후반 선제골을 내준 뒤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 우영규 선수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16년 만에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6: 우리 대표팀은 주장 손흥민을 원톱으로 내세우고 전반 내내 체코 골문을 거세게 위협했습니다. 전반 14분에는 이강인의 중거리 슛이 골키퍼 선방에 걸렸고 38분에는 손흥민의 왼발 슛이 골대를 아쉽게 벗어나는 등 전반 슈팅수 7-2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반면 평균 신장 187cm의 체코는 경기 내내 긴 패스에 이은 헤더를 중심으로 역습을 노렸습니다. 결국 후반 14분 롱스로잉을 수비수 크레이치가 번개 같은 헤더골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점에도 더욱 공격적인 전술로 나선 우리 대표팀은 8분 만에 황인범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황인범은 이강인의 긴 패스를 받아 수비수와 골키퍼를 침착하게 따돌리고 재치 있는 오른발 칩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이후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대신 우현규를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는데 우현규가 교체 투입 10분 만에 역전골을 뽑아냈습니다. 황인범이 오른쪽에서 넘겨준 크로스를 왼발로 밀어넣은 우현규는 우리 응원석 앞으로 달려가 환호했습니다. 이후 체코의 결정적인 슛을 골키퍼 김승규의 눈부신 선방으로 막아낸 우리 대표팀은 한 골의 리드를 지켜내며 값진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7: 우리 선수들은 준비해온 것들을 아주 철저히 잘 지켰고요. 오늘 승리에 있어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8: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도와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3점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정말 팀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6: 구별 예선 통과에 분수령으로 꼽혔던 체코전에서 승점 3점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32강 진출의 5분 6선을 넘었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오는 19일 개최국 멕시코와 A조 조별 예선 2차전을 갖습니다. 화이팅! 권석입니다.
5: 우리 대표팀은 체코전에서 높은 점유율과 함께 공간 침투, 탄탄한 3백 전술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여기에 후반 오현규의 교체 카드까지 적중한 전술의 승리였다는 평가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9: 사전 캠프에서 첫 평가전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홍명보 감독은 자신이 구상한 3백 전술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10: 4백을 만들 때는 우리 미드필더가 한 명이 내려와가지고 4백 형태의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3백, 4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고
9: 체코를 상대로 우리 3백은 세트플레이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위험 상황을 맞지 않았습니다. 왼쪽 이기혁의 공격 가담과 윙백 이태석의 수비 도움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휘파가 측정한 점유율은 50-40에 경합상황 10%. 우리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로 공격이 실마리를 풀었고 두 골 모두 비슷한 패턴에서 얻어냈습니다. 교체 카드와 타이밍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경기 전 38도의 고열로 힘들었던 오현규는 체코 수비 스피디가 떨어진 시점에 들어가 결정적인 한 방으로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8: 일단 오늘은 승리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감독님도 그렇고 저희는 모두 오늘 승리한다. 무조건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90분 끝날 때까지 결국 저희가 이겼던 것 같습니다.
9: 브라질 월드컵을 지휘했던 홍명보 감독에게 감독으로 두 번째 월드컵에서 거둔 첫 승이었습니다.
7: 제가 선수 때도 12년 만에 첫 승을 했던 것 같아요. 90년도에 나와가지고 결국으로 마지막 2002년도에 12년 만에 첫 승을 했는데 오늘 승리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으로서 승리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 체코가 플레이오프를 치르느라 고지대 적응에 여유가 없었던 것과 비교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차분하게 고지대 적응을 마친 준비 과정도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5: 북중미 월드컵

0: 조별 예선 첫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승리하면서 광화문 광장에는 환호성이 가득 찼습니다. 승리를 기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1: 이미 목이 쉰 상태였는데 근데 사람들 다 목소리 지어 짜가지고 옆에 이제 친구 목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환호성 질렀던 것 같습니다. 한골 먹혔을 때 많이 가망이 없다 생각했는데 저희 대표팀이 이제 되게 저력을 가지고 경기 임해줘가지고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2: 제가 손흥민이랑 동갑인데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 같아가지고 꼭 마지막까지 골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 많이 모여서 다 같이 흥분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한 팀을 위해서 응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분이 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3: 제 생각에 16강은 그냥 갈 것 같습니다. 32강 가고 16강으로 가고 4강까지 4강 시라마 다시 써야죠. 다음 주에 또 승리를 위해서 이제 기대하고 선수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0: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게 오전 11시 50분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반적인 지휘보고 체계가 무력화된 상황 속에 투표용지 이송 과정에선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4: 세 번째 회의를 연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보고가 처음 서울시 선관위에 들어온 건 11시 50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자 예비용으로 마련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해달라는 요청이 온 겁니다.
5: 11시 50분에 처음으로 송파구 직원이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서 교육감 서울시장 시 비대입니다. 일련번호 제공을 요청을 했습니다.
4: 11시 58분 송파구 선관위 간사서기 단톡방에선 실제 투표용지가 모자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묻는 문의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20분 잠실사동 제7투표소부터 투표용지 운송이 시작됐지만 4시 40분부터는 여러 투표소에서 요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며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고 결국 서울선관위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를 배부했습니다. 5시 9분부터는 이마저도 거의 소진되면서 인근 투표소에서 잔여용지를 빌려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총체적 난국속 사무보조원부터 사회복무요원까지 용지 이송에 동원되면서 상부 보고 지휘체계도 사실상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 지침도 없는 탓에 용지를 이송할 땐 인계 인수서 작성 같은 기초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5: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상황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고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하지 못하고 있었고
4: 다만 진상규명위는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대응 과정에 초점을 맞췄을 뿐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주말 이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4차 회의를 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법원이 투표용지 상자 폐기 여부와 미폐기한 경우 현재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등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폐기했다는 투표지 상자 중 하나를 입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입수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6: 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상자를 넘겼다는 폐기업체 상호와 폐기일시와 완료 여부, 폐기하지 않은 경우 보관장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이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상자를 폐기했다는 선관위의 명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지 보관 상자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상자를 건네받았다며 보도에 나온 것과 모습이 같아 실제 선거 때 사용된 투표지 상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보관 상자 7개 가운데 몇 개를 폐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난 5일 잠실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되고 당일 오후 주민센터가 남은 물품을 회수하러 가기 전에 누군가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빈 투표지 상자는 폐기 대상으로 통상적인 일정에

0: 따라 폐기했을 뿐 증거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자가 부실한 선거사무 실태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전 씨가 공개한 상자가 실제 선관위 물품이라면 민간이 입수한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개표소 앞에서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1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의 신원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합수부는 선관위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조만간 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2: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피의자들이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신청에 따른 조치인데 다만 입건된 선관위 관계자 모두가 출국 금지된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합수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3: 압수수색 마무리된 겁니까?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2: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남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같은 내용이 기록된 투표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서버의 경우 저장된 자료가 많아 이틀 연속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합수부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투표지 인쇄율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경위 등 고발된 사안 중심으로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실무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합수부는 압수물 분석과 실무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이탈리아를 궁핍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진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로마 영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멜로니 총리와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측이 정례적 고위급 방문 등을 통해 정치적 소통을 강화하고 산업 무역 분야에서도 정기적으로 양자 협의를 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6.3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거취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광주를 찾아서 거듭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당권파는 정 대표 면전에서 당권을 짧다며 사퇴를 압박했고 당권파들과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 지방선거 책임론 속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방명록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적었고 이어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정청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5: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정 대표가 사흘 만에 또 호남을 찾은 건 전당대회를 앞둔 당심다지기란 해석 속에 비당권파는 정 대표 거취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6: 연임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당원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4: 당을 뒤흔든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 말은 이렇게 부메랑이 됐습니다.
7: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습니다.
4: 친명계 역시 연임에 도전하려면 대표직부터 내려놓으라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친청계는 선거 뒤 평가는 필요하지만 당 분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8: 대통령 순방 중 연 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일 것은 아닙니다.
4: 눈앞에서 펼쳐진 설전에 정 대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고 진화에 나섰지만 사퇴 목소리는 회의장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9: 정청래는

0: 당 지도부는 거취를 숙고 중이라고 밝혔는데 당장 사퇴 가능성은 적단 관측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신 이 대통령이 국회에 맡기겠다고 한 검찰 보완 수사권 논의에 전면 폐지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연임까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24 이어갑니다. 법원이 투표용지 상자 폐기 여부와 미폐기한 경우 현재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등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폐기했다는 투표지 상자 중 하나를 입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입수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4: 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 상자를 넘겼다는 폐기업체 상호와 폐기 일시와 완료 여부, 폐기하지 않은 경우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이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상자를 폐기했다는 선관위의 명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지 보관 상자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상자를 건네받았다며 보도에 나온 것과 모습이 같아 실제 선거 때 사용된 투표지 상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보관 상자 7개 가운데 몇 개를 폐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난 5일 잠실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되고 당일 오후 주민센터가 남은 물품을 회수하러 가기 전에 누군가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빈 투표지 상자는 폐기 대상으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폐기했을 뿐 증거 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자가 부실한 선거사무실 테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전 씨가 공개한 상자가 실제 선관위 물품이라면 민간이 입수한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개표소 앞에서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한 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의 신원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합수부는 선관위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조만간 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5: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피의자들이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신청에 따른 조치인데 다만 입건된 선관위 관계자 모두가 출국 금지된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합수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6: 압수수색 마무리된 겁니까?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5: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남 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같은 내용이 기록된 투표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서버의 경우 저장된 자료가 많아 이틀 연속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합수부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투표지 인쇄율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경위 등 고발된 사안 중심으로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실무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합수부는 압수물 분석과 실무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3: 여야가 이르면 다음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야권의 특검 주장과 국민의힘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이 막판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정쟁의 늪에 빠지기 전에 심상치 않은 여론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7: 이번 사태의 진원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8: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마치고
7: 국민의힘도 신속한 국정조사에 공감하며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여야 동수를 외치는 등 지분 확대를 주장하긴 하지만 민주당도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이르면 열흘 안에 국조특위 첫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건은 오히려 특검을 둘러싼 양당의 미묘한 시각차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도 좋지만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9: 국정조사 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한다.
7: 반면 국민의힘은 투트랙 가동을 고수해 막판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10: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입니다.
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부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용인하며 전국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상황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만큼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 사이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전면 재선거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44%나 돼 반대 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60% 이상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의심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산되는 만큼 정치권도 이번 사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6.3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거취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광주를 찾아 거듭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당권파는 정 대표 면전에서 당권은 짧다며 사퇴를 압박했고 당권파들과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1: 지방선거 책임론 속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방명록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적었고 이어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정청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9: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정 대표가 사흘 만에 또 호남을 찾은 건 전당대회를 앞둔 당심다지기란 해석 속에 비당권파는 정 대표 거취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12: 연임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당원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11: 당을 뒤흔든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 말은 이렇게 부메랑이 됐습니다.
13: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습니다.
11: 친명계 역시 연임에 도전하려면 대표직부터 내려놓으라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친청계는 선거 뒤 평가는 필요하지만 당 분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14: 대통령 순방 중 연 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일 것은 아닙니다.
11: 눈앞에서 펼쳐진 설전에 정 대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고 진화에 나섰지만 사퇴 목소리는 회의장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거취를 숙고 중이라고 밝혔는데 당장 사퇴 가능성은 적단 관측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신 이 대통령이 국회에 맡기겠다고 한 검찰 보안수사권 논의에 전면 폐지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연임까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지도력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계속해서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당내 대다수가 사퇴에 공감한다, 그만두시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지지율 상승세를 등에 업은 장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5: 하루 전 공개 회의에서 지도부 동반 사퇴를 제안했던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 퇴진을 바라는 건 일부가 아닌 다수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16: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17: 다수라고 하면은
16: 70, 80% 이상이 되지 않을까.
15: 당 지지율이 오르는 건 지도부공이 아니다. 조건 없이 사퇴하란 목소리도 나왔지만 장 대표는 요지부동입니다.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장 대표는 대신 SNS에 월드컵 축구팀 승리 직후 어게인 6.3 선거 게시물을 올리며 재선거 관련 메시지 전파에 주력했습니다. 당권파는 선관위 사퇴에 화력을 집중할 시기 3절에 4절까지 불러가며 사퇴를 요구한다. 안타깝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의원들이 한데 모이는 의원총회가 장 대표 거취에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 속 개최 열쇠를 쥔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0: 초재선 의원들의 소집 요구에는 다가오는 일요일까지 답을 주겠다면서 우선 시간을 벌었습니다.
1: 여러 가지 일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추후해야 될 게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0: 장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의원들도 강제 축출보다는 설득을 통한 사퇴 유도가 더 현실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강제로 지도부를 무너뜨릴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한 셈인데 선거 이후 불붙은 지지율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2026년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4: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Oh, are you a killer? Or am I a prey?

0: and to myself.
1: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게 오전 11시 50분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반적인 지휘보고 체계가 사실상 무너졌고 투표용지 이송 과정에선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세 번째 회의를 연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보고가 처음 서울시 선관위에 들어온 건 11시 50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자 예비용으로 마련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해달라는 요청이 온 겁니다.
7: 11시 50분에 처음으로 송파구 직원이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서 교육감 서울시장 시 비대입니다. 일련번호 제공을 요청을 했습니다.
6: 11시 58분 송파구 선관위 간사석이 단톡방에선 실제 투표용지가 모자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묻는 문의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20분 잠실사동 제7투표소부터 투표용지 운송이 시작됐지만 4시 40분부터는 여러 투표소에서 요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며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고 결국 서울선관위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를 배부했습니다. 5시 9분부터는 이마저도 거의 소진되면서 인근 투표소에서 잔여용지를 빌려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총체적 난국 속 사무보조원부터 사회복무요원까지 용지 이송에 동원되면서 상부 보고 지휘체계도 사실상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 지침도 없는 탓에 용지를 이송할 땐 인계 인수서 작성 같은 기초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7: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상황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고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하지 못하고 있었고
6: 다만 진상규명위는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대응 과정에 초점을 맞췄을 뿐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주말 이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4차 회의를 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5: 법원이 투표용지 상자 폐기 여부와 폐기하지 않은 경우 보관 장소 대한 사실조회 등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폐기했다는 투표 상자 중 하나를 입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입수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최송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 상자를 넘겼다는 폐기업체 상호와 폐기 일시와 완료 여부, 폐기하지 않은 경우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이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상자를 폐기했다는 선관위의 명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지 보관 상자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상자를 건네받았다며 보도에 나온 것과 모습이 같아 실제 선거 때 사용된 투표지 상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보관 상자 7개 가운데 몇 개를 폐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난 5일 잠실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되고 당일 오후 주민센터가 남은 물품을 회수하러 가기 전에 누군가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빈 투표지 상자는 폐기 대상으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폐기했을 뿐 증거 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자가 부실한 선거사무 실태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전 씨가 공개한 상자가 실제 선관위 물품이라면 민간이 입수한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개표소 앞에서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한 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의 신원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합수부는 선관위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조만간 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9: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피의자들이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신청에 따른 조치인데 다만 입건된 선관위 관계자 모두가 출국 금지된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합수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10: 압수수색 마무리된 겁니까?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9: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남 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같은 내용이 기록된 투표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서버의 경우 저장된 자료가 많아 이틀 연속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합수부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투표지 인쇄율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경위 등 고발된 사안 중심으로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실무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지

0: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합수부는 압수물 분석과 실무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여야가 이르면 다음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야권의 특검 주장과 국민의힘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이 막판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정쟁의 늪에 빠지기 전 심상치 않은 여론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 이번 사태의 진원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3: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마치고
2: 국민의힘도 신속한 국정조사에 공감하며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여야 동수를 외치는 등 지분 확대를 주장하긴 하지만 민주당도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이르면 열흘 안에 국조특위 첫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건은 오히려 특검을 둘러싼 양당의 미묘한 시각차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도 좋지만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4: 국정조사 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한다.
2: 반면 국민의힘은 투트랙 가동을 고수해 막판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5: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입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부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용인하며 전국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상황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만큼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 사이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전면 재선거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44%나 돼 반대 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60% 이상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의심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산되는 만큼 정치권도 이번 사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평양에 대북전단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이 같은 작전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6: 지난 2024년 10월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사흘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7: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6: 당시 우리 군 당국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8: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6: 그로부터 두 달쯤 뒤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출범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벌였다고 보고 일반 이적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작전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검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본 겁니다. 또 군인들에게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첫 공판부터 줄곧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선고기일에 이르러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지만 영상 중계는 제한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9: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2026년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4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0: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1: Everything okay, my man? Turn the music up.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토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투표용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급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3: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2: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두 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의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4: 부실 선거 관리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2: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 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게 오전 11시 50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전반적인 지휘, 보고체계가 무력화된 상황 속에 투표용지 이송 과정에선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5: 세 번째 회의를 연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보고가 처음 서울시 선관위에 들어온 건 11시 50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자 예비용으로 마련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해달라는 요청이 온 겁니다.
6: 11시 50분에 처음으로 송파구 직원이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서 교육감 서울시장 시 비대입니다. 일련번호 제공을 요청을 했습니다.
5: 11시 58분 송파구 선관위 간사석이 단톡방에선 실제 투표용지가 모자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묻는 문의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20분 잠실사동 제7투표소부터 투표용지 운송이 시작됐지만 4시 40분부터는 여러 투표소에서 요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며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고 결국 서울선관위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를 배부했습니다. 5시 9분부터는 이마저도 거의 소진되면서 인근 투표소에서 잔여용지를 빌려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총체적 난국 속 사무보조원부터 사회복무요원까지 용지 이송에 동원되면서 상부 보고 지휘체계도 사실상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 지침도 없는 탓에 용지를 이송할 땐 인계 인수서 작성 같은 기초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6: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상황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고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하지 못하고 있었고
7: 다만 진상규명위는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대응 과정에 초점을 맞췄을 뿐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주말 이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4차 회의를 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법원이 투표용지 상자 폐기 여부와 미폐기한 경우 현재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등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1: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폐기했다는 투표지 상자 가운데 하나를 입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입수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 상자를 넘겼다는 폐기업체 상호와 폐기 일시와 완료 여부, 폐기하지 않은 경우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이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상자를 폐기했다는 선관위 해명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지 보관 상자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상자를 건네받았다며 보도에 나온 것과 모습이 같아 실제 선거 때 사용된 투표지 상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보관 상자 7개 가운데 몇 개를 폐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난 5일 잠실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되고 당일 오후 주민센터가 남은 물품을 회수하러 가기 전에 누군가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빈 투표지 상자는 폐기 대상으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폐기했을 뿐 증거 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 하지만 해당 상자가 부실한 선거사무 실태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전 씨가 공개한 상자가 실제 선관위 물품이라면 민간이 입수한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개표소 앞에서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한 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의 신원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2: 합수부는 선관위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조만간 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3: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피의자들이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신청에 따른 조치인데 다만 입건된 선관위 관계자 모두가 출국 금지된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합수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4: 압수수색 마무리된 겁니까?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3: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남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같은 내용이 기록된 투표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서버의 경우 저장된 자료가 많아 이틀 연속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합수부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투표지 인쇄율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경위 등 고발된 사안 중심으로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실무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합수부는 압수물 분석과 실무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여야가 이르면 다음 주 투표용지 부촉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2: 야권의 특검 주장과 국민의힘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이 막판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정쟁의 늪에 빠지기 전 심상치 않은 여론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5: 이번 사태의 진원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6: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마치고
5: 국민의힘도 신속한 국정조사에 공감하며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여야 동수를 외치는 등 지분 확대를 주장하긴 하지만 민주당도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이르면 열흘 안에 국조특위 첫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건은 오히려 특검을 둘러싼 양당의 미묘한 시각차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도 좋지만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7: 국정조사 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한다.
5: 반면 국민의힘은 투트랙 가동을 고수해 막판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8: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부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용인하며 전국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상황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만큼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 사이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전면 재선거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44%나 돼 반대 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60% 이상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의심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산되는 만큼 정치권도 이번 사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0: YTN 강민경입니다.
1: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차기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으로 확전하고 있습니다.
2: 1인 1표제를 놓고 1차 전선이 형성됐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불협 포함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건 강성 당원의 표심 덕분이었습니다.
4: 민주당 주인이신 당원들의 승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3: 그러나 1년이 흐른 뒤 정 대표가 맞이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미완의 승리를 거두면서 책임론은 물론 사퇴 요구까지 분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예. 총사퇴하고 예.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을 해라. 예.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3: 정 대표가 선택한 건 정면 돌파입니다. 최근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시도당 위원장과 전국위원장 선출까지 확대 적용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게 대표적 장면으로 꼽힙니다. 1인 1표제는 지난 전당대회 때 정 대표가 내세운 핵심 공약인데 강성 권리당원 표로 당권을 다시 주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6: 줄타기를 해서 공천을 받던 시대를 마감한 것이 노무현 시대의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이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로 저는 이어졌다고.
3: 다만 당내에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민주적이지만 성별과 세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당심과 민심 사이 간극을 줄여나갈 제도적 보완을 모색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이 연이어 터져나온 겁니다.
7: 지방선거에서 사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민심과 당심이 사실상 종같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3: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이 같은 목소리를 내자 정 대표가 이들 실명이 담긴 기사 제목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는데 곧바로 해당 의원들이 공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며 갈등이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친청계 의원들이 결집하며 1인 1표제에 대한 공격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논리까지 펼치며 정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8: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되기 위해 당원이 진짜 주인인 1인 1표 즉 당원주권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 정 대표가 1인 1표제에 이어 의원총회 생중계 그리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까지 띄우는 등 강성 당심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당내 권력 투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9: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해 선명성을 드러낼수록 계파 갈등, 불협화음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아우르며 당심에도 호소할 수 있는 묘수를 찾는 게 정 대표의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도 선거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평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만 내세우고 있는데 장동영 대표 책임론을 막기 위한 꼼수란 비판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0: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참패합니다. 무려 30석을 빼앗겼는데 당시 김무성 대표는 국민이 매선 회초리로 심판했다며 선거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11: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10: 그로부터 2년 뒤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당은 또 패배했고 당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12: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10: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 등 광역단체장 4곳을 지켰는데 직전 2022년 지방선거 12곳보다는 8곳이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대구 달성 등 4곳에서 승리하며 국회의석을 3석 늘렸습니다. 늘고 줄고 결과가 숫자로 빤히 보이지만 당 내부 해석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투표용지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이겼다, 졌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13: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 승리라 하기엔 숫자가 부족하고 패배라고 하면 책임론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으로 보이는데 당내에선 참패다, 사퇴하란 요구가 초재선 의원 모임이나 친한동훈계 최고위원 등을 통해 하루가 멀다고 나옵니다.
4: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교체를 주문했습니다.
14: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10: 정신 승리란 비아냥 속에 버티는 당대표와 끌어내려는 이들의 내용은 정점식 원내대표 당선이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 원내 입성 등과 맞물려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 이른바 미니 총선까지 치렀지만 민심으로 불리는 선거 결과는 제1야당 내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당권 투쟁의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게 된 모습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5: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2026년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4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6: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9: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0: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9: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20: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9: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20: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듀에트 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듀에토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니 굿맨의 레이첼스 드림. 미국의 재즈 클라리넷 연주자 베니 굿맨은 1986년 6월 1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제가 태어나기 한 달 전쯤에 세상을 떠나셨네요. 오늘이 그의 사망 40주기가 되는 날이죠. 베니 굿맨은 스윙 재즈라는 장르의 선구자인데요. 뛰어난 클래식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모차르트의 작품을 연주한 음반은 당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바르톡, 스트라빈스키, 코플랜드, 번스타인 같은 작곡가들이 그를 위해 여러 클래식 작품을 작곡해 헌정하기도 했죠. 재즈 연주자 중에는 클래식 연주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경우가 있는데요. 클래식 음악의 선율을 재즈풍으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악보 그대로 최고의 클래식 연주를 들려줍니다. 피아니스트 키스 자렛은 피아노뿐 아니라 하프시코드까지 연주하면서 클래식 음반을 여러 개 냈고요. 트럼펫 연주자 윈튼 마살리스는 그래미 역사상 최초로 재즈와 클래식 부문을 동시 석권한 대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재즈 뮤지션의 클래식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아리아, 키스 자렛의 연주입니다. 이어서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중 3악장, 윈튼 마살리스의 트럼펫, 레이먼드 레파드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재즈 뮤지션의 클래식 연주였습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아리아, 키스 차렛의 하프스코드 연주, 이어서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중 3악장, 윈튼 마살리스의 트럼펫, 레이먼드 레파드가 주휘하는 내셔널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듀엣 웨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시죠. 2055님, 오늘 상반기 행사 중 하나인 오이지 담그기를 했어요. 사온 반찬은 안 먹는 집안 식성 때문에 매년 몇 차례 오이를 100개씩 담그고, 이게 끝나면 매실이 있고 나나뜨께 우레장아찌랍니다. 우레장아찌와 김장. 매년 조상님들은 왜 이리 복잡한 반찬을 만들어내는지 한탄을 하곤 한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먹는데 진심인 한민족 후손, 먹고 살아야죠. 슬리는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뭘 제일 좋아하나요? 인기 현상 아이스 브랜드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아, 이게 집안에서 100개씩이면 이제 온 집안이 다 함께 하시는 건가 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러잖아요. 먹고 싶은 사람이 해서 먹어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집안에 이런 반찬을 만드는 그런 전통이 계속 있나 봐요. 식성이 또 예민하고, 제철 음식 먹어야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철에 그땐 이거 먹어야 된다 하는 분들은 또 그걸 드셔야 되니까 그걸 맞춰주시려면 힘들겠네요. 저는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여름에 제일 많이 먹는 거는 메밀소바인 것 같아요. 소바 정말 좋아해서 소바는 진짜 일주일 내내 먹은 적 있거든요, 제가. 근데 소바는 진짜 배달해서 먹으면 아, 실패를 많이 하고, 소바 맛집 가서 먹어야 이 면이 탱탱하고 그 맛이 있죠. 아, 소바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 맛있는 건 냉우동, 냉우동. 냉우동이라고 있는데 국물이 없어요. 그냥 면만 나온 상태에서 아주 자작하게 이렇게 먹는 느낌. 말 그대로 면맛으로 먹는 느낌인데 기가 막힙니다. 냉우동 꼭 드셔보십시오. 4007님, 슬기님은 오지 여행을 한 적은 아마 없겠지요? 우리 영감은 지금 자신의 유일한 버킷리스트를 지우며 친구들과 함께 파미르 고원 트레킹 중입니다. 평소 주말마다 산행을 해오긴 했지만 파미르 고원은 차원이 다를 텐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영감은 자신의 꿈을 실행하고 있고, 저는 그야말로 완벽한 자유를 누리고 있어 나쁘지 않은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 잠시 떨어져 있었을 땐 그리움이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만이! 하하하하라고 이게. 파미르 고원이 정확히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이 트레킹 할 정도의 상태라면 상당히 엄청난 고원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함부로 갈수 없는, 길게 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이게 남편분을 영감이라고. 우리 영감은, 네. 영감이 버킷리스트를 이루면서 나는 자유를 찾았다라는,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아, 재밌네요. 아,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원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 있다면 어느 정도 힘든 일인지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엄청 높은 고원이랍니다. 어우, 그럼 그걸 어떻게 올라가? 이거 뭐 전문 산악인만 갈수 있는 데 아닌가? 궁금하네요. 2524님, 슬디는 낙화놀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몇몇 지역에서 비슷한 이름의 행사가 열리는데요. 저는 어제 무주 안성 낙화놀이에 다녀왔습니다. 타닥또닥 소리, 은은한 풀향의 시각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 너무 좋았어요. 낙허가 타는 동안 소원을 빌어보았는데요.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듀엣도 자주 볼수 있기를, 어떤가요? 저의 세 번째 소원은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듀엣의 구름에 달 가듯이 신청합니다. 낙화놀이라. 뭔가 이렇게 되게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느낌의 같은데, 낙화가 타는 동안 소원을 빈다. 그래도 듀에토에 자주 볼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샘브르님, 가평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번 주 낮에는 더운데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하면서 기상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샘플의 기상캐스터님 감사합니다. 1355님, 가끔 구글

포토에서 알림이 오는데 지금 슬기데이 듣고 있을 때또 왔어요. 유슬기 20땡땡영 여름 이렇게요. 아, 이게 사진 찍어 놓으면 저도 이게 가끔 뜨거든요. 이게 언제 찍은 사진, 추억의 사진, 오래된 사진 하면서 저번에도 슬기님 사진으로 자주 알림이 왔는데 타이틀이 멋진 순간의 기록, 우리 동네 전설의 등장 이렇게 뜨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던지요. 오늘의 슬기 얼굴은 여전히 잘생겼을까요? 피디님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뭐 목소리만 들어서 이게 어떤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피디님께서 네, 걱정된다고 지금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네. 아무튼 이렇게 사진 뜰때 가끔 저도 이렇게 추억 여행하곤 해요. 이때 사진 하면서 재밌습니다. 룬님입니다. 선거 다음날 새벽 욕실 청소하다 눈에 락스 들어가서 씻느라 고생하고 뜬 눈으로 새우고 아침에 병원 열기가 무섭게 병원으로 돌진 별 문제 없다 판정 받고 사고를 치려면 병원 문 여는 시간에 쉬라는 의사 선생님의 충고를 듣고 왔습니다. 정말 아프더라고요. 혼자를 즐기는 슬기라고. 아니, 이거 큰일 날 뻔하셨네요. 락스가 눈에 들어가면은 이거 위험한 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욕청소 그래서 저는 욕실 청소할 때 마스크도 끼고 안경도 껴요. 여기 튀거나 그럴까 봐 안경이 아니라 약간 뭐 물안경 있으면 물안경이 더 좋고 락스는 이게 진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희석해서 잘 쓰지 않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욕실 창문이 있으면 창문을 여시고 창문이 없으면 문을 열고 하셔야 된다. 문 닫고 하면은 저도 예전에 딱문 닫고 뿌리고 있다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피부가 막 눈이랑 이런 게 닿지도 않았는데. 혼자를 즐기는 슬기라고 하는 건 이제 공연을 혼자 보러 다니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제가 공연을 보러 다닐 때 이제 다제 우리 친구들과 형동생들의 공연을 보러 다니다 보니까 혼자 안 다니면 불편합니다. 왜냐면 공연 전에도 인사하고 공연 끝나고도 인사하고 이런 건데 같이 가봐야 그분을 챙길 수도 없고 예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 같이 아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잘 없죠. 지인 없는 공연은 본 적이 잘 없습니다. 공연을 내가 지인이 없는데 보러 갔다?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보고 싶어서 공연을 간다.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편협하다 사람이. 공연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싶어하는 공연 없이 누가 해야만 가는 그런 사람이니까 좀 편협하네. 좀 공연을 다양하게 보고 근데 이게 제가 공연을 진짜 많이 보러 다니거든요. 지인이 너무 많아서 이 공연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몰래 다녀서 그렇지 진짜 대학로에서도 뮤지컬 많이 보러 다녔고 대극장 뮤지컬도 정말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보고 싶은 공연이라는 게 생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제가 보러 간 공연들은 남들이 다 보고 싶어하는 공연이었거든요. 이미 뭐 티켓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공연들을 구해서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KSY님 얼마 전에 본 공연 중에 첫 음이 트럼펫 솔로로 시작하는 곡이었는데 그만 그첫 음부터 음이 탈이 난 거예요. 해외 오케스트라의 트럼펫 수석으로 활동하는 분인데 물론 그뒤 연주는 정말 잘했죠. AI라면 이런 에피소드는 없겠죠. 공연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묘미랍니다. 국립극장은 다양한 공연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와 공연 확장성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공연은 혼자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진짜 이게 맞아요. 뭔가 데이트할 거 아니면은 공연 보러 가서 이 공연을 안 좋아하면 또 힘들고요. 이게 뭐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힘들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펫이 진짜 어려워요. 트럼펫 연주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서 뭐 트럼펫의 음이탈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떠나서도 많이 나기도 하고 AI가 음이탈이 안 나니까 완벽할 수 있지만 음이탈도 연주의 뭐한 분야일 수 있는 거니까 네 실제의 묘미 라이브의 묘미인 거죠 네 근데 뭐 완벽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AI가 연주를 한다 10번을 보러 가면 10번이 다 똑같지 않을까 물론 설정을 다르게 해서 다르게 한다? 그것도 이상한데 사람은 정말 10번에 하면 10번 다 다르니까 듀에토르님 귀로만 듣고 있었어요. 오늘은 평온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네, 귀로만 들으셔도 되는 듀더클입니다.
가끔 듣고 싶은

싶은 노래 있으시면 편안하게 신청해 주시고 그냥 뒤에서 노래만 신청하셔도 되니까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보내주십시오. 듀엣웨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우물정 공구사업원 50분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듀엣의 구름에 달가듯이 인기 현상의 아이 서렌더 듣겠습니다.

듀엣토의 구름에 달 가듯이 인기현상의 I Surrender 듣고 왔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슬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클래시컬 브릿지 국제음악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예술전당에선 다니엘 로자코비치, 고체 카푸숑, 엘렌 메르시에가 함께 베토벤의 3중 협주곡을 연주했습니다. 이 곡은 이런 페스티벌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작품인데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연주자가 모두 협연을 할 수 있는 곡이기 때문이죠. 베토벤의 3중 협주곡 중 3악장, 안네 소피 모터의 바이올린, 요요마의 첼로,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서동 시집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으로 이번 주말이나 15일까지는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 미국은 이란이 무기한 핵포기를 약속했다며 약속 이행에 따라 단계적인 경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양해각서 서명식 전망을 새로 내놨죠.
4: 네, 이번 주말이나 15일 월요일 안에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먼저 이란 외무장관이 종전 양해각서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며 반겼습니다. 어제도 문서 최종 작업이 곧 마무리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5: And we're going to be subject to finalization of documents. We should get done over the next few days. Probably have a signing maybe in Europe and it's a great thing.
4: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양해각서 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오늘 돌연 이란을 맹비난했는데요. 합의 내용과 관련해 이란이 가짜뉴스를 흘리고 있다면서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란 매체들이 양해각서 서명 직후에 동결 자금 일부가 해제될 거라고 보도하자 진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비난한 겁니다. J.D. 벤스 미 부통령도 X에 올린 글에서 잠재적 합의와 관련한 허위 정보가 많다면서 이란이 합의에 서명한다고 해서 자금이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미국과 동맹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이란이 의무를 다하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2: 네, 미국은 이란이 무기한 핵포기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고요?
4: 네, 오늘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시설 폐쇄, 핵물질 폐기와 반출에 동의했다고 밝힌 겁니다. 또 종전 양해각서에 이란이 핵무기를 무기한으로 개발하거나 구입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핵무기 금지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뤘다고 강조했죠.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5: We have a deal that Iran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which was the whole purpose of what we had to go through to get.
4: 이와 함께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체 등 과정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면 동결 자금 지급과 제재 해제 등 경제적 보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서명 뒤 60일 동안에는 농축우라늄을 파괴하고 반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술적 협상이 시작된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또 양해각서 서명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은 즉시 개방되고 미국도 이란에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헤즈볼라와의 평화협정도 포함이 됐고요. 이란은 친이란 무장단체의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동의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번 종전 양해각서가 성과 기반 합의로 초안보다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3: 네, 그런데 이란은 잠정 합의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핵 협상을 안 하겠다고 밝혔죠.
4: 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핵 협상은 종전 양해각서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전 이란 국영 TV 프로그램에서 아라그치 장관은 농축 우라늄 처리도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국외 반출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해상 봉쇄가 완전히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종전 양해각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다는 발언도 했는데요.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양해각서 승인에 대해 내부 조율 중이라며 아직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6: 뭐, 라포지하고 تهدیدها و ادعاهای طرف مقابل متمرکز هستیم بر منافع ملت ایران کار خودمون رو انجام میدیم
4: 이란 파르스 통신은 양해각서 서명식이 일요일 제네바에서 열린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발표하고 자신이 총리로 있는 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란의 핵에 맞서서 30년 이상 싸워왔다면서 이런 투쟁이 없었다면 이란은 이미 이스라엘을 파괴할 핵무기를 손에 넣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도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막기 위한 독자적인 능력을 확보할 거라면서 레바논에서 철군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관련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전쟁 계속을 주장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과연 종전선언을 순순히 받아들일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트럼프의 발표에 깜짝 놀랐다. 미 CNN 방송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합의 소식에 당황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 관련 회의를 주재하다 발표 내용을 듣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 사실상 협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사실도 합의 승인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도 네타냐후가 협상 관련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안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고 이스라엘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후 성명을 통해 최종 합의에 주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묘한 뒤끝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번 합의에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공습을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해 갈등을 빚었습니다. 지난 4월 휴전 합의 이후에도 헤즈볼라를 핑계로 여전히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가을 총선을 앞두고 전쟁 상황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는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식으로든 종전에 어깃장을 놓을 수

0: 있다는 지적도 작지 않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법원이 투표용지 상자 폐기 여부와 폐기하지 않은 경우 현재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등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폐기했다는 투표지 상자 중 하나를 입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입수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상자를 넘겼다는 폐기업체 상호와 폐기일시와 완료 여부, 폐기하지 않은 경우 보관장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이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상자를 폐기했다는 선관위의 명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지 보관상자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상자를 건네받았다며 보도에 나온 것과 모습이 같아 실제 선거 때 사용된 투표지 상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보관상자 7개 가운데 몇 개를 폐기했는지는 알수 없다며 지난 5일 잠실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되고 당일 오후 주민센터가 남은 물품을 회수하러 가기 전에 누군가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빈 투표지 상자는 폐기 대상으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폐기했을 뿐 증거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자가 부실한 선거사무실 테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전 씨가 공개한 상자가 실제 선관위 물품이라면 민간이 입수한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개표소 앞에서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1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의 신원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던 지난 2022년 직원 성과급 예산을 99.99% 수준으로 집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2022년 인건비 집행 현황 및 세부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성과 상여금 항목으로 배정된 예산 83억 479만 7천 원 가운데 천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원 성과급으로 집행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예산 집행이었느냐는 YTN 질의에 내부 방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해 선관위에서 소쿠리 투표 논란 관련 징계가 이뤄진 건 시도 선관위 소속 1급, 중앙선관위 소속 2급 공무원 등 2명으로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2개월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2년 전 총선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던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최고 징계 수위는 감봉에 그쳤고 틀린 개표 결과는 지금도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3: 6.3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 착오 입력이 알려진 다음 날 임태희 경기 교육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임 교육감은 선관위에 모든 선거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받으라고 말했습니다.
4: 이번 사태는 헌법 수호 문제입니다.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처리해 주십시오.
3: 이번 사태에 대해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측은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2024년 22대 총선 당시에도 경기 수원정 선거구에서 유효표 2,200여 표가 무더기로 무효표로 처리되는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5: 선거는 4월 10일이었고 그거는 6월 중순께 그들이 문서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뭐 정정할 게 있다 하면서 왔고 그 사람이 그 3명이 왔어요. 그래서 네. 득표수가 변경됐다. 근데 우리
3: 선관위 홈페이지엔 여전히 잘못된 수치가 올라와 있는데 선관위는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라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6: 수정해서 당연히 선관위

0: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수정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충격적이에요.
1: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재량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재 경기도 선관위에 재직 중인 7명이 당시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최고 징계 수위는 감봉 3개월이 전부였습니다.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부터 전수조사가 도입됐고 이번에 드러난 두건 모두 전수조사로 밝혀진 사안입니다. 다만 선관위는 이전 선거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혀 추가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중앙선관위원장 등 65명의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을 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 여야가 이르면 다음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야권의 특검 주장과 국민의힘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이 막판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정쟁의 늪에 빠지기 전 심상찮은 여론부터 들여다봐야 할것 같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3: 이번 사태의 진원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지 한톨 남기지 않고 털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4: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마치고
3: 국민의힘도 신속한 국정조사에 공감하며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여야 동수를 외치는 등 지분 확대를 주장하긴 하지만 민주당도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이르면 열흘 안에 국조특위 첫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건은 오히려 특검을 둘러싼 양당의 미묘한 시각차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도 좋지만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5: 국정조사 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한다.
3: 반면 국민의힘은 투트랙 가동을 고수해 막판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6: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부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용인하며 전국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상황도 협상의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만큼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 사이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전면 재선거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44%나 돼 반대 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60% 이상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의심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산되는 만큼 정치권도 이번 사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뭐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4: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1: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2026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6: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5: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6: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5: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7: 듀엣토의 더 클래식, 오늘은 슬기대입니다.

슬기대 2부 첫 곡은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 중에서 A Summer Place 하우저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여름입니다. 낮에는 더워도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지죠. 이럴 때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름 휴양지에서의 사랑을 다룬 영화들 많죠. 피서지에서 생긴 일도 그렇고 더티 댄싱, 뭐 뮤지컬 그리스도 있죠. 영화나 예술 작품에선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일이 참 낭만적인데 현실에선 사실 위험하죠. 처음 만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건 위험합니다. 네, 아주 다가오는 사람의 마음을 의심해봐야 돼요. 제가 보면서 요새 느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이 항상 위험하더라. 아무튼 농담이고요. 어쨌든 자유롭게 떠난 여행길에서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다가 나처럼 바다를 바라보던 사람과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만큼은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모르겠어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1942년의 여름 중에서 The Summer Knows,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입니다.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듀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부천 아트센터입니다. 공연 사업팀 이경주 대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덕분에 정말 잘 지냈습니다.
0: 네, 저희가 이제 매주 다른 분이 오면서 네. 다섯 개 공연장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만에 또 뵙는 건데.
1: 네, 네. 아,
0: 어떠신가요? 그 지난 첫 방송을 하고 나서 옛날에 어떤 기억과 뭐 이런 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셨는지.
1: 네, 정말 추억여행을 좀 하는 것 같았는데 1화 방송을 듣고 제가 조금 충격을 받은 게 너무 네. 로봇같이 말하더라고요.
0: 로봇같이 말씀하셨군요.
1: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사람같이 말해야겠다 하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이경주 대리님은 성악을 전공하셨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리고 제 지인과 서로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1: 네. 네,
0: 함부로 제가 하면 안 됩니다.
1: 네.
0: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작곡가님이 선사한 곡을 비롯해서 한곡한 곡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는데 되게 열정적으로 지휘자 선생님이 지휘를 해주셔서 땀을 많이 흘리셨거든요.
1: 네.
0: 그랬더니 조수민 선생님께서 직접 땀을 닦아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도 있었고 뭐 테너 진원님과의 호흡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설레는
1: 아,
0: 시간이었습니다.
1: 진원 씨가 조수민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0: 네네 맞아요. 듀엣도 하시고 아모르 파티도 부르시고
1: 네.
0: 네 너무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1: 오.
0: 네 그다음에 저희 또 클라라 주미강이랑 김선옥
1: 네네.
0: 선생님 듀오 콘서트도 있었었는데 진짜 그야말로 환상의 호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 때문에 현장에 있었는데 관객분들이 정말 뜨겁게 환호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1: 야, 이두 분의 연주가
0: 네.
1: 뭐안 봐도.
0: 네, 맞습니다. 또 5월 19일에는 저희 부천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도 있어서 생일날 선물 같은 공연 선사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이제 저희 부천 아트 센터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회 분들이 한 쉬운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근데
1: 네네.
0: 그분들께서 마련해 주셔서 로비 콘서트라 파크 콘서트가 마련이 됐는데 한 5일 동안 매해 관객분들로 가득 찼고
1: 어허.
0: 또 파크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오상지 아나운서님의 사회랑 에노 포레스텔라 더 디바스가 함께 했는데
1: 네네네. 네,
0: 그 아트센터 앞에 잔디 광장이 있는데요.
1: 광장에서.
0: 한 5천 명 정도 되는 분들이 가득 메워서 너무 아름다운 축제를 함께 즐겼습니다. 네.
1: 무료라고 했죠?
0: 네, 무료였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1: 나도 야 가고 싶었다 진짜
0: 네,
1: 보고
0: 진짜죠?
1: 싶었다.
0: 네,
1: 아
0: 그렇습니다.
1: 대단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0: 네.
1: 지역 축제네.
0: 네, 진짜
1: 대축제 대축제.
0: 지역의 대축제였어요. 네.
1: 야 아트센터에서 그런 공연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야외에서 이런 공연 야외에서 공연하는 게 맞나요?
0: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 인프라가
1: 응.
0: 앞에 잔디 광장도 있고 시청도
1: 그러니까.
0: 있고
1: 예.
0: 아무래도 주요 중심지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부천 아트센터를 찾아주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좋은 축제 현장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 예당 정도 돼야 그 잔디 광장에서 막 축제 페스티벌 하는 건데
0: 네.
1: 아트센터에서 광장 페스티벌 하는 데가 잘 많이 없지 않아요?
0: 그럼요. 그래서 저희
1: 제가 알기로도.
0: 아트센터 네, 그만큼 위상이 높다는 걸
1: 아,
0: 네,
1: 그걸
0: 여기서
1: 말씀드리고
0: 어필을
1: 싶었습니다.
0: 해봅니다.
1: 네. 아무나 할수 없다.
0: 네.
1: 네. 또 어떤 공연이겠죠?
0: 네. 그리고 저희가 진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1: 네네.
0: 5일 동안 열렸던 공연 중에 그 로비 콘서트 모두의 클래식 공연이
1: 아, 예.
0: 있었어요. 네, 여기에 제가 사회자로 참여해서가 아니라
1: 오!
0: 네, PR 잠깐 하고 네,
1: 네!
0: 5일 동안 매일 점심시간에 열렸는데 매회 한 200분 정도 넘게 찾아주셨고 5일 동안 총 천여 명의 관객분들이 클래식을 즐겨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광경 중에 장바구니를 들고 오시는 분들, 뭐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정말 일상 속에서 음악이 흐르는 순간이 이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인데
1: 아하.
0: 네, 이렇게 로비 콘서트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갑니다.
1: 말 그대로 로비 콘서트는 로비에서 진행하는
0: 네, 맞아요.
1: 편안하게
0: 네,
1: 작은
0: 콘서트
1: 광장처럼 작은
0: 네.
1: 실내에서 시원하게.
0: 네, 로비에서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1: 아니 뭐 이렇게 부천에 다 무료로 이렇게 보여줍니까? 사람들
0: 네.
1: 좋게.
0: 시민의 문화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1: 부천의 부가 그 부자할 때 분가? 부천인가?
0: 마음이 네, 마음이 부자고 예술이 부자고. 네,
1: 오,
0: 그렇습니다.
1: 좋은데요.
0: 네, 그래서 6월 17일에 또
1: 네.
0: 저희 공연이 열려요.
1: 2월
0: 그래서
1: 17일이요.
0: 네, 낮 12시 10분 부천아트센터 로비에서 여러분 꼭 뵙겠습니다.
1: 아, 낮 12시 10분입니다.
0: 네, 12시 10분입니다.
1: 여러분 아까 그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경주 대리님께서 사회를 보셨잖아요. 왜냐하면
0: 네.
1: 성악도 전공하셨지만 이 목소리가 좋으셔서 아나운서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0: 네.
1: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차라리 아나운서로 이렇게 프리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0: 네.
1: 공연에서 사회를 보는 거랑
0: 네.
1: 나는 지금 공연 사업팀에 있는데 이 대리 아나운서 사회만 봤을 때이 부담감과 예를 들면 내가 프리로 가면 그 사회를 보는 곳에 돈을 더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0: 그렇지요.
1: 이제 공연 사업팀에
0: 네.
1: 이경주 대리로 사회를 보면 그냥 무페이로 하나요?
0: 뭔가 그래도 따뜻한 시선으로
1: 예,
0: 네, 말을
1: 따뜻한
0: 잘해야 되는데,
1: 시선이라고.
0: 네,
1: 네.
0: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네, 저의 그런 실력을, 제 역량을 이제
1: 그렇게
0: 회사에
1: 생각하시는군요.
0: 보탤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죠.
1: 제
0: 네.
1: 개인적으로는 부천 아트센터 관계자분들 이거는 따로 수당을 좀 주셔야 한다고 생각. 밥이라도 좀. 네. 특별하게.
0: 밥은 늘 많이 사주시긴 하는데.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한우로 사줘야 된다고.
0: 네, 제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생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또 뭐 그 했던 공연 중에 뭐 기억에 남는 있으신가요?
0: 저희가.

0: 피아노를 첫 열었던 공연이 재즈 피아노 리사이틀이었어요.
1: 아,
0: 그래서
1: 네.
0: 허대욱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공연을 해주셨는데
1: 네네.
0: 허대욱 선생님께서는 클래식이랑 재즈, 뭐 유럽적 감성이 어우러지는 그런 음악 세계를 많이 보여주시는 아티스트인데 공연을 듣고 있으면 마치 유럽의 어느 공간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8시에 퇴근길에 맞춰서 열린 콘서트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힐링을 하고 가셔야지 않았을까라고
1: 아,
0: 생각이 듭니다.
1: 네, 6월 5일 허대용 재즈 피아노
0: 네.
1: 리사이틀.
0: 네네네.
1: 아, 이게 또 재즈 피아노 리사이틀은 리사이틀을 혼자 재즈 음악으로만 하신
0: 네,
1: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냥 피아노만.
0: 네네. 되게 흡입력 있게 피아노로 이제 재즈의 감성을 전달하는 공연인데,
1: 오, 어떠셨어요? 이게 들으셨을 때?
0: 일단 아무래도 이제 클래식이랑 재즈를 다 아우르셨던 분이시다
1: 네네네네네.
0: 보니까, 정말 그 피아노라는 서양 악기로 그런 재즈풍의 그런 자유로운 느낌을 막 전달해 주시는데, 이제 그게 되게 인상 깊게 느껴졌거든요.
1: 그게 혹시 그냥 일반 피아노 리사이틀과 재즈
0: 네네.
1: 피아노 리사이틀의 어떤 관객 반응 차이는 있나요?
0: 뭔가
1: 뭐
0: 관객분들께서
1: 호응을
0: 좀
1: 하나요?
0: 약간 이렇게
1: 어,
0: 리드미컬하게 몸을 좀
1: 움직이시면서?
0: 흔드시는 분들을 많이 뵀던 것 같고,
1: 네.
0: 네, 음미하시는 듯한 느낌의 그런 표정들, 제가 앞모습은 잘 보진 못했지만, 뭔가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그 아우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이게 좋네요. 지난번에 방송 나가고 나서 이 부초
0: 네.
1: 아트센터 가보신 분이
0: 네.
1: 좌석 간격이
0: 아,
1: 넓고 아주
0: 네네.
1: 좋다는 얘기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
0: 네네.
1: 공연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소개해 주실 공연은 또 어떤 공연이 있습니까?
0: 네, 제가 이 좌석 말씀이 나와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1: 네네네.
0: 이 좌석은 좀 편안하게 제작된 것뿐만 아니라 공연장의 음향까지 고려해서 제작된 그런
1: 아,
0: 좌석이에요.
1: 알죠, 알죠.
0: 네,
1: 보통
0: 그래서
1: 하려면. 네.
0: 한 좌석당 비용도 꽤 높고요. 그래서 만약에
1: 아,
0: 아트센터에 오셔서 좌석을 앉으실 때,
1: 예. 네.
0: 아, 이게 그런 좌석이구나라고 느껴보시고 앉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으실까 해서
1: 되게
0: 살포시
1: 중요합니다. 그게
0: 말씀을 드립니다.
1: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자면 보통 이렇게 푹신한 좌석 있잖아요. 그게 좋지 않아요.
0: 네,
1: 그게
0: 맞아요.
1: 다 소리를 먹기 때문에
0: 네,
1: 이게
0: 맞습니다.
1: 정말 최대한 그 푹신한 걸 없애고 또 제가
0: 네.
1: 알기로 그 좌석 밑에를 공간을 비워야 소리가 잘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이게 그걸 처음부터 설계하지 않으면 밑에 공간이 막혀 있으면 울림이 덜하고
0: 네,
1: 그런 게다
0: 역시
1: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0: 잘 아시네요.
1: 그러니까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공연장이니까 사실 그걸 다 계산하지 않으면
0: 네, 맞아요.
1: 안 되죠.
0: 재질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계산해서
1: 예.
0: 제작이 된 거라서 네, 확실히 앉았을 때뭐 편안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은 그런 똑똑한 좌석입니다.
1: 이런 제가 봤을 때 부천 아트센터는
0: 네.
1: 그 건축하시는 분들도
0: 네, 맞아요.
1: 가보시면
0: 진짜.
1: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한번 겨냥 오십시오.
1: 예. 공연 이제 앞으로 있을 공연들 부탁드립니다.
0: 네, 다음 오케스트라 공연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156년 전에 창단한 오케스트라가 이 부천 아트센터를 찾는데요. 바로 독일의 드레스덴 필하모닉입니다. 이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1870년에 창단된 유서 깊은 악단인데요. 1870년이라고 하면 조금 감이 잘안 오실 수가 있어서 좀 찾아보니까 유럽에서는 베르사유 궁전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1: 아하.
0: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더라고요.
1: 네.
0: 그만큼 긴 시간을 지나온 명문 오케스트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번 공연에서는 저희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에네스가 협연자로 함께 합니다. 이 연주자는 2024년에 부천아트센터에서 이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리사이틀을 열었던 정말 완벽하다고 표현하고 싶은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지휘로는 2025년, 2026년 상임 지휘자이신 도널드 러니클스 경이 맡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이 도널드 러니클스 경과 드레스덴 필하모닉이 함께하는 첫 내한 무대라서 클래식 팬들의 관심이 정말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 네.
0: 프로그램도 또 정말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본 윌리엄스의 토머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으로 시작해서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 그리고 브람스 교향곡 4번으로 이어집니다. 저희 공연장이 음향의 메카, 음향의 전당이로 불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의 음색과 이 바이올린의 그런 하모니, 그런 입체적인 사운드를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6월 16일 오후 7시 30분
1: 네.
0: 저희 부처아트센터 콘서트홀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1: 아,
0: 네.
1: 설명과 이게 아주 잘 맞네요.
0: 괜찮았나요?
1: 이게 방송 저희가 나가고 있는 게 토요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3일
0: 네.
1: 뒤에요, 3일 뒤.
0: 맞아요. 맞아요. 다음 주입니다.
1: 네. 바로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제임스 NS, 이게 최근 세계 무대에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연주자인데 NS 콰르텟의 리더이자 독주자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네.
1: 제임스 NS 때문에라도 많은 분이 붙여놓으실 것 같은데 제임스 NS 섭외가 되게 어려웠을 텐데.
0: 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저희 공연장 들려주셨는데 이제 그때 아무래도 좋은 인상을 받고 가셨겠죠.
1: 오.
0: 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성사가 돼서 이제 저희 아트센터에 드레스덴과 함께 오시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정말 완벽하다, 뭐 완벽에 가깝다 이러한 수식어를 항상 달고 계시는 분인 만큼
1: 네.
0: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그런 아티스트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주도 그의 그런 통역사적인 그런 면모가 어떻게 발휘가 될지 매우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1: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네요. 이게 네네. 공연장의 음향이 좋다고 할 때
0: 네.
1: 이게 공연하는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서울에서 알 거 아니에요. 노래했을 때 딱 울림이 오는
0: 그렇죠.
1: 공연장과 안 되는 거.
0: 네네.
1: 연주자들이 하면서 오! 내 바이올린이 갑자기 내 바이올린이 이런 리액션이 나오나요?
0: 그러니까 저희가 있어서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1: 네네.
0: 실제로 리허설 때 뭐 손가락을 푸시거나 뭐 소리를
1: 내보시고
0: 좀 체크해 보실 때 약간 영어로 뭐 와우 막 이런 표현을 자주 쓰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약간 뒤에서 어깨가 으쓱거리고 저희 소리 좋죠? 이렇게 막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음향이 좋은 걸로는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1: 느끼죠.
0: 네, 저희는 뭐 관객 석에서 많이 들으니까 확실히 밸런스가 참 좋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성악 공연도 혹시 그 마이크 없이 하는 경우 있나요?
0: 네네네. 예전에 박혜상 씨가 이제 하셨었는데
1: 리사이틀요?
0: 네. 정말 소리도 잘 들리고 또 합창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소리가
1: 다르죠.
0: 잘 들리냐 이게 정해지는데 합창도 정말 잘 들리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드웨어적으로 완벽하지 않나 라고 자부를 좀 해봅니다.
1: 이야, 네. 좋습니다. 자, 또 다른 공연이 있습니다.
0: 네, 이번에는 브런치 시리즈의 또 세 번째 시간인데요. 피아니스트 박상욱과 함께하는 네. 브런치 콘서트입니다. 이 공연은 오전 11시에 열리는 콘서트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시리즈를 열었는데 벌써 많은 팬분들의 사랑을 조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박상욱 피아니스트가 저희 또 부천 출신이라서 좀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해설과 연주를 함께 맡아서 오전에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음악으로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윤동환 바이올리니스트가 또 함께 하는데 윤동환 바이올리니스트도 뭐 스위스에서 뭐 한국을 알린 그런 유명한 아티스트인데요. 이번에 좀 초여름 오전의 감성을 또 아름다운 음악으로 연주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상반기 마지막 브런치 시리즈고요. 6월 24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1: 아, 브런치면은 공연장에서 뭐 브런치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파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먹고 와야 되나요?
0: 네, 각자 드셔야 됩니다.
1: 아, 각자 이렇게 피크닉처럼
0: 네,
1: 싸서
0: 맞아요.
1: 오시면 됩니다.
0: 저희가 음식을 직접 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1: 네네네.
0: 브런치 시간에 이제 편안하게 클래식을 즐기는 콘서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 보고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먹고 보면 잠들 수 있으니까
0: 네네.
1: 보고, 공연을 보고 드시는 걸
0: 네,
1: 추천드립니다.
0: 드시고, 네,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또 1층에 카페가 있어요. 그 장기광장을 볼 수 있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뭐 음료도 드시고 음악회를 듣고 난 그 감성을 느끼시면서 네, 차 한잔 하시면서 브런치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죠. 네. 브런치 공연이 참 좋아요. 공연 시간이 아까 12시
0: 11시 오전 11시
1: 네, 오전 11시입니다.
0: 네네네.
1: 네, 오전 11시니까 사실 보고 먹어야겠네요.
0: 네.
1: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이라면 11시에 식사를 하시겠지만
0: 네네.
1: 아침을 드시는 분들은 11시면 좀 빠르니까. 자, 또 공연이 있습니다.
0: 네, 바로 저희 부천아트센터 후원회와 함께하는
1: 후원회
0: 네, 로비 콘서트 모두의 클래식 소개를 드릴게요.
1: 네.
0: 지난 5월에는 생일 주간이어서 5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10월까지는 문화가 있는 수요일에 맞춰서 매달 두세 차례씩 이제 관객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저희가 로비도 음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를 해봤는데 다 소리가 너무 좋아서 되게 5일 동안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트리오 트랙 팀이 삼중주의 묘미를 다음 주 17일에 들려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는 부천의 또 자랑이라고 불리는 경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이제 연주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무대와 관객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 보니까 아티스트의 표정, 뭐 손끝, 땀방울까지 느껴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더 특별하게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려요.
1: 네.
0: 이 공연이 어쨌든 무료잖아요.
1: 아, 그럼요.
0: 네, 그래서 안 오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 17일 공연은 김혜란 바이올리니스트, 최재원 피아니스트, 노은경 첼리스트, 트리오 트레팀이 3중주의 그런 묘미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1: 아, 로비에서?
0: 네네네.
1: 보통 몇 분 정도 이렇게 오시나요, 공연하면?
0: 지난 5월에는 한 회당 한 거의 진짜 200분? 정도 오셨어요.
1: 꽉 차네요. 네,
0: 저희가 카운팅을 다 하는데 오. 한 200에서 250명 정도는 오시는 것 같아요.
1: 이게 로비 콘서트면은 지나가다가 볼 수 있나요?
0: 네, 맞아요. 지나가시다가 이제 뭐 장 보시고 오시다가
1: 아, 진짜로? 네,
0: 잔디광장 한 바퀴 돌고 유모차 끌고 오시는 관객분들 아. 계시고
1: 객석을 해놓는 건가요?
0: 의자를 저희가 깔아놓고요. 이제 그 콘서트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이제 거기를 활용해서 방석을 드리고
1: 아,
0: 편히
1: 계단에도
0: 네, 보실 수 있도록 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1: 아,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능하거든요.
0: 그럼요,
1: 실내니까.
0: 그럼요.
1: 그냥 야외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브런치 콘서트든 뭐 로비 콘서트든 이게 다 공연을 기획하고 하는 건데
0: 네.
1: 공연 사업팀 입장에서는 네. 이런 게 무료인데
0: 아.
1: 홍보용인가요?
0: 일단 저희 박은혜 대표님께서 네. 대중의 클래식화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 클래식의 대중화가 아니라 대중의 클래식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1: 대중의 클래식화 네. 말이 바뀌었는데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저희가 좀 모토로 아. 어떻게 하면 시민분들이 클래식을 더 가깝게 즐기실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공연화시킬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항상 접근을 하는데 그러한 방향성에 맞춘 공연이 로비 콘서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관객분들이 오셔서 이제 음악을 자유롭게 즐기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일하는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무료고 뭐 수익을 얼마나 두고 이런 걸 떠나서 얼마나 많은 시민분들이 일상 속에서 음악을 즐기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 공연 사업팀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콘셉트입니다.
1: 오, 로비 콘서트 좋네요.
0: 기대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1: 자, 올 하반기 라인업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6월달 공연인데 이 하반기에 또 어떤 공연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저희가 드디어 하반기 라인업을 공개를 했는데 먼저 스타트부터 매우 강력합니다. 이름 석자로 바로 설명이 끝나는 피아니스트 계시잖아요. 조성진 씨.
1: 아, 예.
0: 네, 조성진 씨의 체인버 콘서트어가 열립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고 네. 다음 달부터 듀더클 토요 매거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더 깊이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조성진 씨 외에도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
1: 아, 예.
0: 뭐 플루티스트 김유빈 씨, 뭐 리처드 이가, 파질 사이, 에스토니아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선우회관 씨 모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트센터의 상징이 파이프 오르간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도 마련될 예정인데요.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 벤자민 리게티 그런 리사이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다 보니까 뭐 호두까기 인형,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 공연도 이어지고요. 저희가 진짜 숨가쁘게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되고 저희 소셜미디어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1: 그러니까 그렇죠? 인스타나 이런 데도
0: 네, 인스타그램
1: 아, 있습니까?
0: 그럼요. 있죠.
1: 여러분 찾아서 보시면 될 것
0: 네.
1: 같습니다.
0: 네.
1: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부천 아트센터 지금 매주 꿀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 1회차는 맛집이었고요.
0: 네, 맛집.
1: 2회차는 인생샷이 나오는
0: 네.
1: 포토존인데
0: 네.
1: 제가 봤을 때 부천 아트센터는 광장에 있어서
0: 네.
1: 이게 많을 것 같거든요.
0: 정말 많아서 사실 이 질문을 주셨을 때 어디를 소개하지?
1: 그렇지.
0: 너무
1: 어디가?
0: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냥 다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1: 너무 많다. 다 소개한다.
0: 네. 그러니까 사실 공연이 끝나고 저희가 빨리 나가기 바쁘잖아요.
1: 이제 네, 그렇죠.
0: 규정이도 있고 하다
1: 네네.
0: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서 무대를 배경으로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샷이 되게 예뻐요.
1: 무대를 배경으로
0: 의미도 있고 그래서 무대를 배경으로 찍으시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1: 어허.
0: 저희가 콘서트홀 로비 1층에 보면은 포토 스팟을 기재해 놓은 데가 있어요. 부착을 해 놓은 데가
1: 포토 스팟이다.
0: 네네.
1: 아예 있군요.
0: 네. 네, 그럼요. 그래서 거기에 서서 찍으시면은 이제 뒤에 로비 좀 탁 트인 모습도 보이고 그 계단에 저희가 부천 아트 센터라고 테이핑을 해 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담기실 수 있도록 포토 스팟이 있으니까 꼭 오셔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콘서트홀이랑 소공 현장에 이번에 LED 포토존이 세워졌는데 네네. 이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그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에서 후원해 주셔서 아주 좋은 포토존이 또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포토존에 어느 방향성으로 어떻게 담을지 매번 고민

0: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요 포토존 앞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제 얘기를 알고 계신 분들은 좀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콘서트홀 로비에서 찍으시고, 공연장 내부에서 찍으시고, 잔디 광장에서 하나 또 찍으시고, 네, 이렇게 찍으시면 저희 부천아트센터를 좀 많이 담아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1: 좋네요. 공연 한 번에 한 사진 한 네다섯 장. 그래서 매일매일
0: 네네.
1: 다른 사진 올릴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여기 데이트 코스로도 아주 부천 아트센터가 좀 핫할 것 같은데.
0: 네, 많이
1: 사람들
0: 들어오세요.
1: 많이 돌아다니시고.
0: 네, 많이 들어오십니다.
1: 야, 좋은 거예요. 이게 공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다가 공연 보러 갈수 있는 그런
0: 그럼요.
1: 느낌이니까.
0: 네.
1: 아주 가장 지금까지 중에 포토존이 많은 부천 아트센터였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공연사업팀 이경주 대리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음 주 화요일 부천 아트센터에서 있을 드레스덴 피라모닉 공연에서 협연을 맡은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앤에스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드보르작이 작곡한 4개의 낭만적 소품 중에서 1번, 제임스 앤에스의 바이올린, 에드와르드 라우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슬기데이 여름을 그린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작곡가 딜리어스가 작곡한 여름 정원에서라는 곡인데 여름날의 나른한 느낌을 잘 나타냈습니다. 찰스 맥케러스가 지휘하는 웨일즈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였고요. 인태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 7월 2026 산업안전 복원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다시 초여름 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며 기온을 끌어올리겠는데요.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17.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한낮에는 31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더불어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호남 지역에는 5에서 최대 3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토요일 아침 전반적인 교통 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6시 중반대부터 고속도로 일부 구간 정체가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목포 가는 길은 안산에서 순산터널,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 사이로 5km 구간 정체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양양 가는데 현재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서종부근 일대로 모두 앞에 9km 구간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그래도 경부고속도로는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교통 흐름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서울 쪽으로는 입장 거봉포도유계소 부근 1차로에서 장애물 치우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7: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8: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작철도 함께 듣습니다.
7: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9: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0: All About News. YTN News FM.
9: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 토요일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주말이나 월요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2일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말이나 월요일인 15일에 양해각서 체결 서명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도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며칠 안으로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12: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미국과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에서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물질 폐기, 호르무즈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로이터와 AFP통신에 이란이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핵 물질을 폐기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호르무즈해협 개방도 합의가 됐다며 성과 기반 합의에 따른 약속 이행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란의 핵심 요구사항인 동결자금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친이란 무장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1: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종전 합의안 타결에 가까워졌다면서도 최종 승인 여부는 아직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2: 이르면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3: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안에 대해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종전 양해각서에 가까워졌다며 최종 조율을 앞둔 만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은 적당한 때가 되면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재 관련된 국가기관들이 합의안의 세부 조항을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인 여부는 내부 조율 단계로 아직 최고 지도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14: 상대방의 주장이나 위협과 상관없이 이란의 국익에 집중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13: 블룸버그 통신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현지 시간 14일 제네바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오는 15일부터 17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만큼 서명식이 G7 일정과 맞물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란의 강경 성향 매체 파레스 통신은 대미 협상단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요일 서명식 관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란의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신이 총리로 재임하는 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도 완전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15: 미 공군 수송기 4대가 유럽으로 파견되는 등 서명식 준비가 한창이지만 이란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측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1: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 서명식이 임박했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란 매체가 14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12: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이란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16: 이란 메흐르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종 승인을 남겨둔 양해각서의 내용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14개항의 합의안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이란 주변 지역의 미군 철수가 포함됐습니다. 친헤즈볼라 성향 매체는 이스라엘군의 신속한 철수도 명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경제적 지원 방안도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미국은 석유와 금융 제재의 유엔화 해제,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계획 제시를 약속했습니다.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도 먼저 120억 달러를 풀어주고 나머지 120억 달러는 60일간의 최종 협상 기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7: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고 싶다면 이 240억 달러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신뢰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16: 본원축 우라늄 문제는 최종 협상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미국 쪽에선 이미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이 한때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미사일 문제는 아예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최근까지 미국이 고수했던 협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17: 이란 동결 자산을 먼저 해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건 합의 뒤의 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무장한 헤제볼라가 존재하는 한 레바논에서 평화를 이루긴 어려울 것입니다.
16: 미국은 종전 서명식 개최지인 스위스 제네바에 군 수송기 선발대를 파견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12: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조건과 관련한 이란 매체 보도가 진실과 거리가 있다며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자신의 SNS에 이란이 가짜뉴스에 흘린 조건들은 서면으로 합의된 조건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나약하고 한심한 성명을 포함해 그들이 말한 것은 진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들은 다루기에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라며 선의의 협상 같은 건 아예 없다고 이란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어젯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는 인도 선박들을 겨냥했다가 완전히 저지당한 드론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며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1: 투표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급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8: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 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19: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11: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18: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0: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꿉이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꿉이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두 명, 각각 경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에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1: 부실 선거 관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2: 국민의힘
1: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0: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 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선관위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4: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피의자들이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신청에 따른 조치인데 다만 입건된 선관위 관계자 모두가 출국 금지된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합수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5: 압수수색 마무리된 겁니까?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4: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남 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같은 내용이 기록된 투표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서버의 경우 저장된 자료가 많아 이틀 연속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합수부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투표지 인쇄율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경위 등 고발된 사안 중심으로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실무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합수부는 압수물 분석과 실무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3: 법원이 투표용지 상자 폐기 여부와 미폐기한 경우 현재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등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폐기했다는 투표지 상자 중 하나를 입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입수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 상자를 넘겼다는 폐기업체 상호와 폐기일시와 완료 여부, 폐기하지 않은 경우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이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상자를 폐기했다는 선관위의 명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지 보관 상자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상자를 건네받았다며 보도에 나온 것과 모습이 같아 실제 선거 때 사용된 투표지 상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보관 상자 7개 가운데 몇 개를 폐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난 5일 잠실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되고 당일 오후 주민센터가 남은 물품을 회수하러 가기 전에 누군가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빈 투표지 상자는 폐기 대상으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폐기했을 뿐 증거 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자가 부실한 선거사무 실태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전 씨가 공개한 상자가 실제 선관위 물품이라면 민간이 입수한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개표소 앞에서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1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의 신원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3: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4: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4: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4: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을 오르겠습니다. 이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전주도 31도, 대구는 32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 또한 자외선도 무척 강하게 했고요. 오존 농도도 대부분 지역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나들이 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호흡기 건강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서울 시내의 자동차 전용도로 교통 상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밀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북부간선도로 외곽 쪽 상황인데요. 묵동에서 신내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는 동작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처리 작업은 끝이 났지만 이 부근에서는 서행입니다. 이 밖에 도심 집회 준비로 이미 통제에 들어간 곳이 있는데 세종대로가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서울시 의회 앞에 부분 통제가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1차로 또 반대편 1차로를 이용해서 통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요 고속도로들도 전체적인 교통 흐름은 좋은데요. 사고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 길 일단 잠원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이후로는 수원 부근 2, 3차로 그리고 천안 호두유계소 부근 2,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텔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짙어지는 초록빛 잎사귀 위로 어느덧 여름의 싱그러움이 내려앉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번 주말 한낮 기온 30도 웃돌면서 본격적인 초여름 더위 보이겠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선선한 아침입니다. 주말을 채우는 배경음악 뉴스 앤 뮤직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열어보시죠. 첫 곡 띄워드릴게요.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미세스 콜드.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0: 황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6월 13일 토요일 아침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오늘도 YTN 라디오가 전해드리는 음악들 들으시면서 주말 기분 좋게 채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아침 산책 마치셨다는 우리 4723님. 볕이 뜨거워서 자외선 차단제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아, 아침 공기 딱 마시면서 산책하기 참 좋죠. 낮에 서울은 31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산책하기 딱 좋은 타이밍일지도 모르겠어요. S01님 출첵해 주셨고요. 6343님 어제 광화문 체코전 응원 다녀왔습니다. 이겨서 기분 업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요. 정말 짜릿한 역전승이었습니다. 후반에 그렇게 골이 나올 줄이야. 오늘 오전 10시에 저희 또 YTN 라디오 월간 특집 방송 월드컵 킥오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광용 아나운서와 스페셜 게스트들 출격하니까요. 오전 10시 월드컵 킥오프도 여러분들 기분 좋게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9849님, 3025번님도 찾아와 주시고 인사 함께 나눠주신 아침입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청취자분들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과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노래 전해드리고 사연도 소개해드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발생하는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Sometimes, 엔리케 이글레시아스의 히어로,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0: 요일로
1: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의 뮤직 7시 뉴스의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오전 7시 35분 지나고 있고요.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주말이나 월요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말이나 월요일인 15일에 양해각서 체결 서명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도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며칠 안으로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시장에서 낙관론이 힘을 얻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낙폭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10.6원 하락한 1518.3원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마무리됐으며 서명만 남았다고 밝혔고 일부 언론은 양측이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란 매체들은 14일 서명식은 완전한 허위라고 반박했으며 양해각서 초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권리권 양도와 핵 문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과 함께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증시 입성에 힘입어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7% 오른 51,202.2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5%가 오른 7,431.46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31% 오른 25,888.8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7시 뉴스의 뮤직 이어지는 음악 두 곡입니다. 구창모의 아득히 먼 곳, 이상우의 바람에 웃기시 날리듯.

7시 뉴스 앤 뮤직 구창모, 이상호의 목소리 차례로 만나고 왔습니다. 이어서 뉴스 살펴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안 타결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SNS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종전 양해 각서에 가까워졌다며 최종 주유를 앞둔 만큼 언론은 그 내용에 대해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세부 사항은 적당한 때가 되면 대중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이틀 연속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33로 전장보다 3.37%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4.88로 3.23% 하락했습니다. 네, 뉴스 살펴봤습니다. 7시 뉴스 앤 뮤직 끝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장필순의 방랑자 어떤 날에 출발 띄워드릴게요. 저는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

0: 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3: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대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만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3: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4: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며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3: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과 밤에는 비교적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예,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시간대에 적절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19.7도를 가리키는데 한낮에는 서울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예,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호남 지역에는 5에서 최대 30mm의 소나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은 고속도로 정체가 심한 편은 아닌데요. 30분 사이에 정체 구간이 부쩍 늘어난 곳이라고 한다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양양 가는데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부근, 화도에서 서종까지 모두 앞에 21km 구간에서 차량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도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 밀리고 이후로는 신갈에서 수원, 남사주니에서 남사, 망양휴게소에서 천안 사이로 차량 밀리고 있고 천안호도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는 승용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막 사고 처리 작업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독립기념관 나들목 부근 일대로 3km 구간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뿜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야.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관련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전쟁 계속을 주장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과연 종전 선언을 순순히 받아들일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트럼프의 발표에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합의 소식에 당황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 관련 회의를 주재하다 발표 내용을 듣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 사실상 협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사실도 합의 승인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도 네타냐후가 협상 관련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안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고 이스라엘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후 성명을 통해 최종 합의에 주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묘한 뒤끝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번 합의에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공습을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해 갈등을 빚었습니다.
4: 그 지역에서는 충격을 좀 더 절제하는 정도를 휴전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휴전보다는
3: 지난 4월 휴전 합의 이후에도 헤즈볼라를 핑계로 여전히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4: 이란이 다시 공격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정당한 자위권을 반드시 행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3: 이에 따라 오는 가을 총선을 앞두고 전쟁 상황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는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식으로든 종전에 어깃장을 놓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작지 않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월드컵 1차전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황인범, 최현규의 후반 연속골로 체코를 제압하며 첫 승을 거뒀습니다. 2차전 상대인 멕시코도 남아공을 물리쳤습니다. 관련 뉴스가 이어집니다.
1: 홍명보호의 체코전 승리 주인공은 중원의 사령관 황인범이었습니다. 부상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한 골의 도움 한 개로 MVP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5: 체코전에 선취골을 내준 뒤 가라앉을 뻔한 분위기를 제대로 띄운 건 황인범이었습니다. 이강인의 절묘한 로빙 패스를 받아 골키퍼 앞에서 살짝 띄운 칩사수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2022 카타르 대회에 이은 자신의 두 번째 월드컵

0: 월드컵 무대에서 나온 데뷔골입니다. 황인범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서 낮은 크로스를 올려 우현규의 역전골까지 도왔습니다.
1: 동료 선수들도 제가 슈팅할 때마다 많이 비웃고
2: 황인범 선수
1: 슈팅하지 말고 패스만 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형들이랑 선수들한테 보여준 것 같아서 다행이고
0: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맹활약한 황인범은 2018 러시아 월드컵 이후 대표팀에서 은퇴한 기성용을 대신해 중원을 책임졌습니다. 2022 카타르 대회 때 대표팀의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해 16강 진출에 힘을 보태면서 벤투어의 황태자로 불렸습니다. 황인범은 이젠 우리 대표팀의 확실한 중원 사령관입니다. 후속팀 경기에서 부상당해 많은 우려를 낳았지만 집중 재활을 통해 미국 사전 캠프 평가전 때부터 부활했습니다.
3: 몸 상태를 올리는 데 있어서 경기 감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저한테 주어진 30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0: 32강 진출 가능성을 훨씬 높인 홍명보의 전력은 이제 황인범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뉩니다. 2차전 상대인 강호 멕시코의 끈끈한 조직력을 끊어내며 적절하게 공을 뿌려줄 수 있는 적임자일 뿐 아니라 골까지 책임지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YTN 이덕원입니다.
4: 태극 전사들의 체코전 승리에 광화문 광장에도 환호성이 가득 찼습니다. 평일 오전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시민들은 붉은 응원 물결을 이루며 첫 승리를 함께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 이른 아침부터 광화문 광장엔 붉은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 체코전을 앞두고 거리 응원에 나선 시민들로 광장은 가득 찼습니다.
6: 네. 엄청 일찍 일어나가지고 되게 설레고 그리고 오늘 꼭 이기면 좋겠고 네, 재밌게 볼 것 같아요.
5: 평일 오전 경기지만 시민들의 응원 열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려온 가족부터 연차를 내고 응원에 나선 직장인까지 붉은 옷을 맞춰 입은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첫 승리를 염원했습니다.
7: 저희는 월차 내고 왔고요. 애는 체험학습 내고 학교 빠지고 왔어요. 오늘 대한민국 이겨야 되기 때문에 승리 위해서 저희 오늘 파이팅 응원하러 왔습니다.
8: 당연히 이기죠. 한 2-0 정도는 이길 것 같아요. 체코에 비해서 조직력이 좋지 않을까요?
5: 다 함께 대한민국 목이 쉬어라 외친 시민들. 후반전 골이 터지자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리고 승리가 확정된 순간엔 두 팔을 활짝 벌리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9: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심지어 그 보안 스태프분들까지도 같이 막 모두 외국인 분들이랑 모두 다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네, 기뻐했습니다. 네.
5: 시민들은 첫 승리의 기세를 몰아 태극 전사들이 거침없이 연승을 이어가길 응원했습니다. 화이팅! YTN 이수빈입니다.

0: 투표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금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돈 1,000원만 빼고 배정된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2: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3: 노정희 전 중앙선거위원장입니다.
1: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권

0: 예산비 내역을 보면 성과 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원으로 단돈 1,000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 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꿉의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줄 정도로 좋다는 호환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2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에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1: 부실 선거 관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2: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0: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 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 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법원이 투표용지 상자 폐기 여부와 폐기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보관 장소에 대한 사실 조회 등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폐기했다는 투표지 상자 중 하나를 입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입수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 상자를 넘겼다는 폐기업체 상호와 폐기 일시와 완료 여부, 폐기하지 않은 경우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이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상자를 폐기했다는 선관위의 명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지 보관 상자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상자를 건네받았다며 보도에 나온 것과 모습이 같아 실제 선거 때 사용된 투표지 상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보관 상자 7개 가운데 몇 개를 폐기했는지는 알수 없다며 지난 5일 잠실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되고 당일 오후 주민센터가 남은 물품을 회수하러 가기 전에 누군가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빈 투표지 상자는 폐기 대상으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폐기했을 뿐 증거 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자가 부실한 선거사무 실태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전 씨가 공개한 상자가 실제 선관위 물품이라면 민간이 입수한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개표소 앞에서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한 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의 신원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녹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합수분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전 위원장과 허전 총장 등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국 금지 대상자는 현재 입건돼 있는 선관위 관계자 전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정리한 대상자 명단에 대해 합수분에서 검토 의견을 내는 과정에 거쳐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5: 저축은행 당신에게
6: 기대세요.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7: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8: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4: 저축은행
9: 온도와 습도를

0: 가장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하루.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기온이 차츰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31도까지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들을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현재 북부간선 도로가 외곽 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에서 하월고 월릉에서 신내까지는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로 목간 지점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반포대교 부근부터 작업 지점 지날 때까지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4차로는 미리 피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에도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공항 가는 길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1차로를 막고 현재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요. 부근에서도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텐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수진입니다. 아, 놀러 가고 싶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주말에 어디로 훌쩍 떠날지 고민 중이신가요? 또는 어디론가는 가고 싶긴 한데 갈 수 없는 상황에 아쉬움만 삼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실패 없는 주말 뉴스 앤 뮤직이 만들어 드릴게요. 좋은 음악들과 함께합니다. 첫 곡 바로 들어볼게요. 다이애나 크롤의 데스페라도.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기.

0: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8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첫 곡 다이애나 크롤의 데스페라도 듣고 왔어요. 이 시간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 다양하게 감상해 보겠습니다. 라디오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길 바라며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지금 이 방송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YTN 라디오 앱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신청곡 사연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3025번님, 좋은 날입니다. 한효주 No Reply의 Don't You Know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저희가 노래 먼저 띄워드린 후에 뉴스 전해드리고 신청곡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두 곡 함께 듣겠습니다. 코니 텔버스의 Gravity, 미카의 Talk About You.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던 지난 2022년 직원 성과급 예산을 99.99% 수준으로 집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2022년 인건비 집행 현황 및 세부 자료를 살펴보면 선관위는 성과 상여금 항목으로 배정된 예산 83억 479만 7천 원 가운데 천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원의 성과급으로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수당 관련 법령은 근무 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합수본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총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현재 입건돼 있는 선관위 관계자 전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정리한 대상자 명단에 대해 합수본에서 검토 의견을 내는 과정을 거쳐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물품은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용지 운반용 빈 종이상자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설명자료를 내고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한 종이상자는 투표소에서 사용할 투표용지를 송부할 때만 사용한다며 투표가 끝나고 나면 폐기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했습니다. 법원의 증거보존 인용 결정문을 송부받기 전인 지난 9일 오후 1시쯤 예정된 폐기 일정에 따라 폐기업체에 보냈다면서 증거보존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폐기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튜버 전한길 씨는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보관하다 사라진 투표용지 상자 중 한 개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선관위가 폐기했다는 상자가 맞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YTN 라디오 8시 뉴스의 뮤직. 신청곡 한 곡, 저희가 준비한 노래 한 곡 이렇게 두 곡 만나볼게요. 3025님 신청곡 노 리플라이 한효주의 Don't You Know, B2B의 그리워하다.

B2B의 그리워하다. 앞서 흐른 곡 노 리플라이 한효주의 Don't You Know 두 곡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0일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오찬 확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등 분야에서 이 협력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국방과 인공위성, 우주, 첨단 산업 분야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논의를 했다며 이를 통해 서로에게 더 힘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에서 첫 경기에서 황인범과 오현규의 후반 연속골을 앞세워 체코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의 2-1로 이겼습니다. 후반 14분 크레이치에게 헤더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22분 황인범의 동점골과 35분 오현규의 역전골이 잇따라 터지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가 보스니아와의 홈 개막전에서 1-1로 비겼습니다. 캐나다는 토론토에서 열린 조별리그 B조 첫 경기에서 전반 21분 보스니아의 요보 루키치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파상공세를 펼치던 캐나다는 후반 33분 교체 투입된 카일 레린이 동점골을 터뜨리며 1-1로 비겼습니다. 홍명보호가 A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캐나다와 보스니아, 카타르와 스위스가 속한 B조 2위와 32강을 치릅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시 20분에 시작하는 9시 뉴스 앤 뮤직도 제가 함께합니다. 신청곡과 사연 계속해서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해놨다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노래 3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 OST 고아라의 시작, 아이오아이의 소나기, 이문세 피처링 잔나비 김윤희의 길을 걷다 보면까지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2: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다시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자외선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도 예상이 되고 대전과 전주의 낮 기온도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약간은 낮아지겠지만 평년 기온을 웃돌며 다소 덥겠고요. 다음 주에도 30도를 웃도는 낮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주요 고속도로 하행선 정체 구간이 꾸준히 늘어납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가는 데는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조양에서 춘천까지 모두 앞에 22km 구간에서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도 목포 쪽으로 안산에서 순산터널, 비봉에서 화성휴게소, 서평택에서 포순까지 15km 구간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반 포 신갈 부근, 남사진이 부근과 망향휴게소에서 천안 사이로 밀리고 있고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시구간에서만 서행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노원교를 지난 지점 3차로에 고장차가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6: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5: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세계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여야가 이르면 다음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야권의 특검 주장과 국민의힘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이 막판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정쟁의 늪에 빠지기 전 심상찮은 여론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